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선 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아유, 그만 불러. 삼촌 병원 가셨어.
1: 병원에? 왜?
0: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느라 피곤했는지 입안에 염증이 생겼대. 그래서 치료하러 병원 가셨어.
1: 무슨 피곤하냐고 입안에 염증이 생겨.
0: 그렇다니까. 너 시험 공부하다가 입안에 염증 생긴 꽃도령 삼촌 사이에 기억 안 나?
1: 아, 삼도령이 시험 공부한 거지?
0: 아니, 아휴, 너 기억을 못하는구나.
1: 누나, 다시 이야기 해주세요, 해주세요.
0: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잘 들어봐.
1: 우와, 신나, 신나.

0: 염증은 왜 생길까? 꽃도령 삼총사가 사는 마을에 나라의 인재를 뽑는 시험 안내문이 붙었어.
1: 아유, 저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0: 에헤이,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2: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 누구인가?
1: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2: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 누구인가?
3: 아이, 망치케라, 망치케라.
4: 그리고 시험 날은 한 달 후라고 하네.
5: 한 달 후라.
6: 네, 반드시 합격을 하고 말겠어. 먼저 수학이다. 2 더하기 2는 4, 4 더하기 4는 8.
0: 일도령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냐면,
7: 자네, 밥은 먹었나?
0: 밥 먹을 시간도 아끼면서 공부를 하고,
8: 도레미미 도미솔라솔 도미.
9: 아니 자네, 아니 잠잘 시간이 지났네.
0: 심지어 잠도 안 자고 계속해서 공부만 했지.
8: 도레미미 도미솔라솔

0: 아니, 그나저나 요새 일도령 얼굴 보기가 힘드네, 그려.
1: 이러다가 건강 해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아휴.

0: 졸음을 참지 못한 일도령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
1: 일도령! 일도령! 아, 일도령!
2: 일도령!
3: 내가 잠이 든 것인가?
4: 공부도 좋지만 좀 먹으면서 하게.
3: 고맙네.
5: 아! 아이, 괜찮나?
3: 입안을 좀 깨물었네.
5: 아휴, 이제 좀 쉬는 게 어떻겠나?
3: 무슨 소리! 공부에 방해가 되니 다들 나가주게.
4: 아이, 친구 참.
3: 어서 나가게!
5: 아니,
3: 어서!
5: 가겠네.
0: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일도령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 그리고 입안의 상처는 더 심해졌지.
3: 아, 배는 고픈데 입안에 염증이 심해서 뭘 먹지도 못하고 솔잎고 나는 희절이고

0: 개운하다. 흠만 잔 것 같은데.
1: 드디어 일어났나?
0: 내가 얼마나 잔 것인가?
2: 한 달이나 잠들었었네.
0: 그럼 시험은?
2: 이미 끝났네.
3: 너무 오래 잠을 잔 일도령은 결국 시험을 못 보고 말았대.
4: 슬프다. 그런데 입안에 염증이 생기면 엄청 불편한가 봐.
3: 그럼 심하면 밥 먹을 때도 아프다니까.
4: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누나, 피곤하면 왜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야? 피곤하면 왜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거냐고. 왜.
5: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더니 피곤하네.
4: 아 뭐야, 그러면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봐.
3: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입안 염증 딱지. 입안 염증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이리 오너라.
4: 누구세요?
6: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입안의 세균들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막는 침어산이라.
4: 침어사요? 침어사님, 근데 왜 피곤하면 입안에 염증이 생겨요?
6: 허허, 그것이 궁금했구나. 다 이유가 있느니라. 원래 사람의 입안에는 이런 세균 저런 세균 엄청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지.
7: 야! 눈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4: 아, 그럴 수도 있지!
7: 뭐?
4: 뭐? 싸운다, 싸워! 이기는 편은 우리파!
6: 이런 세균들이 입안에서 나쁜 짓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우리 침의 역할이다. 그만! 모두 멈춰라!
4: 이건 뭔데?
7: 뭔데?
6: 침 어서 출주야!

0: 자, 거기야 가라!
1: 치매는 면역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균들을 물리칠 수 있지.
2: 아, 잘못했습니다.
3: 죄송합니다요.
4: 한 번만 봐주세요.
1: 다시 소란을 피운다면 그땐 용서치 않을 것이다.
4: 아, 그럼요. 예.
3: 보자. 힘을 모아.
1: 손 번쩍 들어.
2: 제일 높게 들었습니다요. 여기.
5: 우와, 엄청 세다. 침이 세균들을 막아서 입안을 지켜주는 거네요.
1: 그렇다. 하지만 항상 침 병사들을 많이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다.
5: 네? 왜요?
6: 자네, 밥은 먹었나?
1: 이렇게 밥을 잘 먹지도 않고 또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무리하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피곤함을 느낀다. 그러면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란 곳에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이 나와 온몸의 혈관을 수축시키지. 그렇게 되면 침샘에 공급되는 피가 줄어들면서 침샘이 점점 마르게 된다. 어허, 이러면 침샘에서 만들어지는 침병사의 수도 줄어들 것인데. 역시 마패의 힘이 약해졌군. 게다가 입안에 상처까지 생기면.
7: 괜찮나? 어? 저쪽에 피부가 찢어졌다. 어?
8: 저기로 갈까?
9: 내가 먼저 가야지.
7: 에잉, 내가 먼저 발견했잖아.
9: 에잉, 한번 해보자는 거야.
7: 덤벼.
8: 싸워라. 야, 싸워라.
9: 우리가 왔다.
8: 저곳은 우리가 차지한다.
1: 누구 마음대로 침 어서 줄게요.
8: 좋아!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공격!
1: 야! 공격하라!
6: 기아!
1: 힘을 내! 힘을! 어! 세균들이 너무 많군! 우리가 적은 것인가? 안 되겠다! 후퇴하라! 후퇴하라! 결국 침이 세균을 막지 못하면 상처에 세균이 침투하여 염증이 생길 수 있지.
5: 어?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입안 염증이 나아요?
1: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자면 심하지 않은 입안 염증은 저절로 낫는다.
5: 아, 무리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자기.
1: 만약 그래도 입안에 염증이 낫지 않는다면 염증이 생긴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병원에 가야 하느니라.
5: 네, 알겠습니다.
8: 난 절대 입안에 염증 안 생길 거야.
5: 왜?
8: 누구보다 잘 먹고 누구보다 잘 자니까.
5: 그래도 쉬지 않고 무리해서 놀면 입안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
8: 알았어, 누나. 근데 누나, 일도령은 어떻게 됐어?
5: 일도령이 어떻게 됐냐면.
10: 일도령.
11: 일도령!
12: 아, 안 돼!
11: 아니, 자네, 왜 그러는가?
12: 잠 때문에 시험을 못 보다니!
10: 에이, 무슨 소린가? 시험날은 아직 한참 남았네.
12: 정말인가?
5: 알고 보니 잠을 자느라 시험을 못 봤던 일은 꿈이었던 거야. 그날 이후 일도령은 무리하지 않고 잘 먹고 또 잘 자면서 공부를 했대. 그래서 입안에 염증도 생기지 않았지.
8: 우와, 꿈이었구나.
5: 정말 다행이지?
8: 응, 누나. 이야기도 끝났으니까 입안 염증 딱지 주면 안 될까요?

0: 생기지.
1: 와, 우리 오떡이 잘하는데.
0: 또또또.
1: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밥도 잘 먹고
0: 잠도 잘 자면
1: 이 반지키는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지난 이야기. 화가 요정에게서 초록색 조끼와 비누를 선물 받은 그린. 비누 마법에서 깨어난 도도를 통해 자신이 그린 조끼 구조대란 사실을 깨닫고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러 떠납니다. 멸종위기의 동물과 식물을 돕는 그린 조끼 구조대. 과연 오늘은 어떤 친구를 구하게 될까요?
1: 코뿔소를 구해줘. 어?
2: 우와! 우와!
1: 우와!
2: 우짜짜!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1: 우와! 우와! 우다다다다다다 도도새 나왔다! 짠!
3: 안녕, 도도!
1: 안녕, 그린! 그린아! 지금 빨리 가봐야 돼!
3: 어때?
1: 동물들을 치료하러.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는 오늘 의사가 돼서 의료봉사하러 가는 날이거든.
3: 내가 잘 동물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1: 동물들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못할 게 없도도. 자, 가봅시다. 그린조끼 구조대 출발!

0: 뭐요?
1: 제발요.
0: 아, 그러니까요. 제발 뭐요? 말해봐요.
1: 제 발이요. 발.
0: 발. 발이 도대체 어쩌다 다치셨어요?
1: 사냥꾼이 놓은 덫에 제 발이 걸리고 말았어요.
0: 저런. 그 약 발라드리고 붕대 감.

0: 드릴게요.
1: 예예.
0: 아이고.
2: 미안해요. 사냥꾼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할게요. 곰을 잡겠다고 덫을 놓더니 정말 나빠요.
1: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0: 앞으로 덫 항상 조심하시고요.
1: 예, 안녕히 계세요.
0: 안녕.
1: 아유, 이제 안 아프다. 아유.
0: 그럼 다음 환자분.
3: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병원이 맞나요?
0: 아이고,
4: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3: 고맙습니다.
0: 근데 환자분 눈에 쓰고 있는 게 마스크 맞죠?
3: 아, 네.
2: 근데 왜 마스크를 눈에 띄고 썼어요? 마스크는 입이랑 코에 쓰는 건데.
3: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모의를 찾으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길에 버린 마스크에 머리가 껴서 다시 빼려다가 이렇게 끈이 엉켜버렸어요.
0: 세상에.
2: 불편하겠다. 잠시만요. 됐어요.
3: 와, 시원하다.
0: 잘했어.
2: 미안해요, 새 환자님. 마스크를 아무데나 버린 거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할게요.
3: 고마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 안녕.
0: 잘 가요.
2: 뭐야?
0: 저기 코뿔소 환자분.
5: 네.
2: 코뿔소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5: 아, 어디가 아픈 건 아니고요. 혹시 이 코뿔 좀 없애주실 수 있나요?
0: 네. 코뿔소가 뿔을 없애달라니. 무슨 일이 도더?
5: 그냥 이 코뿔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 뿔 좀 없애주세요. 네? 네?
2: 저도 어떡하지?
0: 아이, 그러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4: 어떻게?
0: 지금부터 코뿔소의 뿔을 없애느냐 마느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신이 코뿔소다 생각하시고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코뿔소의 코뿔 없애는 거 반대합니다.
0: 왜죠?
6: 자, 제가 알기로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코뿔소의 종류는 총 5종입니다. 검은 코뿔소, 흰 코뿔소, 인도 코뿔소, 자바 코뿔소, 수마트라 코뿔소. 종류별로 뿔의 모양이나 크기가 다 달라서 뿔만 보고 어떤 종의 코뿔소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코뿔소가 뿔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다섯 종류의 코뿔소 중 어디에도 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외톨이가 되겠죠? 괜찮으시겠습니까?
0: 좋은 의견 감사하도도.
7: 저도 코뿔소가 뿔을 없애는 거 반대합니다. 코뿔소는 뿔을 먹고 사는 온순한 동물이지만 자신을 공격하는 다른 동물과 싸울 때는 뿔이 꼭 필요합니다. 사자랑 싸우다가 그때 내가 뿔을 없애지 말걸 하고 후회해봤자 그땐 이미 늦었다 이겁니다.
0: 좋은 의견 감사하도도.
2: 저도 코뿔소의 뿔 없애는 거 반대합니다. 자, 여기 뭐시죠? 여기 코뿔소입니다. 뿔이 없으면 이게 코뿔소입니까? 그냥 이거 소예요, 소!
8: 하마 같은데?
9: 말 같은데요?
8: 하마 아니야?
9: 비율이 여왕 아니네.
0: 아, 조용!
2: 코뿔소님, 이래도 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5: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 뿔을 없애고 싶어 하는지 말씀드리죠.
6: 집중!
5: 그 이유는 바로...
10: 여기 병원 맞죠?
4: 어디 가세요?
10: 제가 제대로 찾아왔군요.
0: 어서 오도도.

0: 온갖 병이 다 낫는 만병통치약이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말인데 여기 코뿔 쏘 안았습니까?
1: 안았어요.
0: 이상하다, 이상해. 분명 여기 들어오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2: 코뿔 쏘는 없지만 코뿔 쏘 똑같은 건 있어요.
0: 코뿔 쏘 똑같은 거? 그게 뭐지?
3: 잠시만요.
0: 똑같은 게 뭐지?
3: 그거.
0: 뭘까?
3: 꼼짝마!
0: 왜?
2: 코뿔 쏘의 뿔 대신
3: 따끔한 뿔 주사 드리겠다죠.
0: 아이고! 왜 이러세요?
3: 아이, 왜 이러긴. 코뿔소의 꿀은 코뿔소 거야. 왜 당신이 그걸 가져가려고 그래?
2: 맞아요. 코뿔소의 꿀이 사람 몸에 좋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0: 다 거짓말이라고요? 사실이 아니라고!
2: 코뿔소의 꿀은 사람의 술병과 비슷한 성분이래요. 그러니까 꿀로 약을 만들어봐야 아무 효과 없다고요.
4: 그런데도 밀렵꾼들이 꿀을 가져가려고 코뿔소를 해치는 바람에 지구에 사는 코뿔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다가 코뿔소가 지구에서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오죽하면 코뿔소가 자기 꿀 없애달라고 우리를 찾아왔겠소. 어? 당신 같은 사람들이 물 때문에 자기를 해칠까봐 그러는 거잖아.
0: 듣고 보니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2: 이 뿔주사 때문에 이유치는 척하는 거 아니고요?
0: 아니야. 진짜 아니야.
3: 그럼 코뿔소한테 사과하세요. 코뿔소, 들어와.
0: 코뿔소야,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다시는 네 뿔을 탐내지 않을게.
2: 또 그러면 알죠?
0: 아유,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러게. 오다 간다.
2: 코뿔소, 이제 다시는 뿔 없애달라고 하지 마. 네 뿔이 얼마나 멋있는데.
5: 알겠소.
3: 앞으로도 나쁜 사람들이 괴롭히려고 하면 우리 그린쪽기 구조대가 너희 옆에서 지켜줄게. 약속.
4: 여기는 본부, 여기는 본부. 그린이 대원, 들리나 오바.
6: 들린다 오바.
4: 거기가 어딘가 오바?
6: 소백산이다.
4: 어? 소백산? 소백산은 왜 갔나 오바?
6: 여기에 동물들 구하는 멋진 그린조끼 대원이 있다고 해서 왔다, 오버.
4: 오, 궁금하도도. 어서 만나봐라, 오버.
7: 안녕하세요.
6: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7: 저는 자연자원에 조사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6: 저 진짜 그린조끼 구조 좋았네요.
7: 맞다니까요. 오늘 그린이 구조대원님이 왔으니까 저랑 같이 불법으로 놓인 덫들을 제거하러 한번 가볼까요?
6: 진짜 그래도 돼요?
7: 당연히 되죠. 그럼 가보실까요? 동물들을 구조하러 그린조끼 구조대 출동!
2: 올무에 누구가 걸려요?
8: 멧돼지나 고라니 같이 큰 애들이 많이 걸려요.
2: 근데 올무에 걸리면 동물들이 어떻게 돼요?
8: 동물들은 보통 바로 죽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게 돼요.
2: 근데 사람들은 왜 불법으로 하는 걸까요?
8: 사람들이 올무를 놓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도 있고 자기 밭을 지키려고 불법으로 막 놓는 사람들이
2: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물들을 해치다니 동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8: 그린이 근처에서 올무 한번 찾아볼까요?
3: 네, 좋아요.
2: 여기 동물들을 잡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걸어둔 올무가 있어. 하지만 그린조끼 구조대가 동물들을 지킨다. 얍! 불법 덫 수거 완료!
9: 오늘 진짜 재밌고 보람이 있었어요. 대원님 최고!
8: 감사합니다. 그린이도 최고예요.
9: 앞으로도 동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 주실 거죠?
8: 네, 그럴게요. 잠깐, 오늘 그린이 고생했으니까 선물...

0: 뭐예요?
1: 코뿔소 패치인데 제가 붙여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코뿔소 넌 내 거야. 그럼 그린조끼 구조대 파이팅!
2: 네. 오늘 그린이와 야생동물 보호단 선생님은 동물을 불법으로 잡으려는 무서운 물건들을 치워서 야생동물들을 도왔으니까 대표로 코뿔소 패치를 따! 코뿔소야 늘 건강해야 해. 그럼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들 도도가 기다림 도도도도.

0: Mr. Red can't use his cell phone until 3 o'clock.
1: Hi, Sunday.
2: Red, you should not use your phone while walking. Look, it's dangerous.
1: But this video is so funny.
2: Red.
3: 스마트폰 과의존의 경우 스스로 이용 정도를 조절하지 못해 주변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일상생활의
4: yeah.
3: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4: We use cell phones too much.

0: Are you with me?
1: Let's sing together!
0: We use cell phones so much.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쏙을 드립니다.

0: 주세요. 콤콤콤콤콤 나는 콤키 키키키키키 나는 콤키
1: 콤키와 쿠키의 만남 콤키
2: 콤콤콤콤콤 나는 콤키 키키키키키 나는 콤키
1: 콤키도 놀란 그만 콤키가 좋아하는 콤키
3: 우리 곰키 우주 테스트 받네 맞아
1: 그러게 곰키라는 과제가 다 나오다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동적이야 아 맞다 곰키 오늘도 행사장 갔잖아
3: 어? 행사장? 무슨 행사를 하는데?
1: 그게 곰키 과자 출시 기념으로 곰키 과자 10개가 된 선물 세트를 무료로 준대
3: 정말? 우와 멋지다
0: 예 맛있게 드세요 예
4: 아, 감사합니다
0: 네네 다음 손님 자 곰키 쿠키가 무료입니다 무료 여기요
1: 고마워요
0: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곰키 과자 10개가 들어있는 선물 세트입니다
1: 아 전 이거 말고 곰키 19개 주세요
0: 네? 19개요?
1: 네 우리 반 친구들 나눠주려고요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19명이거든요
0: 아 그럼 내가 직접 19개를 세야겠군 자 그래 10이 넘는 수세계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 곰께 하자 자 그럼 제가 19개를 세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11, 12. 톡톡 끼게 왜?
3: 곰키, 행사는 잘 진행되고 있어?
1: 사람 엄청 많지? 바쁘겠다. 그치.
0: 그래. 사람 엄청 많고, 나는 엄청 바빠. 그러니까, 끊어! 죄송합니다 아, 몇 가지 세웠더라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11 아우 진짜 바쁜데 왜 그래 왜
3: 방금 전에 말하지 않은 게 있어서
1: 그 곰키 10개 세트 있잖아 우리 것 좀 챙겨올 수 있어

0: 뭐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려?
1: 공기가 19을 못 세나 봐.
2: 뭐? 19을 못 셌다고?
1: 웬일이야? 진짜요?
3: 하는 줄 알았는데.
4: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셀 수 있습니다. 저... 토토끼끼, 너희 때문에 19까지 세는 거 헷갈리잖아.
5: 우리 때문에 19까지 세는 게 헷갈린다고?
1: 저런, 미안해 곰끼. 대신 10이 넘어가는 수를 더 쉽고 정확하게 세는 방법 우리가 알려줄게. 바로
6: 10개 먼저 묶어서 세기.
1: 자, 사탕이 몇 개인지 세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를 묶고
5: 나머지를 세어보자. 하나, 둘, 셋,
1: 열,
5: 셋,
1: 열셋,
5: 13.
1: 어때? 10을 먼저 묶고 나머지를 따로 세니까 훨씬 쉽고 정확하지?
5: 그럼 이번엔 자동차가 몇 대인지 세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대를 묶고
1: 나머지를 세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5: 열.
1: 일곱.
5: 열 일곱.
1: 17. 이렇게 10을 먼저 묶은 후
5: 나머지를 세어봐, 곰끼.
7: 아하! 고마워, 토토 깨깨. 자, 해. 자, 10개를 먼저 묶으려면 하! 10개 세트! 입에 10개가 묶여있다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열아홉, 19. 예스! 자, 여기 있습니다, 손님.
1: 야호! 고마워요, 곱기 요원.
7: 보았나, 이 요원들? 이렇게 10이 넘는 수를 잘 셀 수 있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No!

0: 탱탱 물려둘게. 탱탱탱탱
1: 탱탱탱탱
0: 내게 더 탱탱탱탱 모두 몇 개
1: 모두 몇 개
2: 여덟 그리고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1: 모두 모두 열둘 시위
0: 비행기 아홉 대 쌩쌩
1: 쌩쌩
0: 여섯 대 더 쌩쌩 모두 몇 대
1: 모두 몇 대
2: 어떠한 소리든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3: 맞아. 요원들

0: 두 가지 소리를 차례로 들려줄 거야.
1: 잘 듣고 다 합해서 소리가 몇 번 나는지 세어봐. 준비 시작. 요원들 모두 잘 들었어?
0: 다 합해서 소리가 몇 번 났을까?
2: 우리 생각이 좀 같은데? 자, 그럼

0: 모두 11!
1: 11번!
2: 예헤! 맞췄다! 우후!
1: 모두 잘했어! 그럼 두 번째 문제!
0: 이번에도 잘 들어봐! 시작!

0: 몇 번인지 소리 질러! 우후!
1: 좋았어! 그럼 정답 확인!

0: 모두 12
1: 12번
2: 맞췄다고 역시 우리 친구들은 천재야. 하지만 이 최고 요원 굶기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구만.
1: 그럼 이번엔 굶기를 위한 문제를 내볼게.
0: 잘 듣고 몇 번인지 맞춰봐.
2: 오, 좋았어. 난 준비됐다고.
0: 자, 몇 번일까?
2: 한 번만 다시 들려줘.
0: 좋아. 우리 요원들도 다시 잘 들어봐.
1: 시작.
0: 자, 굶기 요원.
1: 정답은?
0: 자, 굶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1: 우리 요원들한테는 정답을 알려줄게. 자, 바로
0: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
3: 공기 내가 바로 공기
4: 후에마
3: 우주 최고 요원
4: 공기
3: 렛고
4: 1,2,3,4 우리 7,8,9,10
3: 오케이
4: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3: 공기
4: 누구나
3: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얘들아,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어? 만약 내가 살기 좋은 행성을 직접 설계할 수 있다면 어떨까? 푸른 바다, 숨쉬기 편한 공기, 따뜻한 햇살, 그리고 다양한 생명체까지 존재하는 완벽한 행성을 말이야. 그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가능한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맞춘다면 정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행성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의 13번째 버킷리스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새로운 행성 디자인하기. 가장 완벽한 행성이라? 태양계 행성들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설계하면 되지 않을까? 마치 토성의 멋진 고리. 지구의 넓은 바다처럼 말이야.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니 생명체가 살 수 있으려면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 물이 기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 상태로 유지되려면 온도와 압력이 맞아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진짜로 압력이 물의 상태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실험으로 확인해보자. 오늘 실험은 압력에 따라 물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 실험입니다. 오늘 실험에 사용할 이 장치의 이름은 감압 장치입니다. 이름 그대로 압력을 감소시키는 장치죠. 어떻게 압력을 감소시킬까요? 이 막대를 이 용기에 대고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은 이 용기 내부의 압력이 낮아져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압력에 따른 물질의 어떤 변화를 알아볼 때 이 장치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실험 과정 첫 번째는 이 감압 장치에 따뜻한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온도가 높은 물질을 만질 때는 여러분 아시죠? 장갑 꼭 착용해야 한다는 거. 이 장갑은 열에 강한 내열 장갑입니다. 그러면 따뜻한 물을 용기 내부에 한번 따라 볼게요.

이제 다음으로 감압 용기의 뚜껑을 닫고 펌프질을 해서 용기 내부의 압력을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펌프질을 할 때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압력계의 바늘이 보이죠? 그 바늘의 방향을 보고 값을 보면서 얼마나 압력이 낮아졌는지 같이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압력을 낮췄을 때 이 물 어떤 변화가 있을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감압 용기의 압력을 낮추니까 물이 갑자기 끓어오르는 거 보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압력이 낮아지면서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도 같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우리는 방금 실험에서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져서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가 설계할 행성의 대기압이 너무 낮다면 낮은 온도에서도 물이 쉽게 끓어서 사라질 수 있겠죠. 반대로 적절한 압력을 유지해주면 강과 바다, 비와 구름, 이 물의 순환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요. 오늘 실험으로 알아본 압력 조건 외에 태양계 행성들의 특징을 더 알아보면서 가장 완벽한 행성을 위한 조건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쏙쏙 뽑아봅시다. 지금부터는 태양계 행성들의 특징을 과학 상상 노트로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행성입니다. 수성. 수성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워서 태양 에너지가 가장 풍부해요. 대기가 없어서 낮과 밤의 온도차가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설계할 완벽한 행성은 충분한 대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0: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성은 금성.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행성은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액체 상태의 물과 질소, 산소 등으로 이루어진 대기가 있고요, 적절한 온도와 안전한 자기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성, 화성. 화성은 계절 변화가 나타나고요,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압이 낮고 밤낮의 온도차가 크죠. 다음으로는 목성과 토성의 공통점을 살펴볼게요. 주로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로줄 무늬와 고리가 있으며 위성이 많습니다. 또한 질량과 반지름이 크고 강력한 중력을 지니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천왕성과 해왕성의 공통점도 함께 볼게요. 청록색으로 보이고 희미한 고리와 위성들이 있습니다. 또한 온도가 매우 낮고 강한 바람이 불며 행성 내부 압력이 매우 높아요. 천왕성과 해왕성의 특징은 생명체가 살기에는 아주 힘들죠? 오늘 우리가 함께 상상해본 행성의 최적 조건, 우리 생활 속 또 어떤 것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스마트팜. 스마트팜에서는 작물을 기를 때 최적의 환경 조건을 맞춰주고 있어요. 적절한 기온과 기압,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 수분량, 빛 에너지 등이 아주 중요하죠. 결국 스마트팜은 빛, 대기, 물을 정밀 제어하는 작은 행성과 같아요. 우리가 오늘 같이 만들어본 그 가장 완벽한 행성의 체크리스트, 농업 현장에서는 센서와 알고리즘으로 매일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상상 더하기 미션.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행성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온도, 생명체 등등 자신만의 상상 속 행성 모습을 수강 후기에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버킷리스트로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아요. 안녕!
1: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회,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포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날마다 날마다 만나는 사주 원성 독해력 5단계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흥미로울 만한 소재가 등장을 했어요. 로봇입니다. 비리비리. 오늘은 로봇의 종류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로봇의 종류들 그리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설명하는 글인데요. 오늘은 예시. 우리 글의 설명 방식 중에 예시가 있어요. 자, 아주 눈치채기 쉬워요. 예를 들면 막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근데 굉장히 흔하지만 설명하는 글에서는 이 예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설명하는 방식 중에 예시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자, 먼저 여러분 교재 보시고요. 로봇의 종류와 작동 원리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로봇도 똑같은 로봇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작동 원리, 어떻게 이 로봇이 움직이게 되는지 그 방법, 원리도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로봇은 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거나, 그렇지. 재밌지, 그래서. 그래서, 뭐, 누구누구야? 나 여기 뭐물좀 따라줘. 그러면 로봇이 와서 물을 따라준다는 거죠. 재밌지 않아요? 그냥 내 말에 따라서 누군가 움직여준다는 게 스스로 움직이며 일을 할수 있다. 아, 목말라. 그랬더니 그냥 로봇이 와서 물을 따라줘. 허 이렇게. 자, 우리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재밌고요.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았으나 로봇이 나의 필요를 알고 와서 일을 해주는 것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는 거죠. 자, 스스로 움직이며 일을 할수 있는 자동화된 기계입니다. 자, 요거, 연필 들었나요? 네, 연필 들고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버릇 해라. 그래야 독해력 연습이 된다. 훈련이 된다. 로봇은 무엇이다? 로봇이 뭔데? 라고 누가 물어봐요. 야, 로봇이 뭐야? 아, 그거 있잖아. 막 삐리삐리 하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건 아니죠. 로봇은 이런 걸 로봇이라고 해.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로봇은 말이야, 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움직이면서 일을 할수 있는 기계야. 자동화된 기계.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정의라고 합니다. 아우, 말 어려운 거 진짜 많이 나온다.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 로봇이 뭐야? 로봇은 자동화된 기계야.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우린 이것을 로봇에 대해서 정의해 주고 있다 표현할 수 있어요. 로봇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글에는 이런 정의 방식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야, 로봇이 뭔데? 굉장히 길어.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로봇은 말이야. 자동화된 기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린 정의라고 합니다. 정의롭게 살자 그거 아니고. 네. 뜻을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쉽죠? 아, 뜻을 정해준다고? 이것이 정의예요. 네. 로봇은 자동화된 기계예요. 자, 스스로가 뭘까요? 스스로. 자지요. 자. 움직인다 뭘까요? 동이지요. 한자로요. 자동. 그 자동화된 기계예요. 과거에 로봇은 주로 어디에서?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조립

하는 거지. 옮겨. 무거워. 사람이 몰라. 비리비리 나와라. 내가 한다. 다 옮겨. 이런 일에 쓰였지만 요즘에는 훨씬 더 다양한 곳에서 쓰인다는 거죠. 집, 학교, 병원, 식당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되고 있어요. 선생님이 언제 그 강원도에 있는 속초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꽤 맛있게 음식을 만든다는 식당에 딱 앉았는데요. 선생님을 맞아주는 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맞아주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근데 이 로봇이 하는 일이 뭐냐면, 여기 이제 나오겠지만 서비스를 해주는 로봇이에요. 그 식당에 부엌에서 뭔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올려주잖아요. 그럼 그 로봇이 와요. 쭉 와가지고,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물회를 시켰어요. 그러면 정확히 그 물회가 내 앞에 딱 와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들어서 그냥 식탁 위에 놓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런 로봇들. 네, 식당에서 일하는 로봇이 되겠죠? 자, 이번에 이제 종류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아, 종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자, 로봇의 종류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봇의 종류 똑같이 네모하셨어요? 네, 자, 입체로 만들어 봅시다, 글을. 로봇의 종류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해요. 짜자자자자, 나왔습니다. 자, 오늘 예시. 이걸, 이 설명 방법을 예시라고 한다고요. 예시. 자, 아까 설명 방법 뭐가 있었어요? 정의가 있었죠? 자, 설명 방법 중에 뜻을 정해준다. 뜻을 정해주는 정의 방법이 있었고요. 이번에 예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사용하는 무슨 로봇? 산업용 로봇은 어떤 일을 한다? 물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조립하거나 옮기는 일을 한다. 사람이 하기엔 너무나 힘든 그 정확한 일들 있잖아요. 아주 세밀한 작업. 이걸 누가 할수 있다? 로봇이 할수 있다. 어디에서 일한다? 공장에서 일한다. 산업을 위해 일한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 있다. 1번. 1번. 번호 넣으세요. 했어요? 자, 이게 바로 글을 입체로 만드는 거예요. 산업용 로봇이 있는데 물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조립하거나 옮기는 일을 한다. 사람보다 실수가 적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너무 작아서. 아이고, 잘못 끼웠네.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정확하니까. 자, 서비스 로봇도 있답니다.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똑같이 밑줄 긋고 2번 써주세요. 이런 걸 자꾸 여러분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독해력이 늘어요. 그냥 멍하니 그렇구나. 그러지 말라고 했죠. 요거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구나. 이거 하지 말고 그렇구나. 요건 1번. 요건 두 번째. 이거 세 번째. 이렇게 만드세요. 자, 사람의 생활을 돕는 로봇이 서비스 로봇. 선생님이 그 식당에서 마주친 그 로봇. 서비스 로봇이 되겠죠? 여러분도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나도 로봇 본적 있는데. 뭐 이런 거.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청소, 길안내, 음식 나르는 일 등을 합니다. 의료용 로봇도 있네. 이거 몇 번일까요? 그렇지. 3번. 병원에서 일하겠네. 의료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보조하거나. 그래서 가끔 텔레비전에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이렇게 뭐, 석션. 이거 안 하고 어딘가에 팔을 쑥 집어넣어요. 이게 로봇이래요. 수술용 로봇. 그래서 이거 막 조절을 하면서 아주 세밀한 수술을 해요. 네, 그런 로봇이죠. 자, 수술을 보조하거나 사람들의 재활 치료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재활이라는 건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고를 당해서 몸이 어디가 안 좋아졌어. 그러면 이거 이 몸을 원래대로 내가 만들고 싶어. 이게 재활이에요. 그렇죠? 이때도 로봇이 도움을 주고 있다. 탐사용 로봇도 있습니다. 탐사 로봇. 자, 이게 4번이 되겠죠? 탐사, 쿵쿵따. 아, 이건 쿵쿵따가 안 되는구나. 네, 비슷한 말이, 탐사에 비슷한 말이 조사. 네, 조사. 근데 조사랑 조금 뭐 약간 뭐랄까요? 뜻에 약간 차이가 있다면 탐사는 어딘가를 막 가는 거야. 조사는 내가 현미경 앞에서도 조사할 수 있어. 그쵸? 인터넷으로 조사도 할수 있어. 맞죠? 그런데 이 탐사는 내가 거기 직접 가는 거야. 어딘가에 가. 가가지고 막 조사를 해. 이게 좀 약간의 의미의 뜻, 차이가 있죠? 탐사용 로봇. 어딘가 가야 돼요. 어디 갈까? 우주에 갈까? 바닷속 갈까? 화산 있는 데 갈까? 사람이 못 가요. 대신 누가 가요? 로봇이 가요.
자,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것을

대신 탐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탐사용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며 일을 할수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작동 원리죠. 자, 우리 앞에서는 로봇의 종류 네 가지. 자, 항상 요약하라고 했죠? 아, 로봇의 종류는 산업용, 서비스용, 의료용, 탐사용. 요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구나, 로봇에는. 자, 이번에는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며 일을 할수 있을까요? 이거 뭐예요? 작동 원리죠. 자, 이제부터 작동 원리로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셨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문단도 달라져 있죠? 어때? 문단 얘기했죠? 여기 이렇게 쪼로로로로록 줄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는 쏙 들어갔네? 그럼 여기가 문단 시작하는 곳이라고 했죠? 자, 여기도 보세요. 로봇의 종류는 할 때도 봐요. 여기 한 칸이 들어가 있죠? 문단이 시작되는 거죠. 눈치챘어요? 아, 이렇게 글한 편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요. 치밀한 계산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글잘 쓰는 사람은 치밀합니다. 진짜예요. 수학 잘하는 사람, 과학 잘하는 사람만 치밀한 게 아니고요. 글잘 쓰는 사람도 굉장히 치밀해야 돼요. 네. 자, 작동 원리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움직이지?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지?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려면 세 가지 장치가 필요하대요. 자, 여기 세 가지 장치 네모하시고요. 자, 이제 번호 붙여보겠습니다. 바로 세 가지 장치가 센서, 제어 장치, 구동 장치인데, 자, 센서 먼저 보겠습니다. 센서는 무엇과 같냐? 사람의 눈, 귀, 뭐, 피부처럼 주위 정보를 감지하는 장치래요. 감지. 뜨겁구나. 뭐가 움직였구나. 사라졌구나. 뭐가 들리는구나. 이게 뭐예요? 감지죠. 감지하는 장치예요. 센서는. 그래서 우리 감각이라고 하잖아. 그죠? 감각 들어봤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감, 감자 쓰죠? 감지하는 거예요. 센서. 자, 센서를 통해 로봇은 앞에 장애물이 있는가? 내 눈으로 보니까 장애물이 있네.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장애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네. 저기 과자 있네. 뭐 이런 거. 자. 자, 이게 바로 센서고요. 다음으로 제어 장치가 있답니다. 2번 똑같이 하세요. 연필 들고. 제어 장치는 뭘까? 사람의 뇌처럼 사람의 뇌야. 자, 센서는 이런 예를 들어서 사람의 눈, 귀, 피부. 이게 이제 예시죠. 예시 방법 예시를 들어준 거고. 여기는 뇌야. 사람의 뇌. 이것도 역시 예를 들면 뇌 같은 거야 라고 이제 예시를 들어준 거죠. 정보를 어떻게 해요?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자, 마치 뇌처럼 그런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센서는, 저기 과자가 있구나. 그 다음 분석을 하는 거지. 내 주인이 먹다가 남겼구나. 내가 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게 제어 장치가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동 장치가 나옵니다. 3번. 구동장치는 사람의 팔, 다리처럼 벌써 동자가 들어가요. 움직인다는 얘기죠. 제어장치의 지시에 따라, 야, 아무도 없다. 가서 먹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어장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거나 바퀴를 굴리면 뭐 한다? 행동한다. 행동하는 거야. 그쵸? 팔다리가 움직이면서. 로봇 청소기를 통해, 자, 로봇 청소기를 통해 로봇이 작동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거 사람의 팔다리를 예시로 들었고요. 여기도 제대로 된 예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세요. 이 안에 예를 들면이 들어갈 수 있어. 자, 우리 아주 예시를 잘 든, 글을 한편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로봇 청소기가 어떻게 청소하나 보세요. 센서, 일단 센서가 있어야지. 감지를 해야지. 센서로 방 안의 구조, 장애물을 파악해. 이리 쓰레기가 여기 있구나. 저기 휴지도 있구나. 어이, 저쪽으로 나가면 나는 신발장 옆으로 가버리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다 감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싹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방 안의 구조와 장애물을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제어 장치가. 뇌가 움직이는 거죠. 저기 있는 것은 물기가 있으니까 무엇을 사용하고, 여기는 가루가 있으니까 어떻게 청소하고, 여기는, 커다란 뭐 물건이니까 어떻게 뭐 청소하고, 이렇게 청소할 경로를 계획합니다. 자, 여기 경로라는 말이 있는데, 경로는 길이에요, 길. 길인데, 조금 재밌는 건 뭐냐면,

자, 로봇 밑에 있는 바퀴를 이때 움직여야겠다. 뽀로로로로로 가는 거죠. 자, 이것을 움직여서 바닥을 다니면서 먼지를 빨아들인다라는 예시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로봇은 센서, 제어 장치, 구동 장치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으며, 자, 앞에서 요세 가지 다, 소개했죠.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들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분야에서 로봇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도요, 미래를 그린 영화 중에 로봇과 AI, 예. AI와 함께 사는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는 영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어떤 영화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어떤 영화는 좀 슬프기도 하고, 왜냐면, 선생님 이런 영화 본적 있거든. AI야. 근데 겉모습은 완전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 AI가 소원이 있어요. 뭘까요?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이 있어. 보면 마음이 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불쌍하고, 찡하고, 네,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못 되지. 근데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로봇. 엄마의 사람의 아들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로봇의 AI의 이야기가 있는 영화도 있고요. 또 어떤 영화는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쓰레기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지구는 쓰레기더미밖에 없어. 쓰레기밖에 없어. 사람이 살지 않아. 인간들은 다 우주 저쪽으로 가 있어. 그리고 굉장히 게으르게 살아. 왜? 로봇들이 모든 걸다 해주니까. 이 주인공 로봇은 지구에서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이 임무예요. 네. 근데 굉장히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로봇이고요. 또 다른 로봇을 사귀게 돼. 사랑하게 돼. 네, 그런 로봇의 이야기도 있고요. 어떤 영화에서는 로봇이 무서워. 막 사람을 해치려고요. 어우, 무서워. 막 여러 가지, 로봇의 그 모습들을 여러분이 그리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다 해요에 해에 들어가 봅시다. 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거나 스스로 움직이며 일을 할수 있는 자동화된 기계를 뭐라고 할까요? 로봇. 로봇. 네. 로보트 아닙니다. 로봇이라고 해야 돼요. 자,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할게요. 탐사용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 수술한다. 와우. 비켜! 우주에 갈 거야. 비켜! 바닷속에 갈 거야. 해서 수술하지 않죠. 거기 가서 조사를 하겠죠? 서비스 로봇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돕고요. 로봇은 반드시 사람이 조작해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동화된 기계라고 했고요.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센서와 제어 장치와 구동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중 사람의 감각 기관과 로봇의 장치를 바르게 비교한 것을 고르세요. 팔. 이거 구동 장치죠. 그치? 움직이잖아. 팔. 다리. 다 움직이죠. 피부. 뭔가 느껴져. 이거 센서 맞죠? 귀. 요것도 센서. 그렇죠? 감각 기관이니까. 눈 센서. 뇌 요거는 제어 장치죠. 네. 판단,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어 장치. 바르게 비교한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 글을 읽고 나서 혹시 센서 감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 요약을 할수 있나요? 요거 할수 있는 친구가 독해력이 있는 친구예요.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제어 장치 있었어. 제어 장치. 제어 장치는 뭘 한다? 판단한다. 마치 뇌처럼. 그죠? 그 다음에 구동 장치. 뭐라고 써야 될까요? 옆에다가. 행동한다. 그렇지. 이걸 여러분이 쓸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글을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아, 감지? 이거 눈.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뭐, 촉감? 뭐,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는 거. 판단? 이거 뇌. 뇌. 뇌 같은 거야. 막 이렇게 가지고. 이거 뇌 같은 거야. 뇌. 이런 거할수 있나요? 행동? 팔, 다리. 나와라, 팔. 나와라, 다리. 이런 걸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나요? 그랬다면 여러분은 그 글을 아주 잘 정리한 거예요. 잘 파악한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게 다야. 그죠? 작동 원리는. 그죠? 다음을 이 글에서 설명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기호를 쓰세요.

청소해줘요. 이거 뭘까요? 서비스. 음식을 날라요. 서비스 로봇. 재활치료 도와줘요. 의료용. 바닷속을 탐사하니까 뭘까요? 탐사용 로봇이 되겠죠? 공장에서 물건 조립해. 이거 산업용이네요. 수술을 도와줘. 의료용이네요. 자, 그러면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가나다라 마바 중에 쓰면 되겠죠? 산업용은 마. 그 다음에 서비스, 가나. 그 다음에 의료용은 다바. 다바. 그 다음 탐사용은 라. 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을 고르세요. 자, 로봇은 자동화된 기계이다. 라고 뜻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의가 뭔지 알겠죠? 뜻을 정의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자동화된 기계를 로봇이라고 한다. 라고 딱 뜻을 정해주고 있어. 이걸 정의라고 해요. 로봇의 종류에는 뭐가 있다? 산업용 로봇, 의료용 로봇 다 얘기했잖아요. 그쵸? 로봇의 쓰임새. 종류 얘기하면서 쓰임새도 다 설명했어요. 그쵸? 로봇의 문제점, 로봇의 작동 원리, 뭐 센서, 그 다음에 제어 장치, 구동 장치 다 얘기했어요. 로봇의 문제점은 안 나오고 있죠. 그죠? 근데 로봇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어. 거기에 대한 글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지. 로봇이 뭐다 이렇게 좋을 리만은 없잖아? 뭔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 그런 글은 어디 없나? 이게 바로 여러분이 독해력을 더 올릴 수 있는, 더 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로봇의 좋은 점만 썼네? 로봇의 문제점도 뭔가 글을 쓴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걸 찾아보시고, 읽어 보시고. 그러면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이 이때 생기는 거야. 아, 내가 읽어보니까 로봇은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위험한 점도 있더라고.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잘난 척을 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한쪽 분야만 계속 파고든 사람은 이게 모두의 세상인 줄 알고, 이게 다인 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글도 읽어보고, 저런 글도 읽어보고, 요런 글도 읽어보고 하면요,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세상이 넓은 줄 알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 왜?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은 그런 것도 좋아요.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쪽 시각으로만 설명되어 있는 글을 읽지 마시고, 그것만 읽지 마시고, 다른 시각으로 보는 글도 읽어보는 게 좋다. 자, 답을 썼나요? 썼군요. 시각이 너무 편협돼 있어. 답을 안 보고 그냥 간것 같아. 다시. 자,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표해 볼까요? 내가 본거 맞아. 이거요. 이거 봤어요. 음식점에서. 가 볼게요. 사람이나 물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감지한다. 이거 센서죠. 음식을 배달할 곳의 위치 파악하고 경로를 계획한다. 이거 뭐예요?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니까 이건 제어 장치죠. 바퀴를 움직여 이동, 동자 들어갔네. 이건 구동 장치. 그쵸? 이동하고 정지도 하고. 예. 이제 알겠죠? 네. 그래서 눈이 달린 거야. 로봇인데. 감지하라고. 자, 가. 이거 센서죠. 센서는 사람의 눈, 귀, 피부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맞죠? 나. 요거는 제어 장치죠. 제어 장치는 센서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을 합니다. 맞죠? 자, 다. 구동 장치는 주위를 살펴 방해물을 인식한다. 알아낸다는 얘기예요. 인식. 알아낸다. 아니죠? 요거는 네, 가가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나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설명이 아니고요. 이 글의 설명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예를 들어, 로봇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였다. 요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했죠? 예시. 예시. 예시로 보여준다. 이 시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로봇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였다. 그래서 청소. 청소 로봇이 어떻게 청소를 하는지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요 감지는, 센서는 사람의 눈, 귀 이런 거랑 똑같다. 이렇게 또 사람을 빗대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요. 시대별 로봇의 변화에 따라 내용 정리했다. 로봇의 역할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과 이유를 제시했다. 여기 주장과 그 이유는 없었어. 그래서 여기.
로봇 청소기의 센서가 고장나면 생길 수 있는 문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센서가 고장나네? 감지를 못하겠죠? 자, 그래서 방해물을 감지하지 못한다. 나 청소해야 된다. 저 쓰레기 있다. 휴지 있다. 여기 코딱지 있네. 청소해야지. 경로는 잘 계획을 했는데, 방해물이 있는 걸못 봤네. 와당탕. 뒤집어졌어. 그러면 청소 못 하는 거죠. 네. 감지 장치가 고장나면, 센서가 고장나면 그런다. 자, 그럼 이제 독한 어휘 문제로 넘어갑니다. 낱말과 그 낱말의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자동화 있고요. 제어 있고요. 탐사 있습니다. 일단, 어떤 건지, 어떤 설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탐사하면은 거기에 가서 조사하는 게 탐사라고 했고요. 제어는 설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장치가 제어 장치라고 했고요. 자동, 스스로 동, 움직인다. 네, 그래서 자동이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죠? 다른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 또는, 뭐, 그렇게 되게 함. 네, 이게 뭐예요? 자동화겠네요. 스스로 자자 움직인다 동자 이거라고 했죠? 전에 가보지 못한 것을 자세히 여기 조사 나오네. 조사하여 알아보는 것. 네. 전에 안 가본 것 거길 가. 그래서 조사를 해. 그러니까 탐사가 되겠고요. 기계를 알맞게 움직이더라고. 여기 조절이 나오네요. 여기 제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제어. 제어는요, 조절이에요. 야, 너 지금 화났어? 화가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조절해야 돼. 지 감정을 잘 조절해야 돼. 제어해야 해. 이 말이에요. 잘 조절하는 건 제어입니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넣으세요. 센서, 분석, 경로가 나옵니다. 화재가 발생했어요. 자, 대피할 수 있는 무엇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뭐 호텔에 가요. 호텔 방에 들어가요. 그럼 문에 뭐가 돼 있을까요? 화재 대피도 나옵니다. 대피도. 근데 이 대피도에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있는 방이 꼭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가 출발이란 얘기죠. 그리고 대피할 수 있는 문이 딱 있죠? 여기도 문도 딱 있어요. 그래놓고 빨간 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피할 수 있는 뭐? 경로.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자는 실험 결과를 어떻게 하여 새로운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일단은 경로는 썼어요. 그쵸? 사용했고요. 센서와 분석 가운데, 예, 실험 결과를 어떻게 했을까요? 분석을 했겠죠. 이 분석이라는 건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나눠보는 거예요. 나눠봐. 뭔가 덩어리가 하나 있잖아요. 덩어리가 하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실험 결과가 덩어리가 되겠죠? 덩어리를 요렇게 요렇게 떼어서 다 나누어서 그 다시 또 자세히 봐. 이게 바로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예, 그 짧은 글짓기로 하면 요게 사용된 그 낱말 뭐가 있냐면 뭐 성격 분석, 심리 분석. 그럼 뭐예요? 어떤 사람의 성격을 성격이란 덩어리가 있잖아. 이 덩어리를 조각조각 나누어서 살펴보는 게 이게 바로 분석이라는 거죠. 나의 심리를 네가 분석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나의 이 마음을 네가 하나하나 떼어서 나누어서 알아볼 수 있어? 이 말이 되겠죠? 로봇은 센서 하나 남았네요. 센서를 통해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느낍니다. 다음 뜻을 가진 낱말로 알맞은 거 여러 갈래로 나누어진 범위나 부분, 분야죠? 그래서 산업 분야, 의료용, 의료 분야 이런 식으로 아까 로봇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분야별로 알아봤죠. 로봇의 종류는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다. 로봇은 똥, 제어 장치, 구동 장치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으며 우리는 더 많은 분야에서 똥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이다. 네,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똥을 쓰면 안 됩니다. 나 그냥 똥 그랬지만. 네, 정답은 선생님 톡톡에 있어요. 안녕.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여러 가지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명령문, 제안문, 감탄문은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사진을 촬영하지 마세요는 영어로 뭐라고 쓸까요? 오늘 공부를 다한 후에 우리 빈칸 같이 채워보도록 해요. 가장 먼저 명령문입니다. 명령이 남한테 뭐 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충고하거나 혹은 부탁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부탁할 때는 주로 앞에 please를 붙여서 써요.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으면 뭐뭐 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반대로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할 때는 don't. Don't는 do not의 줄임말인데요. Don't라고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Don't 뒤에 동사 원형을 적어주면 뭐 하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Sit down. Sit.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앉아라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Be quiet. 비동사 원형으로 쓰였습니다. Be quiet 하면 조용히 해라 라는 뜻입니다. Don't run. 이번에는 don't가 앞에 붙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run이 쓰였네요. 뛰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Please open the window. 이번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얘도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중에서도 부탁하는 명령문은 please를 앞에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Please 뒤에 동사 원형이 왔다. 그러면 이것도 명령문입니다. Please open the window.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조심해라고 하는데요. 조심하는이라는 뜻의 형용사 careful이 나와 있습니다. 이 careful은 비동사랑 같이 어울리는데요. 우리 명령문이니까 비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겠죠. Be careful. Be careful. 조심해라는 뜻입니다. 다음 2번, 문을 열지 마. 이번에는 뭐 하지 마라니까 don't를 앞에 붙여야겠죠. Don't, 그 다음에 열다는 open, 동사 원형으로 적어주면 Don't open the door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칸이 한개더 있었다, 그러면 Do not 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칸이 네 개니까 Don't open the door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입니다. 3번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부탁하고 있어서 앞에 please를 붙였어요. 대답하다, 동사 원형 answer 채워주면 되겠죠. Please answer the question. Please answer the question.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명령문을 다 배워봤고요. 두 번째로 제안문입니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제안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거, Let's go 많이 들어보셨죠? Let's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뭐뭐 하자라는 뜻이에요. 뭐 하지 말자라고 할 때는 Let's not. 이라고 합니다. Let's not 동사 원형. 우리 뭐 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도 두 가지 표현이 더 있거든요. 이것까지 알아볼게요. Why don't you 또는 why don't we 동사 원형입니다. 우리 또는 너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에요. Why don't you라고 하면 너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we라고 하면 우리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겠죠. 또 how about 뒤에 동사에 ing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전부 다 제안할 때 쓰는 문장이지만 형태가 다르죠? 각각의 형태를 꼭 기억해 주세요. 예문 보겠습니다. Let's go outside. Let's 뒤에 go 동사 원형을 썼네요. Let's go outside. 밖에 나가자. 밖에 나가자라는 제안문입니다. Why don't we take a break? 이번에는 why don't we 뒤에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우리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퀴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우리 공원에 가자. 가자라고 하고 있어요. Let's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주면 되겠죠. Let's 동사 원형 go 그대로 써주면 Let's go to the park. 우리 공원에 가자 완성입니다. 다음 2번 우리 자전거 타는 게 어때? 어때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아요. Why don't we 또는 how about 쓸수 있는데요. 빈칸의 개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Why don't we라고 한다면 Why don't we ride? 그 다음에 a bike.

될 거예요. 그러면 빈칸에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그럼 how about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How about 뒤에는 동사에 ing형 붙이기 때문에 riding a bike 빈칸이 너무 많아요. 그쵸? 빈칸 3개만 있다면 How about riding a bike?가 정답이겠지만 지금은 빈칸이 4개니까 Why don't we ride a bike?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영화 보러 가는 게 어때? 이번에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Why don't we? 그 다음에 watch a movie. 이렇게 써도 되는데 빈칸 개수가 3개뿐이죠. 그러니 How about이라고 해줘야겠네요. How about watch에 ing 붙여서 watching a movi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셋다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감탄문입니다. 기쁨, 놀라움, 슬픔 등의 감정이나 느낌을 강하게 표현할 때 쓰는 문장이 바로 감탄문인데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What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How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What은 명사하고 친하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에는 명사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명사가 있다. 그리고 How는 형용사 부사랑 친합니다. 이것도 이전에 얘기했었죠. 우리 의문사 의문문 할때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how 뒤에는 형용사 부사가 오고요. 주어 동사는 있어도 되고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은 what, 또는 on 이것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셀수 없는 명사일 경우에는 on을 쓰지 않죠. 형용사 명사 써주고 주어 동사 생략하기도 하고 써주기도 합니다. 감탄문은 끝에 느낌표로 끝내줘요. how로 시작하는 경우는 how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써줍니다. 정말 뭐뭐구나, 정말 뭐하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What an interesting story it is. What 써줬고 그 다음에 on 형용사는 interesting, 명사는 story 나와 있죠?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까지 살아있는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How로 시작하는 것도 볼까요? How, smart, 똑똑한 형용사가 쓰였어요. How 형용사 주어 동사. How smart he is. 그는 정말 똑똑하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What은 명사랑 친하니까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에 명사가 들어있다. How는 형용사 부사랑 친하니까 바로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붙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1번. 정말 예쁜 꽃이야. 자,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What이 나와 있는데요. 이 What이 없더라도 여러분, 정말 예쁜 꽃이야. 라고 했거든요. Flower. 명사가 있으니까 What을 써야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What? 그 다음에. A beautiful flower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What a beautiful flower. 정말 예쁜 꽃이야. 그 다음 2번. 그는 정말 친절해 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how로 시작해서 how 뒤에 형용사 kind 붙여주고 주어 동사 채워볼게요. How kind he is. How kind he i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진을 촬영하지 마세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사진을 찍다, take pictures라고 하는데 앞에 don't를 붙여서 don't take picture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하은쌤과 함께하는 하루 10분의 기적. 친구들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문법의 홍하은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1강을 찾아온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제 우리 오늘부터 매일 10분씩 여러분의 영문법 포텐을 팡팡 터뜨려 볼 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영어 문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포템 미션입니다. 아래 문장에서 각 칸에 해당하는 문장 성분을 쓰고 해석을 써보세요. You make me smile. 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건데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먼저 영어의 문장 성분부터 살펴볼게요. 영어의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으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가 있습니다. 일단 영어의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주어라는 것은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는 말로 은는 이가로 해석을 하고요. 동사라는 것은 그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요. 무엇뭇 하다, 이다로 해석을 합니다. 이 주어, 동사 다음에는요. 목적어 또는 보어가 따라 나오게 되는데 이 둘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목적어라는 것은요, 어떤 동작의 목적이나 대상이 되는 말로 무엇뭇을 또는 에게를 붙여서 해석하는데, 예를 들어 I study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이 문장에서는 English, 영어를, 이게 바로 study의 목적어가 되겠죠. 한편 보어라는 것은요,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 해서 보어라고 부르는데요. 주어를 보충하면 주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하면 목적격 보어입니다. I am a middle school student. 이 문장에서 나는 중학생이다. 이때는 a middle school student라는 이 말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주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까지는 영어의 필수 문장 성분입니다. 영어의 문장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주요 성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어로는 subject, verb, object, complement 해서 약자로 SVOC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문장 성분으로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수식어는 문장의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어떤 다른 요소를 꾸며서 부가적인 정보를 더해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I study English every day. 나는 매일 영어를 공부한다. 이 문장에서 every day 이 말은 필수 성분은 아닙니다. 꼭 필요하지는 않은 성분이지만 매일이라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수식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영어의 문장 성분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영어의 문장은 크게 다섯 가지 형식으로 나뉩니다. 1, 2, 3, 4, 5 형식이 있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동사에 따라서 문장의 형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형식과 그 형식에서 쓰이는 동사의 특징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형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어 플러스 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I run fast. 나는 빠르게 달린다. 이 문장에서 fast, 빠르게 라는 이 말은 수식어이죠. 이 수식어는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1형식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형식 동사의 특징은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어 없이도 자기 스스로 완전한 의미를 가진다 해서 자동사라고도 부르는데, 예를 들면 go walk swim, 가다, 걷다, 수영하다 이런 것들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1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따라 나오게 되는데, 이때 보어는 앞에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입니다. 예문 살펴보면 Gio is diligent. Gio는 부지런하다. 자, 이때는 diligent, 부지런한이라는 말이 앞에 Gio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주어를 보충하니까 주격 보어이고 이 문장은 2형식 문장인 것입니다. 2형식 동사의 특징은 이렇게 그 뒤에 주격 보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2형식 동사로 비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는 주어는 무엇이다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 비동사 뒤에는 당연히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 보어가 따라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감각동사도 대표적인 2형식 동사예요. 이거 우리 다음 강의에서 더욱 자세히 공부해 볼 것입니다. 다음 3형식을 보죠. 3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따라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때 목적어는요, 무엇, 무엇을로 해석을 해주는데요. Gio likes hamburgers. Gio는 햄버거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되므로 이 문장은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삼형식 동사의 특징은요,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완전한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해서 타동사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것들 있습니다. Like, have, enjoy. 우리는 무언가를 좋아하다, 무언가를 가지다, 무언가를 즐기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목적어가 꼭 필요한 삼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요, 특이하게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두개 따라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때 앞에 오는 이 간접 목적어는요, 누구에게로 해석하는 말이고요. 다음 뒤에 오는 직접 목적어는요, 무엇무엇을 붙여서 해석해 줍니다. 자, 예문 보면, My mom gave me cookies. 우리 엄마는 주셨다. 그다음에 me 하면 나에게. cookies 하면 쿠키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이런 문장이 바로 사형식 문장이에요. 자, 사형식 동사의 특징은요, 이렇게 목적어를 두개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이런 동사를 수여 동사라고 부릅니다.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로 give, 주다, send, 보내주다, show, 보여주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수여 동사도 우리 강의에서 더욱 자세히 공부해 볼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오형식 살펴볼까요? 오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삼형식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목적격 보어가 따라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때의 목적격 보어는 앞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We call him a hero.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 우리는 부른다. 그를 영웅이라고 이렇게 해석해줘요. 이때는 a hero라는 목적격 보어가 우리가 그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를 보충 설명해 주므로 이건 오형식 구조가 되겠네요. 이 오형식 동사의 특징은 이렇게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인데 오형식 동사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강의에서 더욱 자세히 공부해 볼 것이고요. 오늘은 이 오형식 문장의 구조만 머릿속에 넣어 줍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따라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포텐 미션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각 칸의 문장 성분 써보면, 자, you는 주어가 되겠고, make는 동사가 되겠네요. 너는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너는 나를 어떠한 상태로 만드는 거니까, 이때 me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You make me smile. 너는 나를 미소 짓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때 smile은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므로, 목적격 보어가 되겠네요. 이 문장 해석은요, 너는 나를 미소 짓게 만든다. 이렇게 되고,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 목적격 보어가 오는 오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션도 해결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출석 체크는요, 영어 문장의 형식 다섯 가지를 외워서 써보는 겁니다. 오늘 배운 1, 2, 3, 4, 5형식 모두 외워서 쓸수 있는지 게시판에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포텐 사회 1회 첫 번째 시간에는 위도와 경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

오늘 여러분들은 위도와 경도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러한 위도와 경도가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위도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지구의 한 지점에 이름을 붙여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가로로 선을 긋습니다. 사실 무수히 많은 선이 있겠죠? 자, 이런 가로로 그은 선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위선 중에서 가장 긴 위선은 지구의 정가운데를 지나는 적도입니다. 그리고 양 극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적도와 각각의 위선이 이루는 각. 적도와 위선이 이루는 각. 이 각도를 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적도의 위도는 몇 도일까요? 적도의 위도는 0도가 되고요. 양 극의 위도는 90도가 됩니다. 그리고 적도 부근은 위도의 숫자값이 작거든요. 요 부근을 저위도라고 얘기하고 극지방으로 가면서 위도의 숫자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극지방으로 가면서 고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의 반원과 남쪽의 반원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북쪽의 반원을 북반구라고 얘기하고 북반구의 위도를 얘기할 때는 북이 몇 도, 남반구의 위도를 얘기할 땐 남이 몇 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자, 뒤에부터 읽습니다. 북이 30도 27분,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위도는 인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러한 위도는 기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자, 위도에 따라 기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요. 태양으로부터 똑같은 양의 열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저위도 부근은 좁은 면적의 열을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위도 지역은 넓은 면적의 빛을 분산시켜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위도 지역은 기온이 높고 고위도 지역으로 가면서 기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적도 부근은 열대기후, 그리고 고위도로 가면서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위도의 차이에 따라 기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적도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곳을 연결한 가로선을 위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구상의 어떤 지점이 적도와 이루는 각도를 위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적도를 중심으로 북쪽의 반원은 북반구, 그리고 남쪽의 반원은 남반구라고 하죠. 다음, 그럼 적도의 위도는 몇 도죠? 적도의 위도는 0도, 그리고 양극의 위도는 90도가 됩니다. 그리고 북반구의 위도 얘기할 땐 북이 몇 도, 남반구는 남이 몇 도라고 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숫자가 작을수록 우리는 저위도라고 하고요. 클수록 고위도라고 합니다. 고위도.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는 이것이 반대인데요. 자, 이것은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요쪽에 위치할 때 우리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태양과 가까운 쪽은 여름이 되고요. 태양으로부터 먼 지역은 겨울이 되거든요. 이 경우에는 북반구가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여름이 되고 남반구가 겨울이 됩니다. 반면 지구가 이쪽에 위치할 때는 남반구가 태양과 가깝기 때문에 여름, 북반구가 태양과 멀기 때문에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입니다. 그리고 위도가 높아지면서 빛이 점차 분산되기 때문에 위도는 지역 간 기후 차이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 두 번째, 경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지구의 세로로 선을 그을 겁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옆에서 바라본 모양이고 이걸 이렇게 꺾어볼게요. 극이 정가운데 오게. 자, 얘도 이름을 붙여주려면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경선은 위선과 다르게 모든 경선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요. 어딜 기준으로 할까? 그때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발휘했던 나라가 영국이기 때문에 영국을 지나는 경선을 본초 좌우선으로 하고 얘를 기준으로 경도를 정해줍니다. 참고로 본초 좌우선의 완전 반대편은 날짜 변경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본초 좌우선과 각각의 경선이 이루는 각도, 이걸 경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본초 좌우선의 경도는 0도, 날짜 변경선의 경도는 180도가 됩니다. 그리고 본초 좌우선에 의해서 동쪽의 반원과 서쪽의 반원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동쪽의 반원을 동반구라고 하고 동반구의 경도 얘기할 땐 동경 몇 도, 서반

친구의 경도 얘기할 때는 서경 몇 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얘는 동경 12도 7분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도는 기후에 영향을 주었다면 경도는 시간대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전을 합니다. 그런데 태양을 바라볼 때는 낮이 되지만 반대편으로 돌아가면 밤이 됩니다. 그래서 경도 차이에 따라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여 지구의 세로로 그은 선을 경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어떤 지점이 본초 자오선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경도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본초 자오선의 경도는 0도죠. 그리고 반대편에 날짜 변경선의 경도는 180도가 됩니다. 본초 자오선을 중심으로 동반구의 경도는 동경 몇 도, 서반구의 경도는 서경 몇 도로 표시하게 되고요. 경도상 반대편에 위치한 두 지점은 낮과 밤이 반대가 됩니다. 다음, 경도는 시간대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일출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 날짜 변경선을 태양이 지나갈 때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요. 날짜 변경선이 아침일 때 다른 지역들은 아직 아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돌아가면서 우리나라 아침 되고 인도 아침 되고 사우디아라비아 아침 되고 영국도 아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을 더 빨리 맞는 나라들은 빠른 시간대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대가 빠르고 서쪽으로 갈수록 시간대가 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영국이 이렇게 시간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문제 볼게요. 자, A, B, C 지점의 위도와 경도를 한번 말해봅시다. A는 남위 30도, 경도는 동경 30도가 되네요. B는 북위 60도, 동경 90도가 되고요. 다음 C는 적도 부근에 위치합니다. 위도는 0도 정도. 다음 E는 서반구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서경 60도가 되겠죠. 0도와 서경 60도. 다음 두 번째. 자, A와 B 중에 더 빠른 시간대를 사용하는 곳은 어디고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자, 본초 자오선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하면 빠른 시간대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동쪽에 위치하는 B는 본초 자오선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해서 A보다 빠른 시간대를 사용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 B와 C 중에 연평균 기온이 더 높은 곳은 C가 되겠죠. 왜냐하면 C는 B보다 더 저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시간에 위도와 경도 살펴봤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핵심 포텐 꼭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쉽게, 한국 사람이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연표로 정리하고 실전 문제로 마무리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빠르게 연표로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들 다양하게 실전 문제로 풀이를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뭐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부터 제가 강조했던 내용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고 풀이를 시작해 볼 건데, 여러분, 한국사 이제 우리 사실 많은 친구들이 이제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 강의 또 한국사 입문자들이 또 많이 듣는 강의잖아요. 선생님, 뭐가 중요하다고 했나요? 그렇죠. 이런 흐름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핵심 키워드들 위주로 정리를 해두면은 쉽게 문제를 풀수 있다.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개념 시간 때 설명드렸던 내용들, 흐름과 핵심 키워드를 잘 기억하고 있다면은 문제가 잘 풀린다라는 것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핵심 키워드들을 머릿속에 넣어둔 채로 앞으로 한국사 공부하면서 점점 살을 붙여가면 된다라는 거, 요 내용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개념, 연표로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뭐 정선, 인왕재색도 완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왕재색도 뭡니까? 그렇죠. 따라 나오는 핵심 키워드 뭐? 그렇죠. 진경산수화라는 핵심 키워드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정선이 소나기가 지나간 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인왕산. 지금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인왕산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인왕산의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지금도 여러분들 서울특별시에 가보면은 인왕산 볼 수가 있어요. 그 과거 인왕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조선의 멋진 자연을 사실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까도 잠깐 말했었죠, 제가. 진경산수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왕재색도, 여기 정선의 인왕재색도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인왕산의 모습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경산수화라는 핵심 키워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홍경래의 봉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홍경래의 봉기 하면 어떤 키워드들 떠올려 주면 되나요? 대답을 안 하는데요? 그렇죠. 차별. 이 평안도 지역 차별. 이런 키워드 떠올려주면 된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세도 가문의 수탈과 어디 지역의 차별, 어디 지역 차별이 봉기의 원인이 되었다? 그렇죠.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평안도 지역 차별이 봉기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홍경래의 주도로 농민, 상인, 광산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이 참여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홍경래의 봉기군이 평안도의 여러 지역 점령, 처음에 분위기가 엄청 좋았다고 했습니다. 여러 지역을 점령을 했었는데,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정주성 전투에서 관군의 패해서 결국 실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홍경래의 봉기하면은 떠올려야 되는 핵심 키워드는 결국 뭐다? 평안도, 차별, 그리고 뭐? 이런 정주성 전투와 같은 핵심 키워드들 떠올려 주시면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 쉽게 풀수 있을 겁니다. 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홍경래의 봉기를 이제 사파로 그림으로 표현한 내용 나와 있습니다. 평안도 사람도 사람이다. 차별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세도 가문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 사람들의 삶이 힘들었다라는 것도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아무튼 홍경래의 봉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키워드 위주로 잘 정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최재우 동학창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최재우 동학창시. 요 내용 기억하면 여러분들 뭘 떠올려야 되나요? 그렇죠. 동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 교재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최재우가 누구였나요? 경주의 몰락 양반 출신이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주의 몰락 양반 출신이다. 동학이란 이름이 왜 동학인가요? 그렇죠. 서양 종교인 천주교를 의미하는 뭐에 대항한다는 의미일까요? 서학. 서학에 대항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동학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었고요. 그리고 이 동학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늘처럼 소중하다고 강조한다라는 것. 누구나 사람은 하늘처럼 소중하다.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이제 뭐 최재우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최재우 하면 동학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동학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배우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뒤에 또 동학 농민운동이라고 해서 나중에 또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일단 동학이라는 이 개념 익숙하게 잘 봐주시고요. 이어서 또 다른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술농민 봉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술농민 봉기도 우리 개념 시간 때 키워드

위주로 잘 다뤄보았었죠? 1862년 진주 농민 봉기가 발생을 합니다. 일단 진주 농민 봉기가 발생을 하고요. 세도 가문의 뇌물을 바치고 관리가 된 누구의 수탈? 그렇죠. 백낙신의 수탈. 백낙신의 수탈로 인해서 사람들이 엄청 힘들어했다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누가 이 진주 지역의 농민들, 그리고 누가 유계춘을 비롯한 진주 농민이 봉기를 일으킨다라는 거. 유계춘은 누구냐면은 이제 몰락 양반 출신이에요. 몰락 양반 출신이고요. 이제 유계춘을 비롯해서 진주 농민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곤봉 같은 것들, 방망이 같은 이 곤봉 같은 것들을 들고 이제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끝내 이제 나라에서는 어떻게 백낙신을 이제 귀향을 보내게 됩니다. 워낙 잘못한 게 많잖아요. 백낙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뭐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내가 뇌물을 주고 너 이런 자리에 올랐는데 내가 그동안 쓴 돈 다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환곡이라는 그런 원래 취지는 좋은 그 제도를 악용해서 이 농민들을 괴롭혔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나라에서도 이제 백낙신을 귀향을 보내게 된다. 이런 내용 함께 정리해 주었습니다. 진주 농민 봉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여러분들 임술 농민 봉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진주 농민 봉기 어떻습니까? 이후에 이제 이 소문이 퍼지겠죠. 아, 진주에서 농민들이 버티다 안 돼서 봉기를 일으켰대. 야,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도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 어떻습니까? 진주 농민 봉기 이후 전국 70여 곳에서 농민 봉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농민 봉기 우리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 임술 농민 봉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862년 진주 농민 봉기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 이 진주 농민 봉기 소식이 퍼져나가겠죠.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후에 전국 70여 곳에서 농민 봉기가 계속 또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봉기, 우리 무엇이라고 한다? 임술 농민 봉기다. 이렇게 정리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뭐 진주 농민 항쟁 기념탑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백낙신을 잡아라. 곤봉을 들고 쫓아가는 모습 보이죠? 요거 진주 농민 봉기에 대한 이야기 관련된 자료들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빠르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한번 실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지도가 조선에 전해진 이후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고녀만국 전도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네?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녀만국 전도가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원래 이 고녀만국 전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고녀만국 전도가 이제 들어오면서 어떻게? 야,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나라들이 있구나. 뭐 유럽, 아프리카 이런, 대륙들도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넓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녀만국 전도, 조선에 전해진 이후 볼 수 있는 모습을 묻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언제?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조선 후기 때 내용을 여러분들이 골라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에 나서는 화랑. 여러분, 화랑 하면은, 추억의 키워드죠. 이거 언제?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에서 나왔었잖아요. 화랑 하면 뭐? 신라 떠올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신라. 2번, 베이징에 파견되는 연행사. 여러분들 연행사는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2권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연. 연경, 청나라 수도, 행, 갈행, 청나라 수도 연경, 지금의 베이징이잖아요. 연경으로 갔던 그 사절단들이잖아요. 베이징에 파견되는 연행사, 조선 후기 때 모습으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바로 2번으로 바로 골라줄 수가 있고요. 3번, 팔만대장경을 제작하는 장인. 여러분들 팔만대장경 하면 언제 떠올리면 됩니까? 그렇죠. 이것도 우리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에서 다뤘습니다. 바로 고려 때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4번 강화도 천도를 결정하는 고위관리. 여러분들 강화도 천도 결정하는 고위관리 누구? 그렇죠. 언제? 고려 때. 고려 때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최후. 최후가 무신정권
그때 최후가 이걸 그때 결정했었다. 최후가 실질적인 권력자였잖아요. 그래서 광화도 천도 최후 고려 이렇게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5번 사군 육진 지역 개척을 위해 출발하는 군인이다. 여러분들 사군 육진 지역 개척 위해 출발하는 군인 이거 누구 떠올려 주면 됩니까? 그렇죠. 조선 세종 때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조선 세종은 조선 전기 때 왕이니까 조선 전기라고 시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랑 하면은 신라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연행사 조선 후기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팔만대장경 고려, 강화도 천도 고려, 무신정권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사군 육진 개척 조선 전기 세종 때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더 강조할게요. 단지, 그냥 단지. 정답을 맞추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선생님이 옛날에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 하면서도 예전에 얘기했었잖아요. 한능검 같은 경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경우도요. 이 선택지들 있죠. 기출되었던 선택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를 또 만들어내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등장했던 선택지들이 또한번 다른 문제의 선택지로 자주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할 때는요, 어떻게? 정답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지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습관, 그리고 이 선택지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 이렇게 써보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1번 문제 풀어보았고요. 2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주를 모시는 것은 가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옆에 사람 놀라고 있잖아요. 아니, 신주도 모시지 않고 장례를 치르다니? 여러분들, 이거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앞서 개념 때 다뤘던 내용인데요. 그렇죠. 요 그림도 약간 익숙할 텐데, 이제는 그대로 예전에 한번 봤었잖아요. 이거 윤지충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뭐, 윤지충 신주 소각 사건, 혹은 뭐, 이제, 윤지충 신주 소각 사건 혹은 이제 뭐 진산 사건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천주교가 들어가면 됩니다. 천주교. 신주를 모신다.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거다. 천주교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사 지내는 거 금지하고 뭐 신주 모시는 것 금지한다. 이런 내용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는 천주교.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참고로 여러분들, 요 사람이 이제 윤지충이잖아요. 윤지충에 대해서 약간 더 이야기를 또 풀어서 해주자면, 우리 개념 때는 개념 설명하느라, 이야기를 못 해줬었는데, 윤지충은 누구냐면은, 그 정약용 알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정약용 배웠었잖아요. 실학, 정약용, 뭐, 거중기 하면서 정약용 나왔었잖아요. 그 정약용의 누구다? 외사촌입니다. 윤지충이 정약용의 외사촌이에요. 근데 이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윤지충. 근데 어때요? 신주를 모시는 것은 천주교에서 금지한다. 신주 소각, 신주 불태우고요. 제사 지내지 않아요. 그러니 조선 사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유교 중심의 그 조선 사회에서는 이런 행동이 무엇? 기존 사회의 그런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있잖아요. 천주교 어떻습니까? 평등하다. 사람들은 평등하다. 근데 조선 어때요? 왕이 있잖아요. 왕 입장에선 어떨까요? 나에 대한 도전인가?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그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가는 일단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되고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우가 창시하였다. 아까 우리 잠깐 봤었잖아요. 최재우 창시한 거 뭐였어요? 동학이잖아요. 동학.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다. 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처음에는 서학으로 불렸다. 천주교 처음에는 학문적인 성격이 있었다. 그래서 뭐 서학으로 불리면서 일부 학자들, 일부 사람들이 학문으로서 이제 연구를 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조선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그렇죠. 아까도 말했었잖아요. 조선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다. 탄압을 받았고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가르쳤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5번, 중국에 다녀온 사신을 통해 전해졌다. 그렇죠. 중국에 다녀온 사신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바로 1번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3번 가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묻

이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위화도 해고 나면 누굴 떠올려야 되나요? 우리 매일 쉬운 스토리 연구소 1권에서도 다뤘는데, 그렇죠. 이성계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성계, 뭐 조선 이렇게 써봤습니다. 역사서인 삼국사기를 남겼다. 요거 예전에 문제풀이 할때 잠깐 선택지로 나왔을 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삼국사기, 이거 누구? 김부식. 고려 때 김부식이 쓴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김부식 고려 이렇게 써봤고요. 강동 6주 지역을 확보하였다. 추억의 강동 6주 지역. 여러분들 이것도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에서 우리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강동 6주 지역 확보하였다. 그렇죠. 누굴 떠올리면 된다? 고려 서희. 서희를 떠올리면 된다. 서희 고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4번 각 지역의 특징을 소개하는 택리지를 썼다. 택리지 뭡니까? 그렇죠. 이중환의 택리지 이야기했었잖아요. 뭐 지역의 특징 같은 것들 나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중환, 조선 이렇게 써보았고요. 5번 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렇죠. 정약용 실학자로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했다. 이런 내용 교재 통해서 정리해 주었고요. 왜 이런 농민들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을까를 막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또 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또 냈고요. 농민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는 개혁을 주장했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5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선생님이 개념 강의 때도 말을 했지만 정약용 이런 농민 토지 나누어 주는 개혁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더 심화해서 배우면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누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은 아직 한국사 입문 단계에서 배우기에는 약간 어려운 감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정약용 나오고요. 어떻게 이런 토지 개혁과 관련된 내용 나오면은 아, 그때 우리 윤희한테 배운 정약용 아, 토지를 나누어 주는 개혁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구나.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아무튼 정약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정답 5번이었고요.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연이 유행하던 시기의 사실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뭐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뭘 쓰고 있어요? 탈을 쓰고 있구나. 그럼 뭐? 탈놀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유행했어요? 여러분들 탈놀이. 조선 후기 서민 문화 하면서 탈놀이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 내용 여러분들 다음 공연이 유행하던 시기 조선 후기구나. 조선 후기의 사실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됩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이 인기를 끌었다. 그렇죠. 조선 후기 서민 문화 하면서 한글 소설 홍길동전 이야기를 했었죠. 맞는 말이 되고요. 판소리 공연이 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조선 후기 서민 문화 판소리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 시기에 사실로 알맞은 맞는 말이 되고요. 3번 우리의 자연을 그린 진경산수화가 그려졌다.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 4번 서민들의 생활 모습을 그린 풍속화가 유행하였다. 풍속화 하면은 뭐 김홍도 떠올려주면 되잖아요. 풍속화 유행하였다. 조선 후기 해당하는 말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5번 연등회와 팔관회가 국가 차원의 행사로 성대하게 열렸다. 여러분들 이거는 언젠가요? 국가 차원의 행사로 성대하게 열린 거는 고려 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5번이 알맞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이렇게 정답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이 공연이 유행하던 시기는 조선 후기였고요. 1번, 2번, 3번, 4번 모두 이 조선 후기 관련 내용이었고요. 5번 연등회 팔관회 국가 차원의 행사 성대하게 열린 거는 언제다? 고려 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좋습니다. 4번 문제도 5번 정답 이렇게 같이 풀이를 해 보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보도록 할게요. 이제 5번입니다. 밑줄 친이 그림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선 후기에 유행한 이 그림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을 장식하면 행복한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그림이다. 집안을 장식한다. 그리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행복한 일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 그런 염원이 담겨 있다. 소망이 담겨 있다. 요거 한번 뭐 떠올려야 되나요? 두 글자로. 두 글자로? 민화 떠올려주면 되겠죠? 대부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화가들이 다양한 주제의 그림을 남겼다. 이것도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

있다, 민화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와 까치 이거 봤었잖아요, 여러분들. 1번 민화구나. 정답이 바로 1번 눈앞에 있네요. 그렇죠. 정답 바로 1번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누놀이 서당은 뭐예요? 고누놀이 서당 그림 어떻습니까? 요거는 이제 김홍도가 그린 풍속화라고 보면 되고요. 4번 인왕제색도 나와 있습니다. 인왕제색도 뭐였어요? 진경산수화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몽유도원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우리 교재에 지금 아마 처음 등장했습니다. 우리 교재에 처음 등장했는데, 이 몽유도원도가 뭐냐면은 그 안견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조선 전기 때 그림이에요. 간단히 설명을 해주자면, 안견이 그리긴 했는데, 그 세종대왕 알고 있죠, 여러분들? 세종. 그 세종의 셋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안평대군이라고 있거든요. 안평대군이라고 있는데, 안평대군이 이런 뭐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여기 보면은 요 몽유도원도잖아요. 어느 날은 꿈속에서 안평대군이 이제 그 방문한 장소가 있었어요. 뭐 도원이라고 해서 자기가 꿈속에서 본 장소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요. 누구에게? 안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안견은 이제 그 설명만 듣고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몽유도원도라는 그림을 안견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언제다? 조선 전기 때 그림이라서, 민화와도 일단 거리가 멀고요. 또 조선 전기 때 그림이다라는 거 설명 간단히 해주었습니다. 일단 정답보다 1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몽유도원도에 대해서 뭐 조선 전기 그림이다 이런 걸 정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호랑이와 까치 우리 민화다 이렇게 다뤘고요. 호랑이와 까치가 의미하는 또 그런 상징성, 의미하는 그런 뜻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함께 떠올려 주시면은 여러분들 문제 쉽게 풀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2번, 3번 풍속화다라는 거, 그리고 인왕제습도 진경산수화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정치가 전개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순조 나오죠?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어떻게?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을 중심으로 한 안동 김씨 세력 나왔네요. 안동 김씨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느낌이 오나요?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지. 그러면서 안동 김씨, 풍량조 씨를 비롯해 일부 가문이 권력을 독차지했다.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은 안동 김씨, 풍량조 씨 이야기했었죠? 일부 가문이 권력을 독차지했는데, 이런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합니까? 그렇죠. 바로 세도 정치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를 세도 정치라고 한다. 가에는 뭐 세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세도 정치가 전개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때 어땠나요, 여러분들? 엄청 백성들의 삶이 힘들었다. 세도 정치, 그리고 뭐 삼정의 문란 이런 거 함께 설명했었잖아요. 좋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삼정이 문란해졌다. 삼정의 문란. 바로 여기 정답 나오네요. 정답 바로 1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각종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다라는 것들, 삼정의 문란, 뭐 세종제 정치 이렇게 연결 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과점법이 마련되었다, 뭐 고려 말에 그런 모습들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병자호란이 발발했다, 이거 언제예요, 여러분들? 병자호란 누구 떠올리면 되나요? 그렇죠, 우리 인조 때 떠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순조 때 세도 정치 이야기하고 있는데 훨씬 더 이전의 일입니다. 이것도 훨씬 더 이전의 일이고요. 4번, 여러 차례 사화가 일어났다. 여러분들 사화, 뭐 여러 가지 사화들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하나만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하고 있어요? 중종 때 누구? 조광조 기억하고 있나요? 그렇죠. 조광조. 조광조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훈구의 공격을 받아서 뭐 사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런 내용 이야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 그 내용 떠올린다면은, 아, 순조 때 이야기보다는 훨씬 더 이전의 이야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성균관 앞에 탕평비가 세워졌다. 누구? 영조 때죠. 영조 때 탕평의 의지를 알린다, 이 이야기하면서 탕평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 순조 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하고 있고요. 군포 걷는 과정에서 나쁜 관리들이 백성을 속이고 자신들이 이익 챙기면서 군포를 걷는 세금 제도가 혼란스러워졌다. 군포, 군대 관련 세금이다 이야기했었죠. 근데 그게 혼란스러워졌다. 군포 걷는 세금 제도가 혼란스러워진 것을 무슨 문란? 그렇죠. 군정의 문란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정답 군정이라고 써 주시면 되고요.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에서 설명하는 책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선 후기에 널리 알려진 예언서로 조선이 멸망하고 정치성을 가진 인물이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는 예언을 담고 있다. 예언 사상 이야기하면서 소개해 주었죠. 뭡니까? 정감록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정치성을 가진 인물이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정감록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바로 1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습니다. 뭐 동경대전, 2번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같은 경우는 뭐 동학과 관련된 책이고요. 제왕후기는 여러분들 아마 처음 접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텐데, 제왕후기는 뭐냐면은 고려시대 때쓴 역사책입니다. 역사서입니다. 제왕후기. 5번 훈민정음 운회 같은 경우는 그때 국학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잠깐 나왔었잖아요. 한글의 우수성을 밝힌 그런 거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1번 정감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9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지도에 나타난 농민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경래 봉기군이라고 되어 있고요. 뭐 정주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 뭐 정주성 전투 이런 것들도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 홍경래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다. 1번 임술 농민 봉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죠. 홍경래 봉기 일어나고 나서 그 뒤에 시간이 더 흘러서 임술 농민 봉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만적 등의 주도로 일어났다. 고려 때 만적의 난, 요거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고려 때 이야기. 석영천도 주장, 묘청의 석영천도 주장하였다. 이것도 고려 때 이야기입니다. 평안도 지역 차별이 봉기의 원인이었다. 그렇죠. 홍경래 봉기는 이 평안도 지역의 차별 핵심 키워드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답은 뭐 4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홍경래의 봉기, 정주성, 관군의 패한 곳, 이런 키워드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5번. 특별행정구역인 명학소의 주민들이 일으켰다. 요거 어렸을 겁니다. 그럼 이거 뭐냐면은, 고려 때, 고려시대 때, 망이망소의 난. 우리 매일쉬운스토리 영상 1권에서 잠깐 다뤘었잖아요. 망이망소의 난과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망이망소의 난에 대한 내용이 되고요. 뭐, 요런 정주, 뭐, 관군의 패한 곳, 요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홍경래의 봉기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내용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복습 항상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Q&A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여러분,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산왕 친구들. 원리는 파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연산 9단계를 함께하는 김형기입니다. 네, 오늘 벌써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강의만 마치면요, 여러분들은요, 5차시를 마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재에 벌써 절반을 해치웠다는 말이죠. 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줄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마술은요, 바로 칭찬의 마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대견한 일을 했을 때요, 어른들한테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두 배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술입니다. 그렇다면 다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마술 갑니다. 뾰로버롱 뿅. 네, 이제 마술이 촉촉하게 몸에 스며들었을 겁니다. 네, 선생님이 이렇게 칭찬의 마술을 걸어준 만큼 여러분들이 평소보다 더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하면 더 좋겠죠? 그래요. 그럼 오늘 학습 목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네,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그리고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지금까지 모두 다 배워보았으니까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문제 4일차와 5일차 함께 풀면서 이번 차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문제 풀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그럼 4일차부터 문제 풀어볼까요? 네, 연산력 키우기 4일차입니다.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인데요.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그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 공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3개 구해보세요 입니다. 아,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이용한다면 공배수를 계속 구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네, 먼저 8과 36이 있습니다. 우리 공약수 뭐가 있을까요? 네, 둘 다 네, 4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4단이잖아요. 4, 2는 8, 4, 5, 36. 그렇다면 다음 8 나누기 4는요? 2가 됩니다. 다음 36 나누기 4는요? 4, 9, 36, 9가 됩니다. 어? 이제 다 됐나요? 네, 더 나눌 수가 없죠. 그렇다면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니은자로 공약수와 목들까지 모두 다 곱해주면 됐었습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네, 최소 공배수는요, 4 곱하기 2 곱하기 9, 4 곱하기 2 곱하기 9. 그러면은 결과는요, 4, 2는 8, 8, 9, 72. 계산은 72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배수 구해보겠습니다. 공배수 몇 개 구하래요? 3개 구하라고 하니까 차례대로 해봅시다. 공배수, 제일 작은 최소 공배수 72가 처음에 있고요. 다음에 72를 두 배 하면요. 네, 바로 144가 나옵니다. 이어서 72 곱하기 3은요. 네, 144에 72만큼만 한 번 더 더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결과는 216 이렇게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잘 풀었나요? 네, 최소 공배수 구했고. 네, 최소 공배수부터 공배수 3개? 네, 맞게 구했죠. 네, 문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엔 4번 문제입니다. 16과 18. 네, 함께 나눠 볼게요. 공약수는 뭐가 있을까요? 둘 다 2로 나눌 수 있겠네요. 16 나누기 2는 8. 다음에 18 나누기 2는 9가 됩니다. 그럼 8이랑 9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삐 없습니다. 그럼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서 니은자로 모조리 곱해 줄게요. 그렇다면은 2랑 8이랑 9이랑 9랑 공약수 2, 목 8, 9 모두 곱해 줍니다. 2에다가 8 곱하고요. 그 다음에 9까지 곱해줍니다. 네, 그럼 계산 천천히 해볼게요. 2, 8에 16, 16 곱하기 9는? 네, 쉬었다 갈게요. 16 곱하기 9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네, 6, 9, 54, 1, 9, 9, 10 해서요. 이거는 144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요. 만약 계산이 조금 어렵다면요. 주저하지 말고 세로셈으로 가면 됩니다. 네, 틀리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천천히 푸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요. 네, 공배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공배수 제일 작은 공배수는요. 144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배수는요. 144 곱하기 2, 바로 288이 있습니다. 다음에 288, 그 다음 세 번째 공배수는요. 네, 144 곱하기 3이 되니까 여기서 보면은 432. 이렇게 문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24랑 32의 최소 공배수랑 공배수 구하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24, 32, 둘 다 2로 나누겠습니다. 24 나누기 2는 12, 32 나누기 2는 16. 이번엔 숫자가 잘 보입니다. 뭘로 나누면 좋을까요? 네, 4단이니까 4로 나누겠습니다.
4. 그러면은 12 나누기 4는 4, 3, 12, 3입니다. 16 나누기 4는 4, 4, 16, 4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해요? 네, 니은자로 쫘락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네, 풀어보면요. 공약수 2 곱하기 4.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몫을 3 곱하기 4 해주면 되는 거죠.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 네, 풀어보면요. 2, 4, 8, 8, 3, 24. 24 곱하기 4는 96까지 한 번에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공배수입니다. 공배수는요. 네, 최소 공배수 96을 한 배, 두 배, 세배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6 처음에 있고요. 그 다음 96 곱하기 2는 192가 됩니다. 다음에 96 곱하기 3은요. 이번에는 288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실제 계산할 때 계산을 좀더 천천히, 네, 또박또박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7번 문제. 30이랑 45입니다. 네,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네, 이번에는요, 둘 다, 끝자리가 0이랑 5가 있네요. 그럼 5로 나눌 수 있겠죠? 5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30 나누기 5는 6, 45 나누기 5는 9. 네, 또 나눌 수 있나요? 네, 이번에도 3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둘다 3단이네요. 3으로 나누면요. 6 나누기 3은 2, 9 나누기 3은 3. 이렇게 나눴네요. 그럼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해요? 네, 우리의 공약수들과 모까지 이렇게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요. 5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5, 3, 15. 15 곱하기 2는 30. 30 곱하기 3은 90. 그래서 90 최소 공배수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배수 구하겠습니다. 공배수 맨 처음에 최소 공배수 90 쓰고요. 그 다음에 한 배, 두 배, 세배 하면 되죠. 90 곱하기 2는 180입니다. 그 다음에 90 곱하기 3은요. 270입니다. 네, 이렇게 최소 공배수랑 공배수까지 구해보았습니다. 다음 문제. 이번엔 9번 문제입니다. 이번에 보면요. 네, 40이랑 64의 최소 공배수랑 공배수 구해볼게요. 몇으로 나누면 좋을까요? 네, 선생님은 네, 일단 짝수이지만요. 네, 4로 나눠보겠습니다. 4. 40 나누기 4는요. 10이고요. 64 나누기 4는요. 16입니다. 그다음 이렇게 나눠보니까요. 그다음 뭘로 나눌 수 있겠어요? 2로 나눌 수가 있겠죠. 10 나누기 2는 5. 16 나누기 2는 이렇게 8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산할 거는 간단하죠. 4 곱하기 2 공약수 곱하고요. 모까지 쫘르륵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계산을 한다면 최소 공배수는 4 곱하기 2. 그 다음에 아래 있는 모까지 5 곱하기 8. 이렇게 이어줄게요. 네, 그렇다면 순서대로 4 곱하기 2는 8. 8 곱하기 5는 40. 40 곱하기 8은 320까지. 네. 최소 공배수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공배수도 마찬가지로 되게 커지겠죠. 공배수는 첫 번째가 320. 두 번째 거는 네, 곱하기 2를 해주니까 640이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거는요, 320 곱하기 3은 네, 960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 9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이어서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이번엔 6과 21입니다. 네, 공약수 한눈에 보입니다. 둘다 3단이니까 3으로 나눕니다. 6 나누기 3은 2, 21 나누기 3은 7. 딱 나눴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요, 요렇게 니은자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건3 곱하기 2 곱하기 7 요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차례로 계산해 볼게요. 4, 2에 6, 6, 7, 40, 2 요렇게 구했습니다. 공배수 처음 최소 공배수에서 한 배, 두 배, 세배 하겠습니다. 공배수 처음에 42가 있으니까요. 다음 건 바로 두 배, 84. 그 다음 건요. 네, 3배에서 126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14번입니다. 이번엔 12와 15의 최소 공배수 그리고 공배수 확인하는 문제죠. 일단 10이랑 15 몇으로 나눌 수 있나요? 네, 공약수 3이 있습니다. 차례로 나눠볼게요. 12 나누기 3은 4, 15 나누기 3은 5. 또 나눌 수 있나요? 네,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니은자로 이렇게 이렇게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식을 세우면요.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3, 4, 12. 그리고요. 12 곱하기 5는요. 네, 2, 5. 네, 이거 계산해 볼게요. 12 곱하기 5는요. 네, 2, 5, 10. 1, 5, 50 해서 60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60이 나오는 거죠. 네, 공배수는요. 최소 공배수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먼저 공배수 첫 번째 6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60을요. 한 배, 두 배, 세배 해주면 되는 거죠. 60 곱하기 1은 60. 60 곱하기 2는 120. 마지막 60 곱하기 3은 180. 이렇게까지 구해주면 네, 완성입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6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18과 24의 최소 공배수 그리고 공배수 확인해 볼게요. 네, 18이랑 24 몇으로 나누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3으로 나누겠습니다. 3단처럼 보이죠? 18 나누기 3은 6입니다. 24 나누기 3은요? 8입니다. 또 나눌 수 있나요? 네, 공약수 한번더 있네요. 2씩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로 나눠주면요. 6 나누기 2는 3, 8 나누기 2는 4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문제 풀어볼까요? 네, 이렇게 니은자로 싹 곱하면 최소 공배수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약수 먼저 3 곱하기 2 해주고요. 남은 목들 전부 다 곱해줍니다. 곱하기 3, 곱하기 4. 그러니까 정답은요. 3 곱하기 2는 6,
6 곱하기 3은 18, 18 곱하기 4는 72 해서 정답이 72가 됩니다. 차례로 공배수도 구해볼게요.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 72부터 1, 2, 3 곱해주면 되죠. 72 곱하기 1은 71, 72, 72 곱하기 2는 144가 됩니다. 이어서 72 곱하기 3은요? 네, 216 이렇게 네, 써줄 수 있네요. 그렇다면 다음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19번입니다. 35랑 14의 최소 공배수, 공배수 구하는 문제죠. 네, 그럼 35랑 14 몇으로 나누면 좋을까요? 둘다 7단이니까 7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35 나누기 7은 5, 14 나누기 7은 2. 또 나눌 수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여기서 끝났죠. 그러면은 이렇게 니은자로 쭈루룩 곱하면 되겠습니다. 최소 공배수는요, 7 곱하기 목들, 5 곱하기 2.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7, 5, 35, 35 곱하기 2는 70 해서 70 이렇게 적어주면 되네요. 공배수는요, 첫 번째 공배수는 당연히 70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배수는요, 70 곱하기 2는 140입니다. 다음 70 곱하기 3은 210. 네, 이렇게 최소 공배수 70과 공배수 3개 쭈루룩 구해보았습니다. 네, 이어서 21번 문제입니다. 우리 4일차의 마지막 문제이기도 하죠. 그럼 볼게요. 40과 24의 최소 공배수와 공배수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40, 24 뭘로 나눌 수 있어요? 애매할 때는 짝수니까 2로 나누겠습니다. 40 나누기 2는 20, 24 나누기 2는 12. 이젠 숫자가 보입니다. 둘다 4단이네요. 4로 나누겠습니다. 4로 나누면 20 나누기 4는 5, 12 나누기 4는 3입니다. 또 나눌 수 있나요? 네, 여기서 마무리죠. 그러니까 계산을 하자면요.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곱해볼게요. 일단 공약수 먼저 2 곱하기 4,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목들까지 5 곱하기 3까지. 네, 차례로 계산을 하면요. 2, 4, 8, 8로 40, 43에 40 곱하기 3에 120까지 이렇게 최소 공배수 구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공배수도 구해볼게요. 최소 공배수 120부터 시작해요. 첫 번째는 120, 두 번째는 120 곱하기 2, 240, 세 번째는 120 곱하기 3 해서 360까지 이렇게 구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4일차에 나오는 문제 모두 다 풀어보았는데요. 어때요? 이제 최소 공배수가 더 이상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4일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5일차 함께 풀어볼게요. 네, 5일차입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인데요. 네,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각각 구해보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요, 최대 공약수만 구하거나, 최소 공배수만 구하거나 그랬는데요. 이번엔 둘다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일단 4랑 18이 있습니다. 일단 공약수로 나눠주는 건 똑같죠? 그러면 몇으로 나눠줄까요? 2로 나눠주겠습니다. 4 나누기 2는 2, 18 나누기 2는 9. 네, 또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우리 최대 공약수 구할 땐 어디까지 곱하나요? 네, 맨 왼쪽에 있는 공약수만 곱했습니다. 이게 최대 공약수예요. 그런데 최소 공배수는 어디까지 곱해요? 네, 여기 곱하고 아래 있는 목까지. 하나, 두 번. 이렇게 쫙 꺾어서 공약수와 목까지 모두 다 곱해줬었죠. 그러면 이점 유의하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 먼저입니다. 최대 공약수. 뭐 곱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2네요. 2. 그럼 최소 공배수는요? 네, 여기 2 공약수와 목두 개까지 모두 다 곱해줘야 됩니다. 빼먹으면 안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9까지.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2, 2는 4, 4, 9, 36 해서 정답은 36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3번 문제 12랑 28입니다. 네, 공약수는 일단 모르겠으면 2부터 12랑 2를 나누면요. 여기는 6이 됩니다. 28 나누기 2는 14. 이번엔 좀 보입니다. 몇으로 나누면 좋을까요? 2로 나누면 좋죠. 6 나누기 2는 3, 14 나누기 2는 7. 다 나눴나요? 다 나눴습니다. 그렇다면은 최대 공약수는 뭐예요? 이렇게.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는요, 2 곱하기 2는

4 표시해주고요. 다음 최소 공배수는요. 여기서 2 곱하기 2에서 뭘더 곱해줘요? 아래 있는 목까지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7이니까요. 4 곱하기 3은 12. 12 곱하기 7은 84다. 이렇게 표시해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한 번에 물어보지만요. 사실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이렇게 풀수 있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죠? 네, 그럼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제 5번입니다. 20이랑 35가 있습니다. 공약수 몇으로 나누면 좋을까요? 5로 나눠볼게요. 둘다 5단이잖아요. 그럼 20 나누기 5는 4. 35 나누기 5는요? 7입니다. 이어서 한번 풀어볼게요. 최대 공약수는 뭐예요? 네,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는 뭐 곱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5가 됩니다. 그럼 최소 공배수는요? 네, 5에다가 4와 7도 쭈루룩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5 곱하기 4 곱하기 7. 그러면 결과는요? 5, 4, 20. 20 곱하기 7은 140.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5, 최소 공배수는 14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7번 문제. 30과 24의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구하면 되죠. 일단 공약수 먼저. 이거는요, 3으로 나누겠습니다. 30 나누기 3은 10. 24 나누기 3은 8. 네, 이번에 또 몇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둘다 2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 나누기 2는 5, 8 나누기 2는 4. 또 나눌 수 있나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번에 차례대로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까지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최대 공약수는요, 3 곱하기 2니까 6이 됩니다.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목까지 더 곱해줘야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4입니다. 계산이 맞네요. 그러면 천천히 해볼게요. 3, 2에 6. 6, 5, 30. 30 곱하기 4는 12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6, 최소 공배수는 120이 되는 그런 문제였네요.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9번 문제죠. 9번 문제. 이번엔요, 42와 18의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 같이 한번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볼게요. 42랑 18. 이거는 2로 나눌 수 있겠네요. 둘다 짝수니까요. 2로 나누겠습니다. 42 나누기 2는 21. 18 나누기 2는 9. 또 나눌 수 있나요? 네, 이번엔 3단이죠. 3단으로 3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3으로 나눠주면요. 21 나누기 3은 7. 9 나누기 3은 3.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공약수를 곱하면 최대 공약수, 오른쪽에 있는 목까지 하면 최소 공배수입니다. 차례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3이니까 바로 6. 최소 공배수는요, 2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3. 여기까지 해줘야 되죠? 뭐예요? 2, 3은 6, 6, 7, 42, 42 곱하기 3은 126까지.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 6이랑 최소 공배수 126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11번이죠. 11번 문제. 6과 27의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까지 구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한번 볼게요. 6이랑 27 몇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둘다 생각해보니까, 네, 3단이죠, 3단. 3으로 나눠줍니다. 6 나누기 3은 2. 27 나누기 3은 9입니다. 네, 여기까지 했으면 다 구했네요. 어떻게 돼요? 최대 공약수는 바로 3인 거알수 있고요. 최소 공배수는 거기다가 2와 9 곱해준 거알수 있겠습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는 바로 3, 뾰로롱 와서 3 쓰고요. 곱셈이 없으니까 바로 쓰는 거죠. 최소 공배수는요, 3 곱하기 2 곱하기 9까지 다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2는 6, 그 다음에 6 곱하기 9는 54입니다. 네, 이렇게 11번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최대 공약수 3, 최소 공배수는 54였죠. 네, 이어서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 이번에는요, 12랑 40이 있고요.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구하는 그런 문제죠. 일단 둘다 보니까 2랑 0 짝수네. 그럼 2로 나눕시다. 네, 12랑 2를 나누면요, 11을 2로 나누면 6, 40을 2로 나누면 20이 됩니다. 6이랑 20이네요. 또 2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2로 나누겠습니다. 6 나누기 2는 3, 20 나누기 2는 10. 또 나눌 수 있나요? 또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볼게요. 네,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2,

최소공배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볼게요. 최대 공약수는 바로 쓸게요. 2, 2는 4. 최소공배수는요? 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0입니다. 계산 차례로 해보면요. 2, 2는 4. 4, 3, 12. 12 곱하기 10은 120까지. 그러니까 10이랑 40의 최대 공약수는 4. 최소공배수는 120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27과 36의 최대 공약수, 최소공배수 확인하는 겁니다. 27과 36. 아, 저는 보자마자 3으로 나누고 싶어졌네요. 27 나누기 3은 9. 36 나누기 3은 12입니다. 다음에 또 나눠볼게요. 또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3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 나누기 3은 3. 12 나누기 3은 4. 또 나눌 수 있을까요? 없네요. 네, 여기까지. 그렇다면, 네, 우리가 남은 건 계산뿐. 왼쪽에 있는 공약수끼리 곱하면 최대 공약수, 그리고 아래 있는 몫까지 곱해서 최소 공배수 차례로 구해보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는요,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되죠.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요, 네,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4. 네, 3을 3번 곱하네요. 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3 곱하기 3은 9, 9, 3에 27, 27 곱하기 4는 108.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 보면요, 여기 왼쪽에 나오는 이 공약수 있죠? 이 공약수가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나눈 공약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27과 36은요, 3으로도 나눌 수 있지만요, 이렇게 옆에 9로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풀이 과정은 선생님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선생님은 최대한 작게 쪼개서 여러 번에 쪼개서 풀려고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수감각이 좋은데요? 나눌 수 있는 수가 바로 보이는데요? 큰 수도 보이는데요? 하는 친구들은요, 계산에 빠르기를 위해서 바로 큰 수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18번입니다. 35랑 28이 있고요. 이거를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같이 한번 구해볼게요. 35, 28 보니까, 아, 아무래도 7단입니다. 7, 5, 35, 7, 4, 28. 7로 나누겠습니다. 네, 35 나누기 7은 5입니다. 28 나누기 7은 4입니다. 또 나눌 수 있나요? 없네요. 그렇다면은 바로 계산하면 되겠죠. 최대 공약수는 곱할 필요도 없이 7. 그리고 5랑 4까지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입니다. 최대 공약수는 그냥 바로 7. 최소 공배수는요, 7 곱하기 5 곱하기 4.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산해 볼게요. 7, 5, 35. 35 곱하기 4는 네, 받아올림 해서 140.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7, 최소 공배수는 140.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거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20번입니다. 20번은요, 45랑 27의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 구하라는 그런 문제네요. 네, 45랑 27. 아무래도 숫자가 좀 크니까 잘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선생님이 말한 2, 5, 3. 아, 2, 3, 5. 기억하나요? 네, 여기 4랑 5를 더하면 9. 2랑 7을 더하면 9. 네, 3으로 나눠지겠습니다. 그러니까 3으로 나눠볼게요. 45 나누기 3은 15. 27 나누기 3은 9. 네, 또 나눠지나요? 3으로 또 나눠지네요. 그럼 3으로 또 나누면요. 15 나누기 3은 5. 9 나누기 3은 3. 또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린 여기서 어떻게 줘요? 네. 왼쪽에 있는 수들을 쫘르륵 곱하면 최대 공약수. 몫까지 곱하면 최소 공배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예요? 3 곱하기 3. 그렇다면 정답은 9입니다. 그러면 다음 최소 공배수 확인해 볼게요. 여기다 어떻게 해요? 몫까지 곱해주면 되는 거죠. 공약수 3 곱하기 3에다가 몫인 네, 5랑 3까지 곱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볼게요. 3 곱하기 3은 9. 그 다음에 숫자가 많이 가면 쉬었다 갈게요. 9 곱하기 5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9 곱하기 5는 45. 45 곱하기 3은요? 네, 135가 됩니다. 그래서 네, 문제 정리하자면요. 45랑 27의 최대 공약수는 9, 그리고 최소 공배수는 135라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60과 18이 있습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구해보면 되겠네요. 숫자가 커서 뭔가 고르기가 어려운데요. 네, 짝수네요.
짝수면 그냥 2를 넣습니다. 60 나누기 2 해볼게요. 60 나누기 2는 30. 18 나누기 2는요, 9가 됩니다. 혹시 이제 보일까요? 네, 둘 다 3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3으로 나누면요, 30 나누기 3은 10할수 있고요. 그 다음 9 나누기 3은요, 3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네, 우리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해요? 공약수를 쫙 곱해주고요. 이어서 오른쪽으로 목까지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최대 공약수는 뭐예요? 네, 2 곱하기 3. 그러면요, 네, 정답은 6이고요. 마지막 최소 공배수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건요, 2 곱하기 3 곱하기 10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요, 2, 3, 네, 천천히 해볼게요. 2, 3에 6, 6 곱하기 10은 60. 마지막으로 60 곱하기 3은, 네, 18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22번 문제, 60과 18의 최대 공약수는 6이었고요. 최소 공배수는 180이라는 거,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과 이렇게 함께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를 쭈루룩 풀어봤는데 어떤가요? 네, 이제는 더 이상 니은자 계산, 우리 나눗셈 방법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5차시를 모두 다 마무리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스피드 퀴즈 갑니다. 네, 다음 문제 정답을 구하세요. 12와 15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세요입니다. 네, 선생님과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를 열심히 배운 친구들이라면 금방 알아맞출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의 정답을 아는 친구들,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후기에요. 선생님이 꼭 답글도 남겨줄 테니까,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리는 거 선생님이랑 약속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강의는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강의 어디서 봐요? 네, 바로 이쪽에서요. 그러면 우리 다들 다음 강에서 봅시다. 안녕!

에이 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어메이징한 강의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단위 분수인 세분수의 곱셈 그리고 진분수인 세분수의 곱셈 한번 해봤습니다. 그쵸? 오늘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진분수까지 했으면 또뭐 해야 돼요? 대분수 남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분수인 세분수의 곱셈 한번 이제 해볼 차례입니다. 자, 친구들. 대분수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분수,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 우리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 한번 즐겁게 출발할 준비됐죠? 좋아요.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분수의 곱셈에서 대분수가 포함된 세분수의 곱셈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뭐 풀어봐요? 자연수가 포함된 세분수의 곱셈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분수의 곱셈 우리가 이제껏 했던 거 한번 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렇다면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과 즐겁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키포인트입니다. 보세요. 이제 대분수가 포함된 세분수의 곱셈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보니까 지금 1과 5분의 2라는 여기 이 대분수를 어떻게 바꿨어요? 5분의 7이라는 가분수로 바꾼 거예요. 그쵸? 그래서 7분의 2 곱하기 5분의 7 곱하기 10분의 3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한대 묶은 다음에 뭐 해줬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약분을 해줬습니다. 약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약분 딱딱딱딱 하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구나 확인을 한 뒤에 계산을 하니까 25분의 3이라는 결과값이 나왔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7분의 4 곱하기 15분의 14 곱하기 1과 20분의 13입니다. 자, 그렇다면

1과 20분의 13을 우리 가분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서 적어볼게요. 7분의 4 곱하기 15분의 14 곱하기 1과 20분의 13을 가분수로 바꾸면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20분의 얼마가 나와요? 33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 한대 묶어서 적을 수가 있겠네요. 7 곱하기 15 곱하기 20분의 4 곱하기 14 곱하기 33이라고 말이죠. 자, 이 다음에 해줄 게 뭐라고요? 약분. 약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약분할 거 보니까 7이랑 14가 일단 약분이 되는 게 보여요. 그쵸? 그래서 7은 1, 14는 2로 바뀌고요. 또 약분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하니까 4랑 20이 또 약분이 됩니다. 보이나요? 그쵸? 해서 4는 1이 되고 20은 5가 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막 이렇게 찾아봐요. 약분할 게 보이나요? 그쵸. 약분할 게또 있어요. 33이랑 15가 약분이 되잖아요. 뭘로 약분이 돼요? 3으로 약분이 되잖아요. 그쵸. 33은 11이 되고 15는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약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산을 여기서, 어이구, 계산을 여기서 한번 해주는 거죠. 그쵸. 자, 계산해주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니까 25분의 22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7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분수가 무려 2개. 그래도 겁먹을 필요는 없다. 가분수도 다 바꿔볼게요. 자, 6분의 1 곱하기 1과 4분의 3을 이제 가분수로 바꾸니까 4분의 7 곱하기 2와 7분의 4도 가분수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7분의 18이 되고요. 이걸 또한대 묶어서 정리를 해봐야죠. 해보니까 6 곱하기 4 곱하기 7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18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쵸? 자, 여기서 뭐 해준다? 약분해준다. 약분할 걸 찾아보니까 뭐가 보여요? 7이랑 7이 약분이 되는 게 보여요. 그쵸? 그래서 7은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6하고 18이 약분이 되잖아요. 어떤 숫자로? 6으로 약분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6은 1이 되고요. 18은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어때요? 약분할 게안 보여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분모 먼저 1 곱하기 4 곱하기 1 하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4가 나오죠? 그쵸? 4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이죠? 분자는.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뭐다? 4분의 3이 정답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3과 7분의 3 곱하기 1과 6분의 5 곱하기 10분의 7이네요. 이것도 먼저 해볼 게 뭐다? 가분수로 바꾸기다. 그래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7분의 가분수로 바꾸면 얼마가 나와요? 그쵸. 24가 나오고요. 곱하기 1과 6분의 5도 가분수로 바꿔야죠. 바꾸니까 6분의 얼마? 맞습니다. 11이 되고요. 곱하기 10분의 7.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이걸 또한대 묶어봐야죠. 자, 묶어보겠습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10분의 24 곱하기 11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네요.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줄 거, 약분입니다. 자, 약분할 거, 뭐가 보이나요? 맞아요. 선생님은 7이랑 7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그래서 7을 각각 1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약분할 것도 뭐가 보이죠? 6이랑 24. 이거 약분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자, 6은 어떻게 돼요? 6으로 약분하니까 1이 되고, 24는요? 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약분할 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약분할 게 보여요, 지금. 뭐랑 뭐? 10이랑 4가 또 약분이 됩니다. 약분한 걸또 약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10이랑 4를 2로 약분하니까 10은 5가 되고요. 4는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약분할 게안 보여요. 그쵸?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모 먼저 계산하니까 분모는 당연히 5가 되고요. 분자는 2 곱하기 11 곱하기 1이니까 22가 됩니다. 이거 뭐예요? 가분수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줘야 할 거? 대분수로 바꿔주기. 그래서 정답이 뭐다? 4와 5분의 2가 정답이 된다. 1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과 5분의 2 곱하기 1과 14분의 9 곱하기 1과 23분의 1. 세개다 이제는 대분수예요. 하지만 겁먹지 않아도 된다. 자, 해볼게요. 5분의 7 곱하기 14분의 23 곱하기 그리고 마지막 23분의 24. 이렇게 선생님이 다 가분수로 바꿔봤고요. 그리고 이제 적어보는 거죠. 5 곱하기 14 곱하기 23분의 7 곱하기 23 곱하기 24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제 해줘야 할 거. 바로 약분해버립니다. 자, 23, 23 바로 그냥 약분했어요. 선생님은. 1, 1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약분할 것도 보이나요? 그쵸. 선생님은 보고야 말았어요. 7과 14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7은 1, 14는 2가 됐어요. 이제 또 약분할 게 보이나요? 선생님은 또 보고야 말았습니다. 자, 2와 24가 약분이 돼버려요. 그쵸? 2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2는 1이 되고요. 24는 12가 됩니다. 이제 또 있나요?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5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분모는 5가 되고요. 1 곱하기 1 곱하기 12니까 분자는 12가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래서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2와 5분의 2가 정답이 된다. 해봤고요. 24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다 가분수로 바꾸어 봐야 돼요. 자, 선생님이 바꿔보겠습니다. 13분의 21 곱하기 7분의 19 곱하기 12분의 13.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다 가분수로 바꿔봤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서 한번 적어보는 거죠. 13 곱하기 7 곱하기 12분의 21 곱하기 19 곱하기 13.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해줄게. 이제 약분이죠. 13, 13 일단 약분돼요. 보이죠? 그 다음에 7하고 21 약분돼요. 맞죠? 그 다음 또 약분이 되죠. 뭐랑 뭐가? 3이랑 12가 약분이 돼요. 그래서 3은 1이 되고 12는 4가 됩니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분모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4가 되고요. 분자는요? 19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4와 4분의 3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 한번 다음 차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수가 포함된 세 개의 분수, 곱셈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러기 전에 연산 키포인트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자, 지금 21분의 1 곱하기 1과 5분의 2 곱하기 10인데, 어떻게 해줬어요? 1과 5분의 2는 가분수로 바꿔주고, 10은 어떻게 했어요? 1분의 10이라고 해준 거예요. 친구들 알죠? 1분의 10이 곧 10이라는 거. 우리 자연수를 분수로 쓸 때는 분모에다가 1을 적어주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하니까 분수가 3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앞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친구들,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7분의 6 곱하기 1과 4분의 3 곱하기 32예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7분의 6 곱하기, 가분수도 바꿔줘야죠? 4분의 7 곱하기, 자연수는요? 자연수는 분모에다가 1을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1분의 32.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묶어서 한번 써볼게요. 7 곱하기 4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32라고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줄 거딱 나오죠? 바로 약분입니다. 약분 해줍니다. 7과 7은 약분이 돼서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와 32가 또 약분이 되네요. 그쵸? 4는 1이 되고 32는

81입니다. 맞나요? 자, 이제는 약분할 게안 보여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분모 먼저 보니까 분모는 1이 되고요. 분자는 68에 48. 이게 결국 뭐예요? 1분의 48이라는 거는 우리 자연수도 적을 수 있다고 했죠. 그냥 48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48. 자, 좋아요.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선생님이 식을 바꿔서 적어볼게요. 자, 6분의 1 곱하기 1분의 12 곱하기 3과 3분의 2도 바꿔야죠. 그쵸? 3분의 11이라고 한번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묶어서 적어볼게요. 자, 6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1이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 해줄 거. 역시 어김없이 우리는 약분이라는 걸 해줘야 합니다. 자, 약분해볼게요. 선생님이 딱 지금 보이는 거. 6과 12가 보였습니다. 선생님 눈엔. 그래서 6을 1로 바꾸고 12를 2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약분할 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는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분모 먼저 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분모 답은 3이 되고요. 분자는요, 1 곱하기 2 곱하기 11이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그쵸. 22가 나옵니다. 3분의 22인데 이걸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7과 3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1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3번. 13번도 식부터 먼저 바꿔봐야겠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분의 18이라고 적어주고요. 그쵸? 곱하기 9분의 14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곱하기 7분의 3 그대로 적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묶어보는 거죠. 그쵸? 묶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9 곱하기 7분의 18 곱하기 14 곱하기 3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약분할 게 조금 보입니다. 자, 약분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거, 선생님은 18이랑 9가 보였습니다. 자, 이거 약분해 볼게요. 9로 약분할 수 있죠? 9는 1이 되고요. 18은 2가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또 보여요, 선생님은. 뭐가 보이죠? 7과 14가 약분이 됩니다. 7이랑 14는 7로 약분할 수 있는데, 그럼 7은 1이 되고, 14는 2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하면, 분모는 1이 되고요. 그쵸? 분자는 어때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12가 나옵니다. 1분의 12. 즉, 뭐라는 거죠? 정답이 12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18번 한번 선생님이랑 또 해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4와 6분의 1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이것도 한번 식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6분의 얼마? 6분의 얼마? 6분의 25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자연수. 당연히 1분의 4로 바꾸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어보는 거죠. 자, 한대 묶어서 적어보겠습니다. 6 곱하기 5 곱하기 1분의 25 곱하기 4 곱하기 4라고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해줄 거 뭐예요? 약분.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보인 건 5와 25였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걸 먼저 약분해 보겠습니다. 5는 1이 되고요. 25는 5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 눈에 또 띄는 게 있네요. 6하고 4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2로 약분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6은 3이 되고요. 4는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약분할 게 보이나요? 약분할 거막 이렇게 찾아보는데 약분할 게안 보여요. 그렇다면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분모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3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분모는 3이 되고요. 분자는 5 곱하기 2 곱하기 4예요. 5 곱하기 2 곱하기 4. 5 곱하기 2는 얼마예요? 10이죠. 10 곱하기 4는 4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줄 건 뭐예요? 그 다음에 해줄 거는 이제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죠. 이거 대분수로 바꾸면 얼마 나오는지 아나요? 그쵸. 13과 3분의 1이 나오는 걸

없어요. 그쵸?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 된다. 5 곱하기 1 곱하기 1은 얼마? 5. 자, 분자. 3 곱하기 2 곱하기 3은 얼마? 3이 6이고, 6에다가 3을 곱해주니까 1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3과 5분의 3이 정답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었죠? 자, 3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번입니다. 이번에는 대분수가 두 개, 자연수가 하나.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다. 바로 식부터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니까 5분의 21 곱하기 7분의 9 곱하기 1분의 2라고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묶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5 곱하기 7 곱하기 1분의 21 곱하기 9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었고요. 이제 해줘야 할건 뭐다? 바로 약분이다. 가보겠습니다. 7과 21이 선생님은 바로 보였습니다. 7은 1이 되고요. 21은 얼마가 되나요? 3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막 이제 눈을 씻고 찾아보는데 약분할 게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렇다면 바로 그냥 계산합니다. 자, 분모 먼저. 5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얼마? 5가 되고요. 분자, 3 곱하기 9 곱하기 2예요. 3 곱하기 9 하면은 얼마 돼요? 27이에요. 27에다가 2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나요? 그쵸. 27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5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해줘야 할 거는 대분수로 바꿔주기. 바꿔주니까 10과 5분의 4가 정답이 되는 걸알수 있었다.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차시로 또 넘어가 봐야죠. 오늘의 마지막 차시, 이제 세분수의 곱셈, 한번 우리가 했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해서 아까 했던 그 방식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하되 약분해줘야 하고요. 만약 대분수가 있다 하면은 그거를 뭘로 바꿔준다? 가분수로 바꿔준 다음에 똑같이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한다. 이걸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러 선생님이랑 즐겁게 떠나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5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에요. 지금 보니까 세 개의 분수가 똑같이 무슨 분수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거? 그쵸. 단위 분수라고 불리는 거죠. 우리 단위 분수의 곱셈 했었잖아요. 자, 분모는 5 곱하기 2 곱하기 10이라고 하고, 분자는 어떻게 적는다 했어요? 어차피 1이니까 분자는 그대로 1이라고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5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5 곱하기 2 하면 10이고요. 그쵸. 10 곱하기 10 하면 얼마가 나와요?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 나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에다가는 100을 적어주고 분자는 그대로 1 적어주면 된다. 정답이 그래서 얼마다? 100분의 1이 정답이 된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개의 분수가 다 무슨 분수라고 불리는 거죠? 진분수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쵸? 그럼 진분수인 세 분수의 곱셈. 우리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줍니다. 그래서 묶어서 계산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7 곱하기 4 곱하기 6분의 6 곱하기 3 곱하기 1이라고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해줘야 할 거,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자, 지금 약분이 되나요? 맞습니다. 됩니다. 지금 바로 선생님 눈에 띄는 거. 3이랑 6이 약분이 돼요. 자, 3은 1이 되고요. 6은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약분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약분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4와 6도 약분이 되잖아요. 2로 약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쵸? 그래서 4는 2가 되고요. 6은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어때요? 약분할 게안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네요. 그쵸? 자, 봅시다. 7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와요? 14가 나와요. 그쵸? 14에다가 2를 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맞습니다. 28이 나와요. 그 다음,

곱하기 1 곱하기 1이에요. 그럼 얼마 나와요? 3이 나와요. 해서 정답은 28분의 3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13번. 1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3번은 9분의 4 곱하기 16분의 5 곱하기 10분의 9네요. 이것도 한번 아까처럼 묶어서 계산식을 적어볼게요. 자, 9 곱하기 16 곱하기 10분의 4 곱하기 5 곱하기 9라고 적어보니까 바로 선생님 눈에는 약분할 게막 보입니다. 약분을 그럼 해봐야죠. 먼저 눈에 띈 거, 9와 9가 약분이 됩니다. 그쵸? 1과 1로 바뀌죠? 그 다음 또 눈에 띄는 거. 자, 4와 16이 약분이 됩니다. 4도 약분할 수 있잖아요? 4는 1이 되고 16은 4가 됩니다. 근데 또 있어요. 보이나요? 친구들 보이나요? 5와 10이 지금 약분이 되잖아요. 그쵸? 5는 1이 되고요. 그 다음 10은 뭐가 됩니까? 10은 2가 되잖아요, 우리. 그럼 이렇게 약분 다 해봤어요. 지금 이제는 약분할 게안 보입니다. 계산 한번 해봐야죠, 그럼. 자, 분모 먼저 한번 계산해 봅시다. 1 곱하기 4 곱하기 2예요. 얼마 나옵니까? 그쵸. 8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분자는 어차피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네요. 그러면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뭐가 나왔다? 8분의 1이 나왔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드디어 우리가 했던 그 대분수가 나왔네요. 대분수. 그럼 이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그 과정 먼저 해봐야 할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7분의 1 곱하기 가분수로 바꿀게요. 9분의 10 곱하기 5분의 14라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게 뭐예요? 묶어서 계산식을 써보는 거죠. 7 곱하기 9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4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분을 해볼게요. 자, 7이랑 14 약분 됩니다. 1이랑 2로 바뀌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5랑 12 약분이 됩니다. 그쵸? 1이랑 2로 이것도 바뀌네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때요, 친구들? 약분할 게더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해서 보니까 분모 먼저 계산해 볼까요? 1 곱하기 9 곱하기 1. 얼마? 9가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 분자. 1 곱하기 2 곱하기 2. 얼마 나와요? 4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해서 정답이 얼마가 나왔다? 9분의 4가 나왔다. 2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개가 다 대분수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가분수도 일단 선생님이 바꿔볼게요. 13분의 15 곱하기 10분의 13 곱하기 5분의 6. 자, 이번에는 한번 선생님이 계산식 묶어 쓰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약분을 하려고 보니까 13과 13이 약분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보이나요? 그쵸. 13과 13이 1, 1로 바뀌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 또 약분할 게 뭐가 있지? 보니까 5와 15가 약분이 됩니다. 그쵸. 5와 15 약분 되죠? 5는 1이 되고요. 15는 3이 됩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6과 10도 약분이 되는 게 보입니다. 보이죠? 그쵸. 자, 6은 얼마가 돼요? 3이 되고 10은 5가 됩니다. 이제는 약분할 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럼 이 상태 그대로 한번 계산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분모 1 곱하기 5 곱하기 1이에요. 얼마 나와요? 5가 나와요. 그쵸? 자, 분자 3 곱하기 1 곱하기 3이에요. 얼마 나오죠? 9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걸 대분수로 바꿔주면 1과 5분의 4가 된다. 익숙해지면은 친구들이 식을 묶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약분해도 된다 이거죠. 자, 선생님이 이걸 보여줬습니다. 30번도 한번 그런 방식으로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일단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꿔야죠. 자, 바꿔볼게요. 7분의 36 곱하기 9분의 20 곱하기. 자연수는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분모를 1이라고 적어주고 분자에다가 숫자를 적어주면 된다. 1분의 7. 적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약분을 해볼게요. 자, 약분할 게 보이나요? 9랑 36 일단 약분 되죠? 9는 1이 되고요. 36은 4가 됐습니다. 그쵸? 그 다음 또 약분할 게 보이나요? 7이랑 7이 약분 되잖아요. 7은 1이 되고요. 이쪽 7도 1이 됩니다. 그럼

0: A는 이제 약분할 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분모는 다 1이고요. 분자 보니까 4 곱하기 20 곱하기 1이에요. 얼마 나오죠? 맞습니다. 80이 나옵니다. 아, 분모가 1이니까 결국 자연수 80이 정답이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학습 목표 도달 체크입니다. 분수의 곱셈을 이제 마무리했거든요. 이 소감을 한번 여러분들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수의 곱셈 마무리 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소수의 곱셈을 한번 배워볼 텐데, 그 전에 분수의 곱셈 선생님이나 암풍 문제 꼭 복습 철저히 하고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인사할게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새로운 차시를 공부할 시간입니다. 연산 6차시 공부해 볼 건데요. 제목은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 그두 번째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죠. 자, 연산 6차시 오늘은요, 1일차 문제 열심히 풀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의문이 하나 들죠? 지난 시간에도 소수 나누기 자연수였는데, 무슨 차이가 있지? 뭐 이런 의문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우리 소수 나누기 자연수는요, 바로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분수 소수가 나오면 이 단골로 나오는 예시가 있죠? 바로 피자. 자, 피자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피자 한 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 사람이 사이좋게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1 나누기 4겠죠. 그럼 한 사람이 먹는 피자의 양은요? 얼마요? 분수로 하면? 그래요. 1 나누기 4는 4분의 1이잖아요. 소수로 하면 0.25이지요. 어때요? 소수로 했더니 몫이 1보다 작아졌습니다. 4분의 1이니까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시로 알수 있다시피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다면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다면 그 몫은 1보다 더 작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 나눗셈을 우리가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처럼 똑같이 소수 나누기 자연수지만 우리가 6차시에서 알아볼 나눗셈은요. 이 나누어지는 수인 소수가 나누는 수인 자연수보다 더 작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몫이 어떻다고요? 1보다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바로 이겁니다.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익히기가 바로 오늘의 공부 목표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까지 확인해 봤으니까요. 신나게 1일차 원리를 깨쳐보기 전에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래요. 바로 오늘의 퀴즈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4.5 나누기 9. 보다시피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

보는 수보다 작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몫이 1보다는 작겠구나 라는 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지 오늘의 원리를 깨쳐보며 또 차근차근 공부해 보자고요. 자, 오늘의 원리 깨치기,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 먼저 3.36 나누기 8의 계산으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처럼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볼 겁니다. 세 번째는 세로로 계산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3.36 나누기 8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요. 아, 나누어지는 수가 소수인데 나누는 수인 자연수보다 더 작구나. 3.36이 8보다 작잖아요. 먼저 확인해 줍니다. 자, 분수로 바꿔줄게요. 소수 두 자릿수기 때문에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336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나누기 8입니다. 자, 이때 336은요, 8의 배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100분의 336 나누기 8이라고 분자에 적어주고요. 그렇다면 100분의 42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소수로 바꾸어주면 이렇게 0.42라는 소수 두 자릿수로 바꾸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알아보죠. 이번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3.36 나누기 8. 먼저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36 나누기 8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몫이 42가 나오는데요. 우리 알다시피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그 몫이 10분의 1배가 된 것처럼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몫은 이번엔 역시 똑같이 100분의 1배가 되어 42의 100분의 1배 0.42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알아볼까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엔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아, 방금 봤던 두 번째 방법처럼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몫도 100분의 1배가 된다는 원리를 생각하며 첫 번째는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나눗셈을 합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추어 몫의 소수점을 올려 찍은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에는,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에는 0을 씁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을 찍은 다음에 자연수 부분에는 이렇게 그냥 두지 말고 0을 쓰자. 따라서 바르게 계산한 몫은 42가 아니라 0.42다 라고 이렇게 세 번째 방법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잘 기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1일차 문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죠. 자,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연산키 문제 확인해 볼게요. 1.2 나누기 3이에요.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몫이 1보다 작겠구나. 그러니까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추어 올려 찍어준 다음에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에 0을 쓴다. 이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0.4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0.6 나누기 2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 3은 6이라고 적어준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몫에 이렇게 소수점을 올려 찍어줍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에다가 0을 적어주면 0.3, 0.3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죠. 자, 1일차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죠. 0.8 나누기 4입니다. 나누어지는 수가요, 나누는 수보다 작기 때문에 몫은 1보다 작을 거예요. 자, 4, 2, 8 적어주고요. 다음은 소수점을 올려 찍어준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에 0을 적어주면 0.2, 0.2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아, 계산 자체는 그리 어렵지가 않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지난 시간처럼 소수점을 올려

돌려 찍어 준다 하나와 비어 있는 자연수 부분에 0을 꼭 적어 준다. 요두 가지를 또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일차 문제 3번 문제도 해결해 보죠. 0.9 나누기 3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몫은 1보다 작겠네. 자, 3, 3은 9 적어 주고요. 소수점 맞춰 찍어 주고요. 자연수 부분에 0을 적어주면 0.3입니다 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1일차 문제 4번 문제도 해결해 보죠. 1.2 나누기 2입니다.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 6, 12라고 적어주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소수점을 잘 찍어주고 비어있는 부분에 0을 채워줘야죠. 0.6 따라서 1.2 나누기 2의 몫은 1보다 작은 0.6이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일차 문제 5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이번엔 2.8 나누기 7입니다. 7, 4, 28. 먼저 이렇게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준 다음에 올려 찍어 주면서 비어 있는 부분에 0을 적어 준다. 따라서 0.4다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죠. 2.4 나누기 4입니다. 4, 6, 24 적어주고요. 다음은 소수점 찍어주면서 비어있는 부분에 0을 적어주면 0.6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죠. 잘만 기억하면 돼요. 소수점 비어있는 부분 0 말이죠. 자, 계속해서 1일차 문제 7번 문제도 해결해보죠. 3.6 나누기 6입니다. 6, 6, 36 적어주고요. 다음은 기억해야 되겠죠? 점 찍어주면서, 소수점 찍어주면서, 비어있는 부분 0 적어주면 0.6이네 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일차 문제 8번 문제입니다. 4.2 나누기 7입니다. 7, 6, 42 적어주고요. 빼주면 0. 그런데 소수점이 있잖아요. 찍어주고요. 비어있는 부분에 0을 적어주면 0.6이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풀다 보면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75, 35, 이렇게. 자, 그러면 빼면 얼마예요? 7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눗셈을 배울 때 배웠다시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항상 언제나 반드시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같아도 안 되고요. 더 커도 안 됩니다. 항상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7, 7 똑같죠? 그 말은, 아, 한번더 들어갈 수가 있겠네. 아, 그렇다면 내가 너무 몫을 작게 적었구나. 5보다 1큰 수를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는 7, 7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49잖아요? 어때요? 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아, 내가 너무 몫을 크게 적었구나. 이때는 1 작은 수를 적어야겠다. 이렇게 내가 몫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르게 적으면 7642라고 적어준 다음에 잊으면 안 되죠. 소수점을 바르게 올려 찍어주고요. 비어있는 부분에 자연수 부분에 0을 적어주면 0.6이라고 계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일차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인데요. 1.8 나누기 6입니다. 자, 해보죠. 자, 만약에 6이 10이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자,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뺐더니 6이에요. 똑같잖아. 내가 너무 몫을 작게 적었나 보다. 1큰수 적어줘야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6, 3, 18 이렇게 적어주고요.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서 비어있는 부분 0으로 채워주면 0.3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느새 1일차 문제 10번 문제까지 왔습니다. 3.6 나누기 4입니다. 4, 9, 36이고요. 자, 역시 잊지 말고 콩콩콩, 콩콩콩 찍어주면서 비어있는 부분 채워주면 0.9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일차 문제 10번 문제.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1일차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순식간에 10번 문제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슬슬 몸이 꼬일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잠깐 쉬었다 가볼까요? 자, 머리를 식히는 시간,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 시간.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옳게 계산했는지 확인해요. 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꿀팁인데요.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이걸 바로 검산이라고 하죠. 검산 확인해 보세요. 뭐를 내가 옳게 계산했는지. 아,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요. 시간이 모자랄 때도 있지만 시간이 남을 때가 또 많을 겁니다. 그럴 때뭐 하나요? 시험지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나요? 뭐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요. 이왕이면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막 그림 그리지 말고 확인해 보자고요. 뭘? 내가 바르게 계산했는지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눗셈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방금 봤던 문제, 예를 들면, 3.6 나누기 4 다시 가지고 와 볼게요. 3.6 나누기 4. 자, 우리 아까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짜자잔. 자, 그러면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내가 바르게 계산했는지 검산해 보는 건데요. 우리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나눗셈을 할 때, 검산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있잖아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해서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 봐라. 그러니까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해서 무엇이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 보면 돼요. 만약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있다면 이 결과에 나머지를 더해서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 보면 되고요. 지금은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해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 봤더니 돼요. 그렇다면 내가 맞게 계산했구나. 그런데 만약에 확인했을 때이 결과가 다르다. 그렇다면 내가 뭔가 잘못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시험을 칠때 시간이 남으면요. 그림을 그리지 말고 이왕이면 옳게 계산했는지 확인 또 확인 검산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입니다. 꼭꼭 기억하기로 해요. 확인 또 확인. 나눗셈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바르게 계산했는지 이번 시간 이후에 우리 친구들이 시험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풀때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모든 문제를 다 확인해요. 가 아니고요. 풀다가, 아, 이거 좀 내가 뭔가 어려운데, 이거 뭔가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골라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언제? 자투리 시간에, 여유 시간에. 자, 오늘의 꿀팁 기억하면서 우리 힘내서 머리를 식혀봤으니까 1일차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20번 문제로 가보죠. 2.4 나누기 6입니다. 자, 이번에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죠. 이번엔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주는 수 10분의 24라고 적어주고요. 나누기 6,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24가 6의 배수니까요. 10분의 24 나누기 6 적어주고요. 10분의 4니까 소수로 바꾸어주면 0.4예요.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10분의 1이 24개 있는 것과 같으니까 그것을 6등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24 나누기 6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봤고요. 21번 문제도 이렇게 한번 풀어보죠. 2.1 나누기 3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21개, 10분의 21 적어주고요. 이것을 3등분해 볼게요. 그렇다면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21은 3의 배수니까 이렇게 분자를 적어주고요. 그렇다면 10분의 7이기 때문에 아하 0.7이구나. 이렇게 소수로 바꾸어 적어주면 되겠네요. 몫이 1보다 작은 소수가 나왔죠. 왜?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을 때는 몫이 1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일차 문제 21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2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4 나누기 3이에요. 이번엔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24 나누기 3은요, 몫이 8이에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됐습니다. 나누는 수는 그대로인데요. 그렇다면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되어 0.8이 되어야 되겠지요?
따라서 여기는 0.8이라고 우리 배웠던 두 번째 방법,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결해 줄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은 23번 문제도 해결해 보죠. 2.8 나누기 4입니다. 이번에도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28 나누기 4. A 몫은 7입니다. 나누는 수는 똑같은데요.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몫도 10분의 1배. 그럼 0.7이 되죠? 따라서 23번의 계산 결과 0.7이라고 이렇게 두 번째 방법 이용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자, 24번 문제부터는요. 세로로 한번 계산해 보죠. 1.6 나누기 4입니다. 그러니까 1.6 나누기 4 적어주고요.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풀어주겠습니다. 4, 4, 16. 이렇게 풀어주고요. 소수점을 올려 찍어주면서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에 0을 써넣어줍니다. 그렇다면 0.4기 때문에 계산 결과 0.4예요.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2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4.5 나누기 5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세로로 계산해 보죠. 4.5 나누기 5예요. 자, 5, 9, 4, 15 적어주고요. 그 다음은 잊지 말고 소수점 자리에 맞춰 올려 찍어주면서 0 적어주면 바로 0.9라고 적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일차 문제 2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네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 건 선생님만의 느낌일까요? 자, 26번 문제부터 29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3.2 나누기 4입니다. 자, 이번에도 세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3.2 적어주고요. 나누는 수가 4입니다. 4, 8, 32. 그렇게 계산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소수점을 올려 찍어주면서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에 0 적어주면은 바른 계산 결과는 바로 0.8이에요.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7번 문제 쭉쭉 갑니다. 3.5 나누기 7입니다. 이번엔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도 풀어보고요. 세 번째 방법으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3.5 나누기 7은요. 나누어지는 수가 3.5, 즉 10분의 35라고 할수 있고요. 나누기 7입니다. 그렇다면 10분의 35 나누기 7이라고 할수 있고, 이것은 10분의 5기 때문에 소수로 바꾸어주면 0.5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방법, 자연수의 나눗셈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그러니까 35 나누기 7이 5잖아요.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5의 10분의 1배 0.5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짜잔! 자, 3.5 나누기 7, 7로 35 적어주고요. 소수점을 바르게 올려 찍어주면서 자연수 부분의 0을 잘 채워주면은 결과는 똑같이 0.5, 0.5, 0.5 지요. 따라서 여기에 0.5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법으로 계산하는데요. 이왕이면 지금은 공부하고 있으니까 골고루 한번 이용해 보자고요. 자, 27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2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5.54 나누기 6도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보죠. 5.4는 10분의 54입니다. 나누기 6인데요. 자, 54는 6의 배수기 때문에 10분의 54 나누기 6 이렇게 적어주고요. 10분의 9는 소수로 바꾸면 바로 0.9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무슨 방법?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보죠. 54 나누기 6이 얼마라고요? 9라고요.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자, 조건이 있습니다. 나누는 수는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3번 문제 세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5.4

4 나누기 6입니다. 6, 9, 5, 14입니다. 적어주고요. 다음은 잊지 말고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서 자연수 부분 잘 채워 넣어주면 결과는 똑같이 0.9, 0.9, 0.9인데요. 이렇게 다 풀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 그렇다면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 라고 했나요? 이번엔 뭘 그려볼까요? 이번엔 네, 토끼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물론 뭐 나의 예술성을 발휘하는 거니까 좋죠. 하지만 이왕이면 시간이 남으면 내가 옳게 계산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나의 연산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3번처럼 풀었다면 확인해 봐야지. 나누는 수와 몫을 곱했을 때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나누는 수와 몫을 곱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5.4, 5.4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옳게 계산했구나라고 이렇게 오늘의 꿀팁, 검산, 옳게 계산했는지 확인해 봐라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이렇게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0.9라고 말이죠. 자, 1일차 문제 이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인데요. 4.8 나누기 6입니다. 자, 이번에도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 해보죠. 4.8은요, 10분의 48입니다. 나누기 6이고요. 48은 6의 배수죠. 따라서 48 나누기 6 분자에 적어주고요. 10분의 8이기 때문에 소수로 바꾸면 0.8이네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48 나누기 6은 몫이 8인데,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것 기억하고 있죠. 따라서 역시 0.8입니다. 이번엔 세로로 한번 계산해 보죠. 4.8 나누기 6입니다. 자, 그렇다면 6, 8, 48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여기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올려 찍어주면서 자연수 부분 채워주자. 그렇다면 0.8입니다. 검산해 볼까요?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누는 수 곱하기 몫을 했을 때 뭐가 나오면 된다?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면 내가 옳게 계산했다. 4.8, 4.8 똑같죠? 바르게 계산했구나. 따라서 29번 정답. 바로 0.8입니다. 이렇게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일차 문제, 29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어떤 방법도 좋으니까 남은 문제들도요, 우리 친구들이 차근차근 정확하게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가 남았죠? 그 전에 오늘의 연산키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을 때는 몫이 1보다 작았습니다.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 우리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봤고요. 두 번째,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세로로 계산해 봤는데요. 오늘의 꿀팁, 검산까지 이왕이면 꼭꼭꼭 기억하자고요. 자, 오늘의 연산 키 확인해 봤으니까요. 드디어 오늘의 퀴즈를 함께 멋지게 해결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4.5 나누기 9였죠.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자, 세로로 한번 계산해 보죠.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산합니다. 9, 5, 45고요. 빼주면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그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다 풀고 틀리는 셈.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몫에다가 올려 찍어준다. 하나와.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였죠.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에 뭘 적어준다? 0을 적어준다. 따라서 0.5다라고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내가 맞게 계산했는지 확인할 때는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누는 수와 몫을 곱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 확인하면 되죠. 4.5, 4.5 바르게 계산했구나. 이렇게 검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의 퀴즈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었네요. 자, 이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풀어보는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7.2 나누기 9입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멋지게 풀어서 정답을 많이 많이 어디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0: 게시판에 올려주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요, 수강구의 게시판에 정답도 좋지만, 나의 생각, 다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라고 하니까, 또 우리 멋진 친구들이 나의 생각, 다짐을 여기다가 많이 올려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보너스 퀴즈도 좋지만, 정답도 좋지만, 또 나의 다짐, 생각 등등을 또 많이 많이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 올렸는지 기대해 볼게요.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까지 확인해 봤고요. 남은 문제들은요, 그냥 교재 덮지 말고요, 꼭꼭 오늘의 꿀팁 기억하면서 차근차근 정확하게 풀어주면 좋겠네요. 자,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산 실력 키워나가 보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또 봐요.
1: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2: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 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 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 계단.
3: 뭐야 이거?
2: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에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가이드 박세훈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어떤 도시를 가볼까요?
0: 오늘은 도쿄 어떠세요?
1: 아, 도쿄 너무 좋죠.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가봤던 해외 도시여서 굉장히 익숙한 도시인데요. 저는 이 도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도쿄타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아, 도쿄타워. 높이가 333m죠. 일본 연호 쇼와 33년에 맞춰서 333m로 계획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정말 뗄 수 없는 인연도 있어요.
1: 이게 도쿄의 상징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을까요?
0: 네, 1958년에 지어졌는데요. 시기적으로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잖아요. 그 당시 철탑을 지으려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후에 버려진 고물들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것들을 수입해서 도쿄타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 단순한 전망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네요. 사실 지금은 도쿄타워 두 배 정도 높이의 스카이트리가 생겼는데요. 여전히 이 도쿄의 랜드마크는 도쿄타워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쿄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0: 이제 그 도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영상을 통해 에도 막부를 거쳐 메이지 유신, 그리고 현재 도쿄까지 살펴봤는데요. 에도 막부 시절에 비극적인 사건을 또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대화재.

0: 이 일본에는 목조 건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이 났으면 정말 큰일 났을 것 같은데요.
1: 1657년에 메이레키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도시 절반이 불에 타고요. 사망자만 10만 명 이상이 났습니다. 당시 에도의 인구가 약 7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인구의 약15% 이상이 사망한 거죠.
0: 이 도시도 무너졌겠지만 인명피해가 정말 끔찍하네요. 네.
1: 에도는 이걸 오히려 전환점으로 삼았어요. 방화시설이나 화재 완충 지역을 만드는 등 막부는 도시를 완전히 재설계합니다. 그리고 이게 메이지 유신 때 근대화의 기본이 되죠. 도쿄의 일본 최대 도시 성장기 함께 살펴볼까요? 도쿄는 과거 에도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에도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더불어 일본의 16세기 센고쿠 시대를 대표하는 다이묘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많은 다이묘들을 복속시켰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복속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본거지는 지금의 나고야 지방이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간토 지방의 8개 주를 주면서 원래의 본거지인 일본 중부의 미카와, 오하리, 스루가 등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포상 같았는데요. 사실상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일본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뜨려 세력을 약화시키고 견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시 에도는 습지와 늪지대가 많은 낙후된 어촌 수준이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곳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는 간척 사업과 성곽, 도로, 운하를 건설하며 도시 기반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훗날 에도 막부의 중심이 되는 거대한 도시가 됩니다. 또한 에도가 있는 간토 지역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직속 가신 세력이 적었기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독자적 지배권을 확립하기에 유리했습니다. 사실 나고야 근처는 여전히 도요토미파 다이묘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간섭 없이 세력을 키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에도로 옮겼지만 그곳의 지리적 잠재력과 정치적 독립성을 간파하고 이를 자신의 새로운 권력 기반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그 후에 쇼군들은 성을 크게 짓고요. 강과 운하를 정비하여 물자가 쉽게 오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지자 상인과 장인들이 많이 모여들었고요. 에도는 일본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에도는 간토 평야에 위치해 넓은 농경지를 갖고 있었고요. 바다와도 가까워요. 교역에도 유리했습니다. 쌀과 물자들이 배로 쉽게 들어왔고 이것이 도시의 경제 성장을 도왔습니다. 또한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서 일본 각지에서 사람들이 오가며 문화와 물건이 활발히 교류되었죠.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막부가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면서 전쟁이 거의 사라졌고요. 대신 평화로운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상인 계급이 성장했고 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질서가 생겼어요. 또한 연극, 서예, 그림, 출판 같은 문화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우키요에 같은 대중예술과 가부키 연극은 에도 시민들이 즐겨보던 문화였어요. 결국 에도는 단순한 정치 중심지를 넘어 일본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속에서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 살며 오늘날 도쿄의 기반이 되는 도시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 후에 메이지 일왕이 수도를 도쿄로 옮긴 일은 일본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일본의 수도는 1000년 넘게 교토였어요. 교토는 일왕이 살던 궁궐이 있는 전통적인 도시였고 일본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1868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큰 개혁을 시작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0: 이때 메이지 일왕은 수도를 교토에서 에도, 즉 지금의 도쿄로 옮기기로 했어요. 에도는 이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막부의 중심지로 상업과 교통이 발달한 큰 도시였습니다. 막부가 무너진 뒤에도 도쿄는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뛰어나 나라를 운영하기에도 알맞은 곳이었어요. 또한 도쿄는 일본의 동쪽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도쿄라는 이름은 동쪽의 수도라는 뜻이에요. 이는 일본이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메이지 일왕은 도쿄로 옮기면서 새로운 궁궐을 짓고 정치의 중심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도쿄는 점점 서양식 건물과 도로, 학교가 생기며 근대적인 도시로 변했습니다. 철도와 통신시설이 생기고 신문과 교육이 발전하면서 일본은 빠르게 현대 국가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수도를 도쿄로 옮긴 일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일본이 봉건 시대를 끝내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도쿄는 이후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가 되었고요. 오늘날에도 그 위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에도에서 도쿄로 바뀌는 과정은 근대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그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가 바로 도쿄역이에요. 1914년 메이지 정부 말기에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인데요. 서양식 건축 양식으로 으리으리하고 호화롭게 설계했어요. 자신감을 뿜뿜한 겁니다.
1: 이 여행 후기를 보면 정말 아름답다라는 이 찬사가 많죠. 근데 이 지금 모습은 완전히 복원한 상태인 거예요.
0: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 제2차 세계대전 때 도쿄 대공습을 당하면서 지붕이 완전히 타버리고 3층도 날아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전후에는 임시 지붕을 썼다가 2012년에야 현재처럼 원래 모습으로 복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0: 그러면 복원에만 60년이 넘게 걸렸네요.
1: 그렇죠. 이 전쟁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쿄가 겪었던 비극의 역사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대공습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3월 10일 일본 수도 도쿄에 미국이 대규모 폭격을 가한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고 미국은 일본 본토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큰 도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쿄는 일본의 정치와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주요 목표가 되었던 거죠. 이 폭격에는 수백 대의 미군 폭격기가 참여를 했고 폭탄 대신 불을 붙이는 폭탄인 소위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쿄에는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불이 빠르게 번질 수가 있었고 이 도시 대부분이 거대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단 몇 시간 동안 도쿄 시내의 대부분이 불타버렸고 약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다친 사람은 수십만 명, 집을 잃은 사람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공습은 이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민간 지역까지 불태운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이, 노인, 여성 등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도쿄 대공습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이전에 벌어진 일본 최대 규모의 폭격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이 도쿄는 폐허가 되었지만 일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도시를 다시 세웠습니다. 지금의 현대적인 도쿄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이기도 한데요. 도쿄 대공습은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미국을

한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었고요.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을 다스리고 재건하기 위해서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기구가 도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GHQ는 일본을 직접 통치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당시 GHQ의 최고 책임자는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었는데요. 그는 일본 일왕과도 만나서 일본 국민이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GHQ는 일본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우선 일본의 헌법을 새로 만들게 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일본국 헌법입니다. 일명 평화 헌법이라고도 하죠. 자, 이 헌법에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들어있고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언론의 자유도 확대되어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 모든 개혁은 일본이 군국주의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데큰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에 있던 GHQ 본부는요, 일본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중심지였습니다. 이 GHQ가 실시한 개혁 덕분에 일본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이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GHQ의 통치는 일본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쿄 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일본의 전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열린 국제재판입니다. 정식 이름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인데요. 1946년 5월부터 1948년 11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자, 이 재판은 독일의 전쟁 책임자들을 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0: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은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일본의 지도자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로 합니다. 자, 도쿄 재판에서는 일본의 전직 총리, 장군, 외무대신 등 28명의 전쟁 지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 포로 학대, 민간인 학살 등의 책임이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중 7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무기징역이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즉, 이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국가 지도자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새로운 국제 원칙을 세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쿄 재판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전쟁 범죄가 다 다뤄진 게 아니었고 일부 사람들은 승전국이 패전국을 일방적으로 심판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쿄 재판은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나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 도쿄 대공습을 보면 전쟁의 피해가 민간인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남기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쿄 재판처럼 꼭 전쟁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면 좋겠어요. 다만 그 도쿄 재판은 그 범위가 좀 너무 한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 한계가 명확한 재판이었습니다. 느른베르크 재판과 함께 역사적인 전범 재판인 건 맞지만 일본의 침략을 당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과 식민 지배를 당한 우리 한국은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 책임이 있는 일왕은 기소되지도 않았죠.
1: 일본이 미국에 행한 범죄는 처벌받았는데 주변인 아시아에 행한 범죄는 빠진 셈이네요.
0: 네,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으로 접어들면서 빨리 끝내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정말 답답합니다.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해 계속 사과하고 배상도 하는데 우리는 사과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정말 속상합니다.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세계 인구가 2021년 기준 약 78억 명을 넘었어.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세계 인구수는 그게 아닌 것 같지? 그런데 이것 봐. 인구수가 나라별로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지? 방글라데시는 한반도보다 국토 면적이 좁지만 그에 비해 인구가 많아서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국가야. 국토 대부분이 평하고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벼재배가 쉬운 지역이지. 캐나다는 한반도보다 45배 이상 넓지만 인구는 적어서 인구 밀도가 낮은 대표적인 지역이야. 냉대기후 지역이 많아서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땅이 국토 면적의 약 5%밖에 안 된다고 하니 아름다운 자연은 좋지만 사람들이 살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듯?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 자,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하기. 지도를 볼까? 빨간색이 진해질수록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야. 인구 밀집 지역은 육지 면적이 넓고 온화한 기후를 갖고 있어야 해. 반대로 인구가 별로 없는 희박한 지역은 적도 부근과 극지방, 사막이나 산악 지역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먹고 살기 좋은 곳이어야 한다는 거네.
1: 안녕하세요. 연결고리사회 이은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세계 인구 분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중학사회에서도 대륙별로 인구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그리고 인구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도 정리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도 이 내용 그대로 연결해서 대륙별로 따로 배웠던 내용들을 전 세계적으로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각 대륙별 인구 분포를 정확하게 통계 수치로도 학습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인구 분포와 그리고

대륙별 인구 규모를 정리할 예정인데요. 먼저 세계 인구 분포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인구 지금 현재 80억 명을 넘어섰는데 그중에 90% 이상이 북반구에 집중해서 네,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북반구에 90%나 되는 비중으로 분포했는지 모르는 친구들은요. 지금 꼭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10% 정도가 남반구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반구에서도 위도 20도에서 40도 사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특히 해안에서 가까운 지역, 해발 고도가 낮은 지역에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지도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내륙 지역보다는 해안 지역에 집중해서 분포한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인구 분포의 특징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좀 더 세밀하게 인구 밀집 지역과 인구 희박 지역의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지역,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인구가 밀집한 지역들의 지금 분포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기후가 온화한 온대기후나 혹은 일부 냉대기후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대기후 지역도 일부 지역은 상당히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열대기후는 인구 거주에 유리한 기후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화한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기후 지역에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고요. 이거는 자연적인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자연적인 조건. 반면에 도시가 밀집하고 공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한 2차 산업, 3차 산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일자리가 많다라고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풍부하고 농업이 발달한 곳이 인문적인 요소로서 전통적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다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요. 반면에 인구가 희박한 지역은 예로부터 인간이 본능적으로 살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곳이겠죠. 자연환경이 인간 거주에 불리한 곳, 기후적으로나 지형적으로 불리한 곳에 해당하고요.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교통발달이 미약한 곳, 인문적인 조건에서 이러한 곳이 미약하다, 불리하다라면 네, 인구가 희박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밀집지역과 희박지역의 자연적인 그리고 인문적인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자연적 요인 그리고 인문적 요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먼저 자연적 요인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기후, 지형, 식생 등이 있습니다. 자, 그 영향을 받아서 인구가 밀집한 지역들이 어디 있나 살펴보시면 기후가 온화한 지역이 유리하다고 했죠. 그리고 지형 조건으로는 평야와 같이 농업에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사람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물을 얻기 쉬운 지역. 자, 그래서 큰 하천을 중심으로 우리가 4대 문명도 제일 먼저 발생을 한 것이 다 이러한 이유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살펴보면요. 건조기후 지역. 자, 그리고 한대 기후도 추운 지역이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인구 거주에 불리하다라는 것을 이 지표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열대 기후 지역도 오히려 인구 거주에 네,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반면에 우리 두 번째로 인문 사회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인문 사회적 요인으로는 경제, 교통, 산업과 관련된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발달하고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을 선호하다 보니 이러한 지역이 인구 밀집 지역이 되는 거고요. 교육 환경이나 문화시설 같은 그런 생활 여건이 좋은 곳이 인구 밀집 지역으로 나타나겠죠. 무엇보다 그 배경에 교통이 편리한 것이 다 깔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면에 인구 희박 지역은요. 앞서서 이야기했던 장점들이 없는 곳, 그래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 그리고 산업시설과 일자리가 부족한 지역, 전쟁과 분쟁이 자주 발생한 지역인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세계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가지고 아래쪽에 제시된 인구 밀도와 관련된 사례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방금 언급했던 인문사회적 요인이 아주 일찍부터 발달한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그러한 수치를 볼 수가 있고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요인이 발달한 것은 아니지만, 일찍부터 농업에 유리한 기후환경, 그리고 지형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은 건조기후라서, 그리고 캐나다는 대부분 냉대기후라서 인구 밀도가 낮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래쪽에 지도도 관련 내용과 연결지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세계 인구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이 순위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금 현재 인구 규모는 80억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 80억 인구 중에 60%가 우리 아시아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시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이 아프리카인데, 이 아프리카는 성장세가 무서운 거예요. 전 세계 6개 대륙으로 나눴을 때 가장 빠른 인구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이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7.6억 명 정도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 1, 2, 3위에 해당하는 대륙들이 구대륙이라고 불리는 대륙들이에요. 반면에 이제 4위부터는 신대륙인데요. 4위에 해당하는 대륙이 6.5억 명의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약 4억 명의 앵글로 아메리카가 5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세아니아인데요. 이 오세아니아는 전체를 다 모아도 0.4억 명 정도의 규모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순위도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계 인구 분포와 세계 인구 규모를 대륙별로도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 꼭잘 정리해 주세요.

최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구의 기온은 오르고 있는 걸까요? 지구온난화를 넘어 지구 열대화 시대에 도래한 지금 우리 함께 지구온난화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과학의 연결고리를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리가 지구온난화 시대를 넘어서 지구열대화 시대에 도래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이런 현상은 무엇이고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떤 행동으로 맞서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연계되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학교 과학에서는요, 여러분 일단 지구 대기권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온실효과 그리고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을 복사평형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그것이 통합과학과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 지구 환경의 변화에 훨씬 더 집중을 하면서 온실효과 강화가 되는 것이 문제였었고 그거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조금 더 집중해서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과학에서는 온실효과 지구온난화를 복사평형의 관점에서 이해하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복사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접촉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에 온도가 높은 거고요. 그리고 한쪽에는 온도가 낮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렇죠.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게 됩니까? 라고 공부를 했었고, 열의 이동하는 방식에는요, 바로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 대류라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바로 복사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도와 대류라고 하는 방법은 물질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었다면, 복사는요,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형태였습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의를 보면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열이 직접 전달되는 형태를 우리는 바로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구 전체로 볼 때 지구는 어떠한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도 봤었는데요.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같은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대기까지를 포함된 여기까지가 바로 지구다라고 본다면, 지구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아서 지구는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바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면, 달도 복사평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는 보다 높은 온도에서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구가 대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구의 대기가 지표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우리는 그것을 바로 온실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그림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복사 평형을 이루게 되겠지만, 지구는 대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대부분을 바로 대기가 재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로 방출하는 요 하나의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따라서 이것 때문에 지구는요, 두 번 데워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보다 높은 온도에서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바로 온실 효과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 그거 나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시는데, 온실 효과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단순한 현상이다. 그럼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바로 이 온실 효과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따라서 온실 효과의 증대 때문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구온난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온실 효과의 증가 가 문제가 되어서 결국에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의 온도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지구에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가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균형이 조절하는 거겠죠. 이 에너지의 균형을 열수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함께 이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온실효과,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이 통합과학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살펴본 우리 온실효과, 지구온난화는요, 그대로 재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고 했었잖아요. 따라서 지금 여기 열수지라고 하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지구의 복사평형에서 나타나는 열출입 관계, 그냥 중앙
대학교에서는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가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서 복사 평형을 이룹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지금 여기 그림에 여러분 나와 있는 것처럼 통합과학에서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등장하면서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복사 평형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숫자와 함께 열수지로 묶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보면 지표, 대기, 우주 각각의 영역에서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과 연결해서 앞에서 우리 강조했던 바로 온실효과 증대였죠. 온실 기체가 증가하니까 바로 온실 효과가 증대되어서 결과적으로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여러분 연계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살펴보신 것처럼 중학교에서 공부했던 복사평형 그리고 온실효과, 지구온난화가 그대로 재등장을 하니까요. 여러분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이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질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연산 7차 시에 우리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계산 원리.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에서는요, 이 나누는 수인 소수를 자연수로 만들어 준 다음 계산을 하면 쉽게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도전 연산왕 퀴즈의 정답도 공개할게요. 45 나누기 0.9의 몫은 얼마인가요? 자,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50입니다.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좋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2일차 그리고 3일차의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1일차 내용은 자연수 나누기 1보다 큰 소수 한 자릿수. 아, 소수 한 자릿수이긴 한데 1보다 더큰 경우인가 봐요. 그 다음 3일차의 내용, 자연수 나누기 1보다 작은 소수 두 자릿수예요. 어? 소수 두 자릿수로 나눈다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지난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자, 오늘 2일차의 내용을 먼저 만나볼 건데요. 문제 미리 다 풀었죠? 네, 좋아요. 2일차 내용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2일차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1보다 큰 소수 한 자릿수. 96 나누기 1.6과 같은 경우에요. 96은 자연수고 1.6은 1보다 큰 소수 한 자릿수죠. 자, 그렇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자고 했지.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자.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자. 그럼 960 나누기 1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몫이 60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겠죠. 자,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기면 자연수도 끝에 소수점과 0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겨요. 자, 우리가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라고 하는 건 10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은 수를 곱해줘야 하기 때문에 둘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주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나누는 수만 소수점 이렇게 옮기고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그냥 96으로 두면 완전히 다른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소수점에 각각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서 자연수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요. 자, 1번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7 나누기 1.4입니다. 자연수고 소수 한 자릿수죠? 소수 한 자릿수인데 1보다 더큰 경우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14죠.

7에도 보이지 않는 소수점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해주면 끝에 보이지 않던 0이 보입니다. 70 나누기 14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4 곱하기 5를 해볼게요. 4, 5, 22죠? 1, 5는 5예요. 그럼 70.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몫은 5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그냥 여기다 5라고 썼는데 여러분들이 새로새로 계산하다가 자리가 부족해.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어서 길이를 더 길게 만들어 주어도 됩니다. 자, 2번 9 나누기 1.5예요. 역시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해야겠죠? 나누어지는 수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했더니 90이 됐어요. 90 나누기 15예요. 15 곱하기 6을 했을 때 5, 6에 30. 거기에 1, 6은 6이니까 우리 3 더하기 6을 했을 때 9. 즉, 90이 되죠?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몫은 6이다라고 구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3번. 26 나누기 1.3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죠. 한 자리 이동하면 260 나누기 13이구나. 13 곱하기 2를 했을 때 26이 되니까, 몫은 바로 20이야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도 역시 여러분들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어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 주어도 됩니다. 4번. 63 나누기 2.1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하는 거죠.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면 630 나누기 21이구나. 21 곱하기 3을 했을 때 1, 3은 3, 2, 3은 6이니까 63이죠? 오, 몫에 0까지 써주면 바로 몫 30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64 나누기 3.2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640 나누기 32가 되죠. 32 곱하기 1을 했을 때 2는 4, 3이 6이니까 64예요. 그러면 몫에도 0을 적어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몫은 20이 되는 거고요. 다음 6번 81 나누기 5.4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줄게요. 그렇다면 810 나누기 54가 되는 거잖아요. 54 곱하기 1은 54. 81에서 54를 뺀다면? 그렇죠. 바로 27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리인 0을 내려주세요. 270이잖아요. 54 곱하기 무얼 해야 될까요? 그렇죠. 54 곱하기 5를 해볼게요. 4, 5, 20이죠. 5, 5, 25, 270. 그래서, 몫은 15가 되는구나. 다음 7번. 285 나누기 1.9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2850 나누기 19가 되죠. 19 곱하기 1은 19이고, 28에서 19를 뺐으니까 9가 남죠? 5를 내려주세요. 19 곱하기, 네, 우리 얼마를 해주면 좋을까요? 5를 해볼까요? 95, 45죠? 그럼 올림한 수 4를 기억했다가 또는 이렇게 작게 썼다가 1, 5는 5니까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9가 되죠? 우리 나누어 떨어지네. 끝에 있는 몫에도 다음과 같이 0을 써주면 150이라는 계산 결과 얻을 수 있고요. 8번. 396 나누기 3.3에서도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3960 나누기 33이죠. 33 곱하기 1은 33이고, 39에서 33을 뺐으니까 6. 다음 자리를 내려주세요. 바로 66이죠. 33 곱하기 2가 66이므로 몫은 120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산이 옆으로 길어진다면 다음과 같이 가로로 선을 연장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9번. 742 나누기 5.3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7420 나누기 53이에요. 53 곱하기 2은 53. 74에서 53을 뺐어요. 그러면 21이죠. 다음 자리인 2도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212에는 53이 몇번 들어갈까요? 네, 4를 한번 곱해볼게요. 3, 4, 12, 5, 4, 20. 그랬더니 212가 됩니다. 자, 몫에다가 다음과 같이 0을 써서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142이 되죠.

다음 10번 34 나누기 1.7입니다. 소수점을 역시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340 나누기 17이 되죠. 17 곱하기 2를 했을 때 7이 14, 2이니 바로 34가 되니까 몫은 얼마? 그렇죠. 바로 20이 되는 거죠. 다음 11번. 12 나누기 2.4.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120 나누기 24가 되었어요. 120에는 24가 몇번 들어갈까요? 자, 쉽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 24에다가 10을 곱하면 240이 되잖아요. 그런데 120은 240의 딱 반절만큼이라는 거죠. 그럼 10번이 아니라 딱 5번만큼 들어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어림을 하는 것도 좋겠죠. 4, 5, 20. 그 다음 2, 5, 10이니까 딱120 나누어 떨어지게 되는 거죠. 12번. 42 나누기 2.8입니다.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했을 때, 우리 420 나누기 28이다라는 건알수 있고요. 28 곱하기 1은 28. 42에서 28을 뺐더니 14가 됐죠. 다음 자리인 0을 내려요. 그럼 140이잖아요. 그럼 140에는 28이 몇번 들어갈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 한번 오라고 생각을 해볼까? 바로 40. 2, 5, 10이니까 140이 되죠. 오, 나누어 떨어졌네. 몫은 15야. 다음 13번. 57 나누기 3.8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570 나누기 38이죠. 38 곱하기 2은 38. 57에서 38을 빼주세요. 그러면 바로 19가 되죠. 0을 내리세요. 190이죠? 190에 38이 몇번 들어갈까요? 자, 5를 한번 곱해보는 거예요. 바로 40. 그 다음 3, 5, 15. 190이죠? 나누어 떨어지네요. 몫은 그래서 15가 되는 거고요. 14번, 92 나누기 4.6이에요. 역시 우리 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어야겠죠? 920 나누기 46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46 곱하기 2를 했더니 6이 12, 4, 2, 8이니까 92가 되죠. 아, 나누어 떨어지네. 그래서 몫은 20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수 나누기 1보다 큰 소수, 한 자릿수 계산 어렵지 않았죠? 우리 딱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나누는 수인 이 소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를 해주는 거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산은 소수 나누기 자연수 또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2일차의 내용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3일차의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산력 키우기 3일차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1보다 작은 소수 두 자릿수예요. 자, 소수 몇 자릿수래요? 네, 맞아요. 소수 두 자릿수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이겠네요. 48 나누기 0.12 같은 경우죠. 0.12는 소수점 아래에 자리가 두개 있으니까 소수 두 자릿수죠. 그러면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잖아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자. 그러면 이게 바로 100배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100배를 해주는 거죠. 소수점 있다라고 생각하고 100배.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자. 그랬더니 바로 4800 나누기 10이다라고 바꾸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몫은 얼마? 바로 400이 되는 거예요.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옮기면 자연수도 끝에 소수점과 0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옮겨요. 각각 똑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옮기는 겁니다. 이건 결국 몇 배를 하는 거라고요? 네, 100배를 해주는 거라고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1 나누기 0.02예요. 자, 이런 경우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우리 100배 한다라고 생각하고 소수점을 두 자리 오른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누어지는 수도 역시 똑같이 소수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으로 소수점 두 자리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00 나누기 2가 되겠죠?
100 나누기 2래요.

그러면 2, 5, 12니까 몫은 얼마? 바로 50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다음. 6 나누기 0.12입니다. 역시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죠.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6도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그랬더니 600 나누기 12가 되었죠. 그러면 12 곱하기 5를 했을 때2, 5, 10, 5일, 1, 5는 5. 그래서 60이 되니까, 아, 몫은 50이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소수점을 두 자리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0을 잘 써주어야, 0의 개수를 잘 맞추어서 써주어야 나중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음 3번. 5 나누기 0.25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을 해서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해주는 거죠.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해서 나누어 지는 수에도 똑같이 100배를 해줍니다. 자, 이제 500 나누기 25가 됐잖아요. 25 곱하기 2를 했을 때 50이 된다. 아, 그러면 몫은 얼마? 20이 되겠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4번. 12 나누기 0.04예요. 역시 자연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죠. 이런 경우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역시 나누어지는 수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소수점을 두 자리 이동을 한다는 건 결국 100배를 해주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에다가 100을 곱해요. 바로 1200이 되는 거죠. 1200 나누기 4다. 4, 3, 12죠. 그러면 딱 나누어 떨어지니까 몫은 얼마? 바로 300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리를 잘 맞추어서 써야지만 몫이 300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리를 잘 맞춰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몫을 뭐30 또는 3 또는 3000 이렇게 구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학에서는 이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리를 잘 맞춰 써서 내가 더 쓰거나 또는 덜 쓰는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5번, 27 나누기 0.18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렇게 이동을 해주는 거죠. 27에서도 소수점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 그럼 2700 나누기 18이 되는 거죠. 그러면 18 곱하기 1을 했을 때 18이 되니까 27에서 18을 빼자. 그러면 9가 되죠. 그러면 다음 자리에 수를 내려요. 90이 됩니다. 90에는 18이 몇번 들어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5를 한번 곱해 볼게요. 5를 곱했더니 바로 40이죠. 4를 이렇게 작게 써주는 거예요. 올림한 수를 이렇게 작게 써두면요, 여러분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1, 5는 5예요. 5에다가 4를 더해요. 90이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0까지 내려서 다 몫을 150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죠.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이렇게 나눗셈 같은 걸 계산을 하는데 올림한 수를 어디에다 써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하기는 어렵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계산하다가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사. 이렇게 막 쓰고 그랬어요. 올림한 수를 이렇게 써버리니까 나중에는 내가 올림한 수를 어디에 썼었지? 올림한 수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막 여기다 사 쓰고 여기다가 이 쓰고.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해낸 방법. 올림한 수를 다음과 같이 조그맣게 그 자리에 알맞게 써주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덜 헷갈리더라고요. 자, 6번도 볼게요. 132 나누기 0.06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자리씩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자,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와, 이번에는 수가 굉장히 커졌어요. 바로 13200 나누기 6이 된 거예요. 수가 크지만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할게요. 6이 12죠. 13에서 11을 뺐더니 1이에요. 2를 내렸어요. 12죠. 그러면 역시 6이 10이잖아요. 그 다음은 쭉 0이니까 그대로 0만 써서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몫은 2200이 되는 거예요. 수는 크게 느껴졌지만 사실 계산하다 보니까 어때요? 간단하죠? 다음 7번입니다. 273 나누기 0.13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바로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27300 나누기 13이 됐어요. 13 곱하기 2를 했을 때 3이 6, 1, 2는 2, 바로 26이니까요.

바로 27에서 26을 빼면 1. 3을 내리자 13이죠. 13 곱하기 1은 13이니까, 아, 나누어 떨어지네. 몫은 바로 2100이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8번 볼게요. 595 나누기 0.17입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한다는 건몇배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배 한다는 거죠. 이제는 59,500 나누기 17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59에 17이 몇번 들어가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59에는 17이 몇번 들어갈까? 17 곱하기 먼저? 그렇죠. 3을 한번 해볼게요. 7, 3, 21. 자, 올림한 수 작게 여기다 쓸게요. 2라고. 그 다음 1, 3은 3이죠. 3 더하기 2는? 그렇죠. 5죠. 59에서 51을 뺐으니까 얼마인가요? 그렇죠. 바로 8이 되죠. 그 다음 자릿수를 내리세요. 5를 내렸어요. 그러면 17 곱하기 5를 한번 해볼까요? 75, 35. 자, 역시 올림한 수 작게 여기 위에다 쓸게요. 그 다음 1, 5는 5. 5 더하기 3은 8. 이렇게. 85 했더니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정도죠. 바로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몫이 3,500이 되는구나. 라는 것알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다음 9번입니다. 이번에는 360 나누기 0.24예요. 역시 소수 두 자릿수를 나누는 수로 하고 있으니까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소수점을 두 자릿씩 오른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360에도 뒤에 보이지 않는 소수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오른쪽으로 한 자리, 두 자리만큼 이동을 해주자. 그러면 결국 우리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는 건 100배를 하는 것이니까 360이 아니라 36,000이 된다. 36,000 나누기 24를 계산하자. 그러면 24 곱하기 1을 했을 때 24가 되고, 바로 36에서 24를 뺐으니까 12가 되겠지. 다음 자릿수를 내리면 120. 자, 선생님이 우리 24 곱하기 10을 했을 때가 240이니까 120에는 24가 몇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240의 반절만큼이 120이니까 딱 다섯 번만큼 들어간다라고 했죠. 5라고 쓰고, 4, 5, 20. 그 다음 2, 5, 10. 그래서 120이 된다. 아, 그럼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네. 몫은 바로 1,500이야.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나눗셈을 할 때, 선생님, 저 몫에다가 어떤 수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냥 저는 여기다가 1도 생각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볼래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산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점왕 연산 같은 이런 연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아, 여기에 이 정도 수를 곱하면 이 정도가 나오겠구나라는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 이제 선생님도 계산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24 곱하기 5는 120이야. 이 정도는 실제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르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10번 볼게요. 6 나누기 0.06입니다. 자,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해볼게요. 한 자리, 두 자리. 그 다음, 역시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두 자리. 600 나누기 6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너무 쉽죠. 600 나누기 6이에요. 그러면 6,1은 6이니까 몫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100이 되는 거죠. 진짜 간단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수점을 이동시키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머릿속으로 암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번 이동시켰더니 600이잖아. 600 나누기 6이라고? 그럼 100이네. 아, 아주 쉽죠. 다음 11번. 42 나누기 0.03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몇 칸? 두 칸씩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두칸 이동하는 건 100배를 하는 거죠. 42에다가도 역시 똑같이 100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그럼 4,200 나누기 3이 되겠죠. 3,1은 3이죠. 3, 4에서 3을 뺐어요. 그럼 1이죠. 2를 내리세요. 그러면 3, 4, 12죠. 아,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네. 나누어 떨어졌네. 몫은 바로 1,400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도 볼게요. 12번. 이번에는 12 나누기 0.15입니다. 자, 12 나누기 0.15도 역시 마찬가지 자연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이 소수 두 자릿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점을 두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하자. 즉, 100배를 해주자.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소수점을 두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100배를 해주는 거다. 1200 나누기 15를 계산하자. 그러면 우리 12에는 15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120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20에는 15가 몇번 들어갈까? 그렇죠. 우리가 15 곱하기 2는 30이고, 그 다음 30 곱하기 2는 60이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 아, 8번 들어가지 않을까? 5, 8에 40. 그 다음 1, 8은 8. 그러니 120이 되네. 자, 몫에도 0을 써서, 아,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8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몫에다가 어떤 수를 써야 할지 모를 때, 여기에 있는 이 나누는 수 있죠? 나누는 수에 몇을 곱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될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암산을 해보세요. 아, 15 곱하기 2는 30, 그 다음 15 곱하기 뭐 4는 오, 60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13번 볼게요. 36 나누기 0.18입니다. 자, 역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을 해주는 거죠.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100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600 나누기 18이 되겠죠. 18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8이 16, 1, 2는 2. 그러면 36이죠. 더 이상 나눌 것이 없어요. 그러면 몫에도 다음과 같이 0을 써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해 줄수 있겠고요. 그 다음 14번도 볼게요. 14번 60 나누기 0.25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바로 100배를 해주는 거예요. 소수점을 두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하자. 그 다음 나누어지는 수도 역시 똑같이 100배를 해주는 겁니다. 소수점 두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 그러면 60이 아니라 6000이 되겠죠. 6000 나누기 25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에 25가 몇번 들어갈까? 아, 25 곱하기 2를 했을 때 50이 되네. 25 곱하기 3을 하면 75가 되니까 60보단 더 커져. 그러면 25 곱하기 2를 해보자. 그러면 50일 거야. 60에서 50을 뺐더니 10이 됐죠. 자, 그럼 10에는 25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음 자릿수인 0을 내려요. 그럼 100이에요. 그럼 100에는 25가 몇번 들어갈까? 자, 25 곱하기 2가 50이기 때문에 100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25에 4를 곱해주어야겠죠. 4를 곱하면 5, 4, 20. 그 다음 2, 4, 8. 그래서 100이 되는 거예요. 자, 100에서 100 뺐으니까 0이죠. 와, 나누어 떨어지네. 그래서 몫은 얼마? 바로 24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자연수 나누기 1보다 작은 소수 두 자릿수 계산을 알아보았어요. 자, 우리가 자연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을 할 때에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릿씩 옮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수 한 자릿수에다가는 10만 곱해도 바로 자연수가 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우리 소수 두 자릿수로 나누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수점을 두 자릿씩 오른쪽으로 옮겼죠? 이건 바로 100배를 하는 거예요. 100배를 해야지 소수 두 자릿수가 자연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또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알겠죠? 자,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하는 것이 100배를 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누는 수만 옮기는 것도 아니고, 나누어 지는 수만 옮기는 것도 아니고, 둘다 똑같이 자리를 옮겨서 이동을 시켜줘야 우리가 올바른 정답을 구할 수가 있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14번 문제까지만 해결을 해보았어요. 나머지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재점까지 한 다음 틀린 문제가 있다면 꼭 다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 퀴즈입니다. 자, 120 나누기 0.06. 이 계산의 계산 결과는 얼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요? 그렇죠. 바로 수강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는 거예요.
정답은 언제 공개된다고요? 그렇죠, 선생님.

0: 선생님이 다음 강의에서 정답을 공개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은 2일차 그리고 3일차의 내용을 만나보았죠? 다음 시간에는 4일차 그리고 5일차의 내용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선생님! 어제 가족들과 외출했다가 같은 옷을 입고 임금 인상하라, 고용 보장하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봤어요.
1: 아,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봤구나.
0: 맞아요. 부모님이 노동조합에 뭐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1: 그렇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 노동 3권을 확실하게 알려줘야겠군.
0: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우리는 방금 봤던 사례처럼 가끔 뉴스에서 노동조합이 파업 행위에 들어갔습니다 라는 내용을 자주 듣곤 합니다. 노동조합? 파업? 여러분의 일상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내용들은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인 노동 3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노동 3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노동 3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과연 근로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쉽게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내가 일을 했어요, 쉽게. 그럼 뭘 받아야 돼요? 그쵸. 임금을 받아야겠죠? 임금을 받는 사람을 우리는 바로 근로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용자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요, 근로자를 고용해서 임금과 같은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을 사용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은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할 수 있는 거겠죠. 헌법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줄여서 노사관계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둘 중의 관계에서 근로자가 약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되고, 특히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거는 임금을 줄 수 있는 마지막 하한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줘선 안 돼. 적어도 요 정도의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돼라고 규정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근로자는요, 한 명이 목소리를 내는 게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규정해 두었습니다. 이 권리를 우리는 바로 노동 3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선생님이랑 단결권,

0: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단결권입니다.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고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권리를 단결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한자로는요. 모으고 맺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자 한 명으로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조,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가입해서 활동하면서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거나 혹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단체를 만들 수 있게 보장하는 권리를 바로 단결권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권리는요. 바로 단체 교섭권입니다. 교섭이라고 하는 단어 뜻은요. 주고받다 그리고 이르다. 걸어서 돌아다닌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만으로는 교섭의 의미가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죠? 쉽게 표현하면 교섭이라고 하는 거는 의논하고 절충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의논하고 의견을 절충해서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돌아다녀야겠죠. 내 의견과 다른 측의 의견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섭을 의논하고 절충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체 교섭권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서 협상하고 협의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바로 단체 교섭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단체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더 확실하게 행동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체 행동권의 이름 그대로 노동조합이 단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들을 단체 행동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용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체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쟁의 행위가 가능합니다. 쟁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다툰다, 싸운다 라는 표현이 돼요. 이 쟁의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앞에 있는 예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파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임금 인상, 고용 보장이라고 하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파업이라고 하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즉 생산활동이나 업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단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단체 행동권 역시 노동 3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근로자의 권리 중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통해, 투쟁을 통해 노동 3권이 보장되기 시작했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어제 같은 옷을 입은 분들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조직한 단체인 노동조합 소속이었군요.
2: 이제 확실히 알겠지?
1: 네.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쌓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 별 말씀을. 앞으로도 궁금한 내용은 얼마든지 물어봐.
3: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0: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행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1: 제가 어제 편의점에서 초콜릿을 사는데 엄청 비싼 초콜릿이 있는 거예요. 뭐가 다른가 해서 봤더니 이런 마크가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2: 그건 공정 무역을 상징하는 마크야. 단순히 초콜릿이 맛있어서 비싼 게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고려해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1: 초콜릿이랑 사람이랑 환경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2: 사실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농장의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무역 제품은 이런 문제를 줄이고 생산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야.
1: 그러니까 소비를 할 때도 누가 어떤 환경에서 만들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네요?
2: 맞아. 이건 단순히 착한 소비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실천과 연결되는 거야. 그럼 오늘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미래가 바뀔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자.
3: 안녕하세요. 기초 영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저도요, 친구에게 선물할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가격이 나가더라도 공정무역 초콜릿 그리고 공정무역 커피를 선물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럴 때 친구들의 반응이 똑같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돈을 쓰면서도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에만 관심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도 또 미래 세대가 필요한 것을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는 발전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번영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환경보호를 위해서 스마트폰을 쓰지 않을 수 있나요? 환경보호를 위해서 자동차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나요?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전기, 그리고 자동차가 굴러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생산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경제발전 놓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요. 그러면서도 사회적인 통합까지 고려하는 것, 즉 경제, 사회, 환경 중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 건데요. 이 17개 분야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지키고 이루어야 할 약속을 만든 것이죠. 네, 여기에 살펴보면 기아 종식과 지속가능 농업, 그리고 빈곤의 종식 뿐만 아니라 또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아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기아라고 하는 것은요, 장기간 동안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배고픔 그리고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현재 국제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기아라고 하는 문제는요, 이 지구상에 생산되는 식량 자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일부 국가에서는 식량이 너무 많이 과잉 생산이 돼서요, 이 식량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과잉 생산된 식량을 창고에 보관하거나 불태우거나 바다에 버리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식량 가격이 높아졌을 때는요, 식량 자체를 투기의 수단으로 보고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투자를 하는 세력들도 있거든요. 또 최근에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는 식량의 대부분은 몇

0: 게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 식량 이동으로 인해서 소수는 배를 불리고 있지만 대다수는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배고픔, 영양 부족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해결이 시급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공적 개발 원조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의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저개발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복지의 증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식량을 원조하거나 혹은 기술을 지원을 해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아프리카에 전자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인구 정책과 관련된 노하우를 나눠주고도 있습니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국제사회는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던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교토의정서, 그리고 파리에서 있었던 파리협정,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런던 협약, 그리고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기 위한 바젤 협약과 같은 협약들에도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젤 협약이 중요한 이유는요. 최근에 이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하는 유해 폐기물의 종류에 폐플라스틱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카페 가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동안 많은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발생되는 유해 폐기물들을 개발도상국에 수출을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 탄소를 많이 배출한 국가는 탄소를 적게 배출한 국가에게 돈을 주고 배출에 대한 권리를 사오도록 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거죠. 국제 비정부 기구 또한 국제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또 그린피스와 같은 단체들이 대표적이죠.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굉장히 큰 스케일의 일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들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조금 더 많이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 있게 사용된다면 우리 전 지구적으로 좋은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생태 시민으로서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먼저 기후변화, 환경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문제,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는 것. 더 나아가서 생태 활동을 실천하고 습관화하는 것, 그리고 이런 실천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 나아가서 변화를 촉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와 같은 생태 시민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다 보면 조금은 다른 미래의 지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나은이를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는 앞으로 물건을 살때 얼마나 저렴한지보다 이 소비가 어떤 영향을 만들지를 한번더 생각해 보려고요.
2: 맞아.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환경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경제까지도 균형을 이루는 미래를 만드는 게 목표야. 공정무역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고.
1: 지속 가능한 발전은 거창한 정책이나 거대한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내린 선택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네요.
2: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은이는 이미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세계 시민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잘 공부했던 것을 잊지 않는 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거. 잘 알고 있지? 우리 나은이가 지구의 미래를 더 멋지게 바꿔나가는 모습을 기대할게.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이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자, 가끔 가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과학이 너무 어려워요. 과학 그거 암기 과목 아닌가요? 과학이 암기 과목이라는 거는 과학에 그만큼 외워야 할게 많다는 뜻일 텐데, 정말 그럴까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보다는 훨씬 이해하는 게 중요한 과목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과학을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새로운 개념, 어휘의 뜻을 이해하는 걸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들의 뜻을 잘 익혀두면 우리 친구들이 한 발짝 더 과학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림 속에 무엇이 있나요? 용질이라고 괄호 안에 쓰여진 소금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용매라고 쓰여진 물이 보이고요. 또 화살표가 있는데 그 위에는 용해라는 말이 또 쓰여 있어요. 그런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소금물이라고 쓰여 있고 괄호 안에는 용액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 처음부터 어렵죠? 용질, 용매, 용해, 용액. 대체 뭔가요? 자, 지금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알아볼 거거든요. 자, 그 대신 소금이 뭔지, 물이 뭔지, 소금물이 뭔지 우리 친구들 이미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소금을 물에 녹였습니다. 그랬더니 소금물이 되었어요. 이게 소금물이 되었다는 걸 대체 어떻게 알수 있죠? 원래 소금이 눈에 잘 보였거든요. 그런데 소금물에서는 소금의 흔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수 있어요? 소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첫 번째, 맛을 보고 알수 있어요. 이 소금물을 손가락으로 콕 찍어서 먹어보면 굉장히 짠맛이 날 거거든요. 아하! 이 안에 소금이 녹아 있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알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맛을 볼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무게를 재보는 거죠. 소금과 물 따로 무게를 재고요. 소금물의 무게를 쟀을 때 소금물의 무게를 합친 것과 소금물의 무게가 같냐 이걸 비교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 용해라는 과정에 이와 관련된 낱말들 공부해 볼 겁니다. 과학 5학년 1학기 3단원 용해와 용액입니다. 어떤 낱말들이 있는지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용질, 용매. 용해, 용액. 앞에 나왔던 낱말들이죠. 시약포지, 전자저울, 조건까지 있습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용질입니다. 소금과 같은 용질을 물에 넣으면 크기가 점점 작아지며 물에 녹는다. 자, 여기 힌트가 있어요. 뭐라고 했죠? 소금과 같은 용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물에 녹일 때이 소금이 여기서는 용질이라는 뜻입니다. 용질은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이에요. 소금이 물에 녹잖아요. 그러니까 녹는 물질, 물에 녹는 물질인 소금이 용질이 되는 겁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물질이 있는데요. 용질, 물질 헷갈릴 수 있어요. 물질은 물체를 이루는 재료입니다. 물에 녹는 물질도 있고 물에 녹지 않는 물질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물에 녹는 게 아니에요. 물질 중에서는 녹는 것도 있고 녹지 않는 것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물에 녹어보면 어떤 거는 잘 녹는데 어떤 건 녹지 않은 채로 막 둥둥 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물체를 이루는 재료이다. 용질은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인 거다를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 다음은 용매입니다. 말이 비슷비슷해서 좀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에 있는 낱말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정확히 뭐가 다른지

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매인데요. 저 힌트 볼까요? 물처럼 소금 같은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한다. 뭐가 그럼 용매라는 거예요? 물처럼 소금 같은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한다. 물이 용매라는 거죠. 소금은 물에 녹여요. 이때 물은 용매가 되는 겁니다. 즉, 용매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이에요. 녹는 물질이 아니라요. 녹여주는, 녹이는 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물이 용매가 되는 거죠. 소금을 물에 녹여요. 그럼 소금이 용질, 물이 용매라고요.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 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물질을 녹인다라고 했잖아요, 물이. 그 여기서 녹인다는 게 정확히 뭘 어떻게 한다는 뜻일까요? 어떤 물질을 다른 물질에 풀어서 섞이게 하는 거예요. 잘 섞이게 하는 거예요. 형체가 사라질 때까지 골고루 잘 섞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녹인다라고 합니다. 예문을 볼게요. 온도가 같은 물이 50ml씩 담긴 비커 3개에, 자, 이렇게 비커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같은 물을 똑같이 50ml씩 넣었습니다. 설탕, 소금, 제빵소다를 넣고 녹이는 거거든요.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한 숟가락씩 넣고 녹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은 좀더 빨리 덜 녹기 시작할 거고요. 어떤 것들은 좀더 오랫동안 더 많이 넣어도 계속 녹게 되겠죠? 자, 녹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녹인다라는 것은 형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만약 소금을 녹인다는 것은요, 소금 알갱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어서 골고루 섞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녹이다와 용매 관련 있는 말이니까 같이 묶어서 기억해두면 좋겠죠? 그 다음 낱말, 용해. 자, 용질, 용매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용해입니다. 용해에서 이 해자가 녹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물론 용자도 녹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 고르게 섞이는 이 현상을 용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이 뭐라고 했죠? 용질. 이때 물은요, 용매.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고르게 섞이는 이 현상 자체를 용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용해는 용질이 용매에 고르게 섞이는 이 현상, 이 현상 자체를 용해라고 하는 겁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서 자세히 섞이는, 잘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고르게, 우리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골고루 섞인다는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부분에 비슷하게 퍼지게 잘 섞인다는 거예요. 고르게 섞이는 게, 잘 섞이는 게 용해입니다.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면 소금과 물로 바꿔서 생각한다면 용질, 소금이 용매, 물에 용해되면 골고루 섞이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져 용매 고르게 섞이는 거예요. 용해되면 눈에 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을 물에 녹이면요?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고르게 섞여서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져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용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낱말은 용액입니다. 드디어 네 번째 용액이 나왔어요. 우리 앞에서 소금, 물이 용액이었잖아요. 용액은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어 골고루 섞여서 결과적으로 고르게 섞여 있는 이 물질을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해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고르게 섞여 있는 이 마지막에 물질이 용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액이라고 한 거죠. 용액은 위에 뜨거나 가라앉는 물질이 없어야 돼요. 고르게 섞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뜨거나 가라앉은 게 없이 잘 섞여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용액까지 구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낱말은 시약포지입니다. 우리 이 단원에서 실험을 할때 시약포지가 쓰이거든요. 시약포지라는 것은 종이인데요. 하얀색의 얇은 종이입니다. 실험 약품을 담거나 옮길 때 쓰는 얇은 종이를 시약포지라고 합니다.

설탕물이 담긴 비커, 유리 막대, 시약 포지에 올려놓은 각설탕을 전자저울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측정한다라고 실험 과정 중에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시약 포지 위에 각설탕을 올려놓는데요. 뭐 소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을 시약 포지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녹이기 전에. 그럼 왜 시약 포지를 쓰느냐? 시약 포지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면 중간에 떨어지는, 손실되는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냥 각설탕이나 소금을 저울 위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옮기는 과정에서 분명 없어지는 양이 생기겠죠. 그래서 실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시약 포지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이동을 시킨다면 중간에 손실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실험에서 오차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약 포지를 실험에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낱말은 전자저울입니다. 이 전자저울을 실험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물체를 올려놓으면 무게가 화면에 숫자로 표시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숫자로 알아보기 쉽게 한 번에 탁 표시되는 거고요. 전자저울의 특징은 더 미세한 차이까지 무게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저울을 과학 실험 시간에 특히나 많이 쓰게 됩니다. 전자저울로 각설탕이 물에 溶해되기 전과 溶해된 후의 무게를 측정하면 같대요. 그렇다는 것은 각설탕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로 날아간 게 아니라 물 속에 녹아 있다는 것을 이 전자저울 측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은 조건입니다. 용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溶해되는 용질의 양을 비교하는 실험에서 뭐에 따라서요? 용질의 종류에 따라 종류 다 다른 거예요. 용해되는 용질의 양이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하는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조건, 뭘 다르게 해줘야 돼요? 용질의 종류를 다르게 해줘야겠죠. 이때 조건이라는 말이 쓰였어요.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은 실험을 위해서 다르게 해야 할 것은 반드시 다르게 해야 할 것은 조건은 용질의 종류이다. 조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이루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거예요. 이 실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조건이 바로 용질의 종류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뜻이죠. 저 게임하고 싶어요. 부모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 게임해도 좋아. 단, 조건이 있어. 게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 필요한 것이 있어. 이때 쓸수 있는 말이 조건인 것이죠. 비슷한 말로는 요건이 있는데요. 이 요건도 뭐 생김새도 비슷하죠.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 요건, 꼭 필요한 것이라고요. 기억해 두세요. 다음 낱말 보기 전에 우리 친구가 여기가 어디냐면요. 바다예요. 바다에 둥둥 떠서 편하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냥 바다는 물론 몸이 물에 뜨긴 하지만 이 정도로 몸이 쫙 하고 떠오르진 않거든요. 자, 사해라는 바다에서는 이렇게 떠올라요. 자, 왜냐하면 사해는 일반적인 바닷물보다 훨씬 더 짭니다. 훨씬 더 짜다는 것은 소금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금의 진하기가 더 진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용의 그 진하기가 진하다 보니까 떠오를 수 있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 용액의 진하기, 그리고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용액과 관련된 낱말들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3단원이고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색소, 조절하다, 맞다, 측정하다, 뜨다, 이온음료, 세정제까지 여러 가지 낱말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색소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색소가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 과학실험할 때이 색소가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색소에서 색은 색을 나타냅니다. 색을 나타내게 하는 물질인 거예요. 색소. 물질에 색깔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성분입니다. 색깔은 매우 다양해요. 노란색도 있고요. 주황색도 있고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습니다. 물의 양이 같을 때 용해된 붉은색 식용색소. 붉은색 식용색소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색소는 붉은색을 띠도록 해주는 물질인 거예요. 양이 많은 용액이 더 진하다. 붉은색 색소니까 물의 양이 똑같다고 한다면 붉은색 색소를 더 많이 넣은 것이 더 진한 붉은 빛을 띠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색소는 색깔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성분이라고요. 그 다음

한국어 조절하다입니다. 흑설탕 용액을 더 진하게 조절하려면 더 진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죠? 이제 조절하다는 것은 정도나 상태를 알맞게 맞춘다라는 뜻이에요. 흑설탕 용액을 더 진하게 맞춘다는 뜻이겠죠? 그러려면 용액에 흑설탕을 더 넣어서 용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진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물의 양을 똑같이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용액에 용질인 흑설탕을 더 넣어 용해하면 더 진해지는 것이겠죠. 다른 방법도 있어요. 흑설탕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흑설탕 용액을 진하게 더 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끓여서 또는 아주 오랜 시간 두고 물을 증발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이 증발하면서 물의 양에 비해서 흑설탕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용액의 진하기가 더 진하게 되는 거예요. 조절하다, 정도나 상태를 알맞게 맞추다라는 뜻의 낱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낱말은 맞다입니다. 용매의 양과 용해한 용질의 종류가 같을 때, 자, 중요한 조건을 설명해 줬어요. 용매 양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 물의 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해한 용질의 종류가 같을 때, 뭔가 우리가 그 가루 같다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녹이는 거. 용질의 종류가 같을 때 냄새가 나는 용액이라면 냄새를 맡아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넣었을 때더 많이 넣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냄새가 더 진하게 나겠죠. 물에다가 커피가루를 녹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용매의 양, 물의 양 똑같이 할 거고요. 용해한 용질의 종류, 커피가루 똑같아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할수록 냄새 맡았을 때 냄새가 진해지겠어요? 커피가루를 많이 넣을수록 진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냄새를 맡아서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냄새를 맡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 맡다라는 낱말 어떤 뜻 가지고 있어요? 코로 냄새를 느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냄새를 맡다. 코로 냄새를 느끼다. 물론 이 맡다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요? 어떠한 역할을 맡다. 그때는 어떠한 일을 맡다 할 때는 일이나 역할을 내가 책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은 똑같지만 다른 쓰임새로 쓰이는 낱말이라는 거 구분해 두세요. 그 다음 낱말은 측정하다입니다. 우리도 과학 교과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낱말 중에 하나입니다. 용매의 양이 같을 때 용액의 무게를 측정하여, 자, 무게를 측정한대요. 무게를 재서 확인한다는 뜻이겠죠.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다. 측정하다는 자, 저울, 온도계 같은 도구로 크기나 양을 잰다는 뜻입니다. 자로는 물체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죠. 저울로는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죠. 온도계로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기나 양을 재는 것을 측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매의 양이 똑같대요. 기본적으로 물의 양이 똑같다고 합시다. 그때 용액의 무게를 측정했습니다. 그러면 무게가 더 무겁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용질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니까 무게가 무거우면 용액의 진하기가 진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측정하다. 자나 저울 온도계 같은 도구로 크기나 양을 재다. 물론 온도를 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음은 뜨다입니다. 뭐가 뜬다는 거죠? 뭐가 뜬다는 거예요? 상황 봅시다. 진하기가 다른 두 용액에서 방울토마토가 뜬다. 떠오르는 거예요. 뜬다. 이때 뜨다입니다. 방울토마토가 뜨는 정도를 비교하면 이때 뜨다는요, 물 속이나 액체 속으로 가라앉거나 내려앉지 않고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을 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뜬 거고 적게 뜬 거죠. 위에 떠오르지 않은 것이죠. 자, 그래서 진하기가 다른 두 용액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가 뜨는 정도를 비교하면요, 용액이 진할수록 더 많이 떠오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소금물, 사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소금물의 진하기가 더 진할 때 몸이 잘 떠오른다고 했었죠.
사해라는 바다에서 마찬가지예요. 진한 용액일 때 방울토마토가 위로 더 붕하고 잘 떠오른다는 뜻이에요. 묽은 용액에서는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다라는 낱말 알아보았고요. 이온음료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온음료 마시는 거 좋아하나요? 운동 후나 땀을 많이 흘린 후 이온음료를 마십니다. 뭐 종류 여러 가지가 있죠. 투명한 것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요. 이온음료라는 거는 몸에 빠져나간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음료입니다. 수분 그리고 전해질을 몸속에 보충해주는 게 이온음료인 거예요. 자, 여기서 전해질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요. 전해질은 물에 녹아서 전기가 통하게 하는 물질이라고 사전에 뜻이 나와 있는데, 전기가 통한다고 하니까 선생님 그럼요, 이온음료 먹고 나면은 100만 볼트 하고 전기를 쏠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전해질이라는 것은 몸속에 부족한 성분을 보충해서 뭔가 몸속의 장기나 기관이 잘 돌아가게 도와주는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나요? 이제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전기를 뿜나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주는 음료가 바로 이온음료입니다. 다음 낱말은 세정제입니다. 손 세정제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세정, 깨끗하게 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정제는 물에 풀어서 고체 표면에 붙은 오염물질의 앞부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 뒷부분이에요.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데 쓰는 물질을 세정제라고 하는 겁니다. 손을 씻을 수도 있고 발을 씻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들을 깨끗하게 닦을 수도 있어요.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데 쓰는 물질이 세정제라고요. 그럼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은 유리 세정제가 되겠죠. 유리 세정제로 유리 표면에 상처를 내지 않고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여기까지 여러 가지 낱말들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부한 낱말들 확인해 볼수 있는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하라고 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문제죠. 용매, 용질, 용해, 용액. 네 가지가 한 번에 등장했어요. 집중해서 잘 풀어보는 거예요. 용매,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인가요? 녹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뭐가 녹아요? 소금이 물에 녹는 거잖아요. 소금이 용매였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은 용매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용질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용질인 거죠. 아닌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용질.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인가요? 아니죠. 녹이는 물질? 아니잖아요. 녹이는 물질은 물인데 물은 용질이 아니라 용매인 거죠. 그래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은 용매인 거고요. 용매의 대표적 예가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용해. 용질이 용매에 고르게 섞이는 현상. 소금이 물에 고르게 섞이는 현상, 용해 맞나요? 맞습니다. 이 현상 자체를 용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표시해 줄게요. 용액입니다.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어 고르게 섞여 있는 물질. 소금이 물에 골고루 녹아서 섞여 있는 물질. 그러니까 소금물 같은 거. 용액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해 주면 되겠네요. 2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조건, 시약보지, 그리고 전자저울까지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물이 든 비커, 각설탕 한 개를 올려놓은, 각설탕 올려놓은 그 종이, 우리 실험 때 쓰는 거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시약보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시약보지, 유리 막대를 전자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측정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시약보지랑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용질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에 무게는 뭐를 평평한 곳에 두고 측정하는 거예요? 전자저울을 평평한 곳에 두고 0점을 맞춘 뒤 측정한다. 자, 전자저울로 무게를 재는 거죠. 세 번째,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에 용해된 백반의 양을 비교하는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할 것, 우리 실험 결과를 알기 위해 반드시 다르게 해야 할 것, 해야 할 조건은?

0: 물의 온도이다. 조건 이어주면 되겠죠? 3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의 동그라미 표하는 거예요. 여학생 뭐라고 했죠? 용질이 이것의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는 같아. 용질은 녹는 물질이죠. 그러면 용질을 녹이는 물질 뭐예요? 용매가 되는 거죠. 용매의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어요. 다음 남학생은 뭐라고 했나요? 물의 온도와 양이 같을 때 설탕, 제빵소다와 같은 이런 거 뭐예요? 녹는 물질이니까 우리 용질이라고 하죠. 용질이 물에 용해되는 양이 달라. 용질의 동그라미 표시해주면 돼요. 4번입니다. 밑줄 긋는 낱말을 알맞게 사용한 친구에게 동그라미 표, 알맞게 사용하지 못한 친구에게 가이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학생 뭐라고 했나요? 진하기가 다른 두 백설탕 용액의 진하기는 방울토마토가 떠오르는 정도로 비교할 수 있어요. 뜨는 정도로. 많이 떠오를수록, 많이 뜰수록 진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1번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용매의 양과 용해한 용질의 종류가 같을 때, 냄새가 나는 용액은 냄새를 어떤 거예요? 코로 느끼는 거니까 보는 게 아니라 냄새를 맡아보면이겠죠. 맡으면 용액의 진하기를 비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온도와 양이 같은 물이든 비컷에게 서로 다른 양의 설탕을 용해한 후에 무게를 잰다는 뜻이잖아요. 뭘로?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면 설탕을 가장 많이 용해한 비컷 무게가 가장 무거워. 측정하다라는 낱말 알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해 주도록 할게요. 5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 위해서 찾아 쓰는 거예요. 색소, 세정제, 이온 음료가 있네요. 첫 번째, 창문을 닦을 때, 창문을 닦는다고 했어요. 더러웠던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유리, 이것을 사용하면 유리 세정제, 오염물질을 닦아주는 겁니다. 세정제를 사용하면 유리 표면에 상처를 내지 않고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운동을 하다가 갈증이 날때 이것을 마시면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땀으로 빠져나갈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다. 이온 음료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빈칸에 이온 음료라고 써줄게요. 세 번째, 온도가 같고 양이 다른 물에 같은 양의 붉은색 식용 뭐를 용해하면 색깔이 더 진해진대요. 색깔과 관련돼 있고요. 붉은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색을 내는 색소인 거죠. 색소를 용해하면 물의 양이 적은 용액의 색깔이 더 진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6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고요. 같은 글자가 여러 번 쓰일 수도 있습니다. 정도나 상태를 알맞게 맞추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하죠? 우리 조절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조절하다라고 써줄게요. 조절하다. 두 번째, 자나 저울 온도계 같은 도구로 크기나 양을 재는 거예요. 뭐 한다고 하죠? 측정한다고 하죠? 측정하다. 세 번째, 물에 풀어서 고체 표면에 붙은 오염물질을 씻어내는 데 쓰는 물질, 유리 세정제에서 세정제가 되겠죠? 세정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모든 문제 잘 풀어봤으니까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숙제 봐야겠죠? 도전! 낱말 그리기! 오늘의 낱말은 용해입니다. 용질이 용매, 고르게 섞이는 현상 자체를 용해라고 한다고 했어요.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써보고 지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헷갈릴 수도 있는 낱말 여러 가지 공부했는데요. 복습하는 거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겠죠?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어휘가 문해력이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6학년이 되니까요. 교과서에 나온 어휘들도요. 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어휘를 알면은요. 교과서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 교과서에 있는 어휘들 살펴볼 건데요. 오늘 내용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바로 3단원 식물의 구조와 기능에 들어간 어휘들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니까요. 꽃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민들레인 것 같고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이 대파네요. 대파에도 위에 꽃이 피었어요. 자, 이 밑에는요. 뿌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꽃이 보이고 여기에는 잎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연결을 해주는 줄기도 보입니다. 학교 화단이나 공원에서 보았던 식물을 떠올려봐. 식물의 뿌리는 대부분 땅 속으로 뻗어 있고 줄기는 뿌리와 잎, 꽃 등을 연결하지. 식물의 뿌리, 줄기와 관련된 낱말을 공부해 볼까? 자, 여기요. 대파의 뿌리하고 민들레의 뿌리를 봤더니요. 살짝 좀 모습이 다르죠? 자, 여기 있는 대파의 뿌리는 수염처럼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민들레는요, 두꺼운 뿌리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이제 뿌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습이 좀 다르구나.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낱말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낱말은요, 세포입니다. 가늘새의 세포포인데요. 식물, 동물 등의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이다. 자, 우리는요, 이 세포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 블럭을 쌓아가지고 멋진 성을 만드는 것처럼요, 이 세포를 다 쌓아가지고 식물, 동물, 사람 다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예요. 하나의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는 종류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은요. 자, 이거는 식물 세포입니다. 세포에 핵이 있어요. 생명 활동을 조절을 합니다. 세포 안에 위치하며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 자, 이 핵에는요. 유전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있으면은 꽃이 피겠다. 이때쯤 열매를 맺어야지. 이때 이만큼 커야지. 이 내용들이 모두 다 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활동을 조절을 하는 핵이다. 자, 그러면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세포막입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 세포막이에요. 요렇게 이제 세포막이 있죠? 세포의 내부와 외부를 드나드는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그래서 물, 양분 들어오고요. 또 이 세포에서의 안 좋은 것들이 생기면은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세균이나 뭐 이렇게 유해한 것들은 들어오지 않게 막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내부와 외부를 드나드는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부분이 세포막이다 이겁니다. 자, 이 세포막의 바깥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세포벽이에요. 세포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한다. 식물의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벽이에요. 그러니까 핵 다음에 세포막이 있고 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세포벽이에요. 그래서 단단합니다.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뼈가 없잖아요. 우리는

단단한 뼈가 있는데, 그런데도 이 식물들이 바르게 이렇게 곧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이 단단한 세포 벽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 세포막, 세포벽,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식물 세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요, 표피예요. 겉표의 가죽피입니다. 겉에 있는 가죽이다, 이거죠. 동물이나 식물의 각 부분에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층이 표피가 되겠습니다.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층이 표피다. 식물 표피는 식물을 보호하고 물이 식물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이렇게요. 우리 과학 시간에 이 양파의 표피 세포를 살짝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거를 광학 현미경으로 비추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파의 그 겉에 살짝 있는 그 표피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잘 마르지 않을 수 있겠죠. 그게 없으면은 훨씬 더 빨리 말라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이 식물체 밖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요. 그래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피라는 또 소리는 같고 뜻이 다른 말이 있는데요. 표범의 가죽을 표피다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광학현미경입니다. 빛광의 배울학. 빛이에요. 드러날 현의 작을 비의 거울경. 현미경. 작은 것을 크게 보는 현미경인데, 빛을 이용한 현미경이 광학현미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요, 생물의 조직, 세균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장치를 광학현미경이다라고 합니다. 광학현미경으로 양파 표피 세포를 관찰하면 각진 모양의 세포가 서로 붙어 있다 해서 각진 모양의 세포들이 보이는데요. 이 광학현미경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있어요. 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렌즈인 저반 렌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 쪽에 있는 그쵸? 대상 쪽에 있는 대물 렌즈도 있고요. 그리고 이 대물 렌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을 하잖아요. 대물 렌즈의 종류에 조절을 하는 회전판도 있고요. 또 미동 나사 이런 것들 나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보이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또이 재물대 위에다가 관찰할 대상을 올려놓죠. 그래서 광학현미경에 저반 렌즈, 대물 렌즈, 회전판, 이런 나사들, 조명, 재물대 이런 것들이 있었다. 우리 친구들이 배운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려 보세요. 자, 다음은요, 뿌리입니다. 이제 식물의 아래서부터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식물의 밑동으로 물을 흡수하고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지지하는 부분이다. 자, 뿌리의 역할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물을 흡수한대요. 그리고 쓰러지지 않게 지지한다라고 합니다. 뿌리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물을 쫙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지지를 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게 뿌리의 역할이에요. 뿌리의 모습은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며 대부분 땅속으로 자란다. 대부분 땅속으로 자란다라는 것은 땅속으로 자라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것이 땅속으로 뿌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뿌리의 이 생김새가 좀 달라요. 굵고 곧은 뿌리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는 뿌리가 여러 개나 있죠. 자, 여기는 굵기가 비슷한 가는 뿌리가 수염처럼 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긴 뿌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긴 뿌리도 있다. 뿌리의 생김새가 다르다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요, 뿌리 털이에요. 식물 뿌리의 끝에 실처럼 길고 부드럽게 나온 가는 털이 있는데요. 이게 뿌리 털이에요. 저기 뿌리 털 보이나요? 뿌리에는 솜털처럼 가는 뿌리 털이 있어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다. 그래서 뿌리털은 뿌리와 땅이 만나는 면적을 넓혀 물을 더잘 흡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뿌리털이 없이 그냥 이렇게만 뿌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물을 흡수하는 면적

면적이 자 여기 이만큼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뿌리털에 뿌리에 뿌리털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뿌리에 뿌리털들이 다 붙어 있으면은 이거 이 물과 닿는 이 면적이 이만큼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다 물에 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뿌리와 땅이 만나는 면적을 더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뿌리털이다라는 거죠.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양분이라는 어휘를 볼게요. 기를 향해 성분분인데요. 기르는 성분이다. 영양이 되는 성분을 양분이라고 합니다. 밭에 양분이 풍부해 곡식과 채소가 잘 자란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뿌리, 이 뿌리에 양분을 저장하는 식물도 있는데요. 뭐 고구마라든지 당근 같은 경우에는 뿌리에 양분을 저장을 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영양소 이것도 같이 알면 좋은데요. 생물이 살고 자라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양분이 있는 물질이 영양소이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해야 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양분을요, 스스로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이제 양분을 섭취를 하는데 식물은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계속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줄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뿌리에서 줄기로 올라왔습니다. 뿌리와 이어져 있고, 잎과 꽃이 달려있는 부분이 바로 줄기가 되겠습니다. 줄기에는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있고, 이 통로를 따라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이동한다. 자, 줄기를 통해서 이 물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쵸? 줄기의 역할 알겠죠? 자, 이제는요, 우리 한번, 우리 아까 양분을 만들어낸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 좀더 살펴볼게요. 식물에서 잎과 꽃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니? 잎은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만들고 물을 식물체 밖으로 내보내. 꽃은 꽃가루 바지를 해서 씨를 만들지. 잎, 꽃과 관련된 낱말을 알아보자. 자, 우리 뿌리하고 줄기까지 왔잖아요. 이제는 잎과 꽃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잎과 꽃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요. 양분 보이죠? 자, 우리 이 식물은 이산화탄소, 그리고 물, 그리고 빛이 있으면은 광합성을 해가지고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만들어내는 양분이 먼저 제일 처음에는 포도당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저장을 할 때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 양분들이 좀 다른 데로 이렇게 이동을 또 하고 있죠. 줄기를 따라서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꽃도 보이는데요. 아니, 꽃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 잎에서는 양분을 만들어내는 이제 광합성을 하는 거. 이것도 좀더 자세히 뒤에서 보겠지만, 그럼 꽃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잎과 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잎이 나와 있어요. 식물에서 주로 양분을 만드는 부분이다. 자, 양분을 어디서 만든다? 그렇죠. 잎에서 만들어요. 우리 식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물 뿌리에서 물을 흡수합니다. 자, 줄기를 따라서 쭉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잎이 있습니다. 그 잎에서 양분이 만들어져요. 물이 부족한 사막에 사는 선인장은 잎이 가시 모양이다. 자, 잎이 가시 모양이다 보니까 이제 잎을 통해서도 수분이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 가시 모양이니까 좀덜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잎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잖아요, 보통. 잎 몸이라고 해요. 이 부분이 잎 몸인데 잎사귀를 이루는 넓은 부분이 잎 몸입니다. 자, 그다음에 잎자루 이 부분이에요. 잇몸을 줄기나 가지에 붙게 하는 이 꼭지, 이 부분이 잎자루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잎맥이 있어요. 잎맥은 잎살 안에, 자, 잎에 여기 안에 있는 살 안에 분포되어 있으며, 잎살을 버티어주고 수분과 양분의 통로가 된다. 자, 이 잎맥을 통해서 수분과 양분이 다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잎맥이 있으니까 이 잎이 축 처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잎맥, 잇몸, 잎자루가 잎에 있구나. 그리고 잎에서는 광합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양분을 만드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기공이라는 거예요.

공기예요. 공기기에 구멍 공이에요. 공기 구멍이거든요. 식물에서 기체가 드나드는 매우 작은 구멍을 기공이다라고 합니다. 기공은 대부분 잎의 뒷면에 있으며 기공으로 공기와 수증기가 드나든다. 자, 기공은 대부분 잎의 뒷면에 있다라는 것은 잎의 뒷면에 없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잎의 앞 뒤로 다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물에 사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잎의 앞부분에 보통 기공이 있는데요. 보통은 다 대부분은 잎의 뒷면에 이렇게 기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공은요, 공면세포 이두 개가 서로 붙어가지고 그 사이에 기공이 만들어져요. 공면세포와 공면세포. 그래서 공면세포와 공면세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와 열려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열려 있는 경우가 기공이 열려서 이쪽으로 이 공기와 수증기가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공면세포가 열렸다라는 것은 이쪽으로 이제 수증기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식물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공면세포가 열려서 충분하니까 나가게 하는 것이고요. 물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공면세포가 닫혀서 이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와 공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잎의 뒷면에 있구나. 그래서 공면세포는 식물의 기공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세포다. 이것까지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지나가다가 잎을 봤어요. 잎의 뒷면을 딱 보면은, 여기에 기공이 있는 거구나. 공면세포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거구나. 여기로 수증기가 어디로 나오고 있지? 나뭇잎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수증기가 나오고 있구나. 이것까지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떠더더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게 떠오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광합성으로 가볼게요. 빛광의 합할합의 이룰성입니다. 자, 빛이 합해져서 이루어졌다. 식물의 잎이 빛을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양분을 만드는 작용이다. 자, 우리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양분을 만드는 작용을 광합성 작용이다라고 해요.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빛 필요하죠? 물 필요하죠? 이산화탄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숨을 쉴때 이제 이산화탄소 나온 것이 식물이 흡수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양분도 만들어내고 또 산소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아주 맑게 되는 것이죠. 식물은 잎에서 광합성을 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스스로 만든다. 자, 이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그렇죠. 잎에서 광합성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도, 잎 중에서도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식물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기관으로 초록색을 띠는 색소가 들어있다. 그 초록색을 띠는 색소 이름이 엽록체 안에는 초록색을 띠는 엽록소입니다. 엽록소가 있어요. 작은 이 초록색 알갱이 엽록소가 있고요. 그 엽록체에서 뭐가 일어난다? 광합성 작용이 일어난다. 엽록체 잎에서, 저 잎에 있는 엽록체에서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녹말 한번 볼게요. 녹말은요, 초록색 녹의 가루말이에요.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져 뿌리, 줄기 등에 저장되는 물질이다.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은 녹말로 저장되었다가 다른 형태로 바뀌어 줄기를 따라 식물 전체로 이동한다. 자, 처음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요.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저장이 될 때는 포도당이 붙어가지고 덩어리째 있는 것이 녹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녹말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실험을 할 때에 이 녹말이랑 반응을 하는 것이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이에요. 그래서 그 용액을 딱 넣었을 때, 뿌렸을 때 청남색으로 변하는 거를 보고, 아, 식물에 녹말로 저장이 되어 있구나. 양분이 녹말로 저장이 되어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말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탄수화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먹는 쌀, 감자, 고구마, 이런 게 모두 다 녹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식물에 광합성을 해가지고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만드는데, 아, 저기 녹말로 저장이 되어 있구나. 이것까지 이제 우리 친구들 나무를 보면서 생각을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은 밖으로 빼내야죠. 밖으로 빼내야죠. 그래서 수증기 상태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증산작용이에요.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한 다음에 이제 광합성도 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남는 것은 증산작용으로 밖으로 이제 빼내는 거죠. 근데 이 증산작용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식물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돕는다. 그러니까 뿌리에서 물을 흡수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올라가지 않으면은 지금 계속 이게 물이 아래에만 머물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위에서 이제 수증기 상태로 물이 계속 빠져나가요. 그럼 마치 우리가 빨대로 물을 이렇게 빨아먹는 그런 거를 상상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이 빨대로 빨아들이는 것 같은 힘이 작용을 하면서 이 아래에 있는 뿌리에서 흡수했던 물이 위로 쫙 빨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식물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산작용은 수증기가 빠져나가는 건데, 아,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는 역할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수증기가 빠져나가면서 이 식물 자체의 온도도 조절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증기는요, 기체 상태의 물을 의미하고요, 기체인 수증기가 액체인 물이 되는 현상을 응결이라고 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 작용과 증산 작용은 차이가 있어요. 양분을 만드는 게 광합성 작용이고, 물의 일부를 식물을 밖으로 빼내는 게 증산 작용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다음은요, 이제 꽃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로 번식하는 식물의 번식 기관이에요. 자, 우리가 꽃을 보면서, 예뻐. 아, 졸업식에 꽃 선물 사야 되겠다. 엄마 생신인데 꽃을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꽃은 누군가를 뭐 축하해주고 기념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식물이 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꽃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요, 씨로 번식을 하는 식물의 번식 기관이에요. 자, 어떻게 번식을 하냐? 일단 꽃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꽃받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암술과 수술이 있어요. 자, 여기 암술, 수술 보이나요? 자, 그러면 이 수술에서는요, 꽃가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요, 암술 쪽으로 이제 옮겨붙어 가가지고, 이 암술에서 이 꽃가루, 수술에서 온 꽃가루랑 같이 해가지고, 이 안쪽에 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씨가 이 식물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씨에 맛있는 부분이 붙어가지고, 이제 열매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뭐 사과, 감, 이런 맛있는 과일이 될수 있는 거고요. 이 동물들이 그 과일을 먹고, 씨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퍼져가지고 또그 식물이 자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번식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암술과 수술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암술과 수술을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꽃잎이고요. 그 꽃잎을 또 다시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꽃받침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꽃잎은요, 꽃을 이루고 있는 낱낱의 조각잎이다. 암술과 수술을 보호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암술은 꽃의 가운데에 있으며 꽃가루를 받아 씨를 만드는 부분이다. 자, 그럼 수술은요, 꽃가루를 만드는 부분이다. 그래서 수술에서 만들어져서 암술로 가가지고 암술에서 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꽃받침은요, 꽃의 아랫부분에 있는 잎 모양처럼 생긴 부분이 꽃받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 아니, 어떻게 수술에서 암술로 꽃가루가 가는 거예요? 자, 수술에서 만든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 붙는 것을 우리는 꽃가루받이라고 해요. 이거를 한자로는요, 수분이라고 합니다. 수분 해서 수가요, 받을 수고 분이 가루 분이라서 가루를 받는다. 꽃가루 바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면은 씨가 만들어진다. 그쵸? 이 꽃가루가 수술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암술로 가서 이루어지면은 이 씨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가루 바지는 수분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수술에 있는 이 꽃가루가 암술 쪽으로 가는 것이냐?

0: 곤충, 바람, 새 이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곤충이나 이 새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보통 꽃이 화려하거나 향기가 아주 좋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곤충이 가가지고 막 놀다가 다른 데로 가서 이렇게 꽃가루가 옮겨 다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바람으로 이렇게 옮겨 다닐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알아보았고요. 그럼 이제 확인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글자판에 찾아 묶어보세요. 동물이나 식물의 각 부분에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층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우리 표피다라고 하죠.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들어져 뿌리, 줄기 등에 저장이 되는 물질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바로 녹말이다라고 합니다. 식물의 밑동으로 물을 흡수하고 식물이 쓰러지지 않게 지지하는 부분을 그래요. 바로 뿌리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 무엇으로 양파 표피 세포를 관찰하면 세포 안에 둥근 핵이 있다? 그래요. 우리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나머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글자 카드로 만들어 쓰세요. 동물과 식물은 모두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세포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구마와 당근은 무엇을 뿌리에 저장해 다른 식물에 비해 뿌리가 굵고 크다? 그렇죠. 양분을 뿌리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물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어 물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렇죠. 뿌리, 털이 있어서 물을 더잘 흡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뿌리, 털.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수술에서 만든 꽃가루가 암술로 옮겨 묻는 것을 꽃가루 바지다라고 하죠. 꽃가루 바지. 뿌리와 이어져 있고 잎과 꽃이 달려 있는 부분을 그렇죠. 바로 줄기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5번입니다. 낱말과 그 뜻에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영양이 되는 성분, 양분, 식물에서 기체가 드나드는 매우 작은 구멍을, 그렇죠. 기공, 식물, 동물 등의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는, 그래요. 바로 세포입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낱말의 뜻이 무엇인지 괄호 안에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꽃은요, 그래요. 씨로 번식하는 식물의 번식기관이죠. 증산작용은 잎에 도달한 물의 일부가 수증기 상태로 식물체 밖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광합성은 식물의 잎이 빛, 열, 빛을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로 양분을 만드는 작용이에요. 광학현미경은 빛의 굴절, 꺾이는 것을 이용해서 생물의 조직, 세균 등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생님과 함께요. 우와, 엄청나게 빠르게 아주 정확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문제는 아주 빠르게 풀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식물에 관련해가지고 세포부터 해가지고 뿌리, 줄기, 잎, 꽃까지 또 광합성과 증산작용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머릿속에 쏙쏙쏙 정리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이제 공부 다 끝났으니까요. 밖으로 나가서요. 나무 한번 보고 식물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 과학 교과서의 모두 다 마스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1: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2: 뭐야, 지금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3: 그런 거 없어도 돼.
1: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 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3: 당연하지. 봐.
2: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1: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2: 너 뭐해?
1: 도와주세요, 불의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3: 저 파스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1: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버스 온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어휘의 뜻을 찾아 익히고 독해 실력까지 쑥쑥 키워주는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낱말들을 만나게 될까요? 자, 같이 살펴볼까요? 짜잔! 자, 10개의 낱말들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국어 시간에, 국어 교과서에서 자주 볼수 있는 낱말들이에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전기문, 맥락, 누리소통망, 명료하다, 심상, 독자, 제재, 카드뉴스, 어조, 연출.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어휘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랑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 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표지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유관순이라고 탁 하고 쓰여 있잖아요. 자, 이 표지를 보니까 우리 친구들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점을 짐작해 볼수 있어요? 아하, 유관순이란 인물에 관련된 책이구나. 요 정도는 알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한 글을 우리는 전기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유관순이란 인물의 생애와 업적 등을 기록한 책, 기록한 글인 거예요. 유관순 열사의 전기문을 읽고 본받을 점을 생각해 보았다. 많은 이인들의 전기문 우리 친구들이 읽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전기문을 읽고 그 인물들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자, 전기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인물이 중요시하는 그 가치, 가치관들이 거기에 있는데요. 자,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시대적 상황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인물이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아, 이 인물이 이러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세 명의 친구가 서 있는데요.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해. 맞아. 대체 그 의견이라는 게 뭐지? 가운데 있는 친구가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지금 맥락을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맥락이라는 것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된 흐름이에요.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황이 흘러가는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거예요. 진호는 갑자기 교실에 들어와서, 갑자기 들어왔으니까는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맥락을 몰라 친구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교실에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연관된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도 아마 이런 활동 많이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쭉 글이 있고,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상상해서 쓰는 활동 해본 적 있죠? 자, 그러면 이어질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어요? 그 앞에 쭉 사건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맥락을 살펴본 뒤에 다음 이어질 내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만큼 맥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낱말입니다. 우리 친구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이나 누리집 따위를 관리하는 서비스. 자, 영어로 우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SNS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말로는 누리소통망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러한 서비스를 누리소통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리소통망에서 저작권 침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게시글 같은 걸 올릴 때 남의 것을 허락받지 않고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우리 친구가 무언가를 보면서 아하 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일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명확할 때, 명료할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확실하다, 명료하다. 한이가 쓴 글은 명료해서, 확실해서, 분명해서 이해가 잘 되었다. 이럴 때쓸수 있는 낱말입니다. 자, 그 다음 낱말입니다. 친구가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어떤 모습을 떠올리고 있어요. 나뭇잎, 햇살이 반짝이는 장면을 떠올리고 있어요. 지금 직접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 머릿속에 그 모습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감각기관의 작용 없이 내가 직접 보거나 직접 소리 듣거나 직접 냄새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상이나 느낌을 우리는 심상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시를 읽으니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심상이 떠올랐다. 시만 읽었을 뿐인데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이러한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심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을 읽는 사람을 읽을 독자를 써서 독자라고 합니다. 독자와 비슷한 말 중에 구독자라는 게 있는데요. 책이나 잡지나 신문을 돈을 주고 사서 읽는 사람을 구독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읽는 사람을 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사람은 독자인데 그 글을 쓴 사람은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와 독자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이 책은 어린이 독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어린이인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낱말입니다. 예술 작품이나 학문 연구에 바탕이 되는 재료인 거예요.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글을 쓸때 그것의 재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재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제재와 비슷한 말 중에 소재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둘다 바탕이 되는 재료예요. 소재도 글을 쓸때 재료를 뜻하는 거고요. 제재도 재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밥을 말아요. 자, 김밥을 말때 재료가 뭐뭐 필요해요? 밥, 김, 단무지, 맛살, 뭐 등등, 참치 이런 것들이 쓰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 김밥을 만들 때 쓰이는 모든 것들은 소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밥 중에서도 참치 김밥을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뭐예요? 참치가 빠지면 참치 김밥이 아니겠죠. 참치가 핵심적인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탕이 되는 재료들 중에서 소재들 중에서 주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때 그 재료를 제재라고 하는 거예요. 찬미가 성우와의 우정을 제재로 일기를 썼어요. 자, 이때 소재는요, 우정과 관련된 거, 뭐 있어요? 글쓸때 뭐가 등장하겠어요? 친구도 등장하고요, 싸움도 등장하고요, 교실도 등장하고요, 학교도 등장하고, 편지도 등장하고, 이 모든 것들이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성우와의 우정이 주제와 관련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제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소재와 제재 차이점 알겠죠? 그 다음 낱말입니다. 기후변화 SOS 이렇게 쓰여 있고요. 구해저 지구라고 쓰여 있네요. 오, 지구가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나 봐요. 그림과 그리고 잘 보이는 글자를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과 짧은 글로 구성한 화면을 하나씩 넘겨가면서 볼수 있게 만든 매체 자료. 매체 자료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 만드는 것을 매체 자료라고 하거든요. 글? 그림, 짧은 글, 그림, 사진을 통해서 넘겨가면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자, 이걸 바로 카드 뉴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카드 뉴스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 대한 내용으로 카드 뉴스를 제작해보자. 일반적인 뉴스는 긴 글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훨씬 더 한눈에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낱말입니다. 뭔가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공손한 이것으로 부모님께 잘못을 말씀드렸다. 자, 말에서 드러나는 감정이나 생각 또는 말소리의 높이를 우리 어조라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말하는 말투 정도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동생은 공손한 어조로, 말투로 부모님께 잘못을 말씀드렸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말투, 어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 낱말입니다. 카메라 앞에 어떤 남자분이 서 계십니다. 연극, 영화, 연극, 방송 등에서 각본에 따라 모든 일을 지시하고 감독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일, 즉 총괄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는 연출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연출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전체적인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뜻인 거예요. 연출자가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승민이는 연출 능력이 탁월하다. 이럴 때쓸수 있는 낱말입니다. 여러 가지 낱말들 공부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또 평소에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낱말들 중에서 이 과자가 들어간 낱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과식. 자, 뭐예요? 지나치게 많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과식해서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과속하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달리면 안 돼요. 이런 뜻이겠죠? 자, 또, 과도한 간섭은 좋지 않아요. 너무 지나친 간섭은 좋지 않아요. 이런 뜻이겠죠? 자, 방금 선생님이 예시로 든 낱말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과,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지나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자, 너무한 거예요. 지나친 거예요. 자, 이 과자가 들어간 낱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니까 과의존이 되겠죠.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고 있는,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다음 낱말입니다.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좋게,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과대평가합니다. 너무 크게 평가해요. 너무 높게 평가해요.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을 과대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 지나치게 너무 낮추어서 작게 평가하는 것은 과소평가라고 하겠죠. 그 영화는 출연한 연기자의 극성 팬들 때문에 과대평가되었어. 너무 부풀려져서 평가됐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번 돈이나 예상 지출에 비해 돈을 지나치게 많이 쓰거나 물건을 지나치게 많이 사는 거예요. 우리 뭐 한다 그러죠? 과 소비한다 그러죠? 지나치게 뭘 산다. 지나치게 소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과소비, 지나치게 많이 돈을 쓰는 것을 줄이기 위해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신다. 이럴 때쓸수 있는 낱말들인 거예요. 과 라는 글자가 들어간 낱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느낄 수 있었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밑줄친 낱말에서 글자 과의 뜻이 방금 우리 공부했던 지날, 지나치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을 찾아 X표, 가위표 하는 거예요. 과찬을 해주시니, 과찬 뭐예요? 지나친 칭찬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거 맞는 거죠. 두 번째, 그 약은 감기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효과라는 게 뭐예요? 효과가 좋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나치다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그 정도는 넘어가도 될것 같은데, 내가 너무 과민한가? 과민에서 민은 예민하다는 거거든요. 지나치게 예민한가? 지나치게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나치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만 가위표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앞서 공부했던 낱말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도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낱말의 초성과 뜻을 보고 알맞은 낱말을 써 넣어 문장을 완성합니다.

연상해보세요. 첫 번째, 이수신 장군의 이것을 읽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다. 어떤 인물의 생애와 업적 등을 기록한 글 뭐였어요? 전기문이었죠. 정기문이라고 썼고요. 두 번째, 그 가수의 음악은 고요한 숲을 거닐고 있는 이걸 떠오르게 해요. 감각기관에 의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상이나 느낌, 마치 그림이 그려지듯이. 뭐였죠? 심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논설문을 쓸 때에는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명료하게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갈 낱말을 찾아 쓰세요. 초성 힌트가 미음, 리을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이것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다. 좀 어렵나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경찰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같은 이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직도 좀 어렵나요?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지민이는 뒤늦게 학급회의에 참여하여,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미음, 리을, 맥락이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죠.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은 맥락인 거예요. 흐름이라고 이해하면 쉽다고 했습니다. 3번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을 가장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역부터 볼까요? 글을 쓸 때에는 예상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 누가 글을 읽을지를 고려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해. 그럼 기역에 어울리는 말은 독자이겠네요. 저자는 글을 지은 사람, 쓴 사람이라고 했죠? 니은, 같은 극본이라도 어떤 감독이 총괄하는 거 뭐예요? 연출하느냐에 따라 다른 작품이 완성되기도 한다.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연출입니다. 3번과 2번 모두 다 연출 맞네요. 그럼 디귿까지 봐야겠죠? 추운 겨울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이것으로. 추운 겨울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재료로 삼아서 글을 써보는 건 어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재가 어울리겠죠. 디귿에 어울리는 말은 제재입니다. 3번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낱말과 비슷한 말이 아닌 것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에는 간절한 어조, 간절한 말투로 말하면 좋아. 자, 말투 되죠? 어투, 말투 같은 말이니까 되는 겁니다. 표정 말투 같은 말인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자, 억양 마찬가지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말씨 바꿔 쓸수 있습니다. 3번의 표정만 아닌 거예요. 4번의 정답 3번이네요. 5번입니다. 다음이 뜻을 지닌 낱말을 말상자에서 찾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뜻을 살펴봐야겠네요. 그림이나 사진과 짧은 글, 그림이나 사진과 짧은 글로 구성한 화면을 하나씩 넘겨가면서 볼수 있게 만든 매체 자료라고 했습니다.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체 자료. 무엇인가요? 카드 뉴스입니다. 카드 뉴스. 찾아서 우리 카드 뉴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6번입니다.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했어요. 자, 과도, 연출, 포스터, 과의존, 공연장, 누리소통망까지 있습니다. 자, 교실의 풍경입니다.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것에서 대화할 때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일까? 자, 뭐라고 했죠? 인터넷에서 메일을 보내는 것,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에 들어갈 말 뭐예요? 누리소통망에서 대화할 때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일까? 누리소통망이라는 낱말이 들어가야겠죠. 밤새 스마트폰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스마트폰을 잠깐이라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전자기기에 지금 뭐예요? 밤새 막 스마트폰 해야 되고요. 스마트폰 안 하고 있으면 막 불안해지고요. 이거 뭐예요? 그만큼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자기기에 니은에 어울리는 말, 지나치게 의존하다라는 뜻의 과의존이 되겠네요. 과의존 하는 것도 큰 문제야. 그럼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의논한 주제로 동영상 이것 계획을 짜보세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나 봐요. 자, 그러면 디귿에 어울리는 낱말 무엇일까요? 의논한 주제로 동영상을 연출하는. 모두 다 기획하고 촬영하고 해서 만들어내는 계획을 짜보세요라는 뜻이니까 디귿에 어울리는 말이 연출인 거예요. 자, 기역은 누리소통망, 니은 과의존, 디귿 연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잘 풀어줬습니다. 그럼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독해 문제 도전해 볼까요? 글을 읽고 관련된 문제들 같이 풀어볼게요. 어휘초등학교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수상의 영예는 6학년 나래반 김지호와 6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지구 삐뽀대 팀에게 돌아갔다. 학교에서 그런 대회를 했나 봐요. 지구 삐뽀대의 다큐멘터리 상생하는 바다. 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상생하는 바다. 상생이라는 거는 같이 산다는 거니까 뭔가 바다와 사람이 같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목을 보고 들지 않나요? 상생하는 바다는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제재로 삼고, 즉, 주제가 뭐예요? 바다 오염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는 재료가, 제재가 바다 오염의 심각성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상생하는 바다인가 봐요. 제재로 삼고, 감각적인 사진과 효과적인 음향을 조화롭게 편집한 연출 기법으로 심사위원단의 찬사를 받았다. 자, 사진도 사용하고 또 좋은 음향 효과들도 사용했나 봐요. 초등학교 6학년이 대상임을 고려하여 자칫 과도하게 많이 어려울 수 있는 환경 용어들을 쉽게 풀어낸 점이 돋보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자, 어려울 수도 있는 환경 용어들을 쉽게 풀어냈다는 것은 뭐 거기에 약간 환경 용어들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왔나 봐요. 또한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희망을 담담한 어조로 나타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맥락, 상황, 흐름을 생각해 볼 때, 누리소통망에 이 다큐멘터리를 게시하면, 아하, 그냥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볼수 있게 누리소통망에 이 다큐멘터리를 게시하면,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고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다큐멘터리를 연출할 때 사진이나 음향 편집 기법이 중요하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감각적인 사진과 효과적인 음향을 조화롭게 편집한 연출 기법으로 심사위원단의 찬사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하, 사진이나 음향 편집 기법도 중요하겠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2번, 다큐멘터리는 글과 사진, 음향이 다 섞여 있는 매체라고 할수 있겠네. 우리 사진, 음향은 방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어려울 수 있는 환경 용어들을, 말을 쉽게 풀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글, 사진, 음향이 다 섞여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맞고요. 3번, 지구 삐뽀대의 다큐멘터리는 기후 위기로 생긴 기근의 심각성을 제재로 삼고 있어. 자, 기후 위기로 생긴 기근이라는 거는 뭐예요? 굶주림이에요. 즉, 기후 위기로 생긴 기근. 기후 위기 때문에 뭘 많이 못 먹었다거나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니죠. 바다 오염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라고 했으니까 3번이 아닌 거예요. 자, 답은 찾았지만 다음 보기도 한번 볼까요? 4번. 연출한 영상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공유할 수 있겠어. 우리 누리소통망에 올리면 좋겠다고 이야기 나와 있었죠. 맞습니다.
5번, 다큐멘터리 시청자층을 고려하여 알맞은 수준의 어휘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쉽게 풀어서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굶주림 아니라고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밑줄 친 낱말이 기억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무엇인가요? 자, 기억은 제재였습니다.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제재로 삼고 글을 쓰는 재료로 삼았다고 했거든요.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 찾아보는 거예요. 1번에 선생님께서 떠드는 학생을 제재했다. 이때 제재는 떠드는 학생을 하지 못하게 말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같은 뜻 아닙니다. 2번. 일부 국가는 금융 제재를 받고 심각한 견채 침체에 빠져들었다. 금융 제재를 받고 이것도 뭔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제재를 받았다는 겁니다. 글을 쓰는 재료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3번. 악성 댓글을 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댓글을 달지 못하는 제재. 달지 못하게 이것도 막는 제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글을 쓰는 재료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4번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견주는 어떤 제재를 받고 있나요? 자,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안 치워요. 자, 그랬을 때 견주에게 뭔가 불이익이 있어야겠죠. 그러므로 어떤 제재를 받고 있나요? 여기서 제재는 글을 쓰는 재료랑은 또 상관이 없는 겁니다. 5번. 그 드라마 작가는 새로운 작품을 집필하기 전에 제재를 얻으려고 작품을 집필하려면은 뭔가 재료가 있어야겠죠. 글을 쓰는. 그래서 글을 쓸때 재료가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5번이 바로 기억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 5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니은에서 쓰인 과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 니은 볼게요. 과도하게 어려울 수 있는 환경 용어들을 지나치게 어려울 수 있는, 많이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즉, 과는 지나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3번의 정답 4번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또 재미있는 만화 보면서 새로운 표현 알아보아야겠죠? 영어 숙제 오늘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이따가 조금만 더 영상 보고. 으아! 15분밖에 안 남았잖아. 어떡하지? 누나, 나 숙제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숙제는 스스로 해야지. 네 숙제 도와주는 것도 이골이 난다. 그동안 숙제를 자주 도와줬나 봐. 이골이 난다, 정말. 너무 자주 도와줬어. 이런 뜻이겠죠? 누나,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에게는 비밀이야. 내일부터는 어림도 없어. 앞으로 스스로 해. 자, 이렇게 누나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구나. 아주 능수능란한 걸 그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숙주를 꾸준히 한 덕분이죠. 누나는 아주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이골이 난다. 그동안 숙제를 자주 도와줬다는 거예요. 어떤 방면에 길이 들어서 아주 익숙해져서 버릇처럼 익숙해지다는 뜻의 관용 표현입니다. 이 이골이라는 게 그만큼 익숙해져서 몸에 배어버린 버릇을 뜻하는 거예요. 그 우리 친구들 모시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죠? 자, 모시의 속껍질을 벗겨서 햇빛에 말린 것을 태모시라고 하는데요. 이제 태모시를 잘게 쪼개기 위해서 예전에 이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로 해바라기 씨 까듯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날카로운 부분에 긁히면 막 입속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사이에 골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그 작업을 수월하게 할수 있게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골이 나다라는 게 계속 하다 보니까 길이 들어서 익숙해졌다라는 관용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능수능란이라는 것은 아주 잘하고 솜씨가 좋다라는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이골이 나다와 비슷한 뜻을 가진 관용 표현은 그만큼 익숙해졌다라는 거니까 손에 익다가 되는 거고요. 능수능란을 쓸수 있는 상황으로 어울리는 것은 그만큼 막힘없이 유창하게 잘했다는 거니까 두 번째 상황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오늘의 도전! 낱말글짓기! 낱말은 전기문입니다. 전기문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지은 다음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다양한 낱말들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재미있는 낱말로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

포테인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쌍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23번째 만남으로 연립빵 정식 활용 문제를 푸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이 시험에 아주아주 잘 나오는 대표 유형 세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바로 자릿수에 대한 유형과 도형에 대한 유형, 그리고 증가 감소에 대한 유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립빵 정식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부터 짚어보면서 출발해볼게요. 자, 우리 활용 문제는 이제 줄글이 쫙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잘 읽고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 X, Y로 놓아주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알려주는 관계를 이용하면 미지수가 두 개인 두 1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 걔네를 묶어주면 그렇죠,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연립방정식을 풀고 구안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주면 돼요.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유형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릿수에 관련된 유형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문제부터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어느 두 자리 자연수에서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보다 5만큼 크다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알려주는 첫 번째 힌트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두 배보다 7만큼 크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항상 1차 방정식을 두 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으면 조건이 하나, 둘,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찾아줘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자릿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뭘 미지수로 잡아야 될까요? 그렇죠. 각 자리 숫자를 미지수로 잡으면 됩니다. 지금은 두 자리 자연수니까 두 자리 네모네모 해주시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미지수로 잡으면 돼요. 둘 다 모르니까. 그럼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여기다가 문장으로 쓰면 10의 자리 숫자를 땡땡 X, 1의 자리 옮기고 다시 써볼게요. 자리 숫자를 Y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알려준 관계로 1차 방정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지금 1의 자리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보다 5만큼 크대요. 1의 자리 숫자 Y는 10의 자리 숫자 X보다 5만큼 커요? 더하기 5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연립방정식이니까 하나의 1차 방정식을 더 찾아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 굉장히 긴 문장으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그러니까 이렇게 체인지 한 거예요. 그러면 바꾼 수는 어떻게 되나요? 10의 자리 숫자가 Y, 1의 자리 숫자가 X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바꾼 수는 원래 처음 수의 얘보다 두 배보다 7만큼 크대요. 두 배보다 7만큼 크다 플러스 7. 자, 이런 식으로 간단히 관계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면 될까요? 자, 여기서는 우리 친구들이 각 자리 숫자를 이용해서 두 자리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Y인 자연수는요, 10의 자리 숫자에 10을 곱하고 1의 자리 숫자를 그대로 더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두 자리 자연수는 10의 자리 숫자 2에다가 10 곱하고 1의 자리 숫자를 그대로 더해주면 23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 의미예요. 그냥 XY를 붙여놓은 거는 곱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맞지가 않고요. 자, 이 자리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할 때는 10 곱하고 1의 자리 숫자 더하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바꾼 수 10Y 플러스 X인데 얘가 처음 수 10X 플러스 Y의 통째로 두 배보다 7이 더 크다, 더하기 7. 요렇게 표현해서 연립방정식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풀어주면 되거든요. 자, 두 번째 1차 방정식 정리가 필요하죠. 자, 괄호 풀면 20X 플러스 2Y인데 미지수가 있는 항은 모두 좌변으로 이항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X 있는데 마이너스 20X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9X가 될 거고,

그다음 10y 있는데 마이너스 2y로 넘어가니까 플러스 8y 우변엔 7이 남네요. 자, 첫 번째 식이 y는 x 플러스 5였습니다. 그러면 y 자리에 그대로 대입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계속 이어서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19x, 8x 플러스 40은 7이니까 마이너스 11x가 우변 넘기면 마이너스 33이라서 x는 3이 됩니다. 자, 그럼 y는요? 3 그대로 대입하면 3 더하기 5에서 8이 되죠. 그러니까 이두 자리 자연수의 정체는 바로 38. 요렇게 답을 써주면 끝인 거예요. 자, 문제 뜻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도 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유형 만나봅시다. 바로 도형에 대한 유형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먼저 볼까요? 자, 수연이가 길이가 24cm인 끈을 남는 부분 없이 이용하여 직사각형을 만들었는데,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의 두 배였다고 합니다. 자, 이 직사각형 넓이 구하래요. 자, 그럼 지금 구해야 되는 게 가로의 길이 x cm, 세로의 길이 y cm겠죠. 자, 지금 이 둘레가 24인 것이기 때문에 가로랑 세로를 한 번씩 더하면 몇일까요? 그렇죠. 둘레의 절반 12일 것이고, 문제에서 이 가로의 길이 x는 세로 길이의 두 배라고 합니다. ey, 연립방정식 세웠어요. 자, x가 ey라고 하니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ey 더하기 y는 3y가 될 것이고, 12가 되면서 y는 4가 되네요. 그러면 x는요? 그렇죠. 2, 4, 8로 나왔습니다. 자, 끝이 아니라 우리는 넓이 구하는 거예요. 8, 4, 32 단위까지 붙여서 제곱센티미터로 완성할 수 있는 도형에 관련된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증가 감소에 대한 유형 만나볼게요. 자, 지금 예시로 나온 문제가 작년 어느 중학교의 2학년 전체 학생이 145명인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 남학생은 5%가 늘어나고 여학생은 20%가 줄어서 전체 14명 줄었다고 합니다.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작년을 기준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작년의 학생 수를 미지수로 잡아야 식을 세우기가 편해져요. 작년의 남학생 수를 X명, 여학생 수를 Y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전체 145명이니까 이렇게 1차 방정식 세울 수 있고, 자, 작년에 비해 남학생은 5% 늘었대요. 그러면 100분의 5X가 플러스 된 거니까 플러스 양해보는 생략해 볼게요. 그 다음 여학생은 20%, 100분의 20Y가 줄어든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 주겠습니다. 자, 늘어난 건 플러스, 줄어든 건 마이너스. 합치면 전체 변동 마이너스 14야로 이제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죠. 자, 우리 친구들 두 번째 식은 이제 계수 분수 정리가 필요한데요. 약분하면 20. 이렇게 되니까 양변에 20을 곱해서 x-4y 마이너스 280입니다. 자, 첫 번째 식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그대로 빼면 x가 날아가겠네요. 남아 만나니까 플러스가 돼서 5y는 자, 145 빼기 마이너스 280 하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면서 425가 됩니다. 자, 그러면 y는요. 5로 나눠주면 85죠. 자, 우리 x 찾으러 가봅시다. 85 대입하면 넘겨서 뺐을 때 그렇죠. 145 빼기 85는 60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년에 남학생은 60명이었다는 건데, 올해 남학생 수를 구해야 되니까 60명에다가 이 60명의 몇 퍼센트, 그쵸? 5%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60 더하기 약분하면 올해 3명이 늘어났네요. 따라서 63. 63명, 요렇게 완성할 수 있는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내용도 한 장으로 마무리해 볼게요.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짱 터뜨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23번째 만남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삼각형에서 평행선이 그려져 있을 때 자주 이용되는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자, 이 그림에서 닮은 삼각형 찾는 연습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삼각형에 평행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동의각도는 엇각의 크기와 같다는 평행선의 성질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동의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결국 이 작은 삼각형 ADE랑 큰 삼각형 ABC는 AA 닮음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삼각형 그림에선 어떤가요? 마찬가지로 두 선분이 평행하니까 이번엔 엇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마주보고 있는 두 삼각형이 AA 닮음임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요런 그림에서 닮음을 이용해서 성립하는 선분의 길이의 비를 유도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풀이에도 적용할 예정인데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삼각형 ABC에서 두 변 ABAC 또는 그 연장선 위의 점을 각각 D라고 할 때 선분 BC와 선분 D가 평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례식이 성립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방금 만났던 그림입니다. 삼각형 ABC의 두 변 위에 점 DE가 있는데요. 선분 DE와 선분 BC가 평행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동의각의 크기 같으니까 우리 이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이 AA 닮음임을 알고 있죠. 자, 그렇다면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음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큰 삼각형에서 요 파란색 변에 대응하는 변은 작은 삼각형에서 요 짧은 파란색 변이죠. 따라서 선분 AB 대 선분 AD의 길이의 비는 이제 대응변의 길이의 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분 AC 대 선분 AE의 길이의 비와 같을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면 선분 BC의 길이 대 선분 DE의 길이의 비와도 같겠죠. 자, 우리 친구들, 이 비례식은 마냥 외우는 게 아니라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립하는 비례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두 번째 그림은요, 같은 그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 꼭지점의 위치가 다릅니다. 이 그림은 어떻게 그린 거냐면 삼각형 ABC가 원래 이 작은 삼각형이었는데 두 변을 연장해서 DE를 잡았고요. 두 선분이 평행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도 우리 친구들 마찬가지로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이 서로 닮음임을 이용해서 이 비례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작은 삼각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선분 AB 대 선분 AD의 길이의 비는 선분 AC 대 선분 AE의 길이의 비와 같고 마지막 선분 BC와 선분 DE의 길이의 비와도 같다라는 비례식이 닮음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유도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삼각형 볼게요. 자, 우리 이때도 엇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마주보는 두 삼각형이 AA 닮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변의 길이의 비도 같겠죠? 선분 AB 대 선분 AD의 길이의 비는 선분 AC 대 선분 AE의 길이의 비와 같고요. 그리고 선분 BC 대 선분 DE의 길이의 비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응하는 셋상의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라는 비례식인 거예요. 자, 외울 필요 없고 지금 선생님과 함께 한 것처럼 닮음을 이용해서 이 비례식 끌어낼 수 있으면 충분해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선분의 길이의 비 한번 만나볼게요. 자, 삼각형 ABC가 있고요. 선분 DE와 선분 BC가 평행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분 AD 대 선분 DB의 길이의 비는 선분 AE 대 선분 EC의 길이의

길이비, 즉이 조각조각 성분의 길이비가 같다라는 건데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자, 이 원리를 설명하려면 보조선이 필요합니다. 점 D를 지나면서 성분 EC와 평행한 보조선을 그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동이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요각과 요각의 크기 같다 할수 있죠. 자, 그리고 가로로 있는 평행선에서도 동이각의 크기 같으니까 별별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보이는 이 작은 삼각형과 요 삼각형 ADE가 세모 별 AA 닮음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아요. 따라서 이 길이 대이 길이의 비는 요 길이 대요 길이의 비와 같은데 사실 평행사변형에서 대변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이 길이 대이 길이는 이 길이 대이 길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길이 대이 길이는 이 길이 대이 길이와 같다. 조각조각 성분의 길이의 비가 같다라고 이해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성분 AD 대 성분 DB의 길이의 비는 그러니까 긴 길이 대 짧은 길이의 비는 이 오른쪽에서도 긴 길이 대 짧은 길이의 비와 같다라는 건데요. 자, 얘도 똑같은 보조선 그려서 원리를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자, 똑같이 평행선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이각의 크기 같다 표시해보면 이 작은 삼각형과 이번엔 큰 삼각형이 또 요각을 공통으로 가지기 때문에 AA 닮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큰 삼각형에서 출발했을 때 성분 AD 대 대응변 성분 DB의 길이의 비는 다시 한번 큰 삼각형에서 성분 AE 대 성분 요 길이랑 B가 같은데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은 길이죠. 평행사변형이니까. 따라서 요 길이 대요 길이는 성분 A 대 성분 C의 길이로 볼수 있기 때문에 긴 길이 대 짧은 길이, 긴 길이 대 짧은 길이의 B가 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요. 마찬가지로 짧은 길이 대긴 길이, 짧은 길이 대긴 길이의 비가 같다라는 건데, 자, 얘도 보조선을 그려서 왜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행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생기는 요큰 삼각형과 요 작은 삼각형이 억각의 크기 같다 표시하고요. 그리고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의 크기가 같다 표시해보면 AA 닮음입니다. 자, 그러면 대응변의 길이의 비 같을 거니까 요 길이 대요 길이의 비는 다시 한번 작은 삼각형에서 요 길이 대큰 삼각형에서 대응변 얘랑 길이의 비가 같을 건데 지금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길이나 이 길이나 같죠? 따라서 요 길이 대요 길이의 비와 같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비례식을 마냥 외우지 말고 그림을 통해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참고 내용은 이 비례식이 이제 거꾸로도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삼각형 ABC가 있고요. DE가 이렇게 있는데 평행한지 평행하지 않은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분 AB 대 성분 AD, 성분 AC 대 성분 AE의 길이의 비가 같다면 두 성분은 평행하다라고 결론 낼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분 AD 대 성분 DB, 성분 AE 대 성분 EC, 그러니까 조각조각의 길이의 비가 같다면 또두 성분은 평행하다라고 결론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정리한 성질의 거꾸로 버전도 성립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 내용 문제풀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두 성분이 평행할 때 X값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자마자 8대 12는 4로 나누면 2대 3인데요. 6대 X가 성립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배 됐으니까 너도 3배. X는 9 바로 나오네요. 자, 마찬가지로 마주 보고 있는 두 삼각형에서도 얘가 4면은 여기는 10이 되죠. 4대 10. 그러니까 2대 5는 X 대 11이 성립해요. 비례식을 세울 수 있고요. OX는 22니까 X는 5분의 22로 완성해 볼수 있는 문제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이 그림에서 비례식은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 구할 때 계속 적용되니까 꼭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오늘 내용도 포텐수학 한 장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0: 16으로 정했다면 두 점을 잇는 선분, 즉 현 AB를 긋고 이 구간을 어떤 각도로 찍어야 가장 잘 보일지를 계산합니다. 이때 원주각의 개념을 사용하죠. 한 원에서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이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 현 AB를 포함하는 공간 속에 가상의 원을 그립니다. 이 원 위에서는 카메라의 위치가 어디든 공과 선수를 놓치지 않는 최적의 각도가 유지되니까요. 이제 저의 예측 능력을 발휘합니다. 공이 어디로 갈지 미리 계산해 공을 놓칠 것 같은 카메라는 1차로 탈락. 남은 카메라 중에서 아까 그린 가상의 원 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카메라를 선택하죠. 이렇게 저는 공의 위치와 선수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현과 그 현을 포함하는 새로운 원을 계속 그려나가면서 최적의 각도와 카메라를 찾습니다. 결정적 장면을 놓치지 않는 AI 스포츠 중계의 비결. 수학의 눈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수학 김지동입니다. 우리 AI 스포츠 중계 속에서도 중학교 수학, 특히 원주각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었는데요. 이제 우리 원주각이 어떻게 카메라를 결정했는지 같이 AI가 되어보면서 원주각도 한번 학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룰 내용은 바로 원주각 내용 복습입니다. 자, 우리 중학교 3학년에서 원주각을 다루는데 원 5에서 호 AB를 제외한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조금 이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각 APB를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한다. 그때 한 원에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2분의 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랑 B를 잇는 이 호가 있죠? 이 호 바깥에 어떤 점을 찍을 거예요. 근데 원 위에 있어야 돼. 여기를 제가 P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P랑 잇는 거예요. A랑 P를 잇고 P랑 B를 또 이어요. 그때 여기 생기는 각을 우리는 원주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 개념이 얘기했던 바는 뭐냐면 중심각이랑 원주각이랑 크기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 중심각을 2분의 1 곱하면 원주각의 크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중심각이 정해지잖아? 그럼 P가 어디에 있든 원주각의 모양이 조금 달라지더라도 그 크기는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P가 여기 있어도 원주각을 하면은 크기가 어떻다? 같다. 자, 그럼 이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간단한 예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55도예요. 이거는 원주각의 중심각이야? 이거는 원주각이죠? X는 뭐죠? X는 중심각이네요. 그럼 중심각에서 원주각 갈 때 곱하기 2분의 1이면 원주각에서 중심각 갈 때 어떻게 되죠? 그렇죠.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죠? X는 얼마? 네, 1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원주각의 성질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첫 번째 가운데 케이스부터 하겠습니다. 가운데 케이스 어렵지 않아요. 원주각 여기를 제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 OB도 반지름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네? 여기도 알파가 나오겠죠? 그러면 두 개의 내각의 합은 하나의 외각이었으니까 아, 그치, 여기가 얼마? 2알파가 되겠다. 그러면 중심각에다가 곱하기 몇? 2분의 1을 했더니 뭐가 나와? 원주각이 나오네. 체크할 수 있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할 거는 제일 왼쪽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건 보조선 살짝만 그려주면 돼요. 어떤 보조선이냐면 P랑 O를 잇기만 하면 됩니다. P랑 O를 잇었어요.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 반복해요. 자,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자. 그럼 여기도 알파겠네. 그럼 여기는 2알파겠네. 여기를 베타라고 하자. 그럼 여기도 베타겠네. 이등변 삼각형. 아, 여기는 2베타겠네. 그럼 중심각은 뭐가 나오죠? 중심각은 2알파 더하기 2베타예요. 원주각은 어떻죠? 원주각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죠? 아, 중심각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원주각이 나온다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가장 오른쪽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PO를 잇을 거예요. PO를 잇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알파 베타 할 겁니다. 자, 알파 이번엔 요렇게를 알파라고 할 거야. 그럼 반대편 OBP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그죠? 이거 전체가 2알파가 돼요. 자, 베타 한번 표시해 볼게요. 베타

여기를 제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베타야. 그럼 여기도 베타예요. 요만큼이 2베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심각 볼게요. 중심각. 중심각은 2알파가 아니라 2알파 빼기 2베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주각은 어떻게 나오죠, 이번에? 원주각은 알파가 아니라 알파 빼기 베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 중심각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나온다? 원주각이 나오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 공과 선수가 있어요. 그거 각도를 30도로 담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 카메라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원을 그려보도록 할 거야. 이게 원주각이 30도가 된다. 이렇게 볼 거니까. 자, 간단하게 A랑 B로 표시했습니다. 여기 A랑 B가 보이죠? 내가 원하는 거 뭐? 여기가 30도가 돼야 돼요. 원주각이 30도면 중심각은 몇 도죠? 중심각은 60도일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건 A, B가 있는데 여기 원의 중심이 있어. 그럼 중심이랑 각각 이을 수 있잖아요. 이어요. 이었더니 뭐가 돼? 중심각이? 여기가 60도가 나와야 돼요. 근데 60도? 뭐야?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나머지 각도 60도, 60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무슨 상황이에요? 정삼각형이네. 그 말은 AB의 길이랑 같을 거예요. 뭐가? 반지름의 길이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를 원의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AB 길이 전체를 반지름 R로 하면 돼. 그런 원을 그려봐. 라고 하고, 그리면 우리가 원하는 카메라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 원이 될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원을 한번 그리고, 원 그리고, 원이 어떻게 위치해야 돼? 그지? AB를 지나야 됩니다. AB 지나고 원을 조금 키워야 되겠다. 크기 조정합시다. 조금 키우면 그지. AB를 지나고 내가 원하는 점 여기를 지나는 그런 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 우리의 카메라는 이원 위에 있으면 되겠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AI가 돼서 한번 어떤 카메라를 선택하는지, 어떤 카메라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공과 선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처럼 30도가 되도록 원을 만들었더니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이원 위에 있는 이두 개의 카메라는 오케이. 근데 나머지 카메라는 어때요? 안 돼. 탈락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AI가 되어서 카메라를 판단해 보았는데요. 수학이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스포츠 중계 속에서도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훨씬 더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할게요.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처진다. 안녕하세요,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영어 패턴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유익한 패턴을 공부하게 될지 바로 한번 확인해볼게요. Today's pattern, 물어봐서 나쁠 건 없지. 무언가를 시도해봐서 손해볼 건 없다, 나쁠 건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버디아의 대화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Let's watch!
1: I want to ask my teacher for extra practice worksheets. There's nothing bad when I ask.
2: You mean it doesn't hurt to ask?
1: Yes, it doesn't hurt to ask.
0: 대화 잘 보고 오셨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패턴을 소개해주고 있는지 버디아의 대화 정리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I want to ask my

0: teacher for extra practice worksheets 이라고 쭉 길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대사도 잘 들렸을까요? I want to 뭐 하고 싶냐면 ask. 요청하고 싶대요. 무언가를 여쭤보고 싶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무언가를 여쭤보는 건데 뭐에 대한 거냐면 추가 연습, 학습지를 요청하고 싶대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나 봅니다. So there's nothing bad when I ask. 어떤 말을 현우가 하고 싶었던 걸까요? 나쁜 건 없지. 내가 여쭤볼 때, 물어볼 때. 이게 우리말로 나타내면 무언가 자연스럽지만 영어로는 꽤나 어색한 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영어로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 채워볼게요. 혹시 들으셨을까요? You mean, 너이 말하고 싶은 거지? It doesn't hurt to ask. It doesn't hurt. 우리말로 또 직역을 해보면 그건 다치게 하지 않는다,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무엇 하는 게 나쁠 건 없지, 손해볼 건 없지라고 하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반복해서 Yes, 나그 말하고 싶은 거야. It doesn't hurt to ask. 뭐 물어봐서, 여쭤봐서 나쁠 건 없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짧은 대화 마무리해 보았고요. 말이 터지는 오늘의 키 패턴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따라 말해 보겠습니다. It doesn't hurt to. 다시 한번. It doesn't hurt to. 우리말로 한다면 무엇에서 나쁠 건 없지라고 하는 말로 말 그대로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나쁠 건 혹은 손해볼 건 없을 때쓸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 It doesn't hurt to try. 시도해 봐서 나쁠 건 없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바로 한번 두 번째 예문 볼까요? It doesn't hurt to check it out. Check it out. 그것을 확인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확인해봐서 나쁠 건 없잖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문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It doesn't hurt to get up early. 일찍 일어나서 나쁠 건 없잖아. 와 같이 말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to라고 하는 말 뒤에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말해주면 여러분들의 문장이 완성이 된다. 그럼 오늘의 키 패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고요. 버디어의 대화 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1: Buddy, I need extra practice worksheets, but I'm nervous about asking my teacher.
2: Come on, it doesn't hurt to ask.
1: Really? What if the teacher says no?
2: Don't worry, asking politely is completely fine.
1: Maybe I'll ask after class.
2: That's the spirit!
1: I hope it works out.
2: You got this. I'll be cheering for you.
1: Buddy, I need extra practice worksheets, but I'm nervous about asking my teacher. Buddy, I need extra practice worksheets, but I'm nervous about asking my teacher.
2: 'Come on, it doesn't hurt to ask.
1: Really? What if the teacher says no? Really? What if the teacher says no?
2: Don't worry. Asking politely is completely fine.
1: Maybe I'll ask after class. Maybe I'll ask after class.
2: That's the spirit!
1: I hope it works out. I hope it works out.
2: You got this. I'll be cheering for you.
0: 대화 잘 보고 연습까지 하고 오셨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핵심 패턴을 같이 공부했는지, 그리고 추가 유용한 표현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Buddy라고 먼저 이번에는 현우가 말을 꺼냅니다. I need, 나 필요한데, extra practice worksheets. extra라고 하는 거, 우리 짧은 대화에서도 봤지만, 추가의, 여분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practice는 연습이고, worksheet은 여러분들이 받는 수업 시간에 그런 학습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려는 모습이 굉장히 기특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할 분들 있겠죠? 아마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 학습지 더 받아야지라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현우가 무언가를 걱정하고 있어요. But I'm nervous. 나 조금은 긴장되는데 about asking my teacher. 선생님께 그걸 요청하고 여쭤보는 게 조금 긴장돼. 선생님이 무언가 좀 엄하신 분일까요? 무서우신 분이라서 이렇게 현우가 걱정을 할까요? 그랬더니 버디가 Come on, hey, it doesn't hurt to ask. 물어봐서, 여쭤봐서 나쁠 건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핵심 패턴 등장했죠? It doesn't hurt. 무엇해서 나쁠 건 없다. 아니, 여쭤봐서 나쁠 건 없잖아.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게 어때? 라는 의미를 전달을 해줘요. So really, 정말? What if the teacher says no? What if? 라고 하는 또 좋은 표현이 등장했는데 무엇하면, 무엇이라면 어쩌지?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어쩌지? Don't worry, 걱정하지 마. 공손하게 여쭤보는 건 is completely fine, 완전히 정말 괜찮아라고 안심을 한 번 더 시켜줘요. Maybe I'll ask after class.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아마도 방과 후에 그러면 여쭤봐야겠는걸? That's the spirit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pirit, 정신이란 뜻인데 That's the spirit은 바로 그거야. 바로 그런 자세지 라고 상대방의 어떤 행동을 칭찬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So I hope it works out. 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게 work out은 여기서 효과가 있기를 그대로 잘 되기를 바라 라고 하는 말로 work out은 잘 되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인다. 물론 여러분들은 운동하다라는 의미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대사를 확인해 볼까요? You got this 라고 또 얘기를 해요. You got this. 칭찬을 계속 해줍니다. 그래서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해주고 있죠. So I'll be cheering for you. 너를 위해서 내가 응원하고 있을 거야. 아니, 학습지를 받으러 가는 게 이렇게나 걱정되는 일일까요? 이렇게 열심히 대화 정리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패턴 정리하면서 오늘의 강의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복습해볼까요? Today's pattern. 물어봐서 나쁠 건 없지. 자, 이거 여러분들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It doesn't hurt to ask.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It doesn't hurt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해서 나쁠 건 없지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입니다. Today's mission. It doesn't hurt to라고 하는 오늘의 패턴을 활용해서 무언가 시도에 봄직한, 시도에 볼만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면 돼요.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오늘의 패턴, It doesn't hurt 라고 하는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이 팡팡 터지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은 또 다른 유익하고 재미있는 패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3: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 교육 보완과 평생 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 공영 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재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뒤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말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최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지는 밤이 되면 이곳 박물관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와 만나게 될까요?
1: 안녕 친구들! 역사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스토리 한국사. 저는 박물관을 찾은 학생들에게 재미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히스토리텔러 김봉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나요? 만약 그림을 그린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나요? 풍경? 사람? 아니면 귀여운 동물? 우리 친구들이 정성을 다해 그린다면 그 어떤 그림이라도 세상에 하나뿐인 멋진 작품이 될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들도 그림 그리는 것을 정말 좋아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과연 그 시절 화가들은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유물들이 깨어날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역사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눈은 크게 뜨고 그리고 숨은 살짝 죽인 다음 살금살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2: 의복애들, 어서 일어나시게. 오늘은 드디어 조선 최고의 그림을 선발하는 날 아닌가? 물론 이 몸이 당연히 1등을 하겠지만 말이야.
3: 허허, 몽유도 온도차네. 아직 꿈속에서 덜 깨어난 모양이구먼. 1등은 나처럼 조선의 풍류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 그림이 되어야지.
4: 고사관 수도님, 안 됐지만 이번엔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제가 1등이 될 듯 싶습니다.
1: 아니, 박물관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어? 얘들아, 이거 너희가 떠드는 소리였어?
3: 오늘 조선 최고의 그림을 뽑기로 한 날이라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 그만 미안하게 됐어.
4: 잘 됐네요. 낭자께서 우리 중에 누가 1등인지 좀 뽑아주시겠어요?
1: 아니 얘들아, 1등이 뭐가 중요해? 너희들 모두 조선 최고의 화가들이 정성을 다해 그린 소중한 그림들이라고. 여러분, 방금 우리가 만난 그림들 속 조선의 풍경이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지 않나요? 이처럼 조선시대의 화가들은 멋진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하지만 현실 속 조선 궁궐의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궁궐에선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지난 시간 우리는 갑자사화 이후에 흥부 세력이 중심이 되어 연산군을 몰아낸 후 중종을 왕으로 세운 중종 반정에 대해 배웠는데요. 이 사건으로 조선의 조정은 다시 훈구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었습니다. 중종은 지나치게 커진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성종처럼 다시 살인들에게 벼슬을 내렸는데요. 이때 중종의 부름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광조였습니다. 당시 중종은 반정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지지해줄 안정적인 세력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살림 세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조광조를 발탁해서 자신의 정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죠. 중종의 마음을 얻은 조광조는 그야말로 초고속 승진을 하며 조선을 새롭게 바꿀 여러 가지 개혁들을 거침없이 추진하는데요. 과연 조광조가 꿈꾸었던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지금부터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 중종의 신임을 한몸에 받게 된 조광조는 조선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먼저 그는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소격서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소격서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도교 행사를 주관하던 관청인데요. 오직 유교만을 올바른 도리로 믿는 사람에게는 도교식 제사를 지내는 소격서는 규범에 맞지 않는 것이었죠. 또한 조광조는 당시의 과거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단순히 글만 잘 쓰는 사람을 뽑는 방식으로는 올바른 성품을 갖춘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덕망 있는 인재를 추천받아서 관리로 뽑는 현량과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광조의 개혁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중종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공을 꾸며 공신이 된 사람을 조사해 공신 지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훈구 세력은 자신들 중에 가짜 공신이 있다는 조광조의 주장에 사림 세력에 대한 불만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조정의 극심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자 중종은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에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결국 조광조를 유배 보내는 등 사림을 벼슬에서 쫓아내었는데 이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합니다.
1: 연상군 때 있었던 두 차례 사화에 이어 중종 때 또다시 사림들이 화를 당하는 기묘사화가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사림은 여러 차례 시련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력을 키워서 훗날 선조가 왕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사림의 이러한 힘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인재를 키우는 교육이었는데요. 중종 시기 주세붕이라는 인물이 처음 세운 서원이라는 사립학교가 그 중심이었죠. 앞서 우리는 나라에서 세운 사부학당과 성균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서원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학교였지만 나라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해 책과 노비를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서원을 세우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서원에 모여 공부도 하고 자신들이 존경하는 유학자에게 제사를 지내며 똘똘 뭉쳤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훗날 사림 세력을 이끄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죠. 그렇다면 성원에서 공부하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부분 양반의 자식들이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었어요. 조선시대 신분제도는 법적으로 양인과 천인, 이 두 가지로 나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양인이 양반과 중인, 상민으로 세분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조선은 실제 생활에서는 양반, 중인, 상민, 천인 이렇게 네 가지 신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반은 관리가 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는데요. 양반들은 학교에 다니면서 유교 관련 책을 열심히 공부하고 과거 시험을 준비했어요. 조선 전기 대부분의 양반은 많은 땅과 노비를 가지고 있어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이들은 비단 옷을 입으며 기와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은 주로 기술직을 담당했는데요. 예를 들면 외국어를 통역하는 역관이나 병을 고치는 의관, 관청에서 양반을 도와 일을 하는 하급 관리들이었죠. 당시 중인은 양반보다는 낮은 대우를 받았지만 오늘날로 치면 통역사, 의사처럼 전문직이라 불리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민은 흔히 평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하는 일에 따라서 농민, 상인, 수공업자

0: 건 아니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들 중 농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조선은 농업 중심의 국가였고 세금을 내고 군대를 가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농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민, 상인, 수공업자 중에서 실제로 농민의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천인은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노비였는데요. 조선시대에도 이들은 주인을 위해 일하며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노비를 사고팔기도 했죠. 또 사람들이 꺼리는 일을 하는 기생이나 무당 등이 천민으로 여겨져서 가장 낮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갔어요.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신분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양반부터 일반 백성까지 유교에서 강조하는 충과 효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백성들에게 유교에서 강조하는 충과 효를 가르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책을 편찬했을 정도였죠. 과연 어떤 책이었을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1: 조선시대의 유교 공부를 위해 읽어야 했던 가장 기본적인 책은 소학이었어요. 소학은 고려 말 우리나라에 전해져서 조선시대에는 사부학당, 향교, 서원에서 꼭 가르쳐야 하는 책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글을 모르는 평범한 백성들은 어려운 한자로 가득 찬 소학의 내용을 배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시기에는 일반 백성에게 유교 윤리를 알리기 위한 삼강행실도가 편찬되었는데요. 삼강이란 유교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 윤리인 임금과 신하가 지켜야 할 도리, 부모와 자식이 지켜야 할 도리,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의미합니다. 삼강행실도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책에 기록된 충신, 효자, 열녀 등에 관한 이야기를 그림과 함께 소개한 책인데요. 특히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백성들도 내용을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함께 실은 것이 특징이죠. 조선시대 왕들은 이 책을 인쇄하여 전국에 보급했는데요. 특히 성종 때는 훈민정음으로 번역된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답니다.
0: 여러분, 이제 조선이 얼마나 유교를 중시하는 나라였는지 잘 알게 되었죠? 조선시대에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출산이나 결혼같이 중요한 일이 생기면 서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교의 영향을 깊게 받은 네 가지 풍습을 바로 관혼상제라고 하였어요. 네 가지 풍습에는 아이들이 어른으로 인정받는 행사인 관례, 결혼식을 의미하는 혼례, 사람이 죽을 때 치르는 의례인 상례,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례가 있었는데요. 오늘날로 치면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그리고 제사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조선시대의 관혼상제는 유교적 예법에 따라 진행되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절차는 주자 가례에 담긴 규정을 따랐습니다. 주자 가례란 중국 송나라 주자가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에 대해서 적어놓은 책을 말하는데요. 주자 가례 중에서 조선시대 양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바로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양반의 집에는 죽은 사람의 이름과 죽은 날짜를 적은 나무패인 위패를 모시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조선시대 양반들은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양반들은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그린 사군자화를 가장 즐겨 그렸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그림 그리는 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도화서라는 관청도 만들었는데요. 어느 날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은 도화서화가인 안견을 찾아와서 자신이 꿈속에서 본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이 목류도원도는 안평대군이 꿈속에서 보았다는 무릉도원 풍경을 안견이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었죠. 또 고결한 선비가 물을 바라본다라는 뜻의 고사관수도는요, 선비화가 강희안이 그린 작품인데요. 조선 초에는 안견을 비롯

0: 비롯한 많은 화가들이 산이나 강을 웅장하게 묘사하고 인물은 보일 듯 말 듯 작게 그렸는데 강이야는 이렇게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그림을 그리고는 했습니다. 풀과 벌레를 소재로 한 그림인 초충도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인 신사임당의 작품인데요. 당시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죠. 하지만 율곡 이의 어머니였던 신사임당은 화가로서 멋진 글과 그림을 아주 많이 남겨서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조선 전기에는 그림뿐만 아니라 분청사기와 백자 등 많은 도자기도 만들어졌는데요. 분청사기란 청자에 하얀색 흙을 발라서 만든 도자기를 말하고 백자는 소박한 멋이 돋보이는 하얀 도자기를 말합니다. 조선의 도자기들이 마치 우리 선조들의 맑고 고든 마음을 그대로 닮은 것 같죠? 오늘은 유교의 나라 조선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춤과 효를 강조했던 조선시대 선비들의 올곧은 마음은 단순히 예법에만 머물지 않고 아름다운 시와 그림, 그리고 소박한 멋이 돋보이는 도자기 등 예술 문화에도 스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친구들, 오늘 역사 여행도 즐거웠나요? 이제 박물관에서 조선시대 그림을 발견하게 된다면 붓질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아름다움을 꼭 느껴보세요.
0: 여러분,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에게 재미난 역사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주세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사회 친구들 차곡차곡 쌓아가는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 시간, 사회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요, 정치 과정과 참여. 지난 시간에 이 정치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봤다면, 이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려면 꼭 필요한 게 있거든요. 뭘까요? 그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참여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자, 오늘 이제 학습 목표입니다. 이제 사회에서도 정치 관념과 참여가 우리가 배웠던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느냐, 스텝업 되느냐 살펴볼 거고요. 선거의 중요성과 정치 과정, 지방자치와 이제 관련된 서술형 문제 풀이를 통해서 바로 정치 과정과 참여라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서술형 문제로 잘 이렇게도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 서술형 문제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과 핵심

배신. 그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서술의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풀면서 만나봤던 문항들은요, 진짜 꼭 기억해야 하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감 가지면 될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회 공부할 때 이게 다 그냥 토대가 될 것이다. 자, 어떤 단원인가 볼게요.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에서 가장 참여 방법 중에서요, 기본적인 참여가 먼저 나와요. 선거. 선거는 정치 참여의 가장 기본이고 또 가장 중요한 또 참여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의 의미와 기능을 잘 이해하고 또 선거가 공정하기 위해서 꼭 지켜져야 되는 원칙들이 있어요. 이 알아요. 우리 배웠었어요. 그죠? 직접 뭐 평등 뭐 아니면 이제 보통 그리고 비밀 이런 선거 이거 좀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정치 과정에서의 정치 주체의 역할, 정치 과정. 다양한 정치 주체들이 참여해서 이루어지는 이 정치 과정에서요,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은 누가 있지? 이거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가는 스텝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 4학년 때 실은 이걸 배웠었어요. 주민 참여. 학교에서 학생 자치하는 거, 또 주변 지역사회에서는 주민들이 이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 자치하는 거, 여기서 참여 방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주민 참여 방법들이 여기서 많이 나와요. 뭐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든지 지방선거라든지 주민 투표 같은 것들. 그게 그대로 또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5학년, 6학년 군에서는 선거에 대해서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선거의 의미와 선거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할수 있는지 그 역할, 그거를 또 중학교에서 그대로 배우는데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유권자, 그리고 또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후보를 배출하고 또 다양한 약속을 제시하고 이 당선이 될수 있도록 후보자들을 막 지원해주는 정당이 있거든요. 그 정당과 유권자가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정치 주체들은 이제 또 배웠던 것도 있고요. 시민단체처럼 새로운 것들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정치 과정을 이뤄나가는지에 대해서 중학교에서 배워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서술형 문제부터 도전해볼까요? 정치과정과 시민 참여에서 이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빈칸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정치 제도를 쓰고 그것의 기능을 두 가지 서술하세요 라고 했어요. 현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의제 다른 말로 무슨 정치? 간접 민주주의. 요걸 통한 정치를 말하죠. 대표 뽑는 거. 대표 뽑아서 대표들이 국민의 뜻을 대신하는 거. 자, 그래서 시민을 대신해서 나라의 일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 문제는 선거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던 거예요. 선거라고 한다. 자, 시민이 어떤 대표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정책, 그 사회의 발전 방향이 달라져요. 선거가 우리 옷을 이제 단추를 꿰기 시작하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처음에 잘못 꿰면요. 쭈루루루루 다 엉망이 되죠. 그래요. 그만큼 훌륭하고 우리의 뜻을 잘 대변할 대표를 뽑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대의제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일단 우리는 요 글에서 선거만 찾으시면 되는 거였고, 선거의 기능을 서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거는 뭔지 찾아냈으니까 선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알고 있느냐.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냈다면 이렇게 됐겠죠. 선거의 기능을 두 가지 이상 서술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자, 개념 충전부터 해야죠. 우리 필요한 개념은요. 선거와 선거의 기능이었습니다. 선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의 일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말해요. 여러분들도 이미 학교에서 학급의 대표를 뽑아봤을 거예요. 또 학교의 대표를 뽑아왔을 거예요. 학급 회장 선거, 학생 회장 선거 해봤죠? 그거예요. 자, 이렇게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대의제를 채택하는 국가들은 필수죠. 요게 대의제 하에서의 정치를 해나가기 위해서 무조건 실시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선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대표자 선출합니다.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그 다음, 선거를 통해서 뽑혔기 때문에요. 이 대표자는 정당성을 가지는 거야. 정당해. 그 자리에 있을만 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시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제가 국회의원 할게요. 왜요? 하고 싶어서요.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요. 아니면 우리 아빠도 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국민들이 네. 정당하네요. 라고 할수 있겠어요? 왜 저래? 라고 하겠죠. 내려오세요. 거기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시고 가세요. 라고 하겠죠. 이겁니다. 정당성이라고 하는 건 선거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자들은. 그래서 다수의 시민들이 좋습니다. 저 사람 뽑아줍시다. 이렇게 해서 뽑힌다면 정당하게 그 자리에 갈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 이거 너무 또 중요한데요.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선거가. 책임을 물어서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이번 선거에 당선됐어. 저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되었어. 국회의원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왜 저래? 아니, 저 사람 왜 국민의 뜻을 하나도 안 들어? 지금, 어머, 국회에서 지금 법을 만들고 회의를 해야 하는데 졸고 있네? 자기 일 하나도 안 하고 국민의 뜻도 반영 안 하고 뭔가 게으르게 이러면 다음번 선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안 뽑아주면서 다른 대표를 뽑음으로써 책임을 묻고, 그죠? 정치 권력을 통제합니다. 오호, 지금 잘 못하면 다음번 선거에서 당선될 수 없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다음, 정치 참여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참여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좀 쉽고, 또 이제 가장 또 중요하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게 선거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면서 나는 이 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겠다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나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투표권 행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거의 기능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공통으로 들어갈 정치 제도는 뭡니까, 그러면? 선거. 선거의 기능. 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자는요,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받아서 정당하구나.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자, 대표자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하지 않으면요, 다음 선거 때그 책임을 물어서 다른 대표로 교체를 해요. 안 뽑아줍니다. 이렇게 교체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을 통제하는 기능도 가지게 된다.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빈칸 기억에 들어갈 정치 주체를 쓰고 그 역할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서 나누어서 서술을 해보는 거예요. 기억은, 요거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야. 맞아. 노동조합, 변호사협회 등이 있어. 자기 집단의 이익이나 요구를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하지. 자, 우리는 이 문제에서 정치 주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정치 주체들이 각각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도 집단들이 있어요. 이익 집단, 시민단체, 정당이 대표적인데요. 요런 집단들을 좀 비교해서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모습들도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제 이 집단의 경우, 이제 부정적인 측면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정치 주체가 뭐냐면, 정치 활동에서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건 누가 하냐면, 바로 국회와 정부와 같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이 해요. 근데 이 국가기관들은 당연히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계속 이거 좀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제도를 좀 시행해주세요라고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출하는 주체들. 그게 정치 주체야.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들이. 또 이익 집단이나 시민단체나 정당과 같은 집단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언론 매체, 이 정치에 대한 정보와 이 또는 해설과 비판을 하는 신문이라든지 뭐 이제 뉴스라든지 다양한 방송국에서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오늘 이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을 나갔는데 어떤 외교 절차를 통해서 어떤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조약은 어떤 조약이냐면 이런 또 한계점이 있고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막 알려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언론,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 국회, 정부가 대표적이죠. 자, 요런 이제 이 주체들이 모두 다 정치 주체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앞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익 집단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익 집단은 뭐냐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일 집자, 만든 단체. 이익을 위해 모여 만든 단체야. 야, 우리가 원하는 거더잘 정책에 반영을 시키려면 우리가 좀 뭉쳐서 의견을 좀 내보자. 우리는 같은 걸 원하잖아. 이해 관계가 같아요. 우리에게 이롭고 우리에게 해로운 게 같아. 그지? 그래서 이들끼리는 자신들의 특수한 이익이 실현되는 걸 목적으로 활동을 하겠죠? 그들만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 근로자들이 회사에 또 고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근로자들은 아무래도 비슷한 걸 많이 원합니다. 임금이 오르기를 원하고 또는 이제 근로 환경이 좋아지기를 원하고 그쵸?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모였어. 그래서 노동자들, 근로자들의 조는 뭐냐면 돕다. 돕기 위해 뭉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또는 변호사 협회. 변호사들은 같은 직업에 있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원하는 게 같은 경우들이 많겠죠. 그래서 변호사들끼리 만든 이 단체가 변호사 협회. 비슷하게 또 의사 협회도 있어요. 간호사 협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중심으로 보통 이익 집단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자기 집단의 이익을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정부에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거 좀 들어주세요. 이걸 원합니다. 막 서명도 하고 집회도 하고. 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죠. 아무래도 그들만의 이런 알고 있는 바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책을 평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아, 저희 이 변호사들이 보기에는요, 그 법은 효과가 없습니다. 정말 실효성을 내려면 이런 내용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들도 해줄 수 있고,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아, 의료 전문가들이 보기에 지금 의료 이제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는 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해요. 이렇게 자기들의 전문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야. 하지만 자기들 이익을 실현시키려고 너무 지나치게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전체 사회 전체의 공익과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단점입니다. 자, 시민단체라는 집단도 한번 가볼게요. 이익 집단하고 시민단체는 서로 비교하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시민단체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전체의 이익, 공공의 이익,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뭐 환경운동연합, 녹색 소비자 연대와 같이 사회 전체의 이익이 될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동을 해요.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하는 걸좀 이끌어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여론이라고 해서 국민 다수의 공통된 의견을 만드는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국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도로를 만드는데 아니 저기는 지금 아주 환경적으로 정말 중요한 습지가 있고 철새 도래지인데 저기다 도로를 만들면 어떡해? 그건 안 돼요. 이런 것들도 견제하고 또 비판하는 역할도 해줍니다. 자, 이제 문제에 대한 답을 써볼게요. 이들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자기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실현하려고 만들었대요. 뭡니까? 이익 집단. 자, 이익 집단은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익 집단. 무엇을 바탕으로 국가기관이 이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도움을 줄까요? 바로 전문성. 또는 전문적인 지식. 이렇게 써도 좋아요. 우리 이제 교과에는 답을 뭐라고 썼냐면 저 전문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문성으로 쓸게요. 자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잘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면 긍정적인 또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이 자기 집단의 이익을 요거를 너무 지나치게 좀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충돌하고 또 사회의 갈등이나 혼란을 유발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사협회에서 의사들이 원하는 바가 잘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정부하고 갈등을 빚다가 우리는 집단 파업을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 병원에서 진료를 봐야 하는 의사들이 좀 부족해지게 되고, 그러면 사회 전체의 이런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충돌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 그림에 나타난 정치 과정의 각 단계에서 정치 주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며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3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문제입니다. 요즘 긴 문제예요. 그죠? 서술을 좀 많이 해야 하는 문제. 정치 과정의 단계를 실은 다 보여줬기 때문에 요걸 보면서 쓸수 있는 문제고.

요 단원 자체가 정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치 과정. 요게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느냐? 근데 이미 또 많은 힌트는 줬어요. 자, 그래서 각 단계에서 어떤 정치 주체들이 활동을 하느냐? 곧또 실은 여기다가 써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정치 과정의 단계를 보고 여러분들의 말로써 이렇게 흐름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번 또 필요한 이 개념들 충전해봐야죠. 자,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시민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이 참 다양해요. 그죠? 직업도 다르고, 원하는 받은 이해관계가 또 다르다 보니까 서로 원하는 것들을 막 이루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구와 이익들이 막 드러날 때, 요 중에서도 또 다수의 좀 이제 이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국가가 정책을 만들고 실행에 옮기면서 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 요구와 이익을 집약하고 정책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결정된 걸 집행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의 사회가 원하는 부분들을 이뤄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 요 과정이 바로 정치 과정이었습니다. 단계를 좀 들여다보면, 먼저 이렇게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표출은 뭐냐면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표현이 되고 막 드러나고. 자, 이때 개인으로서 시민들이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집단을 만들어서. 이 집단이라든지 뭐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집단을 만들어서 또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익이 표출이 되었을 때 여러 의견들 가운데서도 좀 당장에 좀 시급한 문제라든지 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집약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집약의 집은 뭐냐면 모으다, 모을 집자, 모일 집자. 그리고 약은 간추리다란 뜻이야. 요약하다 할 때, 그죠? 그래서 모으고 간추려요. 진짜 너무 많을 거 아니야. 그걸 모으고 몇 개로 좀 간추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요때 정당과 언론과 같은 이 정치 주체들이 활동을 합니다. 정치적인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정당이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정치 활동의 내용을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고러한 정치 주체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보도가 나오면 사람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아, 이게 지금 우리 사회 심급한 문제구나. 아, 요즘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네. 특히 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많네. 야, 이런 거에 대해서 나도 몰랐는데 알게 됐어.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목소리를 모으겠죠. 자, 그런 다음에는 그 모아진 이 목소리들, 모아진 이 이익들, 곧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바, 여론이 형성이 되게 돼요. 이 여론,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바를 바탕으로 국가는 공식적인 이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합니다. 이 정책 결정 단계에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주고 그 법률의 기준 안에서 정부가 세부적인 정책들을 만들어내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결정된 정책을 이제 실행에 옮겨야죠. 그래서 이제 도로교통법을 좀 강화했다든지 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이제 이 강화된 이 도로교통법이 무엇인지 알리는 작업도 하고 학교 앞에 이렇게 신호등도 더 강화해서 설치하거나 또는 이제 표지판도 바꾸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실행에 옮기는 일. 자, 그런 다음에 국민들이 이제 평가를 합니다. 시민들이. 이 바뀐 도로 정책 때문에 좀 사고가 줄었네요라는 반응도 있을 것이고, 아, 그래도 여전히 사고가 좀 이제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라는 의견도 있겠죠. 이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되돌아가서 흐른다. 요걸 환류라고 합니다. 피드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 단계로 되돌아가서 거쳐서 다시 수정 보완된다. 자, 요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익 표출 단계. 이익이 드러나는 이 표출 단계에서 개인과 집단 등이 어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이익 집약 단계로 들어서게 되죠. 이 이익 집약 모으고 간추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많은 활동을 하는 정치 주체가 정당이나 언론입니다. 자, 여기서 의견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바로 대안을 제시하게 돼요. 이후 정책이 결정됩니다. 그래요. 힘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국가 기관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책 결정 단계에서 먼저 국회는 정책의 바탕이 될수 있는 법률을 만들고, 그리고 정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합니다.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자, 그리고 정책 집행

그러면 이제 다시 시민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정책 평가 단계. 요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서 정책이 수정, 고쳐질 수도 있고요. 보완, 미흡한 점을 또 채워나가는 보완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환류라고 하는 거죠. 자, 요 단계로 이제 정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여기 있는 요 그림이죠, 여러분. 정치 과정의 단계, 그리고 어떤 정치 주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그림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는 빈칸 기억에 들어갈 정치 제도를 쓰고, 빈칸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고, 자, 그럼 빈칸을 먼저 확인해야겠네요. 주민의 다양한 정치 참여 제도. 아,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자,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편성, 짜는 과정에서, 예산을 이제 계획하는 과정에서 참여해요. 그래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도예요. 예산은 앞으로 비용을 어디에 얼마나 쓸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주민청원 제도는 무엇이냐? 주민이 원하는 바를 국가기관, 특히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걸 주민청원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 주민 참여 방법을 알고 있냐?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지방자치제도가 성공할 수 있는데, 지역사회 일을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지방자치제도죠. 이것도 우리 초등학교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주민 참여 방법을 어떻게 잘 기억하는지를 화학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주민 참여 방법을 알아야겠네요. 자, 먼저 지방자치제도에서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방선거. 지방에 의회가 있어요. 이 지방의회의 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에서 집행기관을 우리 이제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하는, 우리 시에서는 시장, 도에서는 도지사, 지방자치단체를 이끄는 장이거든요. 그 장을 뽑는 선거를 합니다. 시장선거, 도지사선거 이렇게. 자, 그래서 주민을 대표해서 지역을 담당할 지방자치단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걸 지방선거라고 하고, 자, 주민투표가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걸 해요. 또 주민들에게 직접 결정해 주세요. 찬성, 반대, A, B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항과 정책에 관해서 주민이 직접 투표로 의사를 표시하고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제도. 이게 바로 주민투표 제도입니다. 자,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자, 요게 우리 문제에 나와 있었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가 한해 동안 어디에 얼마만큼 여러 가지 비용을 쓸 것인지 이 계획하는 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도로는 포장 그만해도 될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도서관을 다시 정비해 주시고요. 책도 더 많이 사는데 더 비용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민 소환 제도가 있는데요. 소환의 소는 불을 소자, 환자도 부르고 제자리로 부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불을 소자, 불을 환자. 이게 뭐냐면 아까 지방선거로 우리가 주민의 대표를 뽑았는데, 주민의 대표가 아이고 지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네. 주민들의 의견과 반하는 막 반대되는 막 이런 활동들을 하네. 안 되겠다. 그 임기 다 채우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그걸 결정하는 게 주민 소환 제도예요. 자, 그래서 지역의 대표가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할 때 바로 주민이 투표로 지역의 대표 해임, 그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거. 그것을 결정하는 게 주민 소환 제도. 주민이 부르는 거죠. 다시 제자리로 가세요. 다른 대표가 필요해요. 자, 이번에 주민청원 제도. 요것도 문제에 나왔던 거죠. 지역의 행정에 관한 이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문서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거. 주민이 원하는 것을 문서로 제안하는 제도. 요게 이제 주민청원 제도입니다. 자, 주민조례 발안 제도도 함께 가보자면, 주민이 지역사회에서는, 우리 전체 국가에서는 국회에서 법률 만들잖아요. 지역사회에서는 이 법률의 기준 아래 지역사회에서만 또 해당하는 조례라는 걸 지방의회에서 만들어요. 이때
지방의회에 이런

0: 이런 조례가 필요합니다. 또는 이런 조례에 고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정, 만들거나 또는 고치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가 주민조례 발안 제도. 뭔가 이 조례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우선순위 정하는 건요, 바로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짜는 제도, 주민참여예산제 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예산제도까지 답을 썼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쓸게요. 자, 지역 정책에 관한 요구사항, 원하는 게 있으면 요구하는 거, 원하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문서를 통해서 제출하는 거, 그게 바로 주민청원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구사항을 문서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선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특히나 중요하다고 했어요. 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도 그래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선거가 가진 기능은 서술 두 가지 이상 하는 거 시험제로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를 서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오늘은 또 개념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앞서 얘기했던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선거를 해야 한다는 거, 또 누구에게 선거를 했는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 누구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해야 하는 것과 제일 중요한 보통 선거, 사회 구성원 누구나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을 얻어야 한다는 거, 이러한 선거의 원칙, 이것도 좀 같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쓰라는 서술형 문제도 꽤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또 오늘 배운 내용은 이제 정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법이라고 하는 내용, 또는 이제, 헌법과 관련된 내용, 이 안에 우리의 권리가 또 담겨져 있거든요. 인권과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2: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삼각형 내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을 조금 더 파고들어서 일반적인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는 어떠할지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세한 내용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보면서 확인해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볼게요. 자,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자, 평행한 세 직선 L, M, N. 이렇게 평행한 세 직선이 다른 두 직선과 만날 때 평행선 사이에 선분이 생겨요.

그 선분의 길이의 비는 A와 B, A', B' 이렇게 있는데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L, M, N이 평행해요. 그럼 A 대 A', 즉 왼쪽 두 개의 B가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면 오른쪽 두 개의 B, A' 대 B'과 일치합니다. 이게 엇갈려 있어도 상관없어요. 엇갈려 있어도 똑같이 A 대 B, 요두 개의 B가 정확하게 A' 대 B'과 일치하더라.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 사이의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비, 이 내용을 통해서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평행선 세개 그려놓고 A, B, A, B, C, D, E, F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만 그어주면 됩니다. 뭐냐면 대각선, 요렇게. A에서 F까지. 그 다음에 B, E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는 왼쪽에 보이는 삼각형 ACF에서의 길이 비를 생각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삼각형 AFD에서의 길이 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천천히 봅시다. 삼각형 ACF에서 BP랑 CF가 서로 평행해요. 그럼 어떤 이야기 할수 있냐? 배웠죠? AB 대 BC가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면 AP 대 PF와 일치해요. AP 대 PF. 그럼 왼쪽에 B가 뭐 A 대 B라고 하면은 여기 B도 A 대 B가 되겠죠. 이번에 오른쪽 삼각형 넘어가 볼까요? 오른쪽 삼각형 AFD를 보면요. 또 AD랑 PE랑 평행해요. 그럼 무슨 이야기 할수 있냐면, 초록색으로 할게요. AP 대 PF, A 대 B죠. 얘는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면, DE 대 EF와 일치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른쪽에 B도 A 대 B가 되더라. 그러면, AB 대 BC도 A 대 B. DE 대 EF도 A 대 B. 즉, 아, 두 B가 같다라고 간단하게 증명을 할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평행선 사이 선분 길이의 B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걸 활용하면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 사다리꼴에서 이 중간에 있는 EF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사다리꼴 ABCD가 있어요. 그 다음에 AD랑 EF랑 BC가 평행하고요. 여기 위에 AD를 길이가 A, BC의 길이가 B, 그 다음에 AE 대 EB가 M 대 N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을 때이 EF의 길이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구하냐면 M 플러스 N분의 AM 플러스 BM 이렇게 구해요.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요. 요 E가 나누는 M 대 N, 요 합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M 플러스 N이. 분자는 어떻게 구하냐? 분자는 더합니다. 어떻게? n과 a를 곱하고 m과 b를 이렇게 엇갈리게 곱해서 더한 게 분자가 돼요. 근데 식이 좀 이상하죠? 저 식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왜 저런 이상한 식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증명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a에서 c까지 대각선을 그어볼게요. 그 다음에 EF와 만나는 점을 우리가 G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EG의 길이와 GF의 길이를 각각 구할 수가 있어요. 자, EG의 길이부터 구해볼까요? 자, EG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둘이 일단 평행하니까 우리는 작은 삼각형 AEG, ABC, 큰 삼각형, 요두 개의 닮은 비를 활용할 거예요. EG와 대응되는 변은 BC죠. 따라서 EG 대 BC에 해당하는 B. 이거의 B는 정확하게 뭐랑 일치해야 되냐면 AE 대 AB입니다. 즉, 작은 거 M 대큰거 M 플러스 M.

N이에요. 그러면 내향의 곱은 외향일 것 같다? 정리해 주시면 이 G의 길이는 M 플러스 N분의 BM 이렇게 나와요. 그럼 EG가 M 플러스 N분의 BM이다. 그럼 나머지 GF는 뭐가 나오겠어요? M 플러스 N분의 AN이 나오겠죠. 살펴볼까요? 또 마찬가지로 이번엔 GF랑 AD가 평행이에요. 그럼 삼각형 CDA, 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보면요. GF랑 대응되는 변은 AD가 되는 거죠. 따라서 GF 대 AD의 길이 A다. 요렇게 따지고 보면 얘는요, 이번엔 요렇게 됩니다. 뭐죠? N, 작은 게 N이죠? 여기 작은 거 N 대 M 플러스 N. 따라서 N 대 M 플러스 N의 B를 가져요. 왜 여기가 N 대 M 플러스 N이 되죠? 왜냐면 AE 대 EB가 M 대 N이면 DF 대 FC도 M 대 N이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B죠. 그럼 마찬가지로 요런 비례식이 세워지고요.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즉, GF의 길이를 한 번에 나타내자면, M 플러스, 여기 괄호 쳐야죠. M 플러스 N분의 A, N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E부터 F까지의 길이는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 M 플러스 N분의 AM 플러스 BM. 즉, 무슨 말이냐? 얘랑 얘를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분모는 둘다 n 플러스 n으로 동일하니까 an과 bm의 합의꼴로 나타나지겠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뭐 저거를 외워도 좋아요. 근데 꼭 외워야만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원리, ac를 이어서 eg랑 gf를 안에서의 닮은 비 가지고 찾았구나.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사실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2번을 볼게요. 우리의 목표, 최종적인 목표는 EF의 길이가 몇이냐? 그럼 저 공식을 꼭 써야 되냐? 그런 건 아니라고요. 우리는 EG와 GF의 길이를 각각 구함으로써 전체 사다리꼴에서 EF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고요. 자, EG부터 볼까요? EG를 보자면 EG에 대응되는 변은요, 사실 BC예요. 이렇게 평행하니까. 삼각형 ABC와 AEG죠. 그러면은 여기다 적을게요. EG 대 BC의 길이 15cm는요, 정확하게 몇대 몇이냐? AE 대 AP가 되죠. 4대 10. 약분하면 2대 5. 그럼 EG의 길이는 몇이냐? EG의 길이는 5배의 EG가 30이 되는 거니까 EG의 길이는 6cm. 요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여기가 6. 다음 마찬가지로 GF와 AD 이거 가지고 또 GF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GF 대 AD의 길이 10cm는요. 정확하게 이번에 거꾸로죠. 요거의 비죠. 그럼 우리 왼쪽에 AE 대 EB가 4대 6, 즉 2대 3이었으니까 오른쪽에 DF와 FC도 2대 3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3대 5가 되겠죠. 중요한 거 3대 5더라. 그럼 내향의 곱은 외향일 것 같다? 5배의 GF가 여기도 30. 따라서 GF의 길이는 6cm. 그럼 여기도 6, 여기도 6. E부터 F까지의 길이는 몇 센티미터? 12cm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계산이 복잡하지만 꼭 저거를 외우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자, 문제 볼게요. 유제 2번.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B. 뭐만 찾으면 돼요? 세 개의 평행선을 찾아서 XY 값을 찾자.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B, 3대 6이 정확하게
요렇게 x 대 8이랑 같겠네. 빨간 선이죠? 3대 6. 약분하면 1대 2니까 1대 2가 x 대 8이래요. 두 배가 나와야죠? 2x는 8이니까 따라서 x의 값은 몇이 된다? 4가 된다. 그럼 x는 4예요. 찾았어요.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이번엔 y를 구하기 위해서 y는 어떻게 b를 만들까 하고 봤더니 y는 짧은 게 6이고요. 긴게 y잖아요. 그럼 우리는 y를 구하기 위해서 짧은 거6대 y 긴 거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똑같이 봐주면 됩니다. 위에 짧은 거3대 y에 해당하는 긴거 몇이 된다? 9가 되는 거니까. 6대 y는 3대 9. 약분하면 1대 3이죠. 뭐 계산은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즉 3y가 6, 9, 54. 따라서 y의 값은 몇이 된다? 3으로 나눠주면 18이 된다라는 거죠. y는 18.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어요. x는 4, y는 18.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찾아야 되는 거에 b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지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아주 간단하죠. 자, 예제 2번. 사다리꼴에서 EF의 길이를 찾아라. 그럼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외운 식을 활용한다라고 하면요. EF의 길이는 요게 m, 요게 n이니까 6 더하기 3, 9분의. 엇갈려서 곱하라 했어요. 6과 10을 곱한 60과 3과 7을 곱한 21을 더해요. 오케이. 그럼 몇이죠? 9분의 81이 되죠. 약분하시면 정답은 9cm. 요렇게 찾아도 돼요. 괜찮은데 이것만 너무 외우고 있다간 시험 때 만약에 이게 공식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떡해요? 이 문제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원리로 풀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원리 설명 간단했죠? 뭐만 그어라? 대각선만 그어라. 자, 대각선 어디? A에서 C까지 대각선만 그어주고 나면은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됐어요. 자, 볼까요? A에서 C만 그으면요. 여기 교점을 P라고 할게요. 이 점. 그러면은 AEP와 ABC는요. 닮았어요. 닮았기 때문에 닮은 B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E에서 P까지의 길이, 즉 EP 대 BC. 여기였죠. EP 대 10은 몇대 몇이다? AE 6대 전체 9가 돼야 되죠. 즉 6대 9가 된다. 미리미리 b를 약분을 해놓으면요. 6대 9는요. 2대 3이 돼요.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정리해 주시면 내항의 곱 20은 외항의 곱 3배의 2p가 돼요. 따라서 2p의 길이는 3분의 20cm가 되는 거죠. 여기가 3분의 20이 나온대요. 그럼 나머지 PF의 길이만 찾으시면 돼요. PF의 길이는 어떻게? 또 오른쪽 PF와 AD가 평행함을 활용해야 돼요. 즉 PF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는 AD 7cm. 따라서 또 PF 대 AD 7은요. 반대로 가죠, 이번엔. CF 대 CD가 돼요. CF 대 CD. 여기에 B가 A2 대 EB가 6대 3, 즉 2대 1이기 때문에 DF 대 FC도 2대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CF 대 CD는 2대 1대 3이 돼야 된다. 1대 3. 그러면은 바로 정리해주면 내항의 곱 7, 외항의 곱 3, PF. 따라서 P부터 F까지의 길이는 3분의 7cm가 돼요.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건 뭐냐면 요두 개, EP와 P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EF의 길이는

3분의 20과 3분의 7을 더해주는 거죠. 3분의 20과 3분의 7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3분의 27 약분하면 9cm다. 요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모만, 대각선만 찾아서 닮음인 삼각형만 활용하자라는 거고요. 자, 예제 3번 볼게요. 자, MN은 EF와 AC, BD와의 교점일 때 MN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보면요. 사실 보이는 거는, 얘네 둘이 뭔가 닮았어요. 왜? 평행선이니까 엇각이니까 AA 닮음이겠죠?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B를 활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문제에서는요, 이두 대각선의 교점이 이름도 안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얘를 활용하라는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추측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 MN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그럼 또 직접 못 구한다 하면요, 빼셔야죠. 뭐에서? E부터 N까지 구한 다음에 E부터 M을 빼면 돼요. 우리는 두개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E부터 N까지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 A, E, N과 A, B, C가 닮았다를 활용하면 되니까. B는 주어져 있죠? 8대 4. 요 8cm와 4cm를 활용하면 이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그럼 EN의 길이를 먼저 구해볼까요? 하고 봤더니 E부터 N까지. 계속 똑같은 거 하죠. EN의 길이와 BC의 길이의 비, 즉, EN 대 18은요, 정확하게 몇대 몇이냐? 하고 봤더니 AE 대 AB죠. 즉, 8대 4 약분하면 2대 1이고요. 2대 1이니까 2대 3이 나와야 돼요. 즉, EN 대 18은 2대 3이다. 그럼 내향의 곱, 외향의 곱. 3배의 EN은요? 18 곱하기 2, 36이니까 EN의 길이는 몇이 된다? 12 단위는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2라는 거예요. 12. 그럼 우리는 EM, 요 짧은 것만 빼준다면 MN의 길이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저 짧은 거는 어떻게 뺄까? 하고 봤더니 EM은 이번엔 활용할 수 있는 삼각형이 요거밖에 없죠. EM과 AD가 평행해요. 그럼 EM에 대응되는 AD의 길이가 12cm니까 EM 대 AD의 길이 12가 이번엔 1대 3. 거꾸로죠, 거꾸로. 1대 3이다. 그러면은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3배의 EM. 몇이다? 12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E부터 M까지의 길이는 3으로 나눠주면 4cm. 즉, 전체 길이 12에서 4cm를 빼준 게 바로 M부터 N까지의 길이가 되고요. MN의 길이는 몇이 된다? 12 빼기 4, 8cm가 되더라.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닮은 비를 볼지 그거를 잘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이번에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삼각형과 평행선에서 풀었던 문제랑 비슷해요. 평행선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우리는 이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세 개가 평행한 걸 모조리 활용을 해야겠다. 그럼 이 안에서 닮은 삼각형을 많이 많이 찾아봐야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일단 평행 두 개씩 평행한 거 찾으니까 AB와 CD랑 평행한 걸 활용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얘는 삼각형이 이렇게 엇갈려서 있는 형태구나.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다. 두 삼각형이 서로 닮았어요. 닮음인데 어떻게 닮았죠? 요 각과 요 각, 엇각으로 닮았기 때문에 뒤집어져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AB와 CD의 비 3대 5가 어디 어디냐면 EB 대 EC 또 AE 대
이, 디. 요 비가 다 3대 5가 된다라는 거죠. 요렇게, 요렇게. 그럼 3대 5인 걸 가지고 x를 구하기 위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하고 봤더니 a2 대 2d의 비가 3대 5다. 그러면은 요 삼각형 또 평행선을 활용하도록 평행선을 그어 봤더니 여기가 3대 5예요? 그러면은 여기 BF 대 FD도 3대 5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그려보자면 이렇게 삼각형 주어져 있고요. 여기 지금 요두 개가 평행하고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X가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도 3대 5, 여기도 3대 5. 그다음 여기가 이제 3cm 주어져 있고, 그다음 여기 전체가 몇 cm? 8cm 주어져 있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3대 5네? 그럼 이 삼각형에서 뭐 3cm는 더 이상 활용하지 않아도 되죠? 왜? 우리는 8cm를 몇대 몇으로? 3대 5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겠다. 즉, x의 값을 구하려고 보니까 x의 값은요, 8cm, 전체 8cm에서 3대 5로 나누었을 때 3만큼 가지고 있어요. 비례배분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즉, 8cm를 곱합니다. 뭐를? 3대 5이기 때문에 전체 3 더하기 5라는 비율 중에서 몇을 가지고 있다? 3만큼 가지고 있더라. 비례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8 곱하기 8분의 3이니까 정답은 3. 요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비례배분만 잘해라 라는 겁니다. 자, 서술형. 그럼 서술형은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 그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쭉 문제 주어져 있고 또 PQ의 길이를 구해라. 그럼 우리는 이거 아까 이거 두 개의 닮음을 활용하는 건 아니었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하고 봤더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우리가 AE와 EB의 B를 아까는 줬어요, 문제에서. 근데 지금은 그림에 안 그려져 있네요. 그럼 이 문제는 못 풀까요? 아니라는 거죠. 요렇게도 준다는 거에 별표를 쳐주세요. 우리가 길이의 비를요, 직접 나열하거나, 뭐, 길이를 직접 주거나, 그렇진 않고요. 가끔은 이렇게 두 배의 AE가 세 배의 EB와 같다. 요렇게도 줍니다. 우리가 뭐, A 대 B가 3대 2예요. 이런 B가 있으면요, 비례식을 푼다라고 하면은,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정리해서 3B가 2A다. 요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결과를 먼저 얻은 거예요. 비례식 해결의 결과를 얻고, 그 다음에 역으로 이 b를 유추하자 이거죠. 따라서 3b가 2a이다 하면요, 우리는 역으로, 그러면은 b와 a의 b를 비교해 보자면, 우리 어떻게 했었죠? 서로 없는 수를 다시 돌려줬어요. 즉, 3b가 2a이다? 그럼 a 대 b는 a가 3, b가 2다. 3대 2다. 요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 두 배의 AE가 세 배의 EB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알수 있는 건 AE와 EB의 B가 역으로 3대 2다 라고 유추를 할수 있다는 거죠. 3이 A로, 2가 EB로 가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가 AE 대 EB가 몇 센치인지는 모르지만 B가 3대 2다 체크를 하시면 그러면은 이 문제 또풀 수가 있죠. 왜? PQ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EQ에서 EP를 빼면 되고요. 그러면은 먼저 EQ의 길이와 BC의 길이의 B를 보면요. 그게 몇대 몇이다. 요 A와 EB가 3대 2라는 걸 알고 있다면요. AE 대 AB가 되고요. 즉, 초록색이죠? EQ 대 BC가 AE 대 AB다. 요거를 이야기를 해준다면, 나머지 알고 있는 길이 집어넣으면 돼요. BC는 15고요. AE 대 AB는 3대 5가 돼요. 따라서, EQ 대 15는 3대

5가 되고, 빠르게 내항이 곱, 외항이 곱 정리해서 EQ의 길이를 구해준다면 45가 OEQ, 즉 EQ의 길이는 9cm,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EP예요, EP. EP의 길이. EP의 길이. EP의 길이는 뭐랑 뭐를 통해서 구할 거냐? EP의 길이는 AD와 비교를 해줄 겁니다. 왜? 둘이 평행하니까. 따라서 EP 대 AD는요? EP의 AD의 길이는 이번엔 반대로 BE 대 요렇게 돼 길게 AB가 되는 거죠. 즉 EP 대 AD는 BE 대 AB가 된다.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를 다 적어주면 AD는 5, BE는 BE와 AB의 B는 2 대 5 이렇게 가는 거니까 EP의 길이는 EP 대 5는 2 대 5가 된다. 따라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빠르게 정리해서 EP의 길이를 구해주면 EP는 2cm가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PQ의 길이는 몇이다? PQ의 길이는 9 빼기 2니까 7cm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더라라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개념 정리죠. 자, 오늘 배운 개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평행선 3개 L, M, N이 평행해요. 그러면은 왼쪽에 생기는 A 대 B, A와 B의 B, A 대 B가요. 오른쪽에 생기는 A' 대 B' 의 B와 같더라라는 거고요. 이게 두 직선이 교차가 돼도 상관은 없다 이거죠. 똑같이 A 대 B는 A' 대 B'. 자, 사다리꼴에서 평행선 사이 선분 길이의 B 통해서 EF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한다면요. 뭐 식은 이렇게 나왔죠. N 플러스 N 분의 엇갈려서 곱해주죠. A, N과 B, M을 이렇게 엇갈려서 곱한 다음 더해줬는데 이거 만약에 몰라도 괜찮아요. 어떻게 A에서 C까지 대각선만 이어서 닮은 B를 통해 풀어줄 수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볼 수 있었고요. 자, 오늘의 숙제죠. 오늘의 미니 모의고사 나갈게요. 자, 12번 서술형 문제 이 한 문제와 지금 하단 자막에 제시되는 네 문제 총 다섯 문제 푸신 다음에 자료실에서 답안을 확인하고 서술형 풀이 수강후기에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숨가쁘게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오늘 알아봤는데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 만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요, 지난 강의에 이어서 별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실전 문제 7번부터 16번까지 모두 풀어볼 거고요. 이어지는 실전 서 논술형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중단원 실전 문제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기기를 전등으로부터 30cm 간격으로 점점점 멀리 옮기면서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실험, 그리고 결과까지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험에서 전등과 스마트 기기는 실제로 별, 그리고 지구 중에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지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전등은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고요. 그것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기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대로 우리 우주에 적용을 시켜보면요.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는 별로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을 하고 있으므로 이 스마트 기기가 바로 지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별은

전등에. 그리고 실제로 지구는 이 스마트 기기에 각각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지는 8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빛의 세기와 거리와의 관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30cm 간격에서 쟀을 때이 전등의 빛의 세기는 400럭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거리가 두 배. 멀어지게 됐더니 밝기는요, 정확하게 4분의 1배로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비해서 거리가 3배 멀어졌더니 이번에는 밝기가 9분의 1배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별의 밝기는 별까지 떨어진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보기는 바로 5번이죠. 빛의 세기는 광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 이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별 ABC의 겉보기 등급 그리고 절대 등급을 각각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9번부터 11번 문제까지 다양한 요소들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먼저 9번에서는 지구로부터 별까지의 거리를 비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겉보기 등급과 이 절대 등급을 비교함으로써 10파색보다 가까운지 혹은 10파색에 있는지 혹은 10파색보다 멀리 있는지 이 정도의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둘의 차이값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정확한 거리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요. 그냥 단순하게 10파색을 기준으로 걔보다 먼지 가까운지 10파색에 있는지 이것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별 A부터 보겠습니다.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10.5인데요. 절대 등급은 1.6등급입니다. 자, 누가 더 큰가요? 맞아요. 절대 등급이 더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둘을 비교할 때, 해석을 할 때, 누구의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자라고 했었냐면, 바로 겉보기 등급이었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도 겉보기 등급을 중심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습니다. 등급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더 밝게 보인다라고 하는 뜻이죠. 10파색에 있을 때보다 더 밝게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10파색보다 더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별 A는요, 10파색보다 더 가까이 있는 별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별 B를 볼까요? 이번에는 겉보기 등급이 3.4,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0.7로 겉보기 등급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겉보기 등급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겉보기 등급이 더 큽니다. 등급이 크다라는 것은 밝기는 더 어둡다를 의미했었죠. 10파색에 있을 때보다 더 어두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10파색보다 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별 B는 10파색보다 더 멀리 떨어진 별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별 C를 볼 건데요. 아, 이번에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네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절대 등급은 그 별을 10파색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딱 거리에 놨을 때의 밝기를 의미했던 것이거든요. 절대 등급이 2.1인데, 겉보기 등급도 똑같이 2.1 등급이라는 것은 실제로도, 그리고 가정으로도 둘다 10파색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 C는 정확하게 10파색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먼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요,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A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자, 많은 친구들이 이 등급 비교하는 데서 많이 무너지는데, 이렇게 겉보기 등급에 초점 맞춰서 해석하는 연습 꾸준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를 비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는 어떤 값을 보면 알수 있나요? 맞아요. 여기서는 바로 겉보기 등급만 보면 됩니다. 여기서 절대 등급은 쓰이지 않아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표현한 것 자체가 겉보기 등급이므로 겉보기 등급이 가장 낮은 것이 가장 밝은 밝기가 가장 큰 별이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별 A, 별 C, 별 B, 별 C의 겉보기 등급만 보시면요. 가장 겉보기 등급이 낮은 별 A가 가장 밝게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C, 그리고 B 순서대로 어두워진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제 볼까요? 이번에는 별의 실제 밝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밝기를 묻고 있네요. 자, 이것은 무엇을 보고 할수 있을까요? 바로 절대 등급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절대 등급이라는 것은 모든 별을 딱 18색의 동일한 거리에 놨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의 밝기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하는 데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별의 밝기가 밝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절대 등급만 보시면요. 가장 절대 등급이 작은 것은 마이너스 0.7인 B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별 A, 별 C 순서대로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BAC인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좋고 좀 많은 친구들이 어렵게 느꼈을 만한 문제인데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준점을 이제 1배라고 설정을 해놨고요. 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거리가 처음보다 두배 멀어지게 된다면 가로 길이도 두 배, 세로 길이도 두 배가 되면서 이 빛이 퍼지는 이 면적이 2 곱하기 2에서 4배가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면적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4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거리가 3배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면적이 9배로 늘어나므로 동일한 면적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9분의 1배로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별까지 떨어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해서 별의 밝기가 결정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3.1등급, 그리고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1.6등급인 별의 거리가 지구로부터 2.5배 더 멀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별의 절대 등급이랑 겉보기 등급은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죠? 자, 그럼 우리 먼저 절대 등급부터 찾아볼까요? 별의 절대 등급의 정의는 뭐였죠? 그 별을 18색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에요. 따라서 절대 등급은요, 그 별의 실제 밝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절대 등급 자체에 이미 18색에 있다라고 했으므로 바뀌지 않는 값입니다. 따라서 이 별의 절대 등급이 처음에 마이너스 3.1등급이었다면 어디에 갖다 놓더라도 절대 등급은 다시 마이너스 3.1등급이 됩니다. 따라서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3.1이라고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문제는 겉보기 등급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의 제곱과 반비례해서 밝기가 어두워지는데요. 그쵸? 자, 그렇다면 이번에 몇 배가 멀어졌느냐? 2.5배 멀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거리가 2.5배 멀어졌다면 밝기는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함으로 2.5를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2.5의 제곱 빼더 어두워진 겁니다. 자, 근데 왜 애매하게 이렇게 계산하기도 힘들게 2.5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이걸 딱 보고 우리 친구들은 뭔가 감이 왔으면 좋겠어요. 별의 1등급 차이 밝기 차이가 몇 배였었죠? 맞아요. 바로 2.5배였거든요. 따라서 2.5배 어두워질수록 등급은 어떻게 될까요? 1등급이 더 커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 어두워질수록 등급은 숫자는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걸 여기에 적용을 해보면요. 결국 2.5의 제곱 배 어두워짐으로 두 등급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에 마이너스 1.6등급으로 겉보기 등급이 보였다면 2.5배 멀어졌을 때는 두 등급이 더 올라간 0.4등급으로 보일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겉보기 등급이 0.4등급인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의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 그리고 1등급 차이가 몇배 밝기 차이인지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1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겨울철에 볼수 있는 오리온 자리의 모습과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자리의 왼쪽 어깨,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에 위치한 베텔게우스는요, 색깔을 보니까 뭔가 따뜻한 색이죠. 적색 계열의 별이고요. 오리온 자리의 오른쪽 다리, 여기거든요. 여기에 있는 리겔은요, 딱 봐도 뭔가 푸르스름해 보이죠? 청백색의 별입니다. 이렇게 별마다 색깔이 다 다른데요. 이렇게 색깔이 다른 까닭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맞아요. 이 별의 색깔을 결정하는 요소는 딱한 가지였어요. 바로 별의 표면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표면 온도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적색인 베텔게우스의 온도와 이 리겔의 온도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뜨거운 별일까요? 맞아요. 붉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고 푸른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기 때문에 리겔이 더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텔게우스는 바로 온도가 낮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리겔의 표면 온도는 온도가 높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세 별의 색과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카펠라, 안타레스, 알니타크라는 세 별이 있고요. 우리 친구들 이 이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없고요. 자, 색깔을 보시면 황색, 적색, 청색으로 나타나 있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표면 온도를 옳게 비교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름도 있고요. 색깔도 있고 모습을 통해서 뭔가 크기도 대충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줘놓고 나서 표면 온도를 비교하라고 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네. 다양한 정보 중에 표면 온도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판단을 하셔야겠죠. 자, 표면 온도는 무엇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맞아요. 표면 온도는 색깔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이 표면 온도를 비교하고 싶다 하면은 다른 거다볼 필요 없이 그냥 색깔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크기, 뭐 거리, 뭐 이런 거다뭐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냥 색깔만 딱 놓고 봤을 때 푸른색일수록 온도가 높고 그리고 적색일수록 온도가 낮다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적색인 안타레스가 온도가 가장 낮고요. 그 다음이 카펠라, 그 다음에 알니타크가 가장 온도가 뜨거우므로 옳게 순서대로 연결을 했을 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위와 같이 세 별의 색깔이 다른 까닭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별의 색깔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별의 표면 온도였습니다. 따라서 방금 우리가 이전에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기 중에서 옳은 답은 5번. 세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6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표는 태양과 북극성의 색, 그리고 밝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과 북극성이 나와 있고요. 색깔,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이 쫙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양과 북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보시면요. 실제로 더 밝은 별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실제로 밝기가 누가 더 밝은지 이걸 판단하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맞아요. 여러 가지 정보 중에서도 우리 절대 등급만 보면 됩니다.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별을 딱 18색이라고 하는 같은 거리에 뒀을 때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라고 여러 번 반복을 했었죠. 따라서 절대 등급이 더 작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절대 등급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북극성이 마이너스 3.7로 더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실제로 더 밝은 별이 북극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표면 온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뭘 보면 알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번에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별의 색을 보고 찾아내시면 됩니다. 표면 온도는 별의 색깔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일수록 온도가 낮고 푸른색일수록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태양은 황색별이고요. 그리고 북극성은 황백색별입니다. 황색과 황백색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높은 별일까요? 네, 황색에서 이 백색이 더 섞인 황백색이 온도가 더 높은 별입니다. 따라서 태양이 북극성보다 표면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디귿을 볼게요. 이번에는 눈에 더 밝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눈에 더 밝게 보이는 것을 비교하려면 이 요소들 중에서 무엇을 보면 될까요? 네, 이번에는 겉보기 등급을 보면 되죠.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더 작을수록 더 밝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태양은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6.8입니다.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리고 북극성은 2.1 등급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북극성보다 실제로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훨씬 눈부셔 보이잖아요. 훨씬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북극성보다 눈으로는 더 밝게 보인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인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전 서논술형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모범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 S를 관측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고요. 그림에서 이 P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쓰고 별 S가 지구로부터 점점점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된다면 이 P 값이 어떻게 변할지를 서술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P는 무엇일까요? 네, 보자마자 우리 친구들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바로 연주시차죠. 그냥 시차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연주시차라고 정확하게 답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왜죠? 두 관측 지점과 이 물체 사이에 이루는 각도, 전체적인 각도, 여기가 바로 시차이고요. 그것의 절반을 한 값이 바로 연주시차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표현된 이 P가 정확하게 이 별의 연주시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찾았고요. 만약에 이별 S가 계속해서 우리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면 이 연주시차 값은 어떻게 될까요? 각도는 점점 작아지게 될 거예요. 따라서 P는 값이 작아진다라고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본강 공부할 때도요. 별까지 떨어진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로 직접 구할 수도 있었잖아요. 거리가 멀어지면 연주시차가 작아진다는 사실을 이식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반영해서 모범 답안을 작성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P는 연주시차고요. 별 S가 지구로부터 멀어진다면 P는 점점 작아진다라고 답변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어느 별의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별이 지구로부터 멀어진다면, 즉, 거리가 증가한다면, 이 별의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변할지를 쓰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요. 지금 이 별을 보니까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3등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3등급이라는 것인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별의 밝기는 어떻게 됐나요? 어두워졌어요. 정확하게 거리와 밝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별의 밝기는 별까지 떨어진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 그쵸? 그래서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그것의 제곱과 반비례해서 밝기는 더 어두워진다라는 사실 첫 번째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죠? 지금 문제에서는요,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변할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2단계,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변할지까지 써주셔야 완벽한 답이 되겠죠. 자, 밝기가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면 등급은 어떻게 되실까요? 네, 헷갈리면 안 돼요. 밝게 어두워지면 등급은 커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겉보기 등급이 더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반영해서요, 모범 답안을 작성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대 등급을 보시면요. 지금 현재 2등급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절대 등급의 개념을 떠올려 볼까요? 절대 등급이란 이 별이 10화세계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의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등급의 개념 안에 이미 10화세기라고 하는 고정된 값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별이 거리가 뭐더 가까워지든 혹은 더 멀어지든 어쨌든 이 별의 절대 등급을 묻는 순간 이미 이 별은 10화세기 고정이 되고 그때의 절대적인 밝기를 표현하는 값이 됩니다. 따라서 절대 등급은요, 거리에 상관없이 언제나 일정하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답을 작성하면요, 결국 정답은 2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절대 등급의 정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범 답안을 한번 보시면요, 절대 등급은 별까지의 거리와 관계없이 모든 별이 10화세기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의 실제 밝기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별이 지구에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절대 등급 변하지 않는다. 그대로 2등급이다. 라고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논술형 문제 읽어보면서 한번 어떻게 키워드를 넣어서 답변을 작성하면 좋을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의 밝기에 대한 설명을 담은 기사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천문학자들은요, 별을 관측할 때 별의 겉보기 밝기와 실제 밝기라는 이두 기준을 통해서 별의 실제 에너지 출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지구에서 보기에 밝은 별이 지구와 가까워서 밝아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지구에서 멀리 있어 어둡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매우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나타낸 등급인 이 겉보기 밝기라고 하는 개념은 그 별의 실제로 출력하는 에너지 값을 알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별의 밝기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별까지의 거리, 그리고 크기, 그리고 온도 등을 계산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자, 의 의미가 뭐냐면 별의 실제 밝기를 이제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별이 가지고 있는 뭐 출력하는 에너지라든지 그걸 반영해서 이 별까지의 거리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것도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어떤 공식에 대입을 해서 별이 뭐 실제 크기라든지 그리고 표면 온도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별의 물리량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 이 별의 밝기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계속 보면요. 최근 유럽 우주국은 가이아 위성을 통해서 수천만 개의 별의 밝기를 데이터를 수집해서 우리 은하 지도에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은하, 아직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개념인데요. 바로 다음 강의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 은하 속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는데 이 별들의 이제 뭐 분포라든지 어떤 질량의 별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먼저 설명하고, 이게 1번 조건이죠. 그리고 절대 등급 측정이 별의 실제 정지를 파악하는데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4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죠. 자, 그럼 먼저 우리 빠짐없이 조건 1번과 2번을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개념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안 보고 줄줄줄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자, 겉보기 등급이 뭐였죠? 맞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절대 등급은요, 별들이 10화세 거리에 있다고 가정하고 별의 실제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 절대 등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적어주시고, 자, 그렇다면 겉보기 등급보다도 절대 등급을 측정하는 것이 이 실제 성질을 파악하는데 왜 중요하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적으시면 되겠죠. 실제로 그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량을 알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거리, 크기, 온도 등을 계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모범 답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겉보기 등급은 지구에서 봤을 때 별의 밝기다. 그리고 별의 실제 거리와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밝기 정도를 말합니다. 반면 절대 등급은 별이 10화세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로 별이 실제로 방출하는 에너지량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이 절대 등급이 가지고 있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별까지의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겉보기 등급만으로는 별의 크기, 온도 이런

실제적인 물리량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밝기인 절대 등급을 알아내야 실제 성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라고 정답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볼까요? 그렇다면 별의 밝기를 아는 것이 우주에 대한 연구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밝기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일까? 구체적인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우리 친구들의 이제 생각을 적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어요. 우리 은하의 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 속에서 우리 이제 별까지 거리들을 다 파악하면은, 우리 은하의 뭐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장 가까운 별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우주 은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모범 답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밝기를 알면 별까지의 일단 거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의 지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별의 밝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별의 온도 그리고 나이 이런 것들을 알수 있어서 이제 별의 변화라든지 별의 진화 단계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까지는 우리가 중학교에서 다루지 않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이 별의 변화를 연구하는지 그 연구 방법까지도 배우게 됩니다. 네, 우리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8단원의 뒷부분인 우주에 대한 내용 또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가이드 박세훈입니다. 자, 선생님, 오늘은 어떤 도시를 가볼까요?
0: 오늘은 도쿄 어떠세요?
1: 아, 도쿄 너무 좋죠.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가봤던 해외 도시여서 굉장히 익숙한 도시인데요. 저는 이 도쿄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도쿄타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0: 아, 도쿄타워. 높이가 333m죠. 일본 연호 쇼와 33년에 맞춰서 333m로 계획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정말 뗄 수 없는 인연도 있어요.
1: 이게 도쿄의 상징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와 관계가 있을까요?
0: 네, 1958년에 지어졌는데요. 시기적으로 한국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된 시점이잖아요. 그 당시 철탑을 지으려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후에 버려진 고물들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이것들을 수입해서 도쿄타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1: 단순한 전망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네요. 사실 지금은 도쿄타워 두 배 정도 높이의 스카이트리가 생겼는데요. 여전히 이 도쿄의 랜드마크는 도쿄타워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쿄는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0: 이제 그 도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0: 영상을 통해 에도 막부를 거쳐 메이지 유신, 그리고 현재 도쿄까지 살펴봤는데요. 에도 막부 시절에 비극적인 사건을 또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대화재인데요.
1: 이 일본에는 목조 건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불이 났으면 정말 큰일 났을 것 같은데요.
0: 1657년에 메이레키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도시 절반이 불에 타고요. 사망자만 10만 명 이상이 났습니다. 당시 에도의 인구가 약 7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인구의 약 15% 이상이 사망한 거죠.
1: 이 도시도 무너졌겠지만 인명피해가 정말 끔찍하네요. 네.
0: 에도는 이걸 오히려 전환점으로 삼았어요. 방화시설이나 화재 완충지역을 만드는 등 막부는 도시를 완전히 재설계합니다. 그리고 이게 메이지 유신 때 근대화의 기본이 되죠. 도쿄의 일본 최대 도시 성장기 함께 살펴볼까요? 도쿄는 과거 에도라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에도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더불어 일본의 16세기 센고쿠 시대를 대표하는 다이묘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많은 다이묘들을 복속시켰을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복속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본거지는 지금의 나고야 지방이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간토 지방의 8개 주를 주면서 원래 본거지인 일본 중부의 미카와, 오하리, 스루가 등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포상 같았는데요. 사실상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일본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뜨려 세력을 약화시키고 견제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시 에도는 습지와 늪지대가 많은 낙후된 어촌 수준이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곳을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는 간척 사업과 성곽, 도로, 운하를 건설하며 도시 기반을 완전히 새로 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훗날 에도 막부의 중심이 되는 거대한 도시가 됩니다. 또한 에도가 있는 간토 지역은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직속 가신 세력이 적었기 때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독자적 지배권을 확립하기에 유리했습니다. 사실 나고야 근처는 여전히 도요토미파 다이묘들이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간섭 없이 세력을 키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에도로 옮겼지만 그곳의 지리적 잠재력과 정치적 독립성을 간파하고 이를 자신의 새로운 권력 기반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그 후에 쇼군들은 성을 크게 짓고요. 강과 운하를 정비하여 물자가 쉽게 오가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교통이 편리해지자 상인과 장인들이 많이 모여들었고요. 에도는 일본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지리적으로 에도는 간토평야에 위치해 넓은 농경지를 갖고 있었고요. 바다와도 가까워요. 교역에도 유리했습니다. 쌀과 물자들이 배로 쉽게 들어왔고 이것이 도시의 경제 성장을 도왔습니다. 또한 도로망이 잘 정비되어서 일본 각지에서 사람들이 오가며 문화와 물건이 활발히 교류되었죠.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막부가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면서 전쟁이 거의 사라졌고요. 대신 평화로운 시대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상인 계급이 성장했고 돈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 질서가 생겼어요. 또한 연극, 서예, 그림, 출판 같은 문화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특히 우키요에 같은 대중예술과 가부키 연극은 에도 시민들이 즐겨보던 문화였어요. 결국 에도는 단순한 정치 중심지를 넘어 일본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시대 속에서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 살며 오늘날 도쿄의 기반이 되는 도시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 후에 메이지 일왕이 수도를 도쿄로 옮긴 일은 일본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0: 원래 일본의 수도는 1000년 넘게 교토였어요. 교토는 일왕이 살던 궁궐이 있는 전통적인 도시였고 일본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1868년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큰 개혁을 시작하면서 나라를 새롭게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때 메이지 일왕은 수도를 교토에서 에도, 즉 지금의 도쿄로 옮기기로 했어요. 에도는 이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만든 막부의 중심지로 상업과 교통이 발달한 큰 도시였습니다. 막부가 무너진 뒤에도 도쿄는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뛰어나 나라를 운영하기에도 알맞은 곳이었어요. 또한 도쿄는 일본의 동쪽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도쿄라는 이름은 동쪽의 수도라는 뜻이에요. 이는 일본이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메이지 일왕은 도쿄로 옮기면서 새로운 궁궐을 짓고 정치의 중심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도쿄는 점점 서양식 건물과 도로, 학교가 생기며 근대적인 도시로 변했습니다. 철도와 통신시설이 생기고 신문과 교육이 발전하면서 일본은 빠르게 현대 국가로 나아갔습니다. 결국 수도를 도쿄로 옮긴 일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일본이 봉건 시대를 끝내고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도쿄는 이후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가 되었고요. 오늘날에도 그 위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에도에서 도쿄로 바뀌는 과정은 근대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0: 그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가 바로 도쿄역이에요. 1914년 메이지 정부 말기에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인데요. 서양식 건축 양식으로 으리으리하고 호화롭게 설계했어요. 자신감을 뿜뿜한 겁니다.
1: 이 여행 후기를 보면 정말 아름답다라는 이 찬사가 많죠. 근데 지금 모습은 완전히 복원한 상태인 거예요.
0: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1: 제2차 세계대전 때 도쿄 대공습을 당하면서 지붕이 완전히 타버리고 3층도 날아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전후에는 임시 지붕을 썼다가 2012년에야 현재처럼 원래 모습으로 복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0: 그러면 복원에만 60년이 넘게 걸렸네요.
1: 그렇죠. 이 전쟁이 남긴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쿄가 겪었던 비극의 역사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대공습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인 1945년 3월 10일 일본 수도 도쿄에 미국이 대규모 폭격을 가한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은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고 미국은 일본 본토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큰 도시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쿄는 일본의 정치와 경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주요 목표가 되었던 거죠. 이 폭격에는 수백 대의 미군 폭격기가 참여를 했고 폭탄 대신 불을 붙이는 폭탄인 소이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쿄에는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불이 빠르게 번질 수가 있었고 도시 대부분이 거대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단 몇 시간 동안 도쿄 시내의 대부분이 불타버렸고 약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다친 사람은 수십만 명, 집을 잃은 사람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공습은 이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민간 지역까지 불태운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이, 노인, 여성 등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도쿄 대공습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이전에 벌어진 일본 최대 규모의 폭격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이 도쿄는 폐허가 되었지만 일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도시를 다시 세웠습니다. 지금의 현대적인 도쿄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낸 결과이기도 한데요. 이 도쿄 대공습은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이었고요. 일본은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을 다스리고 재건하기 위해서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 기구가 도쿄에 설치되었습니다. GHQ는 일본을 직접 통치하면서 이 나라를 다시 평화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당시 GHQ의 최고 책임자는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었는데요. 그는 일본 일왕과도 만나서 일본 국민이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GHQ는 일본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를 완전히 바꾸는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우선 일본의 헌법을 새로 만들게 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의 일본국 헌법입니다. 일명 평화헌법이라고도 하죠. 자, 이 헌법에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들어있고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언론의 자유도 확대되어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이 모든 개혁은 일본이 군국주의에서 벗어나서 평화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쿄에 있던 GHQ 본부는요, 일본의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중심지였습니다. 이 GHQ가 실시한 개혁 덕분에 일본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고 이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GHQ의 통치는 일본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쿄 재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일본의 전쟁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열린 국제재판입니다. 정식 이름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인데요. 1946년 5월부터 1948년 11월까지 약 2년 반 동안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자, 이 재판은 독일의 전쟁 책임자들을 심판한 뉘른베르크 재판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은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줬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은 일본의 지도자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로 합니다. 자, 도쿄 재판에서는 일본의 전직 총리, 장군, 외무대신 등 28명의 전쟁 지도자들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 포로 학대, 민간인 학살 등의 책임이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중 7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나머지는 무기징역이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즉, 이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죄를 묻는 게 아니라 전쟁을 일으킨 국가 지도자들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새로운 국제 원칙을 세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쿄 재판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전쟁 범죄가 다 다뤄진 게 아니었고 일부 사람들은 승전국이 패전국을 일반

0: 일방적으로 심판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쿄 재판은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를 지키는 나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 도쿄 대공습을 보면 전쟁의 피해가 민간인들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남기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쿄 재판처럼 꼭 전쟁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면 좋겠어요. 다만 그 도쿄 재판은 그 범위가 좀 너무 한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 한계가 명확한 재판이었습니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함께 역사적인 전범 재판인 건 맞지만 일본의 침략을 당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들과 식민 지배를 당한 우리 한국은 재판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 책임이 있는 일왕은 기소되지도 않았죠.
1: 일본이 미국에 행한 범죄는 처벌받았는데 주변인 아시아에 행한 범죄는 빠진 셈이네요.
0: 네,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으로 접어들면서 빨리 끝내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정말 답답합니다. 독일은 나치 범죄에 대해 계속 사과하고 배상도 하는데 우리는 사과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정말 속상합니다.
0: 아무래도 대공습이나 이 원자폭탄 투하 때문에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전쟁 책임을 명확히 했다면 지금 이런 논란은 없었겠죠.
1: 그런 의미에서 평화헌법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최근 일본에서 이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계속 있잖아요. 일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0: 예, 일본의 움직임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쿄 여행은 여기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도 꼭 찾아와 주세요. 안녕!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 기억나죠? 대단원 내용 쭉 복습했고, 그 다음 대단원 마무리 문제 10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15문제까지 모두 만나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문제풀이 강의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풀면서 지인쌤이 미처 개념학습할 때 전달해주지 못한 내용을 보기 설명하면서 들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미리 다 풀고 채점하고 문제풀이 강의도 복습한다라고 생각하고 쭉 들어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북원교재 우리 친구들 잘 준비하고 수업에 참여해주세요. 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사실 법 안 지키고 살면 그냥 편안하죠. 길거리에 쓰레기도 몰래몰래 버리고 또 빨간불에 몰래몰래 길도 건너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었죠.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회 질서를 유지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이 둘 중에 우리 친구들 하나만 적었어도 괜찮고 이 뒤에 있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만 적었어도 괜찮고 두 개 다 적어주었으면 아주 훌륭한 답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귀찮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오늘 수업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원교재의 98쪽 잘 피고 같이 문제풀이할 준비 됐죠?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 오늘 1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에 나타난 기본적 권리 중 자유와 관련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헌법에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잘 담아두었는데 다섯 가지가 있었죠. 자유와 관련된 거, 평등과 관련된 거,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국가에 어떤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거,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자유와 관련된 것만 고르라는 문제예요. 기억을 보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라고 했네요. 자, 이것은? 그렇죠. 자유라는 키워드도 잘 들어가 있어요. 자유와 관련된 권리가 맞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니은도 볼게요.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자유롭게 이사도 할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유와 관련된 권리가 맞지요. 자, 지금 기역과 니은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국가의 간섭 없이 내가 원하는 직업 선택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사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절대 국가가 당신은 꼭 선생님이 되세요. 당신은 꼭 경찰을 하세요. 이렇게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능력에 따라서 원하는 직업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니은과 같이 내가 원하는 곳에 우리 얼마든지 가서 살수 있지요. 국가에서 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고, 디귿과 리을도 살펴볼게요. 선거에 참여해서 나라의 대표를 뽑는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이지만 자유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자, 그 다음 리을도 볼게요.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고 구청에 요구했어요. 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다음 그림과 관련 있는 기본적 권리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에 드러난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우리 친구들이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문제에 다양한 사례들이 나왔을 때 어떤 권리인지 연결시킬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볼게요. 면접 장소이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있죠. 성별이나 장애로 차별받지 않고 회사에 면접을 볼수 있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은 회사에 면접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다 합격을 시켜준다라는 게 아니라 면접을 볼 기회를 제공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남자든 여자든 장애가 있든 없든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뭐꼭 합격을 시켜준다, 불합격을 시켜준다, 이건 몰라요. 그건 면접을 보고 공평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채용을 하겠죠. 그치만 이렇게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는 상황이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보기 봅시다. 1번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조금은 더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하는 건데, 이러한 상황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 2번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다. 그렇죠. 이 그림과 관련된 것이죠. 성별, 장애를 이유로 이렇게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다 평등하게 대우받고 있어요. 다 누구나 다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받았죠. 2번이 관련된 설명이고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아니죠.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대표적으로 선거권을 들었습니다. 자, 5번에 국가에 어떤 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13번 볼게요. 다음 그림에 나타난 인권 침해 사례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번에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만나볼 수 있었죠.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음식점인 것 같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설거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말풍선 내용 볼게요. 회사에서 직원들의 동의도 없이 폐쇄 회로 텔레비전, 즉 CCTV를 설치했어요라고 했습니다.
아하, 지금 어떤 일터인데, 지금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의

동의도 없이 CCTV를 설치해두고 뭐 사장님이 될 수도 있겠고 이 가게의 주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계속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인권 침해 사례에 해당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늘 CCTV를 설치해두고 계속 감시하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막 좋지는 않죠. 늘 뭔가 눈치가 보이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하면 좀안될것 같고 자유롭지 못한 기분이 들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잠깐 쉴 수도 있고 다른 직원들이랑 대화도 할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감시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그 자유를 침해당한 상황이 될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CCTV를 설치할 때는 늘 이것을 설치한다라고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설치하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밑에 보기 볼게요. 1번에 사생활 침해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될수 있겠죠. 나만의 생활이에요. 내가 일하면서 조금은 쉴 수도 있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이러한 나의 사생활을 침해당한 그런 사례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2번에 사이버 폭력 아니죠.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 이것도 아닙니다. 알겠죠? 자, 사생활 침해랑 개인정보 유출이 조금 비슷해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상황, CCTV와 관련된 상황은 사생활이 침해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직업에 대한 편견 아니고요. 공공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도 아닙니다. 정답은 1번, 사생활 침해가 되는 거예요. 14번 볼게요.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까닭 두 가지 배웠던 거, 그것을 떠올려 보면 되는 거예요. 1번의 편견 맞죠? 사람들의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차별로 이어지고 그것은 인권 침해다라고 했어요. 자, 2번의 차별 나왔죠? 3번의 배려입니다. 자,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권을 보장해 줄수 있겠죠.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폭력.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사람, 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엄청난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고정관념도 우리가 사라져야 될안 좋은 생각이라고 했죠. 정답은 3번. 15번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하나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1번. 친구와 함께 줄넘기를 하다가 다쳤어요. 자, 이것은 인권을 침해당한 걸까요? 다쳤으니까, 신체적인 피해가 있으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얼마든지 친구랑 놀이하다가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친구랑 같이 놀다가 친구가 실수로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실수로 일어난 우연한 사고와 같은 것은 인권 침해라고 볼수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 친구를 다치게 했다라든지 또는 어떤 시설이나 뭐 이런 안전 시설이 부족해서 다쳤다든지 그런 것은 인권 침해가 될수 있지만 내가 놀다가 실수로 다쳤다. 그것은 인권 침해는 아닙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 1번이죠. 나머지도 한번 읽어볼게요. 2번에 경사로가 없어서 유아차로 이동이 힘들다. 이것은 시설 부족으로 인한 인권 침해 맞고요. 어린이가 낡고 오래된 놀이터에서 논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노는 이 놀이 시설은 안전하게 늘 관리되고 그렇게 설치될 의무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어린이들이 위험하다. 이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4번에 친구가 내 게시글에 악성 댓글 달았어요. 사이버 폭력이죠? 맞습니다. 5번에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았다. 외국인 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 맞죠? 1번은 아닙니다. 16번에서 17번 문제. 다음은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서 정리한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16번 보니까 위 보고서의 기억에 들어갈 인권 침해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인권 침해를 당한 건가요? 라고 묻는 거죠. 침해 대상은 비어 있고, 신문 기사를 통해 조사했네요. 침해 사례가 중요하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방송에 이

0: 자막이 없어서 청각 장애인은 방송을 시청하기가 어려워요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청각 장애인은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 TV 프로그램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자막이 꼭 필요해요. 내용을 글로 이렇게 적어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이 필요한데 이 자막이 없으면 누가 인권 침해를 당한다? 그렇죠. 여기 바로 장애인이 되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청각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위 보고서에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어쨌든 이 자막이 없어서 우리 청각 장애인들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보기를 볼게요. 1번에 점자 표기. 자, 점자 표기는 무엇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시각장애인들이 볼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져서 이게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죠. 점자 표기는 이 청각장애인과 관련된 설명은 아닙니다. 자, 2번 볼게요. 자막 방송을 제공한다. 그렇죠. 아까 여기 자막이 없어서 불편하다라고 했으니까 자막을 제공한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자막뿐만 아니라 이 청각 장애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바로 수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수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뉴스 볼때 한쪽 이 면에 이렇게 몸짓이나 어떤 표정 등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을 본적 있나요? 그게 바로 수어예요. 이렇게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을 손짓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청각장애인들이 그것을 보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막과 수어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더 좋겠고요. 3번의 점자 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이었죠. 휠체어 리프트는 이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시설이고, 5번에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나왔어요.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택시는 택시인데, 장애인을 전용으로 한 콜택시라는 거예요. 이 안에 보면 일반 택시와는 다르게 휠체어를 뭐 고정할 수 있는 장치도 있고 뭐 손잡이도 있고 그렇게 휠체어를 탄 사람들도 얼마든지 편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잘 갖춰둔 택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7번의 정답은 2번. 18번도 볼게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여기 힌트가 잘 나와 있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이에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노인 무료 예방 접종이라고 나왔죠. 우리 이렇게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예방 접종을 해 줘요. 왜? 그렇죠. 독감과 같은 이런 질병은 굉장히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누군가 한 명이 걸리면 주변에서 잘 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건강한 사람은 독감에 뭐한번 걸려도 얼마든지 뭐 이겨낼 수도 있지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독감에 걸리면 조금은 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미리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이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추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무료 예방 접종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불렀죠. 무엇이라고? 사회,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해 보세요. 사회 보장 제도였죠. 사회 보장 제도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것은 인권 교육이죠. 2번에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 이미 침해된 권리를 구제한다라는 건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관련된 설명이 아니죠. 3번에 장애에 따른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장애와 관련된 내용 아니었고요. 4번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성별도 아니죠. 5번에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질병이잖아요. 이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건강하게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다.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에 들어가는 하나의 내용이다. 19번에서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신문 기사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신문 기사 읽기 전에 문제에서 묻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19번에 위에 기사에 나타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 신문 기사 안에 어떤 인권 침해 사례가 들어가 있나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럼 이제 신문 기사 읽어볼게요. 제목이 놀 곳이 없어요. 외면받은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힌트가 나왔어요. 놀 곳이 없습니다. 놀 권리를 침해당했나 봐요. 내용을 보니까 땡땡시에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지역 내에 유일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다. 그러나 최근 시설 보수 공사로 인해서 3달간 휴관에 들어갔다. 휴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이 잠시 쉬는 거예요. 그런데 3달 동안이나 쉬었다고 해요. 하지만 대체 시설이 없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문화 생활을 할수 있는 다른 곳을 찾지 못해서 불편을 겪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보기 읽으면서 살펴볼게요. 1번이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자, 지금 나온 내용은 학교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어요. 학교 밖에 이 청소년들이 문화 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두거든요. 여기 그 이름을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지었대요. 따라서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 밖에 있는 시설이에요. 자, 2번에 청소년 문화 생활 공간이 없어져 갈 곳이 없다. 이게 바로 맞는 설명이죠. 자,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문화 생활을 할 곳을 제공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놀 권리, 쉴 권리, 그리고 꿈과 재능을 찾아갈 권리가 있어요.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항상 공부만 해야 되고 또는 어떤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죠. 청소년들은 아직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문화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사회생활도 배우고 어떤 경험을 하면서 내 꿈과 재능을 찾아갈 권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청소년 문화 생활을 할 공간이 없으면 권리가 침해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에 놀이터의 미끄럼틀이 망가진 채로 방치되어 있다? 아니죠. 4번에 세면대가 높아서 어린이들이 손을 씻기 어렵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자, 5번에 친구가 내 허락 없이 내 사진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렸다.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위에 기사에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의 해결 방안. 해결 방안으로 적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이게 어떤 인권침해였다고요? 그렇죠. 청소년들이 문화 생활할 공간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문화생활 공간을 다시 만들어주면 되겠죠. 1번에 인권교육을 운영한다. 인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뭐 어른들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올바른 인권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는 건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죠. 자, 2번에 낮은 세면대 설치. 키가 작은 어린이들을 위한 낮은 세면대 설치 아니고요. 3번에 청소년 문화 시설을 마련해 준다. 이게 바로 정확한 내용이 되겠죠. 청소년 문화 시설 없어서 불편해요 라고 했으니까 만들어 주는 거예요. 4번에 놀이 시설 관리 및 보수. 자, 헷갈릴 수 있었겠지만 4번은 놀이 시설이에요. 놀이시설이라고 하면 뭐 놀이터와 같은 것들 떠올릴 수 있겠죠? 여기서는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놀이터뿐만 아니라 이 문화생활을 한다라는 건뭐 어떤 음악을 할 수도 있고 뭐 미술을 할 수도 있고 요리를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공부가 아닌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4번 놀이시설은 아니다. 자, 5번에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교육해준다? 이것도? 아니죠. 정답은 3번으로 정리할게요. 21번 봅시다. 다음 대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연아와 하준이의 대화를 한번 볼게요. 연아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어. 아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설립된 어떤 기관이구나. 힌트 얻을 수 있죠. 자, 하준이도 볼게요.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연구도 하는 곳이야. 자, 어디일까요? 정답을 찾았나요? 그렇죠. 바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이죠. 이 국가인권위원회는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2001년 11월에 새롭게 나타난 기관인데요. 국가의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의 간섭도 받지 않아요. 단순히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공평하게 이것이 인권을 침해한 것인지 혹은 인권을 잘 보장해준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설치된 그러한 기관이다.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왔듯이 법과 정책을 연구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인권 침해당했다라고 하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인권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인권위원회 우리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22번입니다.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 인권도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고 우리 서로서로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죠. 사회적으로도 하고 있고 개인적인 노력도 있었어요. 자, 그와 관련된 설명이 아닌 것을 골라볼게요. 1번의 장애 이해 교육입니다. 선생님, 인권이라는 말안 들어갔으니까 1번 정답인가요? 아니죠. 장애 이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그들에 대한 어떤 편견도 버릴 수 있고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에요. 인권과 관련된 내용 맞죠? 자, 그다음 2번.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하면, 그렇죠.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죠. 따라서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알맞습니다. 따라 정답이 될수 없다. 자, 3번. 공공편의시설을 설치합니다. 공공편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을 설치해두는 것이죠. 이것은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맞으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4번에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축소한다. 축소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줄인다라는 거죠. 노인을 위한 일자리를 줄이면 노인에 대한 차별이 되겠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을 못할 것 같다라고 편견을 가지고 일자리를 축소하게 되면 노인을 인권 차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죠. 4번. 5번도 볼게요. 인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 운동을 한다. 서명 운동을 하는 것도 우리 개인이 할수 있는 노력에 들어갔었죠. 어떤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해서 필요한 기관이나 어떤 국가에 요청을 할수 있는 그러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23번. 인권 보호를 위해 어린이가 할수 있는 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인권 교육에 참여한다. 우리 어린이들이 할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인권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2번에 인권 홍보 노랫말 만들기. 노랫말을 재밌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좋은 생각이고요. 3번에 인권 보호 포스터 만들기도 어린이들이 할수 있겠고요. 4번에 친구에게 존중하는 말 사용하기. 이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어떤 친구들의 꿈을 응원해주고 존중해주는 말을 하면 좋습니다. 자, 5번에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법 만들기. 자, 법을 만드는 건 우리 어린이들이 할 수는 없죠. 국가에서, 사회에서 할수 있는 일이니까 5번이 정답. 24번 문제 볼게요. 지영이의 인권을 존중하는 말을 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 지영이가 여학생인데요. 제 꿈은 축구선수입니다. 저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5명의 친구들이 각각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살펴볼게요. 상현이, 너 축구 못하지 않아? 자, 어때요? 이 말을 들은 지영이의 기분이 어떨까요? 내 꿈을 무시당한 기분이겠죠. 땡. 2번에 제이. 축구 연습이 더 필요해 보여. 너 축구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상대방의 꿈을 조금은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3번, 승준이. 여자는 축구선수 할수 없어. 자, 우리 승준이가 한 말이 사실 가장 문제가 큽니다. 이 성별로 인한 차별이잖아요. 여자도 얼마든지 축구 잘할 수 있죠. 이것은 편견에 해당됩니다. 자, 4번의 상아.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수 있을 거야. 화이팅! 어때요? 그쵸. 우리 지영이의 꿈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종민이. 너는 축구 선수가 될 만큼 달리기도 빠르지도 않잖아. 자, 이것도 친구의 꿈을 무시한 거죠.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꼭 달리기만 잘해야 되나요? 공을 잘 막을 수 있으면 될 수도 있고, 또 공을 잘 차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달리기라는 능력 하나만으로 그 친구의 꿈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에요. 25번.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바르게 실천한 사람의 이름을 쓰세요. 서윤이는 상대방보다 내 권리를 우선으로 생각해. 내가 더 중요하니까. 이것은 아니죠. 지원이 나이에 따라 차별하는 태도를 갖고 있어. 안 되죠. 우리는 차별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재훈이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어.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정답은 재훈이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마지막 퀴즈 나가요.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우리 친구들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문제풀이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사회 전혜은 선생님과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우리 두 번째 중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요. 대륙, 대양 공부했죠. 그리고 특히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대륙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나머지 대륙에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공부할 차례이지요. 자,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북일 교재 94쪽이고요. 유럽에 속한 국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대륙, 유럽입니다. 자, 유럽은요, 아시아 대륙의 서쪽에 있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각 대륙과 대양의 위치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유럽의 여기 있으면 아시아가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 서쪽에 유럽이 있는 거 맞죠? 자, 그런데 유럽은요, 면적은 좁지만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 지도 보세요. 면적이 다른 대륙에 비해 좁은 편인데요. 정말 많은 국가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자, 유럽 대륙의 특징, 면적은 좁지만 많은 국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럽에는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에스파냐, 이탈리아 등의 국가가 있는데요. 자, 이 국가들은 우리가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유럽은 동쪽으로 아시아, 서쪽으로 대서양, 남쪽으로 지중해, 북쪽으로 북극해와 접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관계적으로 위치를 기억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유럽 대륙이 있는데요. 동쪽으로 아시아 있죠? 자, 서쪽으로 대서양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 지중해. 자, 이 지중해가요.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의 기준, 경계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쪽으로는 북극해와 접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러시아라는 나라가 아시아 대륙에도 있지만 유럽 대륙에도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요,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예요. 자, 여기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우랄 산맥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럽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먼저 북유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유럽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덴마크 있죠? 그리고 아이슬란드도 북유럽에 속한 나라예요. 자, 북유럽에 속한 나라들은요. 위도가 높은 편이에요. 지금 여기가 북위 60도잖아요. 우리 북위 60도에서 90도를 고위도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온이 조금 낮다라는 거, 우리나라보다 기온이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선생님은 옛날에 북유럽 나라 외울 때 가나다라 순이다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노스핀이잖아요. 그래서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 파하 순서대로다 해서 앞자 따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 순서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 때. 자, 그래서 북유럽 이런 나라들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서유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서유럽 보면은 아일랜드, 자, 영국 섬나라이지요. 그리고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독일은 서유럽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중부유럽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중부유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고 체코, 헝가리. 자, 이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또 체코, 헝가리는요, 중부유럽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동부유럽이라고 보기도 해요. 기준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 중부유럽 했고요. 자, 이제 동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이런 나라 있죠? 자, 동부유럽, 동유럽, 그리고 이제 남부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부유럽, 포르투갈, 에스파냐, 자, 스페인이라고도 하고요. 이탈리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라는 나라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저기 위로 가보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 3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다가 발트해예요. 그래서 발트 3국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유럽 대륙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세 나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노르웨이, 아까 북유럽에 있던 나라였죠. 영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요. 그쵸? 남북으로 길게. 그리고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해안선이 복잡하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영국 섬나라입니다. 이렇게 여기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섬나라로 영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스위스라는 나라도 있는데요. 스위스는 내륙국이에요. 자, 내륙국이라는 것은요. 바다에 둘러싸여 있지 않고 육지 안쪽에 있는 나라를 내륙국이라고 합니다. 이 내가요, 안에 있다. 육지 안쪽에. 그러니까 주변에 바다가 없는 거예요. 자, 스위스를 우리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자, 스위스 어때요? 주변에 바다 없죠? 내륙국입니다. 자, 근데 스위스만 내륙국인 게 아니에요. 지금 체코도 내륙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헝가리도 내륙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내륙국이라고 합니다. 자, 내륙국이며 영토가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라마다 영토 모양이 다르지요. 자, 이렇게 유럽에 속한 국가 공부했는데요. 친구들 그 사실 아나요? 유럽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바티칸입니다.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인데요. 함께 알아볼게요. 세계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는 바티칸 시국입니다. 왜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냐면 시가 도시예요. 그리고 국이 나라국. 그러니까 도시가 곧 나라다라고 해서 바티칸 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티칸 시국은요,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도시 안에 바티칸 시국이 있어요. 로마 도시 안에 나라가 있는 거예요. 면적은요, 약 0.44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경복궁보다 조금 큰데 나라예요. 바티칸. 자, 그래서 지금 바티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바티칸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장소입니다. 가톨릭의 중심 장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티칸에 관광 갈 때는 복장에 조금 신경을 써야 돼요. 짧은 옷, 민소매 이런 거.

입을 수 없고 조금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바티칸 들어갈 때 이렇게 가방 검사 같은 것도 해요. 그리고 바티칸에서 정말 유명한 것이 그 성당 천장에 있는 그림이죠. 미켈란 젤로가 이제 그린 아담의 창조. 하느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장면이 이 바티칸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티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교황도 살고요. 추기경, 그리고 바티칸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근위병 등이 바티칸에서 살고 있답니다. 자,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 이탈리아 수도 로마 안에 있는 나라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대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속한 국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아프리카는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에요. 첫 번째로 큰 대륙은 아시아였고, 아프리카가 두 번째로 큰 대륙입니다. 자,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죠? 지금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를 적도가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는 대륙이 아프리카예요. 자, 아프리카에 다양한 나라 있는데요. 이집트,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의 국가가 있대요. 자, 먼저 이집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는요,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나일강은요,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남수단, 수단을 거쳐 이렇게 이집트를 흘러 지중해로 나가는 강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일강은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에요. 원래 이집트는요, 기후가 굉장히 건조해요. 그래서 사막도 많은데요. 이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농사도 지을 수 있었고, 도시도 발달을 했고, 그래서 이집트 문명도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다라는 말도 있죠. 자, 이집트 기억을 해주세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예요. 자, 그리고 에티오피아도 있는데요. 자, 친구들 에티오피아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죠. 에티오피아. 자, 그런데 아프리카 동쪽에 있죠. 동쪽. 그리고 여러 나라로 둘러싸여 있는 내륙국이라는 사실 알수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유럽 대륙에서 스위스도 내륙국이라고 했죠? 내륙국이 뭡니까? 주변에 바다가 없고 육지 안쪽에 있는 나라죠? 자, 지금 에티오피아 지도상에서 보면 주변에 다 육지입니다. 육지 안쪽에 있지 주변에 바다가 없어요. 자, 내륙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에티오피아만 내륙국인 게 아니에요. 옆에 남수단도 내륙국이고요. 뭐 차드, 니제르 다 내륙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번 찾아볼래요? 자, 여기 남쪽 끝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남쪽 끝에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때 아프리카 하면 기온이 되게 높고 사막 이런 것 생각하죠. 자,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위도를 한번 볼까요? 위도를 따라가 보면 남위 30도 이선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 그래도 중위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즉, 남아프리카 공화국은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지만 사계절이 있고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라고 했을 때 그냥 전부 뜨겁고 사막이 있을 거야, 다 사막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개념입니다, 친구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사계절이 그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나라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아, 우리 친구들 동물의 왕국 보는 것 좋아하나요? 뭐 사자, 기린, 코끼리, 얼룩말, 자, 그런 동물의 왕국에 등장하는 그런 동물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볼수 있죠. 우리 케냐나 탄자니아에 가면 그런 동물을 볼수 있습니다. 특히 탄자니아는요, 동물의 왕국에 자주 등장하는 세렝게티 초원이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나이지리아도 아프리카에 있다라고 했죠? 나이지리아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친구들.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국경선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 특이해요? 맞아요. 자, 이런 국경선 굉장히 직선이죠. 어떻게 이런 직선의 국경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요, 식민 지배의 결과입니다. 과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했을 당시 국경선을 정할 때 아프리카의 문화나 민족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위선과 경선으로, 즉 지도상의 편의로 국경선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 모양의 국경선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특징도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했고요. 그 다음 대륙은 바로 북아메리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대서양 건너서 북아메리카로 가볼까요? 자, 북아메리카에 속한 국가입니다. 북아메리카,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접해 있으며 대륙 전체가 북반구에 속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특징이에요. 자, 여기 북아메리카 있는데요. 자, 이쪽에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 있죠. 자, 그리고 적도가 이곳을 지납니다. 자, 위도 영도, 그러니까 북아메리카는요, 모두 북반구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쿠바, 자메이카 등의 국가가 있는데 이따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북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는요, 본초 자오선의 서쪽에 있어서 본초 자오선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와 낮과 밤이 반대인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우리 경도에 따라 시차가 생긴다고 했죠? 우리나라는요, 경도, 영도를 기준으로 할 때, 이제 우리나라는 동경 135도선의 시각을 표준시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1시간에 15도니까 이제 경도 영도에서 우리나라는 몇 시간 차이다? 9시간 차이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북아메리카 대륙은요, 서경 30도에서 이렇게 막 시작을 해요. 자, 그럼 서경 30도와 우리나라는 몇 시간 차이 날까요? 자, 경도 영도에서 서경 30도는 15도에 1시간이니까 2시간 차이 나겠죠? 자, 그러면 서경 30도와 동경 135도는 몇 시간? 11시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서경 30도는 11시간 차이 나고 서경 60도는 13시간, 15시간, 17시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따라서 본초 자오선의 서쪽에 있는 북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는요, 우리나라와 낮과 밤이 반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해해서 기억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북아메리카에 속한 국가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위에서부터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리고 이제 여러 국가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도 북아메리카 대륙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린란드 덴마크령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미국을 보면은요, 여기도 미국이죠. 자, 미국은요, 영토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알래스카예요. 알래스카는요, 과거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이제 돈을 주고 산 땅이 알래스카인데요. 자, 알래스카도 미국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본토라고 해요. 기본이 되는 영토여서 본토라고 하고, 이제 알래스카도 미국의 땅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여기 보도록 할게요. 캐나다 보겠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가 바로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영토가 가장 넓은 국가는 러시아, 두 번째 캐나다, 세 번째는 미국이고요. 네 번째가 중국이에요. 자, 그래서 캐나다 이쪽에 있어요. 자, 이제 미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토 이렇게 두 군데이지요. 영토 일부인 알래스카가 본토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알래스카고 여기가 본토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멕시코입니다. 미국의 남쪽에 있어요. 자, 북아메리카는 위에서부터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멕시코. 자, 그리고 쿠바.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예요. 자, 여기가 카리브해거든요. 여기에 쿠바, 자메이카 같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나마라는 나라가 있죠. 자, 파나마 보면 우리 친구들 뭐가 기억나죠? 파나마 지협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지협이란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좁고 잘록한 땅이 지엽이에요. 이 파나마 지엽을 경계로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나눈다라고 했어요. 자, 그 파나마 지역에 파나마라는 나라도 있는데요. 파나마도 북아메리카 대륙에 속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북아메리카에 속한 국가 알아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남아메리카에 속한 국가를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는요, 북아메리카 남쪽에 있죠. 대부분 남반구에 속합니다. 자, 왜 대부분이라고 했나요? 자, 아래 지도를 보면 여기 적도 영도가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적도, 위도, 영도. 자, 그래서 적도를 기준으로 북쪽은 북반구, 남쪽은 남반구잖아요. 자, 대부분 남반구고요. 남아메리카 대륙에 속한 국가들 중에 북반구에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반구에 속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남쪽은 남극해와 접해 있어요. 자, 남아메리카의 남쪽. 여기는 뭐예요? 남극해. 그리고 이제 뒤에 남극 대륙이 있겠죠. 자, 브라질, 에콰도르, 칠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 등의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남아메리카에 속한 국가를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볼리비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지도에서 볼리비아 한번 찾아볼래요? 볼리비아, 여기 있죠.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여러 국가의 둘러싸인 내륙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주변에 바다 없습니다. 육지 안쪽에 있는 국가로 둘러싸인 나라, 내륙국 볼리비아입니다. 자, 옆에 보면 파라과이도 내륙국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자, 그리고 브라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질 여기 있는데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영토가 가장 커요. 딱 봐도 브라질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영토가 가장 크지요?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영토가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아르헨티나예요. 자, 브라질이 가장 영토가 넓고, 그 다음이 아르헨티나라는 거예요. 자,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리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많이 들어봤을 나라예요. 왜냐하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조금 있잖아요. 자, 그리고 칠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칠레는요, 영토의 모양이 굉장히 특이한데, 동서 길이에 비해 남북 길이가 굉장히 긴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로로 길쭉한 나라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칠레. 남북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자, 남북 길이가 길다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래요. 한 나라의 기후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이 칠레에 여러 가지 위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요, 아타카마 사막, 건조기후도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사계절이 있는 온화한 온대기후도 있고, 이제 기온이 굉장히 낮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다양한 기후를 볼수 있다라는 거. 그것은 이제 영토의 모양이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국가들을 조금 살펴본다면, 자, 여기 칠레 위에 페루라는 국가 보이죠? 자, 페루 하면 어떤 거 생각나요? 잉카 문명. 잉카 문명의 발상지. 페루. 자, 남아메리카에 속한 국가예요. 자, 그리고 여기 에콰도르라는 나라도 있는데요. 에콰도르는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로 적도를 뜻합니다. 적도. 자, 어때요? 지금 위도 영도, 적도가 이 에콰도르를 쫙 지나고 있죠? 자, 나라 이름이 적도예요. 에콰도르, 스페인어. 자, 그리고 콜롬비아도 남아메리카에 있는 국가인데요. 콜롬비아 하면 유명한 거 뭐예요? 커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원두에서도 콜롬비아 원두가 좀 있어요. 자, 또 여기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베네수엘라는 이제 석유가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국가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남아메리카에 속한 국가들을 조금 알아보았어요. 자, 우리가 모든 국가들이 어느 대륙에 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각 대륙마다 조금 특징적인 국가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국가를 공부해 봤는데요. 우리 국가별 면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나라는 러시아였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캐나다, 세 번째는 미국, 네 번째는 중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나라는

0: 도대체 몇 위일까 궁금하죠? 자, 전 세계에요. 약 190여 개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109위 정도 된다라고 해요. 영토의 면적이 109위 정도. 자, 우리나라는 이 정도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친구들,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의 영토 모양을 봤는데, 국가마다 영토 모양이 조금 달랐죠? 자, 세계 여러 국가의 영토 모양과 특징을 좀 공부하면서 우리 오늘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계 여러 나라의 영토 모양은 다양해요. 자, 예를 들어,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자, 우리 이탈리아,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인데요. 이렇게 장화 모양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살펴봤지만, 남북으로 길게 뻗은 칠레. 자, 여기 칠레. 남북으로 이제 길게 뻗어 있죠. 그리고 사각형에 가까운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데 사각형에 가까워요. 그쵸? 그리고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자, 우리 아시아 대륙에서 적도 근처에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있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국경선과 해안선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다. 국경선과 해안선의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한 내용 우리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1번. 자, 이 대륙은요, 아시아 대륙의 서쪽에 있는 대륙이에요. 자, 아시아가 있으면 서쪽에 있는 대륙으로 면적은 좁지만 많은 나라가 있는 대륙은 그렇죠. 유럽이죠. 2번입니다. 자, 이 대륙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래요. 그리고 남반구와 북반구에 걸쳐 있어요. 대륙 한가운데를 적도가 지난다는 것이겠죠? 어떤 대륙? 아프리카입니다. 자, 3번입니다. 이 대륙은요,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접해 있으며, 대륙 전체가 북반구에 속한대요. 자, 대륙이 있으면요, 이쪽에 태평양 있고, 이쪽에 대서양 있고, 위에 북극해 있다는,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 북반구에 속하는 이 대륙은 그렇죠. 북아메리카죠? 북아메리카. 자, 우리 친구들, 대륙과 대양, 위치. 기억하면서 이런 문장들 해석해 주면 됩니다. 자, 6번입니다. 대륙과 대륙에 속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 할게요. 1번, 각 대륙에 속한 국가의 수는 모두 같습니다. 아니죠. 자, 우리 유럽 대륙 면적은 좁지만 정말 많은 국가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륙마다 국가의 수가 같은 게 아니에요. 자, 2번. 북아메리카에 속한 국가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있습니다. 맞죠? 위에서부터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리고 미국은 알래스카도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국가와 관련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자, 국가 있고 설명 있는데 찾아볼게요. 유럽에 속한 국가로 영토가 장화를 닮은 모양이다. 자, 캐나다, 이탈리아, 칠레 중에 이탈리아가 되겠죠? 자, 세계에서 영토 면적이 두 번째로 큰 국가는 캐나다죠. 자, 동서 길이에 비해 남북 길이가 매우 긴 국가, 그래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는 국가, 칠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가는요, 유럽 대륙 표현되어 있고요. 나는 북아메리카 대륙 표현되어 있어요. 자, 가 1번입니다. 가 지도의 국가들이 속한 대륙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가 뭐예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핀란드. 유럽이죠. 유럽. 자, 2번입니다. 나 지도의 기역에 들어갈 국가 이름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북아메리카 대륙, 캐나다, 미국, 멕시코죠. 자, 그럼 기역은 미국이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8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친구들,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나라로 이탈리아 로마 안에 위치한 이 국가는 어디일까요? 오늘 공부했는데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더욱더 재미있는 사회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회,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포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선 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뒤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엉이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원, 6단원의 첫 번째 시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6단원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자, 우리 6단원에서는요, 다각형의 둘레를 어떻게 구하는지, 그리고 넓이는 또 어떻게 구하는지 함께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첫 번째 시간 선생님과 함께 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개념학습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우리 6단원은요, 수학의 큰 흐름에서 어떤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공부하고 또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함께 먼저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내용은요, 다각형의 둘레에 대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1제곱센티미터, 1제곱미터, 1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 넓이의 단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 삼각형, 마름모,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 과정을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먼저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전에 배웠었던 우리 친구들 2학년 때 아마 길이 비교하고 길이를 더하고 길이를 빼는 거 아마 공부했을 거예요. 자,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 1m와 1km가 얼마인지, 그리고 1m를 cm로 변환하면 몇 cm가 되고, 자, 1km는 m로 변환하면 얼마가 되는지 우리 친구들 공부했었죠? 자, 그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 내가 그 부분이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이 강의를 듣는 게더 좋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 했었습니다. 4학년 때 어떤 내용 공부했었냐면요. 삼각형 되게 다양하게 여러분들 공부했었죠? 그리고 사각형에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사각형 있는 거 공부했을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우리 바로 이 둘레와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과 사각형의 종류, 그리고 평행과 평행선에 대한 내용 한번더 복습하고 우리 6단원 강의 듣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공부한 내용은 나중에 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되면 우리 직육면체라고 하는 또 새로운 도형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자, 그것의 부피를 구하거나 또는 겉넓이, 그리고 원의 넓이도 우리가 구해 볼수 있습니다.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구할 때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5학년 때 배우는 우리 지금 6단원 내용이니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다각형은 무엇이냐? 그 하나하나의 여러분들 선분, 즉 변의 길이가 모두 같 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볼까요? 자, 지금 우리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삼각형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세 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6 더하기 6 더하기 6. 자, 둘레라고 하는 것은 이 테두리의 이 길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6 더하기 6 더하기 6, 6 곱하기 3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정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6 곱하기 3에서 18cm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직사각형은요, 우리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평행하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수직으로 만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에 이러한 변은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우리 5cm에 해당되는 것을 가로라고 하고요. 우리 4cm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세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직사각형 둘레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우리 서로 마주보는 것은 길이가 같다라고 했어요. 자, 마주보는 것은 서로 같기 때문에 결국 가로가 똑같은 거두 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로가 어떻습니까? 세로가 똑같은 거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가로 곱하기 2, 세로 곱하기 2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5cm, 자, 가로 부분을 선생님이랑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자, 길이가 같은 부분을 빨간색으로 칠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길이가 세로인 부분을 파란색으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자, 빨간색과 파란색. 자, 이걸 우리가 한 세트로 한번 묶어 보도록 합시다. 자, 한 세트로 묶으면, 자, 이 직사각형 둘레는 결국 이러한 세트가 몇개 있는 건가요? 그렇죠. 두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 더하기 세로. 자, 이렇게 세트가 두개 있다 해서 우리 가로 더하기 세로 한 것에 곱하기 2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5cm, 4cm짜리 직사각형. 자, 우리 둘레 길이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둘레 길이 구하면 먼저 가로 5cm짜리 두개 있고 세로 4cm짜리 두개 있으니까 5 곱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가로와 세로를 먼저 더해주고, 자, 더해주면 9가 되겠죠? 자, 그게 두 세트 있다. 자, 그래서 곱하기 2 해서 18cm 나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 평행사 변형의 둘레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평행사 변형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둘레를 구하느냐? 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해준

것과 다른 한변의 길이 곱하기 2 해준 것. 자, 그것을 더해줍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런 것이냐? 바로 평행사변형의 성질 때문인데요. 평행사변형은 서로 마주보는 두 변이 어떻습니까? 서로 평행하고 그리고 길이가 같아요. 즉, 여기가 8cm면 마주보는 것도 8cm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5cm면 우리 왼쪽에 있는 변도 5cm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결국은 이 테두리의 길이를 모두 더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8cm가 어때요? 두개 있지요? 자, 그리고 5cm짜리가 두개 있다. 자, 이두 개를 더해줍니다. 자, 또는 우리 아까 전에 직사각형과 마찬가지로, 자, 8cm와 5cm, 자, 이두 개를 더한 이한 세트짜리가 몇 세트 있어요? 두 세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한 값. 곱하기 2를 해줘서 우리가 둘레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26cm라고 하는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름모의 둘레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름모는 여러분들 어떠한 사각형이었나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마름모는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마름모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름모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 자, 그것은 결국 한 변의 길이. 자, 이한 변의 길이가 어때요? 네 개의 변이 모두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7 더하기 7 더하기 7 더하기 7 하는 것과 같으니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 줬느냐? 수학적으로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로 우리가 나타내 준 것이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7cm짜리 변이 4개가 있으니까 7 곱하기 4에서 얼마가 나온다? 28cm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면서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육각형의 둘레를 우리가 구하려고 해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 넣어 봅시다. 자, 길이가 같은 변이 모두 몇개 있는지 먼저 찾아볼게요. 자, 지금 변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선생님이랑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똑같은 변 여러분들 몇개 있어요? 여섯 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다각형의 이름이 뭐예요? 여섯 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길이가 다 똑같다. 그래서 정육각형이라고 하지요. 자, 그럼 길이가 같은 변은 모두 몇 개다? 여섯 개다. 자, 그래서 우리 정육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가 4cm인데 이 똑같은 게몇개 있는 거예요? 여섯 개 있다. 그래서 4 곱하기 6 해서 얼마? 24cm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자, 여러 가지 사각형의 둘레를 이제 구하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나온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네요. 자,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했었느냐? 직사각형의 우리가 성질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여러분들 어떻다? 같다. 자, 그래서 우리 6cm짜리가 두 개. 자, 몇 cm? 4cm짜리가 두 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근데 다른 방법으로도 나타내면 이 동그라미와 세모, 즉 가로와 세로를 더한 이 세트가 똑같은 게몇개 있어요, 여러분들? 두 세트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6과 4를 더해준 이 세트가 두개 있다. 그래서 우리 6 더하기 4 해주면 얼마입니까? 10이죠. 거기에 곱하기 2 해주니까 20. 그래서 우리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 얼마다? 20cm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은 여러분들 어떤 도형이죠? 그렇죠. 바로 평행사변형입니다. 서로 마주보는 변이 서로 지금 평행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서로 마주보는 변끼리 길이가 똑같습니다. 아하, 아까 우리 직사각형 할 때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 변의 길이가 7cm짜리인 것이 두개 있고요. 다른 변의 길이는 여러분들 5cm짜리인 것이 두개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 7 곱하기 2 해주면 14지요. 자, 5 곱하기 2 해주면 얼마입니까? 10입니다. 자, 더 해주면 얼마? 24가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른 방법으로도 24가 나오는지 볼까요? 자, 우리 동그라미와 세모, 자, 이렇게 한 세트짜리 더한 것이 두개 있습니다. 자, 7과 5를 더해준 것이 두 세트 있는 것이죠? 자, 7 더하기 5는 얼마? 12. 자, 이게 곱하기 2 해주니까 얼마? 24. 자, 우리 위의 방법과 아래 방법의 계산값이 같은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3번은 우리 마름모입니다. 자, 마름모는 네 개의 변이 모두 같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마름모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느냐? 한 변의 길이인 8cm짜리가 몇개 있다? 똑같은 게네개 있다. 자, 그래서 8 곱하기 4 해서 마름모의 둘레 32cm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우리 정사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사각형 중에서도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마름모의 둘레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친구들이 4학년 때 배웠었던 다각형과 그리고 사각형에 각각의 어떤 성질들이 있었는지, 자, 이거를 잘 기억한다면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손쉽게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속에서 이러한 개념이 어떤 문제 형태로 나타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사각형의 둘레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해보는 문제예요. 선생님이 과거에 배웠었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풀면 굳이 공식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죠. 자, 정사각형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어떤 정사각형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정사각형의 이름을 아는 방법은 변의 개수를 세어보면 됩니다. 자, 변의 개수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렇다면 이것의 이름은 정오각형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변이 총 다섯 개 있는 거죠? 하나의 변이 7cm인데 이 똑같은 게 다섯 개 있다? 그러면 우리 7 곱하기 5 해주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35가 나오죠? 그래서 1번 문제, 정오각형의 둘레 길이는 35cm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자, 2번의 이름도 우리 찾아보아야 되겠죠? 변이 몇개 있는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렇다면 이 도형의 이름은 바로 정팔각형이 되겠죠? 정팔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가 5cm인 변이 똑같은 것이 몇개 있다? 8개 있다. 그래서 우리가 5 곱하기 8 해줘야 되겠죠? 5 곱하기 8하면 얼마? 40. 자, 그래서 우리 정팔각형의 둘레 길이는 얼마다? 40cm다.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둘레 길이를 주어졌네요. 자, 둘레 길이를 주어지고 한 면이 그럼 얼마일까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어떻게요? 숫자와 도형의 이름만 바꿔서요. 자, 우리 친구들이 3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한 유형의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정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둘레가 98cm인 정칠각형이 있는데요. 이 정칠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자, 둘레가 얼마다? 98cm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정다각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둘레의 길이에서 이 도형, 정칠각형의 변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겠죠? 자, 정칠각형은 여러분 변이 7개 있습니다. 자, 그럼 98 나누기 7 하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우리 해보면 되죠? 98 나누기 7. 자, 계산해 봅시다. 자, 계산하면 하나 올라가고요. 자, 28 나와요. 그렇죠. 그럼 우리 목4또 올라가고요.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몫이 얼마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정칠각형의 한 변의 길이 얼마다? 14cm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예요. 둘레가 20cm인 정사각형을 그리는 문제입니다. 자,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까 전에 3번 문제 해결했었던 거잘 떠올려 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어떻게 했었죠? 둘레의 길이에서 변의 개수만큼 나눠주면 한 변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것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체 둘레가 20cm예요. 자, 그런데 정사각형이니까 변의 개수는 4개겠죠? 20 나누기 4를 해주면 얼마입니까? 5입니다. 즉, 한 변의 길이가 얼마? 5cm인 것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그럼 한 변의 길이 5cm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종이 한 칸이 가로가 1cm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큼 여러분들 그려주시고요. 자, 우리도 똑같이 정사각형과 세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각형 자를 이용해서 반듯하게 그리면 정사각형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5번은요. 두 정사각형의 둘레가 같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는 문제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해결했었던 3번 문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두 정사각형의 둘레가 같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야 돼요. 자, 그럼 이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정사각형 둘레의 길이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둘레의 길이에서 나누기 4를 해줘야 이한 변의 길이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고민을 했더니 앞에 힌트가 나왔죠? 두 정사각형의 둘레가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우리 왼쪽에 있는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구해볼까요? 우리 정육각형 둘레의 길이 구하면, 자, 한 변의 길이가 8cm입니다. 자, 그런데 변이 몇개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게 6개 있어요. 자, 8 곱하기 6 하면 얼마? 48이죠. 즉, 둘레의 길이가 48cm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두 개의 둘레가 같다라고 했으니, 우리 오른쪽에 있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도 얼마다? 48cm이다. 자, 그런데 여기 한 면의 길이를 구하는 것이니까, 정사각형 48에서 얼마를 나눠줘야 되겠어요? 정사각형이니까 4를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면 얼마? 12가 나옵니다. 즉, 이 정사각형 한 면의 길이가 얼마인 것이다? 12cm인 것이다. 자,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5번 문제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3번 문제 업그레이드 형태의 문제였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의 유형을 정복하면 이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우리 친구들이 손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6cm인, 자, 이번엔 마름모네요. 자, 마름모의 둘레는 몇 cm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될 수학적 지식. 마름모가 어떤 도형인지를 떠올려 보아야 되겠죠. 자,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요. 즉, 우리 둘레, 한 변의 길이가 16cm인데, 자, 둘레를 구하라고 했으니,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똑같은 거, 16cm짜리가, 똑같은 게 4개 있어야 마름모겠죠? 자, 둘레 길이 구하면 얼마? 64cm다. 자, 그래서 우리 마름모의 둘레 64cm인 것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 중에서 둘레가 더 짧은 도형을 찾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여러분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각 가와 나의 둘레 길이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가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는 여러분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어떻게 했었죠? 우리 성질을 잘 생각해봅시다. 자,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냈어요? 11cm짜리가 2개 있고, 4cm짜리가 2개 있다.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도 있었나요? 자, 결국에는 우리 11cm와 4cm짜리, 자, 요렇게를 더한 게몇 세트 있는 거예요? 두 세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1 더하기 4를 우리가 두번 해준다. 자, 이렇게도 우리가 나타내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얼마? 30cm라고 하는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나는 여러분들 8cm와 8cm 길이가 똑같아요. 그리고 직각이네요? 자, 그렇다면 길이가 모두 똑같고 직각인 것은 정사각형입니다. 자, 정사각형은 결국 같지요. 한 변의 길이 똑같은 게 4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8 곱하기 4로 정사각형 둘레 길이 구해줄 수 있겠어요. 자, 구하면 얼마? 32cm죠. 자, 그러면 둘레가 더 짧은 도형의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30cm가 더 짧으니 7번 문제 정답 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평행사변의 둘레의 합몇 센티미터인지 구하는 것인데요. 자, 평행사변형 어떻게 구했어요? 자, 우리 한 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줬습니다. 똑같이 두 세트 있는 거니까요. 자, 계산해주면 32cm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은 8 더하기 6 해주면 얼마죠? 14입니다. 자, 그게 두개 있으니까 28이 되겠네요. 자, 이두 개의 둘레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32cm와 28cm 더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60cm가 되겠죠? 그래서 8번 문제 정답 60cm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는요, 가로가 8cm인 직사각형인데, 자, 둘레가 36cm일 때 세로가 몇 cm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세로 모르니까 네모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직사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했었죠? 자,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자, 그거를 두 세트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준 게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8 더하기 네모만큼이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거를 구하려면 우리 36에서 2를 나눠줘야 됩니다. 자, 36에서 2를 나눠주면 우리가 18이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즉, 자, 이만큼이 18이 되어야 18 곱하기 2에서 36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네모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네모는 얼마입니까, 그럼? 그렇죠. 18에서 8을 뺀 1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세로 몇 센티미터다? 10cm다. 자, 이렇게 우리 9번 문제 정답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0번 문제 보면 한 변의 길이가 8cm, 다른 한 변의 길이가 6cm인 평행사변형이 있는데요. 각 변의 길이를 두 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늘린 길이가 얼마인지 볼까요? 먼저 8cm 두 배로 늘리면 16cm예요. 자, 그리고 우리 6cm 두 배로 늘리면 12cm죠? 자, 이렇게 늘린 상태에서 평행사변형의 둘레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늘어난 거 기준으로 해보면 한 변의 길이 16, 다른 한 변의 길이 12. 자, 이것이 여러분들 몇 세트 있다고요? 두 세트 있다고요. 자, 그래서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우리 16 더하기 12는 28. 자, 그래서 결국 28 곱하기 2니까 계산하면 56이 나옵니다. 자, 우리 평행사변형의 둘레 몇 센티미터가 된다? 56cm가 된다.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11번 문제는요,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의 둘레가 같을 때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가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의 둘레가 같다라고 하는 부분에 여러분들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행사변형의 둘레를 일단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는 변의 길이가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둘레가 같다라고 하는 조건 생각해서 마름모의 성질 뭐였어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요. 그래서 둘레의 길이 나온 것을 똑같이 어떻게 준다? 4로 나누어 준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계산해 볼까요? 평행사변형의 둘레 구해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 18, 다른 한변14. 자, 이게 여러분들 두 세트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 두 세트 계산하면 32 곱하기 2예요. 32 곱하기 2 하면 64죠. 자, 그런데 마름모는요, 둘레 길이 64예요. 64인데 4개가 다 길이가 똑같죠? 그래서 나누기 4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기 4 해주면 얼마가 된다? 그렇죠. 바로 16이 된다. 즉, 마름모 한 변의 길이는 16cm인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되돌아보기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되돌아보기 문제는 방금 전에 해결했던 11번 문제랑 해결 방법이 같지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과 둘레가 같은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돼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다. 자, 근데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은 바로 직사각형의 둘레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름모랑. 자, 그렇다면 우리 주어진 직사각형 둘레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바로 가로 더하기 세로를 먼저 해주고, 자, 그렇게 해주면 얼마예요? 38cm죠. 자, 곱하기 2 해줘서
76cm라고 하는 우리가 둘레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레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우리 마름모의 성질을 잘 떠올려 봐야 되겠죠? 마름모는 네 별의

한 편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둘레 같다고 했으니까 76cm를 이용해서 나누기 4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한 변의 길이 얼마? 19cm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이 해결한 과정 우리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 친구들이 먼저 직사각형의 둘레를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직사각형 둘레 구하는 과정 나와 있어야 되고요. 자, 마른 모의 성질 이용해서 76 나누기 4, 19cm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그럼 오늘 같이 공부했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다각형의 둘레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공부했었던 건 정다각형의 둘레예요. 자, 정다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를 해주면 되지요. 왜냐하면 정다각형이라는 것 자체가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변의 길이 곱하기 변의 수만큼 해주면 둘레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 같이 공부했어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직사각형의 둘레 공부했어요.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곱하기 2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직사각형의 성질이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들? 서로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가로 똑같은 거두 개, 세로 똑같은 거두 개. 자, 이렇게 더해서 우리 둘레 길이 구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두고 할수 있다? 자, 가로랑 세로를 이렇게 한 묶음으로 치면 이 똑같은 묶음이 두개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평행사변형도 직사각형과 마찬가지로 마주 보는 두 변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같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사각형처럼 한 변의 길이 그리고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또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개 다른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두 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둘레 길이 구해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마른 모는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보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얼마인지 EBS 수강의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들 우리 친구들 꼭 스스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 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문제 다 풀어봤죠? 어려운 문제는 혹시 없었나요? 틀린 문제가 있었다면 꼭 다시 한번 풀어보기로 선생님이랑 약속했죠?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꽉꽉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게요. 닭은 전체의 몇 퍼센트일까요? 오,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의 수의 비율을 보았을 때 돼지 40%, 소 35%, 오리가 15%라면 닭은 바로 10%가 되겠죠.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오늘은요, 선생님이 북 1 그리고 북 2를 모두 준비하라라고 했죠. 먼저 오늘은 수학으로 세상 보기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우리가 수학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다음 우리 북2 준비해서 5단원 핵심 내용 복습해 볼 거고요. 그 다음 쪽지 시험 문제 10문제도 만나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수학으로 세상 보기 내용 만나 볼까요? 자, 여러분. 북 1 수학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공학 도구를 사용하여 그래프 그리기. 오, 공학 도구를 사용한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집에다가 이렇게 연필과 자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그리는 연습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자, 200일 동안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 선생님, 특히나 원그래프는요, 이렇게 원 모양을 그리려면 컴퍼스도 있어야 되고요, 자도 있어야 되고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원그래프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5%씩 이렇게 눈금을 표시하는 데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원그래프 하나 그리려고 컴퍼스 준비하고, 각도기도 준비하고, 자도 준비하고, 준비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공학도구를 쓰는 겁니다. 자, 어떻게 쓸 거냐면요. 여러분, 검색창에 EBS 매스를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여기 누리집을 열어서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학습존이라는 곳이 있어요. 학습존에서 수학공학도구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자, 그러면 오른쪽에 뭐가 나오냐면요.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여러 가지 공학도구들이 나와요. 그중에서 우리는 제일 위에 있는 초등학교용 공학도구 부분을 봅니다. 자, 초등학교용 공학도구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초등학교용 이지통계, 그 다음 초등학교용 그림그래프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자, 우리는 초등학교용 이지통계를 선택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지는요, 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쉽게 나타낼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선택.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에 이지통계 초등학교용이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하기, 이것을 눌러서 이지통계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시작하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짜잔, 바로 이렇게 표가 뜰 거예요. 자, 이렇게 표가 맨 처음에 뜰 때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 있냐면요. 항목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좋은, 보통, 나쁨, 매우 나쁨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항목일, 항목이, 항목상, 항목사, 항목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것이고요. 수량은 전부 다 비어 있을 거예요. 이때 표의 제목과 각 칸을 선택하여 자료를 입력하는데요. 우리 동네 미세먼지 상태라는 제목을 입력하고 좋은,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자료를 입력한 다음 자료의 수량까지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를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요, 그냥 막대 그래프 같이 그냥 수량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래프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내는 우리 원 그래프 또는 띠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비율은 어디에다가 나타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여러분, 오른쪽 위에 보면 계산도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계산도구를 딱 눌러요. 그러면 합계 온, 백분율 온, 여기 두 가지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 표에 아랫부분에 합계가 생기고 오른쪽에는 백분율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만들 준비가 다된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선택하잖아요. 그래프를 선택하면 띠 그래프 모양으로도 그래프를 만들 수 있고요. 원 그래프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각 부분의 비율에 알맞게 띠 그래프도 나뉘어져 있고 원 그래프도 각 부분의 비율에 맞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공학 도구를 이용하니까 훨씬 더 쉽게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자, 선생님, 저 이렇게만 봐서는 진짜 진짜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직접 이지통계를 이용해서 원 그래프, 띠 그래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말한 우리 누리집, 바로 이지통계 누리집입니다. 자, 선생님이 EBS 매스에 수학공학도구에서 접속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 초등학교용 이지통계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이지통계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시작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비어있는 표가 나오죠. 그러면 먼저 이 표에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동네 미세먼지 상태.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하기를 누르면 어때요? 표의 제목이 바뀌었죠? 그럼 첫 번째 항목으로 좋음. 그 다음 두 번째 항목으로는 보통. 세 번째 항목으로는 나쁨. 마지막 네 번째 항목으로는 매우 나쁨이라고 넣어 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수량도 58일, 그리고 84일, 36일, 그리고 22일이라고 넣어 봅니다. 자, 이렇게 표가 완성이 되었는데 합계도 없고 백분율도 없죠.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있는 이렇게 계산기 모양, 계산 도구를 눌러 보세요. 그러면 왼쪽 위에 합계 그리고 백분율을 온이라고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표에 합계와 백분율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그래프 만들어야겠죠. 왼쪽에 이렇게 진한 남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있는 단추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왼쪽에 표 그리고 자료가 있고 아래에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를 눌러보세요. 그럼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T 그래프, 원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T 그래프를 누른다면 짜잔! 다음과 같이 T 그래프로 나타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좋음은 29%, 보통은 42%, 나쁨은 18%, 매우 나쁨은 11%라는 것이 아주 잘 드러났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리기 진짜 어려워하는 원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짜잔! 원 그래프도 딱 눌러보니까 우리 동네 미세먼지 상태를 원 그래프로 아주 잘 표현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프 색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도 바꿔 볼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료를 여러분도 이지통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세요. 이제는 우리 5단원 핵심 내용 복습과 쪽지 세움 내용을 만나 볼게요. 우리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에서 배웠던 내용, 핵심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 가지 그래프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첫 번째는 T 그래프, 두 번째는 원 그래프였어요. 자, T 그래프를 알아보았습니다. T 그래프라고 하는 건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어떤 모양의? T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말하는 거예요. 자, T 모양에 나타냈다라고 해서 T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좋아하는 민속놀이별 학생 수의 비율을 D그래프로 나타내었네요. 윷놀이를 좋아하는 학생은 25%, 연날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36%, 제기차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27%, 줄다리기를 좋아하는 학생은 12%예요. 자, 이렇게 D그래프로 나타내면요. 각각의 부분의 비율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날리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줄다리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몇 배입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연날리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36%이고, 줄다리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12%이기 때문에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자. 36 나누기 12를 했을 때 3이니까, 아, 3배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뭐, 윷놀이보다 제기차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해도 좋고요. 또는 연날리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가장 높다. 또는 줄다리기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가장 낮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그래프의 내용을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원 그래프에 대해서도 알아보아야겠죠. 원 그래프는요, T 그래프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은 바로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T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는 말 그대로 T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였고요. 원 그래프는요, 말 그대로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꽃별 학생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원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자. 장미를 좋아하는 학생은 36%이고, 백합을 좋아하는 학생은 42%이고, 튤립을 좋아하는 학생은 13%이고, 기타 꽃을 좋아하는 학생은 9%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멀리에서 봐도 한눈에 보았을 때 백합을 좋아하는 학생 수가 비율이 가장 높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표로 나타내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는요, 멀리에서 봤을 때 또는 여러 개의 자료가 있을 때 한눈에 쉽게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래프의 유용한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귀찮아도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원 그래프의 특징이기도 하고, T 그래프의 특징이기도 하죠. 백합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무엇입니다. 자, 보니까 백합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42%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백합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42%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있죠. 그 다음 각 항목끼리의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장미를 좋아하는 학생이 튤립을 좋아하는 학생보다 어때요? 장미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36%이고, 튤립을 좋아하는 학생의 수는 13%이니까, 아, 장미를 좋아하는 학생이 튤립을 좋아하는 학생보다 더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또는 반대로 생각해서 튤립을 좋아하는 학생이 장미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보다 더 적습니다라고도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또 그래프를 읽고 그래프를 보고 나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튤립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과 장미를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의 합은 백합을 좋아하는 학생의 수보다 더 많습니다. 또는 더 큽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는 것들이 그런 연습들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을 할수 있어야 다양한 문제에서도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알겠죠? 여러분 열심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자, T그래프랑 원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라고 했죠.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종류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일단, 바닐라, 초코, 딸기 맛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학생 수는 50명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하는데요. 이제 전체 기준이 되는 것이 50명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50분의 25,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50으로 약분하면 1, 50으로 약분하면 2가 되죠. 25 곱하기 2이니까 바로 50이 되죠. 그래서 50%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초코 아이스크림은요, 15명의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죠? 50분의 15 곱하기 100입니다. 50으로 약분해주면 1 그리고 2. 15 곱하기 2니까 30이죠? 30%예요. 그 다음, 딸기를 좋아하는 학생의 수는요? 그렇죠. 10%죠. 10명이죠. 50분의 10 곱하기 100이니까 50으로 약분하면 1 그리고 2. 10 곱하기 2는 20이에요. 그래서 20%의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럼 백분율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50%, 그 다음 30%, 그 다음 20%.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백분율,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모든 부분에 모든 아이스크림 종류별 학생 수의 비율,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종류별 학생 수의 비율을 다 더하면 항상 얼마가 된다고 했어요? 얼마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100%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전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체 학생 수랑 여기에 있는 이 비율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전체 학생 수가 50명일 때이 50명이 전체, 즉 100%라는 거잖아요. 잘 살펴보니까 50 곱하기 2가 100이잖아요. 그 다음, 딸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학생 수가 10명인데 10 곱하기 2를 했더니 20이 되는 거잖아요. 초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학생 수 15명인데 곱하기 2를 했더니 30이 돼요. 자, 바닐라 아이스크림 좋아하는 학생 25명이죠. 곱하기 2 했더니 50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학생 수나 어떤 자료의 수의 합계를 보았는데 우리가 이 100%랑 좀 관련이 깊네. 그래서 계산하기 쉬울 것 같네. 예를 들어 뭐 200명이라던가 똑같이 100명이라던가 또는 1000명이에요. 그런 식이라면 우리가 백분율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도 다음과 같은 규칙을 찾아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이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해요. 50 더하기 30이 80이니까 80에 20을 더하면 100이 된다. 어때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50 더하기 30 더하기 20이 100이니까 100%다. 이걸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만약 100%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100분을 잘못 구한 거니까 다시 처음부터 계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꼭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각 항목의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서 띠나 원을 나누어 주세요.
자, T 그래프와 원 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에서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 건데요. T 그래프에서는 다음과 같이 T를 선을 그어서 나눠주는 거고요. 원 그래프에서는요, 원의 중심부터 이렇게 원의 가장자리까지 선을 그어서 나누는데 여기에서 백분율을 크기만큼 맞추어서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 눈금 한 칸, 눈금 한 칸이 몇 퍼센트를 나타내는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자, 5% 그리고 5%죠. 이걸 확인해서 선을 그어 D를 나눠 주시고요. 자, 나눈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써야 합니다. 바닐라 50%, 초코 30%, 딸기 20%. 이런 식으로 내용과 백분율을 써야 하고요. 마지막, T 그래프나 원 그래프의 제목을 써줍니다. 제목을 가장 먼저 쓸 수도 있고요. 가장 마지막에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제목,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표에 있는 제목 있죠? 그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여러 가지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만났던 그래프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림 그래프, 막대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그리고 이번에 배운 T 그래프, 원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들마다 특징이 있었어요. 먼저 그림 그래프는 그림의 크기와 개수로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지역별 초등학교의 수,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에 좋아요. 보통 지도와 함께 지도 위에다가 여러 가지 그림을 섞어서 그림을 넣어 그림 그래프를 완성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지역별 분포를 알 수 있으니까 한눈에 쉽게 들어옵니다. 그 다음 막대 그래프도 있었죠. 막대의 길이로 수량의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의 종류 이런 것인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쩌면 가장 자주 접하는 그래프가 바로 막대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 다음 꺾은선 그래프는요.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는데 편리한 그래프인데요. 교실의 온도 변화라던가 아니면 매년 자라는 내 키의 변화라던가 아니면 뭐 1년 동안의 강수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꺾은선 그래프를 많이 사용합니다. 마지막 T 그래프와 원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비율이죠. 비율.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꺾은선 그래프, 막대 그래프, 그림 그래프에서는요. 비율이란 말이 없었어요. T 그래프랑 원 그래프는 비율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후보별 득표율 같은 이런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주로 사용이 된다. 그런 주제가 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모두 모아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쪽지 시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자, 쪽지 시험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볼 거예요. 먼저 1번부터 3번입니다. 예원이가 학급 문고의 종류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학급 문고의 종류별 책의 수의 비율이라고 제목이 나타나 있죠. 동화책 40%, 위인전 20%, 참고서 25%, 만화책 15%입니다. 1번 문제, 위와 같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는 무엇일까요? 자,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래요. 그럼 우리 이 그래프의 이름은 띠 그래프라고 했죠. 띠 그래프라고 씁니다. 띠 그래프. 자, 그 다음 2번. 참고서는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요? 라고 했어요. 자, 참고서는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 참고서만 보면 되죠. 참고서 보니까 25%. 전체가 100%라고 보았을 때 25%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5%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다음 3번. 동화책의 수는 위인전의 수의 몇 배인가요? 라고 했어요. 동화책은 전체의 40%고요. 위인전은 전체의 20%예요. 동화책의 수는 위인전의 수의 몇 배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몇 배냐? 나눗셈으로 비교를 하자. 그럼 40 나누기 20으로 알 수가 있겠네. 40 나누기 20은 2야. 그래서 두 배구나 라고 그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T 그래프를 보면요. 각 부분의 비율까지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4번부터 6번입니다. 세호가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꽃을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 좋아하는 꽃별 학생 수의 비율이라고 하면서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장미 30%, 개나리 25%, 벚꽃은 오, 백분율이 나와 있지 않고요. 튤립 20%, 기타 10%예요. 자, 4번 문제 봅니다. 위와 같이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는 무엇인가요? 자, 전체의

최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 바로 이름 원 그래프죠. 원 그래프가 됩니다. 자, 원 그래프랑 띠 그래프 둘 다 그 이름은 모양에서 온 거예요. 원 모양을 나타낸 그래프라서 원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5번, 벚꽃을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요? 자, 우리 여기 있는 그래프에서 비어있는 부분이 있을 때부터 선생님은 눈치를 챘습니다. 아, 이 벚꽃 백분율 구하라는 거구나. 자, 그러면 나머지의 백분율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딱 하나의 백분율만 모를 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전체가 100%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나머지의 비율, 즉 나머지의 백분율을 모두 더해서 100에서 빼주자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전체가 100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 빼기 장미가 30%죠. 그 다음 개나리는 25%예요. 튤립은 20%죠. 기타 10%입니다. 이걸 모두 더한 다음 빼주는 거예요. 30 더하기 25는 55죠. 55에 20을 더했으니까 75, 75에 10을 더했으니까 85죠. 결국 100에서 85를 뺀 거예요. 그러면 얼마? 15가 되는 거죠. 벚꽃을 좋아하는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 바로 15%가 되는 거예요. 정답 15%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6번이에요. 세훈의 학교 6학년 학생이 140명일 때 개나리를 좋아하는 학생은 몇 명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6학년 학생이 몇 명인지는 이 위에 있는 문제에서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6학년 학생이 140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량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 비교하는 양은 어떻게 구했나요? 그렇죠. 바로 기준량의 비율을 곱해서 구했어요. 그러면 개나리는 전체의 25%만큼의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으니까 전체 140명 중에서 25%, 즉 100분의 25만큼의 학생들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다음과 같이 식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25로 약분을 했을 때 1 그리고 4이니까 4로 다시 한번 약분을 해줄게요. 4, 3, 12, 4, 5, 20 그러면 35가 된다. 그래서 개나리를 좋아하는 학생은 35명이 되는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전체 양, 그러니까 기준량이 주어졌을 때 비교하는 양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죠. 다음 7번부터 9번입니다. 시온의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좋아하는 계절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좋아하는 학생 수 나타냈고요. 합계도 나타나 있네요. 백분율은 나타나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아마 채워야겠죠. 7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전체 학생 수에 대한 여름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보세요. 자, 전체 학생 수는 160명이고요. 여름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56명이에요. 그럼 160분의 56,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그 비율을 구할 수가 있겠죠. 20으로 약분을 하면 5, 20으로 약분을 하면 바로 8이 됩니다. 그러면 8, 7에 56이니까 8로 역시 약분이 되죠. 그럼 1이 남고 56은 무엇이 되나요? 그렇죠. 바로 7이 됩니다. 7로 35이니까 아, 35%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선생님이 약분을 할 때 이렇게 7이라고 써놓았는데요. 여러분 답을 쓸 때에는 이렇게 약분한 수를 바로 쓰면 안 되고 56이라는 수를 일단 쓴 다음 이게 약분한 결과라는 걸 생각해서 곱하여 답을 얻어보세요. 8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전체 학생 수에 대한 겨울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해보세요. 아, 여기 겨울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백분율을 구하라는 건데요. 전체 학생은 160명, 그 다음 겨울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48명이죠. 160분의 48 곱하기 100을 계산합니다. 역시 20으로 약분했을 때 5 그리고 8이죠. 8, 6에 48이기 때문에 8로 약분을 했을 때 1 그리고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 5, 30이니까 아, 30%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 9번입니다. 표를 보고 띠 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계절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을 모두 구했습니다. 봄은 20%, 여름은 35%, 가을은 15%, 그리고 겨울은 30%예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이 띠 그래프를 보고 각 부분의 비율에 맞게 선을 그어서 먼저 나누어 줘야겠죠. 봄은 20%이니까 4칸만큼, 여름은

15%이니까 7칸만큼, 가을은 15%이니까 3칸만큼, 겨울은 30%이니까 6칸만큼에 가서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서 나눠줍니다. 자, 선을 그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 각 부분의 내용과 백분율 쓰는 거죠. 그 다음 내용과 백분율, 내용과 백분율까지 적으면 다음과 같이 T그래프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를 이용해서 선 바르게 그어서 완성을 해보세요. 10번, T그래프나 원그래프로 나타내기에 알맞은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자, T그래프나 원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내기에 좋은 것 무엇이 있을까요? 기억, 지역별 쌀 생산량이에요. 지역별 쌀 생산량? 이런 경우에는 그림 그래프 또는 막대 그래프가 유용하겠죠. 니은, 날짜별 강낭콩 키의 변화? 자, 무엇의 변화를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꺾은선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아주 잘 드러나잖아요. 디귿, 우유의 영양 성분의 비율. 아, 비율 나왔네요. 영양 성분의 비율은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겠어요? 그렇죠. T그래프 또는 원그래프로 나타내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디귿이 됩니다. 무엇 무엇의 비율이 나와 있다면 T그래프나 원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좋아요. 이렇게 쪽지시험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죠? 팽순회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했습니다. 전체 학생에 대한 가을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이 20%이고 그 수가 24명이라면 팽순회학교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 1을 준비해주세요. 학교시험 만점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교시험 만점학 문제 미리 풀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모두 안녕!

0: Hello.
1: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뻔뻔한 퀴즈로 출발해 볼까요? 화면을 보세요. 심장이 쿵쾅쿵쾅, 숨이 헐떡헐떡, 무척 힘들어 보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심장이 놀라서. 2번, 심장이 승부욕이 강해서. 3번, 몸에 더 많은 산소를 보내기 위해서. 정답 3번이죠? 1번이면 심장이 깜짝 놀라서 도망치면 어쩌죠? 운동이다, 도망가자. 2번이면 심장이 누가 더 빨리 뛰나 한번 해보자, 혼자 승부 보는 겁니다. 오늘의 라이벌은 다리? 3번이죠? 우리 친구들 3번. 정말 뻔한 답이었죠. 아마 쉽게 답을 골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설명하기 약간 헷갈리죠? 괜찮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개념왕으로 레벨업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념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아까 뻔뻔한 퀴즈에서 나온 것처럼요. 심장이 쿵쾅쿵쾅 빠르게 뜁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열이 나면서 땀이 나고 굉장히 덥습니다. 또요. 숨이 빨라집니다. 자, 우리 몸에서는요. 운동할 때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113쪽 운동할 때 우리 몸의 변화 탐구하기, 실험 관찰 탐구하기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직접요, 운동해 보고 나서 우리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볼 텐데요. 자, 우리 더워진다고 했잖아요. 땀이 나고 덥습니다. 그래서 체온의 변화, 체온계로 측정해 보고요. 심장 박동수 측정기, 바로 이겁니다. 자,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측정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초시계, 1분 동안만 운동할 거예요. 그래서 초시계가 필요합니다. 자, 실험 방법은요. 제자리 달리기를 하기 전, 제자리 달리기를 1분간 한 후, 그리고 5분간 휴식을 한 후에 각각 체온, 심장 박동수를 측정해 볼 거예요. 체온, 그리고 심장 박동수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지금부터 실험해 볼까요? 운동을 하기 전 체온과 심장 박동수를 측정해 볼까요? 체온은 섭씨 37도네요. 심장 박동수를 측정해 볼까요? 초록색 숫자를 읽으면 87회죠. 자, 이제 1분 동안 제자리 뛰기를 해볼까요? 운동 직후 체온과 심장 박동수를 다시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심장 박동수는 87에서 97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체온은 어떨까요? 체온도 섭씨 37도에서 37.3도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제 5분간 휴식 후 다시 심장 박동수와 체온을 측정해 볼까요? 심장 박동수는 89로 원래 상태와 비슷하게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체온은 어떨까요? 체온도 운동하기 전과 비슷한 상태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실험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에 따라서요, 이 체온과 심장 박동수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앞에 한 실험과 요 교재에 나온 이 숫자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체온이 어떻게 변하고 심장 박동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로 한번 나타내 보았더니요, 제자리 달리기 전 체온 섭씨 36.6도, 달리기를 한 후에 37.0, 달리기 하고 5분간 휴식하고 나서요, 36.6도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체온이 살짝 올랐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심장 박동수, 제자리 달리기 전 70회였다가요, 제자리 달리기 한 후에요, 105회로 갑자기 빨라졌어요. 그러다가 5분간 휴식하고 나니요, 다시 운동하기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표보다 그래프로 나타내면요, 훨씬 더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데요. 자, 빨간색 선이요, 바로 체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수치를 보면 되는데요. 36에서 37몇 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죠? 그러니까 한 칸은요, 0.2, 섭씨 0.2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36.6도를 나타내야 하니까 36에서 세칸더간 곳에 이렇게 점을 찍었죠? 그리고 37, 다시 36.6입니다. 아,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내려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다음 심장 박동수는요, 이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에요. 70회니까 여기 70, 105니까 이한 칸은 10을 나타내니까 이한칸 가운데 찍어서요, 105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다시 70.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가 전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죠? 여기에서 105, 그리고 다시 70.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원래대로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온 올라갔다가 다시 휴식하면 운동 전으로 내려오네. 심장 박동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심장 박동수의 변화가 조금 더 뚜렷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요, 이 내용을요, 이제 글로 정리해 보면요. 제자리 달리기를 한 후에요, 체온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심장 박동수도요,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운동을 하면요, 우리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뼈와 근육이 많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니까 열이 발생해서 체온이 올라가는 것이죠. 또 운동을 할 때는요, 순환기관은 호흡기관에서 받아들인 산소, 그리고 소화기관에서 흡수한 영양소를요, 온몸으로 빠르게 운반해야 돼요. 왜? 몸을 많이 움직이려면 그만큼 산소와 영양소가 더 빨리빨리,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순환기관이요, 더 빠르게 운반해야 돼요. 그러면 심장이 더 열심히 펌프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빠르게 뛰게 되는 거예요. 운동하면 비상 모든 거예요.

아, 더 빨리빨리 지금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해. 빨리빨리 운반해줘 하면서 심장이 막 빨리빨리 뛰고 또 산소도 많이 필요하니까 호흡이 막 빨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5분간 휴식을 하면요. 다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다시 바로 운동을 하기 전과 같이 체온 심장 박동수가 비슷해지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와 관련하여 탐구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운동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체온은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는 증가한다, 빨라진다. 쉽게 답할 수 있죠? 자, 2번. 운동을 할때 순환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기간을 쓰시오. 순환기관은요, 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거,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정말 어디에서 받아들인 산소일까요? 산소를 받아들이는 기관은? 그렇죠. 호흡기관이죠. 자, 그리고 영양소는 어느 기관에서 흡수할까요? 바로 소화기관이죠. 아, 운동할 때는요, 호흡기관, 소화기관, 순환기관도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다 같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구나. 우리 몸이 다 관련이 있구나라는 거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앞으로 111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개념 같이 정리해 보자고요. 자, 운동할 때 우리 몸의 변화 측정하기, 우리 제자리 달리기를 하기 전 1분간 제자리 달리기를 한후 5분간 휴식을 한 후에 체온 그리고 1분 동안의 심장 박동수 그리고 호흡수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심장 박동 측정기가 없다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직접 심장 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심장 박동수는 맥박액수와 같아요. 맥박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우리 친구들 이 손바닥, 이 엄지손가락, 이 아래 여기 손목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손가락을 대보세요. 뭔가 뛰는 게 느껴지죠? 그게 바로 맥박수, 심장 박동수입니다. 이렇게 몇번 뛰는지 1분간 측정해 보는 거예요. 기구가 없다면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서 표로 나타내면 우리 아까 실험 관찰했던 내용과 똑같아요. 체온이 올라갔다가 휴식하고 나면 다시 운동 전과 비슷해지고요. 심장 박동수도 빨라졌다가 운동 전과 다시 휴식하면 비슷해집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하면요. 호흡이 빨라졌다가 휴식을 취하면 이렇게 다시 운동하기 전과 비슷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요. 아하, 운동을 할때 체온이 올라가서 더워지고 땀이 나는구나. 그리고 심장 박동, 호흡이 빨라지는구나. 자, 그리고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우리 몸 뼈가 움직이며 몸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우리 몸의 각각의 기관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 생각하면서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는요. 산소와 영양소가 더 많이 필요해요. 많이 움직여야 하니까요. 그리고 또 움직이는 만큼 이산화탄소와 노폐물도 많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산소, 영양소, 이산화탄소, 이 노폐물을 운반하는 게 바로 혈액이잖아요. 혈액이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순환기관, 심장이 빨리빨리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다. 온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빠르게 공급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또 빠르게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순환기관이 빠르게 작동한다. 그래서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할 때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이 하는 일, 이제 그림 한 장으로 정리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한다, 몸을 움직인다 하면요. 뼈와 근육이 같이 작용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뼈와 근육이 움직이려면 우리는 산소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양소는 어느 기관에서 얻는다? 그렇죠. 바로 이 영양소는 소화기관에서 얻습니다. 그래서요, 소화기관은 음식물을 소화해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자, 그리고 산소는 어느 기관에서 흡수하나요? 그렇죠. 바로 이 호흡기관에서요, 산소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산소와 영양소, 막 이제 온몸 구석구석 배달해줘야겠죠? 어느 기관이? 순환기관이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또 많이 이렇게 혈액이 이동

하다 보면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생기겠죠. 자, 그럼 이 이산화탄소는 어느 기관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죠? 호흡기관으로. 그래서 순환기관에서요, 호흡기관으로 이산화탄소를 보내면요, 호흡기관에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은 또 어느 기관으로 보내야 할까요? 그렇죠. 배설기관으로 보냅니다. 그럼 이 배설기관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으로 우리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운동할 때 우리 몸이 각각 이렇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서로 관련 지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어느 한 기관만 일을 해도 안 되고요. 다 같이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는 거알 수가 있지요? 자, 정리하면요. 순환기관은 호흡기관에서 받아들인 산소, 그리고 소화기관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온몸으로 운반합니다. 호흡기관은요, 순환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막 빨라지죠.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니까요. 또 배설기관은요, 순환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몸은 뼈와 근육, 순환기관, 호흡기관, 소화기관, 배설기관이요. 각각의 기능을 잘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정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의 다양한 부분들이요. 제 기능을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몸 부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픕니다. 질병에 걸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 몸의 기관에 생기는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소화기관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소화기관을 생각하면 돼요. 일단 소화가 잘안 되는 소화불량 있겠죠? 자, 소화기관에 위에 염증이 생기면 위염, 이거보다 더 심해지면요, 위암이 됩니다. 그리고 장염, 작은 창자, 큰 창자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장염, 자, 식도, 음식이 지나는 길에 염증이 생겼어요. 이게 더 심해지면 식도암이 됩니다. 대장암, 큰 창자죠?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더 심각해지면 대장암이 됩니다. 소화기관과 관련된 질병이에요. 자, 호흡기관, 폐 있잖아요. 폐가 호흡기관이죠? 폐에 염증이 생겨요. 폐렴. 이게 더 심해지면 폐암이 됩니다. 천식은요, 기관지 알레르기와 같은 기관지, 순간가지예요. 이 알레르기와 같은 염증이 생기면서 순간가지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차고 막 기침이 나겠죠. 천식, 폐결핵, 또 폐와 관련돼 있고요. 비염, 코에 염증이 생기는 거, 감기, 호흡기관과 관련된 것이고요. 기관지염. 옛날에는 우리 순간가지를 기관지라고 불렸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어서 순간가지로 부르게 되었는데요. 이 기관지, 순간가지, 염증이 생긴 거예요. 자, 순환기관, 심장, 혈관과 관련된 병이겠죠. 심장병, 협심증, 심장 그 들어가는 혈액의 문제,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장막염, 심근경색, 심장 근육이 손상된 거예요. 고혈압, 혈관 관련된 것이고요. 빈혈, 혈액과 관련된 거. 고지혈증, 혈관이 이렇게 좀 막힌 거예요. 자, 이렇게 심장과 혈관, 혈액에 관련된 질병, 순환기관이고요. 배설기관, 방광, 방광에 염증이 생겼어요. 자, 신장, 신장은요, 콩팥을 신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콩팥에 염증이 생긴 거고요. 요로 오줌 다니는 길이에요. 요도 오줌관. 이런데 돌 같은 것이 생겼어요. 막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부전증. 이것도 신장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자, 우리 지금도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각각 소화기관 어떤 게 있었고, 호흡기관 어떤 게 있었는지만 잘 보면요. 외우지 않고도 우리 친구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기관에 생기는 대표적 질병과 예방법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소화기관, 대표적인 질병 소화불량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나 소화가 잘안돼 하는 경험 있죠? 자, 이때는요,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합니다. 왜요?
소화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음식물 속 영양소가 흡수될 수 있도록 잘게 쪼개는 과정이죠. 우리가 이미 잘 씹어서 넘겨야지만 소화 기관에 부담이 없어요. 근데 대충 씹어서 넘기면요, 소화 기관이 그걸 잘게 쪼개면 얼마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꼭꼭 씹어 먹습니다. 또 적당한 양의 음식을 먹고요. 음식을 급하게 먹지 않고 꼭꼭 씹어 먹고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 당연히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이겠죠? 자, 순환기관의 대표적 질병은요, 심장병입니다.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적절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음식을 짜게 먹지 않고 싱겁게 먹어야 합니다. 또 적당한 양의 물도 마셔줘야 하고요. 또 나왔죠? 운동은 필수입니다. 자, 다음 호흡기관, 폐렴, 폐염증이 생기는 거죠.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마스크를 쓰고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요. 감염병 예방하는 것이죠. 또 역시 규칙적 운동 또 나왔죠. 자, 배설기관,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방광염입니다. 이걸 예방하려면요,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요, 또 규칙적으로 운동하고요, 또 잠을 잘 자는 것도 중요하겠죠? 잠을 충분히 자는 방법으로 우리 예방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요, 우리 몸은요, 여러 기관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 기관에 질병이 생기면요, 또 다른 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순환기관이 나빠지면요, 운동을 하기 어려워서요, 다른 기관도 함께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질병이 생기면 면역력,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요, 감기, 장염 등의 다른 질병에 쉽게 걸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내 몸이 건강한지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면 빠르게 치료하고 다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질병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강 지킵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병 예방 실천 자료를 만들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 일단 모둠끼리 활동을 하는데요. 자료를 만들 몸의 기관을 정해요. 순환기관, 소화기관 이렇게 정해요. 그 다음에 그 몸의 기관과 관련된 질병, 그리고 그 질병의 예방법을요, 조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자료의 형태로 만들 것인지, 동영상으로 만들 것인지, 포스터로 만들 것인지 이렇게 결정하고요. 모둠어끼리 역할을 나눕니다. 조사하는 사람, 뭐 자료를 만들 사람 이렇게 역할을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여 자료를 제작하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예시 한번 볼게요. 포스터로 만들었어요. 호흡기관 질병인 기침할 때 옷소매로 기침 후엔 비누로 손 씻기, 기침 예절 수칙 이렇게 담았고요. 자, 현수막입니다. 이렇게 교문근 같은 곳에 이렇게 걸어두는 것이죠. 혈압, 혈당 측정하기, 순환기관과 관련된 질병 예방법을 현수막으로 만들었네요. 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이렇게 우리 지킵시다 하고요.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요. 또 피켓, 우리 교문에서 캠페인 할때 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호흡기관이죠. 호흡기관과 관련된 질병, 마스크 착용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 실천합시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꼭 기억해. 오늘 우리 공부한 내용 왕자에다가 정리해 주자고요. 자, 우리는요, 일단 운동할 때 몸의 변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된다? 체온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심장 박동수 올라가고요. 호흡수도 올라갑니다. 왜요? 우리 몸의 각 기관들이요, 각각 제 기능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여러 기관이 모두 관련되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기관이 아프면 다른 기관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을 합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개념 모두 끝났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문제왕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먼저 빈칸 채우기입니다. 운동할 때 우리 몸의 변화, 체온이 올라가서 더워지고 땀이 나죠. 심장 박동과 호흡이 그렇죠, 빨라집니다. 또 근육의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뼈가

움직이면서 운동을 할수 있는 것이죠. 자, 또 운동할 때 우리 몸에 여러 기관이 하는 일도 살펴봤어요. 뼈와 근육, 산소와 영양소를 이용해서 몸을 움직이죠. 자, 그러면 이 영양소는요, 소화 기관에서 흡수합니다. 음식물을 소화해 영양소를 흡수하고요. 또 소화 기관에서 흡수한 영양소, 호흡 기관에서 받아들인 산소를요, 온몸으로 운반합니다. 몸에 생긴 이산화탄소 호흡 기관으로, 노폐물을 배설 기관으로 운반합니다. 순환시키면서 운반해요. 바로 순환기관이 하는 일이고요.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내보내요. 그렇죠. 호흡 기관입니다. 배설 기관은 무엇을 걸러낼까요? 노폐물을 걸러내요. 오줌으로 만들죠. 이렇게 운동할 때 우리 몸에 여러 기관이 각각 기능을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몸의 기관과 관계 있는 질병 알아봤어요. 소화불량, 위염, 장염, 위암, 식도염, 식도암, 대장암 다 소화기관과 관련된 질병이죠. 심장병, 협심증, 심장막염, 심근경색, 고혈압, 빈혈 모두 순환기관이죠. 폐렴, 천식, 폐암, 폐결핵, 비염, 감기, 기관지염 모두 그렇죠. 호흡기관이고요. 방광염, 신장염, 콩팥이죠. 요로결석, 심부전, 그렇죠. 배설기관입니다. 자, 그리고요, 소화기관, 소화불량은요, 음식 꼭꼭 씹어 먹고, 적당한 양 음식 먹고, 음식을 급하게 먹지 않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하죠. 또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몸무게 유지하면서 음식을 어떻게? 짜지 않게 싱겁게 먹고요.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해야겠죠. 또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를 써야겠죠? 그렇죠. 마스크 쓰고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방광염은요, 적당한 양의 물을 마시고요.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잠을 충분히 자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풀어보자고요. 다음은 제자리 달리기를 하기 전에 체온, 호흡수,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여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자리 달리기를 한 후에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여를 쓰래요. 단 심장 박동수와 호흡수는 1분 동안 측정한 거래요. 자, 제자리 달리기 하기 전에는 섭씨 36.5도, 호흡수 18에 심장 박동수 70회였어요. 자, 운동하고 나서는요, 체온 올라가고, 호흡수와 심장 박동수도 빨라집니다. 체온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요. 호흡수 증가한다. 심장 박동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 빨라지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요, 니은밖에 없겠습니다. 자, 다음 2번이에요. 운동할 때 나타나는 우리 몸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거 X표 아래요. 운동하면 땀나요? 땀납니다. 호흡 빨라지겠죠? 체온이 올라 더워서 땀납니다. 심장 박동 쿵쾅쿵쾅 빠르게 뛰겠죠? 쉽게 답할 수 있겠네요. 3번이에요. 운동할 때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소화기관에서 흡수한 영양소를 온몸으로 운반하고요. 몸에 생겨난 노폐물을 배설기관으로 보냅니다. 호흡기관에서 받아들인 산소를요, 온몸으로 운반하고요. 몸에 생긴 이산화탄소를 다시 호흡기관으로 운반합니다. 자,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렇죠. 혈액이 운반하죠. 혈액과 관련된 거. 바로 순환기관이 하는 역할입니다. 됐죠? 자, 다음은 4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운동할 때 배설기관은 무엇을 걸러내어 무엇으로 만들까요? 배설기관이 하는 일은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물질, 노폐물을 걸러내죠. 자, 노폐물을 걸러내어 무엇의 형태로 만들까요? 그렇죠. 바로 오줌으로 만드는 것이죠. 배설기관이 하는 일을 묻고 있었네요. 5번이에요. 다음 질병과 관련 있는 우리 몸속의 기관은 무엇인지 쓰시오. 폐렴, 천식, 다음 감기, 비염, 코염증, 배, 코, 뭐 이렇게 순간순간 가지 이건 다? 그렇죠. 바로 호흡기관과 관련 있는 질병입니다. 폐렴, 폐만 봐도 우리 친구들 호흡기관이라고 정답 찾을 수 있겠죠.
자, 다음 6번입니다. 소화기관에 생기는 질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위염, 위 소화기관 맞고요. 장, 작은 창자, 큰 창자 맞고요. 식, 또 맞아요. 소화가 잘안 되는 거, 소화불량 맞습니다. 고혈압은요? 그렇죠. 바로 순환기관에 생기는 질병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 3번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7번입니다. 소화기관과 관련된 질병의 예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마스크? 소화기관은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마스크랑 관련이 없죠. 마스크 쓰는 것은요, 호흡기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식, 너무 많이 먹지 않아요. 음식 천천히 먹고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 것. 예방법 맞죠? 따라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번 볼게요. 감기는 호흡기관과 관계 있는 질병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래요. 자, 호흡기가 코를 통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때 어떨까요? 그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선 무엇을 쓰면 좋을까요? 그렇죠. 바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요. 호흡기관 질병인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왕 확인해 볼게요. 운동할 때 맥박,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개념 공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중단원 탐구 문제로 문제 푸는 연습해 보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KBS 친구들,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은 깊이 있게 다루는 과학 알림이 박아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42강 지구의 운동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이 공전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들을 탐색해 본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교과서 내용학습으로 떠나볼까요?

오늘 배우는 내용과 관련된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하,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별자리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려는 모양인데요. 또, 언제, 어디에서 관측되는 것을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라고 할까요? 아하, 언제? 밤이긴 밤일 텐데. 그리고 어디에서? 남쪽 하늘?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북쪽 하늘? 도대체 어디에서 관찰되는 별자리를 의미하는 걸까요? 선생님과 함께 이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를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이거든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에 대표적인 별자리는 굉장히 많지만, 아, 이 별자리는 봄철 별자리야. 이 별자리는 여름철 별자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별자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별자리는 도대체 어떤 별자리를 의미하는가? 각 계절의 밤에 오랜 시간 동안 볼수 있는 별자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오랜 시간이라는 표현 한번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한 새벽 2시쯤 서쪽 하늘에 잠깐 떴다가, 서쪽 하늘에 있었다가 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계절의 중간 날에 오랜 시간 동안 볼수 있는 별자리를 대표적인 별자리다라고 한다라는 사실 말이에요. 이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는 각 계절의 중간 날 오후 9시 무렵 남쪽 하늘에서 볼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각 계절의 중간 날볼수 있는 별자리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각 계절의 중간 날은 언제인가? 우리는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고 대략적으로 3월에서 5월은 봄, 6월에서 8월은 여름,

하고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오후 9시에 남쪽 하늘 위쪽으로 머리 위쪽으로 있는 저 별자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오랜 시간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 지구에 자전할 때 별, 그리고 태양이 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인다고 했었죠? 태양 혹은 별은요, 하루 동안 동쪽에서 떠서 남쪽 하늘을 지나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모양새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보는 별자리이다 보니까 밤 9시 무렵에 남쪽 하늘 위쪽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동쪽에 치우친 상태에서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동쪽에서부터 남쪽, 이 동남쪽에 있을 수도, 남동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밤이 깊어질수록 남쪽 하늘 위쪽으로 이동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서쪽 하늘로 저무는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계절의 중간날 밤에 오랜 시간 동안 볼수 있는 별자리가 되거든요. 이러한 계절별 대표적인 볼자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봄입니다. 네, 사실 우리 친구들이 6학년에 들어서면요. 계절별 별자리를 외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계절별 별자리는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와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지만 선생님이 오늘 대략적으로 한대 관련 있는 것을 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한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 주려고 하는데요. 봄과 여름은 파릇파릇해요. 마치 데이트를 하는 그런 내용을 연상할 수 있도록 했고요. 가을은요, 조금 외로운 것, 그렇지만 결국 우정을 찾는 그런 내용. 그리고 겨울철에는 육아와 관련된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리스 로마 신화와는 그렇게 큰 관련은 없다라고 하는 거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봄입니다. 봄에는 데이트 나가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요, 이 처녀 자리하고 목동 자리 있는 처녀와 목동이 데이트를 어디로 갔는가? 동물원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동물원으로 가서 사자를 으앙 하는 것을 구경한다. 라고 하면서 처녀 자리, 목동 자리, 사자 자리를 한대 봄의 대표적인 별자리로 엮어볼게요. 이 중에서도 특히 대표적인 별자리를 하나만 꼽자면 사자 자리라고 많이 이야기됩니다. 이제 여름철로 한번 가볼까요? 사람도 데이트를 하는데 동물도 당연히 데이트를 할수 있잖아요. 이 여름철에는요, 이 강인한 느낌의 독수리, 그리고 우아한 느낌의 이 백조가 무엇에 따라서 거문고의 이 울림에 따라서 날개짓을 하면서 누니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여름철 별자리로 독수리, 백조, 그리고 거문고를 엮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거문고 자리는 실제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오르페우스라는 사람과 연관이 있고 이 지하 세계의 아내를 구하러 갔지만 결국 실패하여서 거문고 이 소리만 계속 울려 퍼진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는 하죠. 여러분, 이세개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를 뽑자면 여름철 대표적인 별자리는 백조 자리로 자주 이야기됩니다. 이제 가을철 가볼까요? 동물, 그리고 사람도 모두 짝을 찾아서 데이트를 하지만 여기 가을철에는 약간 쓸쓸하고 외로워요. 누가?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는 공주거든요. 안드로메다가 혼자 외로이 호숫가에서 이렇게 호숫가를 쳐다보고 있는데 설상, 가상으로 괴물! 여기에서 물고기 자리할 때그 외, 괴물이 갑자기 솟아나와서 어떡하지? 하는 상황에서 날개 달린 말인 페가수스가 안드로메다를 구해주는 그런 에피소드를 한번 연상해 봅시다. 페가수스 자리, 안드로메다 자리, 물고기 자리를 한대 엮어서 우리 가을철 대표적인 별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안드로메다 자리다라고도 기억해 둘게요. 여러분, 신화에서는요, 안드로메다도 실제로 공주이고요, 이 절벽에 약간 묶여 있는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페가수스가 아니라 페르세우스라는 용사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그런데 이 페르세우스가 들고 있었던 것이 메두사라는 것이었고요, 이 메두사의 피에 의해서 페가수스가 생겨났다라는 신화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은 참고삼아 알아둘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겨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리온 자리 있거든요. 오리온 자리는 굉장히 용맹하고 사냥을 잘하는 궁수인데요. 이 오리온 자리가 실제 신화에서도 사냥을 나갈 때 함께 데리고 갔던 것이 바로 큰 개, 작은 개라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리온 자리, 우리가 오늘 외울 때는 육아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 했어요. 오리온 자리가 이제 큰 개, 작은 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가려고 하는데 양쪽 다리에 쌍둥이가 아빠, 아빠 놀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장면 연상하면서 오리온 자리, 큰개 자리, 작은 개 자리, 쌍둥이 자리가 겨울철 대표적인 별자리로 이야기된다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네 가지 별자리 중에서도 특히 오리온 자리가 겨울철의 대표적인 하나의 별자리다라는 것도 참고삼아 알아둘게요. 여러분, 별자리를 쉽게 찾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요즘에는 빛 공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자리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천체에 관심이 많다면 대삼각형 그리고 대사각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아요. 계절마다 밝은 별들이 있고요. 그 별들을 기준으로 별자리를 찾으면 쉬운데, 봄, 여름, 겨울철에는 대삼각형으로 이야기되고요. 가을철에는 대사각형으로 이야기되고는 합니다.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와 관련해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봄철의 별자리는 봄에만 볼수 있다. 여름철 별자리는 여름철에만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사실과 다른 생각입니다. 여러분,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는요, 그 계절에만 볼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봄철 대표적인 별자리인 사자자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친구들 아까 자전에 의해서 우리가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지나 서쪽으로 간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하루 동안 별은 동, 남, 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바로 지구의 자전 방향이 서에서 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공전도 어떻게 되나요? 지구의 공전 방향도 마찬가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기는 1년이 걸리고요. 그래서 하루 동안 동에서 떠서 남쪽 하늘 지나서 서쪽으로 사라지는 것이 이 별의 위치 변화이기는 한데요. 실제로 계절을 아울러서도 동, 남, 서로 이동을 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 친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이라도 한번 알아보자고요. 봄이 있고요. 여름, 가을, 겨울철 중간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러면 봄철에는요, 동, 남, 서. 그리고 여름철에도 여러분이 관찰을 할때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왼쪽에는 동쪽, 오른쪽에는 서쪽일 테고요. 그리고 가을철에도 마찬가지로 남쪽 하늘을 바라본다면 동남서의 방향이 여러분들 앞에 있겠죠? 그리고 동쪽, 남쪽, 서쪽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 약간 급하게 적었지만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 보자고요. 겨울철 글자가 약간 잘렸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봄철에는요, 이 동쪽 하늘, 남쪽 하늘, 서쪽 하늘 오랫동안 볼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봄철 별자리거든요. 봄철 별자리. 그런데 이 봄철에도 언제적 별자리를 볼수 있냐면 이미 지나가 버린 겨울철 별자리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봄철 별자리가 중앙에 위치해 있을 때 겨울철 볼자리는 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데 봄철에 봄철 별자리, 겨울철 볼자리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여름철 별자리도 볼수 있습니다. 즉, 봄철의 대표적인 날에 여러분들의 서쪽에는 이미 지나간 버린 계절, 그리고 동쪽에는 앞으로 다가올 계절이 있다. 이 말이죠. 여름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미 지나간 계절 무엇이에요? 봄이에요. 그리고 여름, 가을철 계절 별자리를 이렇게 하.

밤하늘에서 볼수 있어요. 가을에는 어떤가? 이미 지나간 계절은 여름이죠. 그리고 가을철 대표적인 별자리, 남쪽 하늘 주위에서 볼수 있고요. 또 동쪽으로는 앞으로 도래할 겨울철 별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한번 가볼까요? 겨울철 이미 지나간 가을철 별자리는 서쪽에서, 그리고 대표적인 별자리들 남쪽 하늘에서,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봄철 별자리는 동쪽 하늘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지만 이때마다 여러분은 새해에게의 계절에 해당하는 별자리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 사자 자리가 겨울철에는 오후 9시 무렵에 어디에서 겨울 한번 찾아볼까요? 봄철 별자리 동쪽에 있네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오후 9시 무렵 서쪽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데, 여름철에 보니까 봄철 별자리 여기에 관찰됩니다. 그리고 봄철에는 당연히 사자자리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봄철 별자리는요, 봄, 여름, 그리고 겨울철에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봄철 별자리는 가을철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봄철의 사자자리는 하루 동안 태양이 진 뒤에 동쪽 하늘에 있다가 한밤중에는 남쪽 하늘로 이동하고요. 태양이 뜨기 전까지는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의한 것인가요? 이것은 자전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 남쪽 하늘, 서쪽 하늘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루 동안도 그 위치가 변한다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과 엮어서 알아두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모형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실험도 마찬가지로 전등을 태양으로 비유하고요. 여기 지구 역할을 맡은 사람이 가, 나, 다, 라의 위치로 이동하면서 도대체 어떤 별자리들이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험실로 가볼게요.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대표적인 별자리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이 공전 모형 실험을 통해서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의 모습이 왜 달라지는지, 그리고 한 지점에서 보이는 계절별 별자리를 보고 또 다른 계절별 별자리는 어떤 것이 보이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원래는 전등을 바라보면서 별자리판을 놓아두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별자리판을 잘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러분이 별자리판을 잘볼수 있도록 놓아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별자리판이 전등을 향하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원에 네 둘레에 별자리판을 놓아둡니다. 이때 계절의 순서에 맞게 놓아두도록 합니다. 책상 위에 전등을 놓아둔 다음 전등을 켭니다. 이때 전등은 태양을 의미하겠죠? 지구 역할을 맡은 사람은 전등을 등지고 밤하늘을 볼수 있는 별자리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별자리를 관찰했을 때잘 보이는 별자리와 양쪽으로 보이는 별자리를 관찰하면 됩니다. 만약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오리온 자리를 잘볼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고개를 돌렸을 때 안드로메다 자리, 그리고 사자 자리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 둘레의 네 군데에 위치해 서서 잘 보이는 별자리, 그리고 그 위치에서 볼수 있는 별자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나아가서 지구 역할을 맡은 사람은 자전을 하면서 공전 방향으로 이동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전등을 보고 있을 때는 낮이고, 전등을 등지고 있을 때는 밤이기 때문에 한밤일 때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지구 역할을 맡은 관측자는 원 둘레의 네 지점에서 사자 자리, 그리고 백조 자리, 안드로메다 자리, 오리온 자리를 차례대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치에서 또 다른 별자리들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구의 공전을 통해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형 실험을

통해서 지구의 공전 그리고 보이는 별자리가 변화하는 모습 알아보고 왔습니다. 가, 나, 다, 라의 순서대로 이 원들레의 네 지점을 통해서 어떤 별자리들이 보이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만약에 이 지구 역할을 맡은 친구가 가 위치에 있다면 이 지구 역할을 맡은 친구에게 보이는 별자리는 무엇일까요? 가 위치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오리온 자리, 사자 자리, 백조 자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위치를 이동하여서 나 위치에 있을 때는요, 사자 자리, 백조 자리, 그리고 안드로메다 자리가 보입니다. 또 위치를 이동하여서 다 자리에 오게 되면요, 안드로메다 자리가 가장 잘 보이지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오리온 자리,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백조 자리가 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라 위치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라 위치에서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오리온 자리인데요. 사자 자리, 그리고 안드로메다 자리까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표로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가 위치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봄, 여름, 그리고 겨울이에요. 그런데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사자 자리라고 되어 있고요. 나 위치에서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물론 백조 자리이지만 여기에서 사자 자리와 안드로메다 자리도 볼수 있습니다. 다 위치에서는 안드로메다 자리를 가장 잘볼수 있지만 오리온 자리와 백조 자리를 볼수 있고요. 또라 위치에서는 오리온 자리가 가장 잘 보이지만 사자 자리와 안드로메다 자리도 볼수 있습니다. 이 지구 역할을 맡은 친구가 가나 다라의 순서대로 위치를 이동하면서 볼수 있는 별자리는 달라지게 되고요. 이잘 보이는 별자리, 그리고 잘 보이지 않아도 옆을 통해서 볼수 있는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 나, 다, 라로 이동한다 라는 것에서 우리 알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지구 역할을 맡은 친구가요, 지구의 공전 방향대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가에서 나로, 나에서 다로라고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것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실제 지구의 위치가 가일 때, 여러분, 가는 사자 자리를 가장 잘볼수 있는 위치이잖아요. 이때 가일 때는 우리의 지구의 계절이 언제이다. 바로 봄철이라는 거알수 있고요. 나일 때는 여름, 다일 때는 가을, 그리고 라일 때는 겨울철이라는 것도 여기 별자리를 힌트를 얻어서 알수 있게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보이는 별자리는 도대체 왜 달라지는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구의 공전에 의해서 지구의 위치가 변하고 그 위치 변화에 의해서 보이는 밤하늘이 달라진다라고 정리한 바가 있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요. 여름, 가을, 겨울, 봄. 네 개의 계절을 1년에 한 번씩 거치게 되는데요. 그것은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요, 여러분. 비교적 정확하게 낮과 밤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낮에는 태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자리 관측이 어렵지만 태양을 등지고 있는 밤에는 이렇게 오리온 자리나 사자 자리, 백조 자리, 안드로메다 자리와 같은 별자리들을 관찰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공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면서 태양을 등지고 있는 밤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지구의 공전으로 1년 동안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고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면 계절에 따라서 밤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도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된 내용이고요. 다른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도 한밤중 동쪽 하늘이나 서쪽 하늘을 보거나 혹은 관측 시간을 달리하면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여름일 때 오로지 백조 자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다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진 않는단 말이죠. 자, 이제 봄이니까 봄철 별자리를 나오시고요. 이제 여름에는 봄철 별자리들 나가실게요. 이렇게 하는 내용이 아니다. 밤하늘은 굉장히 넓고

우리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동쪽 그리고 서쪽 하늘에서 다른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도 볼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밤에만 별자리를 볼수 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다? 우리가 태양을 마주하고 있으면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너무 밝아서 별을 볼수 없기 때문이고요. 지구에서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는 별자리를 이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 태양이 있어요. 여름철이에요. 여름철에 겨울철 별자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겨울철 별자리가 있는 쪽은 이쪽 방향인데, 여름철에 겨울철 별자리를 보려고 해도 태양과 겨울철 별자리가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북쪽 밤하늘의 별자리는 반면 1년 내도록 볼수 있습니다. 북극성, 그리고 북두칠성, 작은 곰자리, 카시오페아 자리와 같은 것은요, 어디 근처에 있느냐면 자전축 근처에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곳에서 1년 내도록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북극성과 관련된 것을 보고 방 위를 찾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풀면서 오늘 내용 정리를 해볼게요. 지구의 공전 모형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형 실험에서 전 등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태양을 의미합니다.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서 사진 속 교실의 모습은 달라지는 거 맞고요. 봄철 밤하늘에서 무엇을 볼수 있나요? 여러분, 봄철이기 때문에 사자 자리를 대표적으로 볼수 있고요. 안드로메다 자리는 가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라서 봄철 밤하늘에서는 가을철 별자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무엇으로 인해서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계절이라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회전하는 것을 떠올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공전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동그라미 쳐줘야겠습니다. 이제 핵심 개념 문제 확인하기 풀어볼게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 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동 자리 나왔거든요. 목동 자리는 어느 철 별자리인가요? 바로 봄철 대표적인 별자리이고요. 목동 자리 말고도 처녀 자리, 사자 자리와 같은 것이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였습니다. 그러면 목동 자리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볼수 있는 날은 봄철의 중간 날이어야 하고요. 봄은 3월에서 5월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중간 날은 바로 4월 15일이 되는 거죠. 여기 보기 중에서 1월 아니고 2월 아니고 3번 4월 15일 무렵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6번 문제 갈게요. 각 계절의 대표적인 별자리를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녀 자리 봄, 큰개 자리 겨울, 백조 자리 여름, 물고기 자리 가을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으로 읽기 전에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모양 맞춰 적어볼게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7번에서 8번 문제이고요. 다음은 계절별 대표적인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을 알아보는 모형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위 모형 실험에서 지구 역할을 맡은 친구가 다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는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 위치에 있을 때 남쪽을 향해서 보면 안드로메다 자리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다가 안드로메다 자리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위 모형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질까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계절별 별자리 달라지는 까닭은 지구의
위치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나 다라 순으로 회전을 하는 것, 서쪽에서 동쪽으로 1년에 한번 회전하는 이 지구의 운동은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의 공

0: 공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바로 공전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기에 볼수 있는 대표적인 별자리는 무엇인가요? 우리 친구들 잘 보고 대표적인 별자리 수강 후기에 남겨주세요.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번에 43강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우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완성 독해력 2단계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1주, 2주, 3주, 4주만 공부하면 우리 친구들의 글을 읽는 힘이 올라가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입니다. 이 마지막 주인 만큼 선생님이 더 재미있고 유익한 글을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의 글을 한번 볼까요? 짜잔! 바로 체육입니다. 우리 친구들 체육 좋아하나요? 체육하면은 마치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뛰어노는 느낌이잖아요. 체육과 관련된 글은 어떤 글일까 선생님도 궁금한데요. 어린이 비만, 비만을 예방해요 라는 글 읽어보면서 우리 독해력 올려보도록 해요.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짜잔! 우리 친구들 모두 교재에 폈나요? 오늘의 첫 번째 글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린이 비만. 네, 어린이 비만에 대한 글인데요. 비만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비만 하면은 어떤 게 떠오르나요? 네, 글을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여기에 어떤 그림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그림일까요? 이 그림은 아동 청소년의 비만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자, 비만율을 나타낸대요. 자, 근데 아동 청소년의 비만율이다. 아동 청소년은 나이가 몇 살쯤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아동 하면은 보통은 유치원, 초등학생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하면은 이게 적용되는 법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중학생, 고등학생쯤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성인이 되기 전에 이 아동, 청소년의 이 비만율을 나타내는 그래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프. 그래프가 무슨 뜻일까요? 띠리리띠리.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그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직선이나 곡선을 말을 한다. 자, 여기 보니까요. 한눈에 뭔가가 잘 보여요. 무엇을 나타낸 것인가 라고 봤더니 자, 여기 비만, 과체중, 그리고 비만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체중이다 라는 건 우리가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나갈 때의 표준 몸무게다, 표준 체중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과체중이라는 것은 키에 비해서 몸무게의 표준 몸무게보다 좀 더 나간다. 이게 바로 과체중일 거고요. 그것보다 또 더 많이 나가는 경우에는 비만일 경우예요. 그럼 비만율은요, 이 전체의 인구 중에서 비만인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조금 보니까 좀 진한 색이 과체중이고요. 조금 연한 색이 비만이고요. 이 사람의 모양으로 돼서 직선으로 연결된 게 비만율입니다. 2015년에 과체중을 봤더니 9.9%고요. 그 다음 2016년, 17년, 2018년, 2019년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비만인 것을 보면은 11.9부터 12.9 쭉 올라가요. 비만율도요, 21.9부터 해서요, 25.8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2015년에 비만율은요, 21.9%였지만, 자, 2015년에 비만율 21.9%, 맞죠? 2019년에는 25.8%, 여기 25.8%로 늘어났어요. 4년 만에 이만큼 늘어났네요. 이는 비만인 아동과 청소년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지요. 자, 비만인 아동 청소년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해석하면서 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비만이란, 자, 그럼 비만이 무엇인가요? 비만의 뜻이 나와 있어요.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지방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말해요. 무슨 양이요? 지방의 양이요. 지방이 많은 경우를 비만이라고 한다. 하지만 눈으로 보았을 때 뚱뚱하다고 해서 반드시 비만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뚱뚱하면 비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뚱뚱하다고 해서 무조건 비만은 아니래요. 몸무게가 적게 나가도 지방이 많아서 비만인 사람이 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지방이 적어서 비만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뚱뚱한가, 뚱뚱하지 않은가가 이 비만인가, 비만이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 양이 비만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만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그렇다면 비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비만율이 늘어나고 있고, 비만은 지방이 많은 건데, 비만은 도대체 원인이 뭘 거야? 뭐예요? 궁금하죠? 글을 읽어볼 거예요. 첫째,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에요. 아침을 거르거나, 자, 거르거나, 띠리리띠리, 차례대로 나아가다가, 중간에 어느 순서나 자리를 빼고 넘기거나,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이 자리를 빼고 넘긴다. 즉, 아침을 빼고 안 먹고 넘긴다. 이게 거르거나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침을 거르거나 하루 종일 굶다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습관은 좋지 않아요. 자, 잘못된 식습관 중에 첫 번째가 나와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예요. 또, 피자나 치킨 같은 기름지고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 과자나 젤리 같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열량이 높아서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네, 열량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열량. 네, 열량은요, 이 음식을 먹고 이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과자나 이런 봉지를 보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칼로리라고 적혀 있어요. 그 열량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짜거나 너무 달콤하거나 하는 음식들은 열량이 지나치게 높아서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자, 그럼 둘째 원인, 두 번째 원인 볼게요. 신체 활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자, 무엇이 부족하다고요? 신체 활동량이요.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대신 책상에 앉아 있거나 컴퓨터 게임, 스마트폰을 보며 몸을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네, 우리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무엇을 하나요? 네, 뭐 내가 할 일이 없거나 할때 그냥 TV를 보거나 혹시 핸드폰을 보거나 앉아서 그냥 뒹굴뒹굴 하고 있거나 하나요? 밖에 나가서 좀 운동도 하고 신체 운동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은 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운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비만에 일어난다. 비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만의 원인을 살펴보았으니까요.

비만이 되면 무엇이 안 좋은가에 대해서 나오겠죠? 비만이 되면 몸이 무겁고 체력이 약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거나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자, 몸이 무거워요. 체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힘들고 여러 가지 질병도 걸릴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외모에 자신이 없어져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성격도 소심하게 바뀔 수 있어요. 자, 소심하게 띠리리띠리. 겁이 많아 용감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을 우리는 소심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뚱뚱해. 내가 비만이야. 나좀 자신감이 없어. 하다 보니까 성격도 소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많이 걸리고 성격도 소심해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게 비만이 되면 안 좋은 점이네요. 따라서 비만을 예방하려면 건강하고 균형 있는, 자, 균형이 뭐예요? 띠리리띠리.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많이 먹어가지고 지방이 아주 많은 상태, 균형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균형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한 생활 습관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비만을 일으키는 그런 생활 습관을 우리가 고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어휘 문제입니다.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그랬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그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직선이나 곡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래프.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은 상태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래요. 잘 모르겠으면 글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균형이죠. 균형. 네, 아주 잘했습니다. 네, 그다음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철이는 용감해서 소심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자, 발표하는 것을 어려워한대요. 그 말은 좀 용기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한다. 이런 성격을 우리가 소심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철이가 소심하기 때문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조금 힘들어하나 봅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 다시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글에서 찾아 쓰세요. 그랬습니다. 자, 이 글은요, 무엇의 뜻과 원인, 무엇으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 이 글의 주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은요, 그렇죠. 바로 비만의 뜻과 원인, 비만으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만.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썼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랬어요. 자, 뚱뚱하면 무조건 비만이다. 자, 그럼 지문으로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가요, 이 내용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한번 치면서 찾아볼게요. 하지만 눈으로 보았을 때 뚱뚱하다고 해서 반드시 비만은 아니에요. 라고 나와 있었죠. 몸무게가 적게 나가도 지방이 많아서 비만인 사람이 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지방이 적어서 비만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뚱뚱하다고 해서 무조건 비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율이 늘어나고 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이 비만인 아동과 청소년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네요. 3번. 신체 활동량이 많아지면 비만이 되기 쉽다. 우리 신체 활동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만이 온다. 비만이 생긴다. 비만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활동량이 많아지면이 아니라 신체 활동량이 적으면 비만이 되기 쉽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비만은 몸에 단백질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이다. 자, 비만은요, 단백질이 아니라, 그렇죠. 지방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를 말을 했습니다. 4번은 틀렸어요. 아침을 굶는 습관을 가지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우리 아니죠. 이첫 번째,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 바로 비만의 원인이라고 했었는데요. 아침을 거르거나 하루 종일 굶다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습관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에요.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그랬습니다. 하나가요, 나는 아침과 점심은 매일 거르고 저녁을 많이 먹어라고 하네요. 연우는요, 나는 식사 중간중간 배고플 때 달콤한 간식을 꼭 챙겨 먹어라고 해요. 세미는요, 나는 간식으로 기름진 음식보다는 과일이나 삶은 고구마를 먹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글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비만의 원인으로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 첫 번째로 나와 있었거든요. 이 아침을 거르거나 하루 종일 굶다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습관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요, 아침 점심은 거르고 저녁을 많이 먹는다고 했으니까 건강한 식습관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또 피자나 치킨 같은 기름지고 소금이 많이 들어간 음식, 과자나 젤리 같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열량이 높아서 체중 증가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라고 했죠. 그런데 연우는요, 이 달콤한 간식을 꼭 매일매일 이렇게 챙겨 먹는다라는 거는 건강한 식습관이 아니에요. 자, 그럼 세미는요, 이 간식으로 기름진 음식보다 과일이나 삶은 고구마를 먹는다고 했으니까 건강한 식습관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세미의 이름을 적어주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까요? 이 글에서 그래프를 보여준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위에 그래프 보이죠? 그 그래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015년에 비만율은 21.9%였지만 2019년에는 25.8%로 늘어났어요. 이는 비만인 아동과 청소년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나와 있었다라고 하면, 아, 물론, 아, 아동 청소년의 비만율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걸알 수는 있지만, 눈으로 딱 보는 것보다는 처음에 이해가 안될 수가 있어요. 뭐지? 늘어났다는 건가? 아, 늘어났다는 거구나 하고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프로 보면은 눈으로 한 번에, 늘어났어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글의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아니고요. 글의 내용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글의 내용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래프를 보여준 까닭이 되겠습니다. 우리 글을 읽어보았으니까요. 이제 글의 구조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어린이 비만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비만의 뜻에 대해서 나와 있었죠.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무엇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그렇죠. 지방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가 바로 비만이다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신체 활동량 부족, 이것은 비만의 원인을 나타낸 말이죠. 비만의 원인. 그리고요, 이 비만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체력이 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쉽다. 그리고요, 그렇죠.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음.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그렇죠. 두 번째 도쿄 여행으로 떠나봐야 되겠죠? 두 번째 도쿄 여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의 제목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비만을 예방해요. 우리가 이제 비만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비만의 원인도 알았으니까요. 비만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이 글을 읽으면 아마 알수 있을 거예요. 비만이 되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이 무엇일까요? 예방. 병이나 사고 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을 우리가 예방이라고 합니다. 뭐든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미리 막아야 됩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 그때서야 치료를 하려고 하면 훨씬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비만도 예방을 하자. 미리 막자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볼게요. 먼저 여러 가지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섭취 무슨 뜻일까요? 띠리리띠리. 생물체가 영양분 등을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몸속으로 영양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섭취한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자라는 거예요. 고기, 채소, 과일 등 음식을 조화롭게 먹으면, 조화롭게 무슨 뜻이에요? 조화롭게 서로 잘 어울리게, 그러니까 고기만 먹고 채소만 먹고 과일만 먹는 것은요, 조화롭게 먹는 게 아니죠.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기, 채소, 과일 이렇게 음식을 골고루 조화롭게 먹으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챙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침 식사는 꼭 챙기고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또한 패스트푸드나 과자 같이 짜고 단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러한 음식들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찔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어떤 걸까요?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하기 어렵다고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간단히 신체 활동을 통해 운동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운동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간단하게 신체 활동을 할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승강기가 뭐예요?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기계, 바로 엘리베이터를 말을 하죠. 그러니까 승강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자. 텔레비전 시청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을 줄이며 가족과 함께 산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틈틈이 방 청소도 하고 빨래 널기 등 집안일을 돕는 것은 건강도 돌보고 부모님께 효도도 할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에요. 자, 가족들이랑 산책도 하고요. 그리고 집안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의 간단한 신체 활동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안일을 하는 것은요, 이 건강도 돌볼 수도 있지만, 또 부모님께 효도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는 거죠. 일석이조의 뜻이 무엇일까요? 뜨리리. 돌한 개를 던져서 새두 마리를 잡는다는 그 뜻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이익을 얻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 하나, 석이요. 돌의 뜻이에요. 돌, 하나의 돌로 이, 두 개의 조, 조가요. 새라는 뜻이에요. 새 조, 두 마리의 새. 하나의 돌을 딱 던졌는데요. 그 돌을 맞고요. 두 마리의 새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 이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석이조와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꿩 먹고 알 먹고도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어휘 공부, 그리고 독해 공부, 이런 공부를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은 독해력을 쑥쑥 올릴 수 있다라는 이익도 있고 장점도 있지만, 또이 선생님 얼굴을 볼수 있다는 이 이익도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석이조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요.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요. 맛있는 치킨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놀아서 또 좋고요.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바로 일석이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일석이조인 것은 또 무엇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일을 하는 것이 운동도 되고 효도도 할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점심시간 후 잠깐이라도 운동장에 나가서 가볍게 움직이면 소화도 더잘 돼요. 자, 학교에서도 이 점심 먹고 잠깐이라도 나가가지고 좀 움직여보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꾸준히 운동을 하자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잠을 충분히 자야 해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잠을 잘 자는 것은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만큼 중요해요. 잠을 충분히 자야 식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 줄어들어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잠을 잘못 자면은요, 식욕, 그러니까 먹고 싶은 이 욕구, 먹고 싶은 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호르몬이 늘어나서 더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자야 식욕이 막 늘어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잘 실천해서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가기로 약속해요. 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휘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병이나 사고 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는 거. 그렇죠. 예방이었죠. 동시에 두 가지 이익을 얻는 것은요. 그렇죠. 일석이조였습니다. 자, 2번이에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그래서 찾아 쓰세요. 사람들은 음식물을 뭐뭐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음식물을 뭐뭐하여. 무엇이었죠? 잘 모르겠으면은요, 찾아봐요. 먼저 여러 가지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섭취. 섭취구나. 섭취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번 문제 볼게요.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랬네요. 비만의 원인, 비만 예방법, 비만의 문제점,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렇다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 예, 한번 글에서 찾아가지고 밑줄 쫙 그어주세요.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쓴 글이야. 한번 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볼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잠을 충분히 잔다. 자, 우리 그럼 질문으로 가서 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잠을 충분히 잔다. 셋째에 나와 있었어요. 잠을 충분히 잔다. 맞아요. 아침 식사를 꼭 한다. 아침 식사 꼭 챙기라고 나와 있었어요. 맞아요. 패스트푸드나 과자 섭취를 줄인다. 이것도 나와 있었죠? 그럼 찾아봐야 돼요, 우리 친구들. 패스트푸드나 과자 같이 짜고 단 음식을 줄이려고 노력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었어요.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 자, 이것도요. 승강기 대신 계단을 이용하자라고 되어 있었죠. 여러 가지 음식을 빠르게 씹어 먹는다.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으라고 했어요. 빠르게 씹어 먹는 거 아닙니다. 그냥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볼수 없는 것은요. 그렇죠.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1번, 나는 수영장에서 피곤할 정도로 수영을 해. 지연, 나는 텔레비전을 볼때 스트레칭을 하면서 봐. 소라, 나는 일요일마다 일주일치 운동을 한꺼번에 몰아서 해. 자, 우리가요, 지문에서는요, 매일 꾸준히 운동하자라는 내용이 나오면서요,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신체 활동을 할수 있는 것들, 방법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거나, 피곤할 정도로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할수 있는 이 신체 활동이었죠? 그래서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스트레칭을 탁 하는 거,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연이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했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기억의 상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그랬어요. 기억은요, 바로 일석이조입니다.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상황. 시험 기간이라 공부를 해야 하는데 감기에 걸려버린 상황. 시험을 잘 봐서 부모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용돈도 주신 상황. 칭찬도 받고 용돈도 받고 또 시험도 또잘 봤어요. 그러니까 일석이조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다는요, 일석이조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글의 구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비만 예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다양한 무엇을 균형 있게 섭취한다.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한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둘째, 매일 꾸준히 뭐 한다? 매일 꾸준히 운동한다. 그리고 셋째는요, 무엇을 충분히 잔다? 그렇죠. 잠을 충분히 잔다. 이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읽었던 글 다시 한번 보면서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어린이 비만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비만의 뜻이 나와 있었죠. 이 지방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이다.
비만의 원인, 잘못된 식습관과 신체 활동량 부족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었고요. 비만의 문제점으로요. 체력이 약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쉽다.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글은요. 비만 예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었죠. 다양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자. 매일 꾸준히 운동하자. 잠을 충분히 자자. 이렇게요.

0: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읽은 글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음식 골고루 먹고요, 잠도 충분히 자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운동도 꾸준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또 씩씩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요, 또 열심히 한번 독해력 올려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우리는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헤쳐나가죠.
1: 그 단 하나가 지금 무게가 2톤이고요. 현재 길이는 지금 이제 4m 30 정도 됩니다.
0: 먼 바다. 닻의 무게와 조류의 속도를 견디며 바다 깊은 곳에서 잡아올린 은빛의 갈치. 어부들이 바다로 나오는 이유이자 삶의 목표입니다.
1: 어쨌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 고기가 날이 올라오고 그 시역, 그 재미.
2: 우리 인생 자체라니까요, 바다는. 바다에서 시작되고 끝나고 육지는 다음은 바다 생활을 하기 위한 잠깐의 휴식처라고 봐야 되더라.
0: 바다는 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먹고 산다는 것의 의미와 같은 곳을 향해가는 동료들의 소중함, 그리고 역경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용기. 그래서 바다 사나이들의 항해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항구는 바다 사람들의 터전입니다. 목포항에서는 한 달에 두 번 물때만 맞으면 출항을 준비하는 갈치잡이 어부들을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바다를 운명으로 여기며 살아온 박서아 선장. 곧 열흘간의 긴 항해를 떠날 참입니다.
1: 저희가 한 10일 정도 먹을 식료품이라 이 정도는 돼야 우리가 지렸다가 먹고 나오죠. 저희 육지하고 똑같아요. 먹는 게 뭐 반찬이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먹는 거와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좀 뭐 생선도 요리 많이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고기 종류를 좋아하는 볶음 요리. 그래서 양파도 좀 큰 걸로 볶음 요리 많이 먹습니다.
0: 바다에서 열흘, 육지에서 닷새, 또다시 바다에서 열흘. 어부들은 바다의 시간에 맞춰 살아갑니다.

0: 얼음은 곱게 갈려서 갑판 아래 어창에 보관됩니다. 최종 점검은 선장의 몫입니다.
1: 또 나 나름대로 또 점검을 해야 되니까 혹시 덜 실어진 거 있는가, 뭐 부식 같은 거나 그물이라든가 뭐 캠퍼스, 이런 이제 손님들은 잘 몰라요. 선장이 봤을 때 좀 안 되겠다 싶으면 또 갈아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0: 바다 사나이로 30년을 살아왔지만 출항하기 전 여전히 긴장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1: 나가보자.
0: 철닻으로 무장한 뱃머리에 선장이 자리를 잡습니다.
1: 꼭 성스러운 날 그런 마음이 이번에 나가서 또 사고 없이 어영량 많이 나오겠도록 항상 그런 마음에서 빌고 나가죠. 나갈 때
0: 배를 수호하는 선왕신에게 술을 바치는 뱃사람들의 오랜 재향의식. 무탈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풍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갈매기들의 배웅을 받으며 항구를 벗어나는 어선들. 이제 곧 기회의 바다가 이들을 마중할 것입니다. 갈치잡이 배가 거센 조류를 쫓아 나아갑니다. 어부들은 물살이 살아난다고 표현하죠.
1: 저희는 이제 한번 출항하면 조류 날짜가 한 10일 정도 되기 때문에 10일 정도 바다에 있습니다. 조류가 처음부터 좀 약하기 때문에 수심이 얕은 데부터 공략을 해가지고 깊은 데로 천천히 지금 이동할 계획입니다.
0: 이 시기 갈치잡이 어선들은 주로 제주도와 추자도 사이에서 갈치를 잡습니다. 서해와 남해는 태평양에서 밀려온 많은 양의 물이 수심이 얕은 곳으로 몰리면서 조류가 빨라집니다.
1: 철은 봄철이에요, 지금 철이. 갈치철이 아니라 봄철인데 하도 배들이 많이 몰려있어가지고 자리 싸움을 하니까 그냥 혼자서 지금 갈치 있는 거 하고 한번 와본 거죠. 꼭 그 자리만 고기 있는 게 아니니까 어근이 있으면 이제 또 여기도 고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다녀보는 거죠, 혼자서.
0: 갈치잡이 배의 뱃머리에는 거대한 철닻 4개가, 뒤편에는 1톤짜리 그물 4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 철닻과 그물로 갈치를 잡습니다.
2: 우리 선장도 거기 잘 잡아요. 젊은 사람이 부지런해가지고 잘 잡으니까
3: 좀 훨씬 그게 좋죠.
0: 8명의 선원들은 3년 이상 7년 가까이 바다 위에서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습니다.
1: 지금 같은 경우 하루에 네 번씩 계속 해야 되니까 선원들이 많이 힘들죠. 고기가 물이 조류가 약해지면 나와버리기 때문에 투망도 빨리 하고 악망도 한 기타 어장보다 한 시간 정도 빨리 악망을 해야 돼요.
0: 바다에서도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과감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망망대해에서 조류를 기다린 끝에 드디어 투망을 하러 출발합니다. 30년이란 시간, 조류를 이해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1: 많이 걸리지, 못 가. 갈치나 내려보면.
0: 자신을 믿고 망설임 없이 투망을 결정합니다. 뱃머리에서 철닻을 내리면 본격적인 갈치잡이가 시작됩니다. 철닻에 연결된 밧줄들이 무서운 속도로 풀려나갑니다.

0: 배는 줄을 풀며 조류가 흐르는 방향을 향해 곧장 후진합니다. 투망을 할 지점에 도착하면 그물이 조류의 힘에 의해 펼쳐지도록 배 뒤편에서 그물을 풉니다.
1: 아니요, 아니요. 예, 예. 조류에 의해서 그물이 나가야 되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0: 배에서 내린 거대한 탑과 그물은 일종의 함정입니다. 조류가 흐르는 지점에서 펼쳐진 그물이 입을 벌린 채로 기다리며 조류에 밀려오는 갈치를 잡죠. 그 모습이 아귀를 닮았다고 해서 안강망이라고 불립니다. 오래전부터 서해와 남해에서는 조류를 이용해 그물을 풀고 물고기를 기다리는 방식으로 조업을 해왔습니다.
2: 이게 선조 때부터 내려온 어장을 지금 현재 좀 현대식으로 바꾼 건데 그 조류만큼은 저희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130m의 그물이 조류를 타고 펼쳐집니다.
1: 나무치
0: 갈치를 잡기 위해서는 조류가 강해지는 때를 알아야 합니다. 바다에서도 결국은 타이밍인 것이죠.
1: 빨리 투망을 끝내야 또 선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합니다.
0: 선장의 계획에 따라 선원들의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선장이 투망을 서두르는 이유는 조류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살이 약한 때에는 갈치들이 그물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그물을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한 시간 정도 서둘러서 그물을 올립니다.
1: 올라올 때 떨리는 건 없는데 기대감은 이제 그물 올릴 때 기대감을 갖고 올리는 거죠.
0: 과연 선장의 선택과 판단이 옳았을지. 밧줄을 당겨 100m 깊은 곳에서 1톤의 거대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드디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 그물. 적지 않은 양의 갈치가 쏟아집니다. 곧이어 올라온 두 번째 그물도 묵직합니다.
3: 야, 야, 들어, 들어. 나와, 여기야.
4: 이거 양 많은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적어보는 사람들 욕심이 아무리 많이 줘보셔. 적자 그러지. 이게 갈치가 씨알이 차니까 싸요. 그러니까 열을 때는 이제 크기로보다 양으로 이게 이제 크게 이게 많이 잡힌 거 아니에요.
0: 선장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갑판 위에 갈치들이 증명합니다.
1: 드는 것은 젓갈용이죠. 젓갈용. 예, 저 정도 사이즈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포를 떠가지고 이제 말려가지고 건조해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젓갈용으로도 많이 들어가요.
0: 갑판 위에서는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갈치는 성질이 급해서

0: 잡히자마자 죽어버린다고 알려져 있죠. 얼음물에 보관해서 신선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좋은 갈치일수록 더 관리해야 하죠.
1: 갈치를 오래 놔두면은 이 배알이 약해가지고 창이 터져요. 그런 게 저 냉에다 넣으면 창이 안 터지니까 냉에다 넣는 거예요.
2: 다른 건 안 넣었잖아요.
1: 이제 이것은 자니까 좀 덜 터져요. 늦게 터지고 그리고 가격이 싸니까 특별히 관리하는 데 있거든. 이제 가격이 좋으니까 특별히 관리를 하는 거예요.
0: 갈치는 최고 1m 50cm까지 자랍니다. 그 길이는 자란 횟수에 비례하는데 7년 정도까지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야, 고기 넣어! 고기 넣어! 넣어!
0: 갑판 아래에 창고에 쌓이는 상자를 보면 그날의 손이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사람이 욕심이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확실히 더 많이 하고 싶어하는 거죠. 사람 욕심이 있죠.
4: 노조할 때는 그냥 가는데 한 8천만 원이 넘어가면 1억을 꿈꾸죠. 그러다 보면은 조업 강도가 지금 이렇게 하는 강도보다 이제 좀 더 빨라져요. 더 세지고. 왜? 아, 조금만 더 하면 1억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걸 채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0: 천장이 보기에 아직 채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닻을 올리고 다음 조업지로 향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이 넓은 바다에서 어부들은 자신만의 장소를 찾습니다.
3: 마크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8년 동안 조업 마크 이 안에 있는 마크가 여기가 엄청 많이 이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는 미꽃댁 여기 오면 고객이 된다 그냥 오는 거예요. 믿고 오는 자리 여기 자리는
0: 기회를 만나면 그 기회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장은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믿습니다. 그물을 내릴 타이밍을 노립니다.

0: 수원이 계속 올라가고 15.6도 계속 올라가고.
1: 그렇지.
0: 수원이 15.6도요. 아까 15.4도 2도 나가더만 저녁머리 9시 40분이니까 10시 아니요. 그럼 토막했다가 9시 반 7시. 7시에 내도 되겠구만. 어째라?
1: 너는 일반 7시에 내려.
0: 7시에 내지. 뭐가 미친데 나 설마 오래간지.
1: 5대 우리는?
0: 나가 나가. 그러면 이제 살살 나가. 드물다 차고 뒷꿈을 시집카메라 볼게. 뒤에 밀고 나가고 캠퍼스 따로 나가요. 내려갈게요.

선장의 예상대로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나 싶었는데 한참 바쁘게 움직여야 할 갑판 위에서는 모든 작업이 멈춰 있습니다. 그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 뒤로 길게 뻗어야 할 그물이 배 옆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이죠.

0: 진짜 왜, 왜 무슨 일이에요 이게?
1: 아니 전후가 안 바뀌었는데 이제 선장이 좀 너무 빨리 하다 서두다 보니까 그물이 좀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이제 발라가지고 이제 투망하는 거예요.
2: 평소라면 조류를 타고 배 뒤로 펼쳐졌을 그물이 조류가 흐리기 전에 투망한 탓에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며 꼬여버린 것입니다.
1: 그물 위에 올라간 거다 하고 밑에 내려간 거다 하고 이렇게 올라타고 있는 게 그물을 안 풀어주면 그물이 찌야 돼요. 풀어줘야 돼요. 거기도 안 들어오고.
2: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선장의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일단 그물을 다시 감아 올려야 합니다.
1: 이거 좋지요? 야, 여기 양망이.
3: 양망이, 양망이.
2: 모두가 마음이 급해진 상황.
1: 봐봐. 아니야, 저기 뒤에 봐봐. 저기 봐봐. 저기. 개코 돌아해, 개코 돌아해. 돌아해. 양쪽으로 봐봐, 우리 그냥. 뒤에, 이거 내게. 양파.
2: 경험이 많은 갑판장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합니다. 밧줄을 감아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1: 나 맞춰서 나 맞춰서 나 정이야. 자, 감아요. 감아보라서 감아보라.
2: 늘 한 걸음 물러서 있던 갑판장이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갑판장은 모두에게 멘토 같은 존재입니다. 바다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연륜과 지혜가 쌓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비로소 그물이 바로잡혔습니다.
1: 한 잔만 갖고 와. 물, 물.
4: 한 잔 다 됐어? 한 잔. 에이, 한 잔 다 됐어?
2: 선장이 한숨을 돌립니다. 선원들도 잠시 멍한 상태로 있습니다.
1: 당시 선장이 좀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해서
5: 잘 해결된 거죠?
1: 예, 예. 해결은 금방 안
6: 뛰어오세요.
1: 바다에 나오는 즐거움은 있지만 그에 따른 또 부담감과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많이 나죠. 그 모든 다른 선택은 더해보시죠.
2: 다시 고요해진 바다에는 지친 마음을 위로하듯 잔잔한 바람이 붑니다. 바다에서 보낸 30년. 남들은 거칠고 험하다는 바다가 선장에게는 운명 같았습니다.
1: 끊지 못하는 중독, 이 바람, 바람. 바다에 나오면 육지에서 뭐 인위적인 바람보다 이 바다에서 이 밀려오는 이 바다 냄새, 이 시원한 느낌, 청량감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2: 처음 배를 탔던 18의 낯선 바다. 20대의 바다는 치열했고 30대의 바다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바다의 품에서 성장했고 인생을 배웠습니다.
1: 바다는 누구를 이기고 지고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다른 사람과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게는 3-4일씩 막 날을 세면서 조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힘들 때 막 한번 잡까? 어쩔까? 아니 해야지. 자신과의 싸움이죠. 남만과 대립이 되지 않는. 그것에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바다를 내주니까 그게 좋아서 계속 바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과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묵묵히 삶을 꾸려가는 무명의 어부들에게 기회를 가져다준 바다. 그 소중한 바다에서 어부들이 다시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그물을 한 번에 올리지 않습니다. 선원들은 그물을 당겼다 놓았다를 반복합니다.
5: 고기 털려고요, 고기. 고기, 고기. 고기를 털어야 되니까. 한쪽으로 몰아야 되니까.
2: 그물을 당겼다 놓으면서 앞쪽에 있던 갈치들을 그물의 맨 뒤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그물을 빠져나갑니다.
5: 그물코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잘 자란 거라서 많이 나가죠.
6: 저 놔줘도 돼요?
5: 예? 네?
6: 놔줘도 돼요?
5: 놔줘야 나중에 잡죠.
2: 배에서 그물을 당겼다 놓았다 하는 사이 그물이 늘었다 줄면서 생기는 공간으로 작은 물고기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물로 갈치를 잡는 어선들은 크기가 35mm보다 작은 그물은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 여기가 끝자루 부분이거든요. 끝자루 부분을 우리가 지금 45mm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45mm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많이 빠져나간다고 볼 수 있죠. 어족보를 위해서 많이 방생도 하면서 하고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상쾌기도 살린다 하고 그물망도 이렇게 열어놓고 조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조업 방식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2: 서해와 남해에서 살아가는 작은 돌고래 상괭이. 바닷속에서 그물에 걸려 죽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 중간에 5m의 구멍을 내 상괭이가 그물 속으로 들어오더라도 탈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5: 우리가 악망을 하다 보면 조류가 약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병어라든가 갈치, 작은 갈치는 괜찮았는데 큰 갈치들이 일로 많이 한류에서 많이 역청에서 많이 나가죠. 일단은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원보호도 해야 되고 이중 겁니다, 솔직히.
2: 소중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선택에는 감수해야 할 현실이 따랐습니다. 그만큼 어획량이 줄어든 것이죠. 그런데 어획량이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 어선들입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에 몰래 들어와 설치하는 싹쓸이 그물, 물고기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설치하는 범장망이라는 그물은 축구장 두 개 길이의 거대한 그물로 그물 코도 2cm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들까지 싹쓸이해 갔습니다.
7: 중국이 딱 그 길을 막고 있는 거 뭐.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못 들어와요. 거래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을 하려다가 중국까지 하도 손을 가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안 들어왔어요. 좋은 일이죠.
2: 박수아 선장은 지난해 봄 해경과 함께 중국의 싹쓸이 그물 30개를 철거했습니다. 그물 속의 물고기들은 풀어주고 불법 그물은 전부 폐기했습니다. 그러자 바다에 물고기들이 돌아왔습니다.
7: 올해 꽃게 많이 나고 작년에 땅어패도 굉장히 이자만 저기 잔 것 같고 거의 저희 쪽도 풍년 들었고 모든 바다가 풍년이 들어오고 이미 열어놨다는 게 있어요.
8: 누가 아무것도 모를 텐데 아무도 모를 텐데
5: 제 양심이 알죠.
8: 바다를 왜 지키려고 하십니까?
5: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에서 온전 방수도 한다 하지만은 그런다 해갖고 뭐 지구가 내일 망한다 해가지고 뭐 오늘 사과나면 안 심을 거예요.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죠. 우리가.

0: 밤하늘에 달과 조명이 나란히 떴습니다. 바다의 시간에 좌우되는 갈치잡이는 야간 조업이 허용됩니다.
1: 밤낮이 어디가 있어, 밤낮이? 밤낮이 없다. 바다에는 밤낮이 없다. 밤낮 비오나 무조건 파도만 안 놓으면 돼. 무조건 파도만 안 놓으면.
2: 조류에 따라서 투박하고 악마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뭐 밤에 조업도 이렇게 서슴없이 조류가 가면 이 시간에도 조업을 해야 됩니다.
0: 62의 갑판장과 젊은 외국인 선원들이 갈치를 선별합니다. 묵묵히 갈치를 선별하는 젊은 선원들. 갑판장도 허리를 펼 틈이 없습니다.
1: 배에서 한국 사람이 둘이 선인데 한국 사람이 솔선수범을 해야 돼. 애들이 따라서지. 우리가 솔선수범 안 하면 같이 안 해버려요. 그게 내가 외국 애들보다 한 발자국을 더 뛰어서 뛰어야 되고 두 번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지 애들한테 야 이렇게 해라 한번 말을 듣지. 내가 안 오고 시키면은 안 들어요.
3: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1: 그래서 정신없이 하는 거죠.
0: 멀리까지 와준 외국인 선원들이 고마우면서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바다가 외면받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1: 수산산업에 문제가 많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배를 타고 일을 하고 같이 배워가지고 우리나라 삼면을 지켜야 하는데 이제 우리 세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는 지킬 사람이 아마 이 선장도 외국 애들이 할 확률이 높아요. 이제.
0: 우리의 밥상을 스스로 지켜갈 수 있기를 바다 위의 어부들은 바랍니다. 밤.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인 바다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립니다.
4: 기동이 안 돼, 아예 안 되겠어.
5: 안 되고 이거 가봐야 잘라. 그거 내가 잘라고 나면 그 시간을 미래보고 낭만 미래보고 그냥 그냥 사라지고 낭만 외롭고 잘라고.
4: 악마 외롭고 그럼 잘라. 지금 그 나머지 줄은 걷어 올릴 수 있어.
5: 나머지가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가면 네가 당만 엄마 반만 봐 있어.
4: 아, 네가 밖에 안 갔다고? 네가 갔으면 일하기 좋겠구만. 배나 찾아주고 악마 하고 나서 가시오. 믿음은 수쿨이 가버렸다고 배장 그 어구에다 틀에다 찾아줘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접에 벤다를 걸어주니까 뭐야 좀 멸하시오. 간단히 멸하시오.
0: 인근에서 작업을 하던 어선 한 척이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물이 스크류에 감겨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어선을 끌어 그 물을 놓은 위치로 데려다 주어야 합니다. 이제 곧 조류의 흐름이 바뀔 시간. 물의 흐름이 바뀌면 그 물이 엉켜버릴 수 있는 만큼 서둘러야 합니다.
2: 지금 현재 우리가 투막한 시간에 썰물 투막인데 지금 조금 있으면 이 썰물 투막한 시간이 물이 또 바뀔 시간이 돌아오니까 배에 그 프로펠러 끓는 것보다 지금 악막을 먼저 해야죠. 큰 사고가 덜 나니까. 그래야 큰 사고가 덜 나니까.
0: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4: 왼쪽. 배님을 밀고 나는 고해로 가고 그러겠지.
0: 두 배의 선장이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해결합니다.

0: 밤 늦은 시간 지친 러브들이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당깁니다. 거칠고 험한 바다에서 어떤 고된 삶을 이어가는지 육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1: 이게 직업이라 하실 것 같아요.
2: 그래요? 열심히 해야지라.
1: 열심히 하는 거랑 달라요. 되게 즐겁게 하시는 것 같아요.
2: 인상 쓰고 하면 더 힘들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1: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십니까?
2: 에?
1: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세요?
2: 열심히 살아도 남들이 뭐 한다고, 근데. 열심히 해도 남들 눈에 안 차고 그러는데 열심히 해야지라. 안 그러겠어. 그래도, 저, 열심히 한 거다고, 어영구이 한 거다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다 똑같아. 어영구이 한 게 더 힘들어. 눈치보니라, 뭐 아니라, 훨씬 더 힘들어. 열심히 한 게 더 힘들어. 아, 열심히는 자기 몸에 따라주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하잖아. 한도는 벗어지면 열심히 하고 싶어도 못 하지. 근데, 어영구이 하고 눈치 보고 하는 거죠. 남 눈치 보는 게 더 힘들다니까?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다 보면, 이리 피고 저리 피고 하다 보면은, 그게 더 힘들어 하다 보면은. 아니, 자기 몸에 따라준 한도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 그러면 되지.
0: 바다 위의 삶도 육지에서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바다에서는 남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내 스스로 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거기 너! 너, 너!
0: 어느새 배 주변이 밝아졌습니다. 텅 빈 채로 출발했던 어창이 갈치로 가득 찼습니다.

0: 이제 육지로 돌아갈 시간.
1: 항시 아쉬움이죠. 나올 때는 즐거운 바다에 나오니까 즐겁고 들어갈 때는 다 못한 것 같아 못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아쉬움이 항시 남는 거죠.
0: 열흘의 긴 항해를 마친 갈치잡이 배가 목포로 귀항합니다. 항구가 이들을 맞아줍니다.

0: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갈치와 물고기들을 육지에 내립니다. 어부들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갈치입니다.
1: 얼음을 좀 해버려라. 양기석, 얼음물에 찬물도 마시오.
0: 갑판 아래에 있던 갈치가 모두 밖으로 나오면 비로소 긴 항해에 마침표가 찍힙니다. 이 갈치들은 전국 각지로 보내져 어부들의 자부심을 전할 것입니다. 또 일부는 목포에 남아 목포 특유의 풍경을 만들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목포역 근처에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새벽

0: 5시부터 낮까지만 열리는 도깨비 시장입니다.
1: 야, 이 지붕은 없는데 이 고기는 제일 우선데. 1등. 좋은 물건 많아요.
2: 좋은 물건 많아요.
1: 아침에 조합에서 딱 와가지고 풀고 12시면 싹 팔아버려요.
0: 이 시장에 가면 그날 항구에 어떤 생선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갈치는 1년 내내 빠지지 않죠.
3: 아주 좋지, 막 잡아갖고. 야, 한 달에 2만 원. 항대도 많아, 아구도 많아, 곰은 2만 원. 그날그날 장사를 하겠다미래. 그날그날 팔아야 되겠지. 싸겠지. 장시에가 손님이 많아.
0: 목포 어디를 가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은 목포에는 수입산이 없다는 것. 신선한 생선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이 작은 시장은 목포 사람들에게 부엌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4: 잘라드릴까요? 잘라 조금 넣어주세요.
0: 어린 시절 엄마 손잡고 기다리며 맡았던 갈치 비린내가 생각나는 풍경.
5: 어떻게 드실 거예요?
6: 어떻게? 조림할까요? 구워 먹지, 구워 먹어. 갈치는 구워 먹어야 맞나?
0: 항구에서 직접 가져오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편이지만 흥정이 빠지지 않습니다.
7: 33만 원.
8: 36만 원짜리.
7: 이거 뭐라 그래?
5: 갈치 뭐 하시려고 해요?
7: 하시려고.
5: 하려고. 요즘 갈치값이 비싸네, 갈치금이.
1: 어? 당근이 말고 골만만 해. 사람도 비싸요. 좋지.
0: 시장에서는 여전히 얼굴이 신용입니다.
7: 됐어. 네 개, 맞아. 12개.
1: 그렇게 20만 원 남은 거야. 내일 줄게. 가져와.
0: 메마르고 팍팍한 세상. 시장에는 갈치가 있고 사람 사는 풍경이 흐릅니다. 갈치는 특유의 식문화도 만들었습니다. 전라도는 한정식이 유명하지만 목포에서는 서민적인 남도 백반을 더 많이 찾습니다. 7,000원짜리 백반을 시키면 육류와 어류, 나물 등 20가지 반찬이 밥 한 공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차려지죠. 갈치 속젓도 빠지지 않습니다.
9: 약간 입맛을 돋구는 약간인데 감초 역할, 입맛 없을 때 갈치 속젓에다가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밥 비벼 먹으면 입맛이 다시 도신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안 빠지면 다른 젓갈로 또 대체하면 꼭 찾는 분들이 있어요.
0: 젓갈의 비린내와 맛을 잡아주는 마늘과 청양고추. 갈치 속젓은 갈치의 내장을 갈아서 만듭니다. 다진 마늘을 비롯한 갖은 양념을 골고루 무쳐내는 갈치 속젓은 전라도를 대표하는 젓갈 중 하나입니다. 갈치 속젓은 가짓수를 채우는 반찬이 아닙니다. 뜨거운 밥 위에 갈치 속젓을 얹어 먹으면 안전자리에서 밥 한 그릇이 금방 사라질 정도입니다.
10: 뜨거운 밥에 딱 올려서 먹었을 때 그 맛이, 입안에 퍼지는 맛이, 감칠맛이 있어요.
11: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도 먹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말려서도 이렇게 향상 올라요. 말려서 그, 찜은 아니고 뭐라 해야 되냐? 예?
12: 조림.
11: 조림 같은 거.
0: 쌈이나 고기를 먹을 때, 쌈장 대신 곁들여 먹는 갈치 속젓. 갈치는 밥상 위의 풍경도 지켜가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 선원들은 몸보신도 하고 시원하게 이발도 했습니다.
5: 올라오겠습니다. 잘 쉬셨어요?
13: 예. 잘 쉬었습니다.
5: 며칠 만에 다시 나가시는 거예요?
13: 3일?
5: 3일? 어때요? 이렇게 가기 전에는?
13: 다 똑같죠, 뭐. 항상 하도 많이 나댕이 나서.

0: 하고요.
1: 어부들에게 항구는 일상입니다. 바다의 삶과 풍경이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축적된 시간이 다르고 우리가 변화에 익숙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 빨리 가겠어? 나가보자.
3: 이분은 항상 좋죠. 바다에 나왔는데 돈 벌러 가는데 기분 나쁠 건 뭐가 있겠습니까? 나올 때는 이사를 열심히 해서 많이 잡아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1: 다시 어부들이 바다로 나아갑니다. 아니, 잠시 들렀던 육지를 떠나 바다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품어주는 기회의 바다로 돌아갑니다.
4: 지금 어깨가 최고다.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성 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 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 이 동화나 민담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전설 속의 동물. 지금도 온갖 소문만 무성한 신비한 동물.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마침내 그들만의 은밀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무덤가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으스스한 동물의 정체는 한여름밤 간담을 서늘하게 하죠. 사람을 홀린다는 전설 속의 동물. 이름만 알고 본 적은 없는 여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여우가 산다는 얘기,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이 소백산에 단서가 있다는군요.
1: 여우 로드킬 주의? 아니, 그러면 여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량을 이런 길에서는 그래도 조금 조심조심하면서 다니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건데. 그죠?
2: 제가 진짜 뭐에 홀린 건 아니겠죠?
1: 전 여우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동화 속에, 동요 속에, 노래, 지금 사진이나 그림으로 귀엽게 표현된 이런 여우들만 봤는데, 여우가 있음.
3: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고요.
1: 그리고 한번 볼수 있을까요?
3: 네, 저를 따라오시면.
1: 좋아.
2: 네,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런데 여우가 저를 위협하지는 않겠죠?
1: 화면으로 보는 거니까. 모니터가 뭐, 오우.
2: 다행히 충분한 거리가 있군요.
1: 예? 네? 어디 있죠? 오, 오! 오, 여기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2: 여러분도 지금 보이시죠? 민첩하고 꾀가 많다는 그 여우가 진짜 제 눈앞에 있네요. 게다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무려 121마리나 여기 살고 있다는군요. 다큰 여우는 72마리. 올 봄에 태어난 새끼들도 49마리나 된다는데요. 와, 너무 귀엽죠? 여기 젖을 먹는 새끼들도 보이는데요. 신기하게도 갓 태어났을 땐 이렇게 회색빛. 조금씩 갈색빛을 띠다가 두달 뒤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아는 여우털이 완성되죠. 한반도 토종 여우는 붉은 끼가 도는 붉은 여우입니다.
3: 아까
1: 지금 저런 것들은 뭔가요? 저 움푹움푹 파인 거.
3: 이게 여우들이 파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마 얘네의 출산굴이었을 거예요.
2: 굴은 새끼들의 은신처이자 산후조리원. 다큰 여우에겐 휴식처이기도 하죠. 새끼들이 충분히 자랄 때까지 어미의 도움을 받아 저 굴에서 먹고 자고 한다는군요. 적에게 나를 알리지 않기 위해 주기적으로 굴을 옮기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신통하다 보니 온갖 루머에 시달렸던 것 아닐까요?
1: 아, 그러면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우들을 지금 말하자면 여기서 복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저희 한반도 여우의 그 유전자,
1: 네.
3: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여우를 중국에서 데리고 와서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붉은 여우는 한때 한반도 야생을 누볐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주 먹이였던 쥐, 60년대 쥐잡기 운동은 여우도 함께 희생시켰죠. 거기에 여우 목도리를 얻기 위한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70년대 후반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우 사체가 목격된 건 2004년 강원도 양구. 이후 이들을 다시 만나기 위한 복원 사업이 시작돼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온 거죠.
1: 그러면 지금까지 야생으로 방사한 개체 수는 몇 마리나 돼?
3: 저희가 지금까지 한 140마리 정도 방사했고요.
1: 아, 140마리. 네. 그러면 140마리 있으면 140마리가 다 야생에서 생존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3: 네, 그중에서 한 60% 정도만 생존해 있고 지금은 76마리가 생존해 있는 걸로.
1: 아, 그러면 여기가 경상도잖아요.
3: 네.
1: 아니면 전라도, 충청도, 경기 지역까지 이렇게 간 여우들도 있나요?
3: 네, 그냥 전국에 다 흩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이 있는 곳은 다 간다고 보시면 돼요.
1: 그럼 전국에 다 있다고 보면 돼요?
3: 네.
1: 여우가?
3: 네.
2: 2016년엔 월북을 한 여우도 있었고요. 얼마 전엔 부산까지 갔다네요.
1: 이렇게 야생으로 또 적응훈련하고 야생으로 방사하고 이런 것도 몰랐고
3: 네.
1: 우리나라의 여우가 지금 이렇게 산에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지도 몰랐어요. 여우를 직접 볼 수 있나요?
3: 네. 그냥 몇 발자국만 걸어가시면 돼요.
1: 진짜요?
3: 네.
2: 실제로 본다니까 뭔가 찌릿찌릿한 게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 삼엄한 경계 보이시죠? 철문 두 개를 뚫고 지나가면 바로 이곳이 나옵니다. 방은 총 20개, 총 면적은 약 8,000제곱미터로 축구장보다 좀 더 크죠.
1: 아, 그래요?
3: 지금 저희
1: 먹이 줄 방이?
3: 네.
1: 오!
3: 저기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
1: 쳐다보고 있다.
3: 네.
1: 오, 두 마리가 저 위에서 쳐다보고.
3: 네.
2: 실제로 보니 여우의 기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3: 저렇게 안 숨고 쳐다본 애들도 있고.
1: 와, 저러면서
3: 또 쳐다보고 있고.
1: 와, 아주 쳐다보고 있네. 요거 봐라.
2: 경계심이 대단하죠. 제 뒤통수가 어찌나 따갑던지요. 개과인 여우는 몸 길이가 1m가 채 안 되죠. 진돗개보다도 몸집이 작습니다. 전매특허인 뾰족한 얼굴, 세로로 긴 동공은 고양이를 닮았고요. 전체적으로 붉은기가 돌지만 귀 뒤쪽과 발끝만은 유독 짙은 검정색입니다. 끝이 하얗고 풍성한 꼬리털은 몸 길이와 맞먹을 정도로 긴데요.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3: 에? 먹이는 던져서 넣어줄 거거든요.
1: 에?
3: 이렇게 던져서.
2: 여우의 하루 식사량은 닭 반 마리라네요.
1: 오, 오, 지금 싸운다. 오, 하얀 물고 왔다.
2: 귀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먹이 앞에 양보란 없죠.

0: 어미 젖 대신 고기에 달려드는 이 녀석들도 새끼라는데요.
1: 오, 새끼인데 닭을 뜯는 거.
2: 거의 독립할 때가 돼서.
1: 네.
0: 뱃속으로 난 자식이 어미 먹이까지 가로챕니다. 이런 불효가 야생에서는 부끄럽지 않죠. 새끼들은 6개월만 지나면 다 자라 독립을 하는데요. 방사할 때는 가족끼리 뒤도 안 돌아보고 각자 뿔뿔이 흩어진다는군요.
1: 저 정말 여우를 네. 태어나서 실제로 온 게 처음이에요. 언제 처음 보셨어요?
2: 저도 여기
1: 오면서 처음 보셨죠?
2: 네, 처음 봤어요.
1: 이야, 정말 동화 속이나 아니면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만 볼 수 있었던 여우를 야, 저 물고 가네 또. 어? 아, 저 먹는 거 봐라. 아, 저럴 땐 좀 무섭다. 저 생닭을 저렇게
2: 막 가까이서 소리 들으면 뼈 씹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그때는 네. 아, 야생 동물이긴 하구나. 허숙자긴 하구나. 그런 생각들.
1: 아니, 그냥 저렇게 크네. 저걸 뜯는 거야. 아이들이 만약에 배가 부르고 먹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그 먹이는 어떻게 해놨어요?
2: 땅 속에 숨겨놓더라고요, 보면.
1: 땅 속에?
2: 네.
0: 여우들은요, 남은 먹이를 저장하는 본능이 있답니다. 한참 파서 꼼꼼하게도 숨기네요.
1: 어, 판다. 네. 오, 파서 저기 묻었네.
0: 인간처럼 배고플 때 꺼내 먹는다니 참 신기하죠.
1: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근처의 야생에서도 네. 여우를 만날 수 있어요?
2: 네,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쉽게?
2: 쉽게는 아니고 저희도 보기 힘들어요. 근데 야생의 여우는. 아니, 특히 이런 여름에 막 나무 우거져 있고 이럴 때는 거의 보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아니, 연구원님이 보기 힘든 거를 아니, 야생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2: 그래서 약간 처음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쉬울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1: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진작 얘기하시지. 그럼 이렇게... 안 돼, 안 돼. 하여튼, 연구원님 저하고 같이 있어요. 어, 이거 정말, 갑자기 그냥,
0: 응? 그럼 그렇지. 지금까지 분위기 아주 좋았는데 말이에요.
1: 귀여워하겠네.
0: 하지만, 저도 이젠 야생 초보가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3: 형님. 제가 야생이 저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1: 아니, 너는 야생에 어울려. 알았어, 이따 봐.
4: 지금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1: 후배요. 이 야생의 어울을 만난다는 게 또 야행성 동물을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또 한 군데의 어떤 위치보다는 조금 분산돼서 하면 좀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확률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0: 사실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건 이 산속을 누비는 생생한 야생 여우의 모습이죠.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거친 야생에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 여우의 흔적을 쫓아보기로 했습니다.
1: 설마 저우는 아니겠죠?
0: 정말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풍경이네요.
1: 이 굴이 어 위에
0: 분명 지금 누군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1: 뚫어져 있는데요. 아 옆을 볼 수가 없네.
0: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마치 개미굴처럼 몇 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었죠.

0: 꼬리.
1: 여우가 지나갔네요, 그냥.
0: 네네.
1: 그죠?
0: 네. 최근에도 이쪽에는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 이쪽 근방도 한번 잠복 후보지로
1: 아, 그렇죠.
2: 고려해봐도 되겠네요.
3: 왠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작진은 약두달반 동안 총 15대의 무인 센서 카메라를 소백산 이곳저곳에 설치했는데요. 이곳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2: 보시면은 이쪽에 무덤을 이렇게 판 흔적도 있습니다.
1: 네?
2: 이쪽에.
1: 이게?
0: 네, 그런 것 같은데.
3: 야생동물의 배설물도 보이는데요. 이 기이한 행동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4: 왔다.
0: 너구리요.
3: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인 건 여우처럼 야행성인 너구리.
2: 고라니. 네. 지금 보면 시간이 6시. 네.
0: 오전 6시.
2: 딱 해 떠서. 약간 붉은 기운이 있을 때. 예쁘게 찍혔네. 노루 같은데요. 뿔 있는 거 보니까.
3: 이곳이 야생동물들의 핫플레이스인가 보네요.
0: 여우 같은데. 네.
1: 오!
3: 실제 무덤가에 여우가 찍힌 건 매우 이례적인 일. 날마다 이곳에 나타나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 이렇게 해 쬐는 걸 되게 좋아해요.
3: 아, 햇살 받는 거?
2: 네, 근데 저희 나라 무덤이 또
3: 네.
2: 볕 좋고 경관이 좋은 데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예전부터 뭐 여우가 무덤을 파서 간을 빼먹는다.
3: 그래서
2: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3: 그래서 늘 전설의 네. 고향의 주인공이었구나.
2: 네.
3: 온갖 오해들이 여우를 꼬리가 아홉 달린 구미호로 만들었네요.
1: 아주 여유로운데요? 응? 하는 행동이?
0: 네, 보통 이렇게 암컷들이 수컷한테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5: 암컷이 수컷한테 애교를 네. 부린다. 저는 제가 애교를 부립니다.
2: 저도 저는 애교를 부립니다.
5: 아, 그러세요?
2: 그렇게 안 보이지만.
5: 아, 그렇게 보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5: 영원히요.
0: 저는 네, 약간 표현을 못하는 쪽이라서
5: 네. 얼굴이 빨개졌어요.
0: 네,
5: 네 표현 못하시는 거 맞고요.
0: 표현을 못해가지고 벌써 빨개지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5: 진짜 이 여우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듣고 하니까
0: 네.
5: 저의 이 여우에 대한 이 생각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아, 여우가 좀 두렵고 겁나고 뭐 물진 않아요. 네. 뭐
0: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5: 네.
0: 저 여우 그 로드킬 주위 안내 표지판을 달아놨잖아요.
5: 네네네.
0: 근데 그걸 보시고 여우 나오는 거 아니냐. 너무 무섭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도 계세요.
5: 사실 저도 처음에.
0: 네.
5: 왠지 무서운 동물.
0: 네네.
5: 그거를 가신다 그래서.
0: 네.
5: 아니, 그걸 어떻게 찍냐고. 그 무서운 동물, 물진 않을까. 네. 뭐 이런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고.
0: 아직, 많은 것 같아요.
3: 이제 오해를 풀었습니다. 제작진이 설치한 카메라 중에서 여우가 가장 많이 관찰됐던 곳입니다. 주로 해질녘과 이른 새벽에 활동량이 많았는데요. 보란 듯이 힘까지 주고 가네요. 영역 표시 한번 묵직합니다. 방사한 여우의 목덜미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 있는데요. 신호를 감지 중입니다.
2: 그래서 지금 이 위에 있는

0: 한 300m 정도?
1: 300m?
0: 네, 300에서 500m 사이?
1: 그러면 어쨌든 이 네. 소리가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소리가 커지고 잡혀진다는 거는 분명히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2: 네, 가까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2: 네, 여기가 제일 높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저는 여기에 자리를 잡겠습니다. 네. 네.
2: 가까이 있는 거 보니까 네.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화이팅 한번 합시다.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나와라! 선생님.
3: 보기 힘든 만큼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잠복 준비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을까요?
4: 안녕하세요.
1: 아, 그래. 아, 진짜. 야, 고맙다. 어우.
4: 야. 갑작스럽게 이렇게.
1: 아, 그래. 야, 좀 우선 좀 앉아. 야. 진짜.
3: 제 전화 한 통에 달려와 준 후배 이진성 씨입니다.
1: 최고다.
4: 저님.
3: 청담동 호루라기 시절은 전설로 남아있죠.
1: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새고다.
4: 저님 일단 면바지에 뭐 추리닝으로 와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 돌려서 지금 다 하고 온 거예요.
3: 오늘은 두 팀으로 나누어 잠복에 들어갑니다.
5: 오실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저희 빨리 잠복을 하러 가셔야 돼요.
4: 아니, 오자마자요?
1: 아.
4: 아니, 벌써 헤어지는 거예요?
5: 먼저 만나서 그래. 저희가 정리를 할 테니까.
1: 네. 어. 그렇게 하시죠.
4: 이따가 네. 봐요?
5: 아.
1: 그래.
4: 되게 예민하다 그래서. 아. 아주 조용히.
1: 그럼, 그럼.
5: 빨리 가실게요. 빨리.
4: 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3: 인사는 짧게, 잠복은 길게, 길게. 해질녘은 여우를 볼 수 있는 골든타임. 여우가 훈련장에서 늘 먹던 생닭과 과일을 묻습니다. 고향의 음식으로 여우를 불러 생태를 관찰하려고요.
4: 아니, 수정이 형 여기 매일 있어요?
3: 제가 저 느낌 알거든요.
4: 와, 이거 여우 보기 전에 내가 죽겠는데?
6: 배가 엄청...
3: 미안하다 진성아.
6: 트라이 먼저 줘.
7: 영건님은 네. 텐트 설치 해보셨어요?
4: 아직 안 해봤어요.
6: 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차에서 안테나 이제 수신음 들으면서 있기 때문에 텐트에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건 처음이에요.
3: 드디어 잠복이 시작됐습니다. 진성 씨는 아까 여우가 나타났던 굴 주변에 위장막을 쳤죠. 저와는 무려 5km나 떨어진 곳입니다.
8: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관리, 몸매 관리하시는 비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9: 근데 뭐든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래서는 할 수는 없어요. 절제가 필요하죠.
8: 저희 아내가 좀 불안하더라고. 쌀 같은 걸 안 먹잖아요.
3: 탄수화물 섭취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어지던 그때.
9: 고양이. 아, 고양이.
3: 오늘 잠복 여기서 끝나는 줄 알고 순간 설렜습니다. 고양이야, 안 돼. 너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럴 수 없어. 여우 것도 좀 남겨놔야 된다.
9: 최근에 고양이들이 부드러우면 많이 오더라고.
8: 그쪽 텐트에는 지금 좀 반응이 있을까요? 거기도 없을 것 같아.
9: 진성아,
4: 다리 저려 죽겠습니다.
9: 야,
4: 다리도 못 뻗어요.
9: 거기 의자가 없습니다.
4: 하, 진짜 여기 다리 뻗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우리 넷이 되게 친해질 것 같습니다.

0: 제가 형사가 된 것 같아요. 범인 기다리고 잠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우 보면 바로 전화드릴게요. 예, 형님.
1: 예, 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평소보다 어깨가 한 10배쯤? 아니, 100배쯤 무거웠어요. 이 야생여우는 정말 보기 힘들잖아요. 아, 이거 안 나타나면 어쩌지? 한 시간 반쯤 지나니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더군요.
2: 지금까지 했는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쉽게 오면 또 여우가 아니죠.
3: 지금 해질 무렵, 그러니까 이런 시간대에 왠지 좀 배도 고플 것 같고, 네. 그런데, 예? 네?
1: 우리만 배고팠나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잠시 영상을 보기로 했습니다.
3: 여우가, 네. 쫓아와서 사랑을 나누는, 그죠?
1: 여우는 겨울에 짝짓기를 합니다. 특정한 시기에 번식하는 계절형 번식동물이죠.
2: 보통 그 교미를 하는 시기가 언제죠?
4: 11월 달부터 길게는 2월까지.
3: 2월까지. 네. 이 아이들은 말하자면 일부일처제, 뭐 이런 시.
4: 그 해에는 이제 일부일처인데, 네. 다음 해가 되면 다른 짝을 또 찾아가요.
3: 아, 다른 짝을 또 찾고, 네. 다음 해는
4: 다른 짝을 찾아.
1: 특이한 행동이 관찰됐는데요. 수컷과 암컷이 교미 후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까지 저렇게 한 몸처럼 붙어 있는다고 합니다. 수정 가능성을 높인다네요.
3: 지금 출산을 하려고 하나?
2: 네네.
1: 짝짓기가 이루어진 후 어미는 총 50일의 임신 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봄은 여우에게 출산의 계절이죠.
3: 야, 여우도 저 새끼를 낳는 과정이 그냥 뭐 쉽게 이렇게 새끼가 쑥 나오고 이런 게 아니네요. 네.
1: 그 고통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한데요.
3: 어, 나와 있나?
2: 네, 네.
3: 나왔어?
2: 껌은.
3: 아,
1: 어. 갓 태어난 새끼의 무게는 불과 100g.
3: 아, 색깔, 어, 입에 물었다. 아이고, 아이고.
1: 재빨리 안전한 굴로 피신시킵니다.
2: 굴.
3: 아, 그래서 굴로 가지고 들어가는 새끼를.
2: 보통 몇 마리 정도 출산나요?
4: 평균 3마리이고, 최대 7마리까지. 네.
1: 굴 속에 살던 아기 여우는 생후 20일쯤 이렇게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데요. 어찌나 빨리 크는지 8월이면 어엿한 성체가 됩니다. 넌 좀 더 커야겠다. 센서 카메라에 포착된 신기한 장면.
3: 여우가? 아니, 여우가 먹이 때문에 고라니를 쫓는 거야.
2: 네, 사장님.
3: 아니, 여우가 고라니를 먹어요?
2: 네, 지금 실제로 사냥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
3: 하...
2: 작은 동물들, 멧돼지 새끼를

여우는 하루에 쥐를 6마리 이상 먹는다네요. 고라니나 멧돼지 새끼도 사냥한다니 중간 포식자 역할을 하는 여우가 이 땅에 많아지면 자연이 생태계 개체수 조절에도 도움이 되겠죠.

여기도 온몸이 쑤시는 건 마찬가지군요. 잠복 2시간째. 진성아, 그런다고 오지도 않는 여우가 보이겠니?

0: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림자. 흡사 영화 라이온킹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던 야생의 붉은 여우입니다. 경계도 잠시, 이번엔 조금 더 과감하게 먹이 위치를 탐색합니다. 여우는 청각과 후각이 매우 예민합니다. 어쩌면 아까부터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요? 진성이 연구원님, PD님 아주 신났네요. 에이.
1: 텐트 줘볼까요?
0: 저는 눈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요.
2: 큰일 났습니다. 진짜. 그쪽에 오다 왔던.
1: 진짜요?
2: 어쨌든 야,
1: 네.
2: 여우를 봤으니 정말 대단하다.
1: 장난 아니에요. 와, 막 다리 저리고 허리 아프고 막 몸 결리고 이런 거 싹 없어졌어요.
2: 그치?
1: 네.
2: 좀, 아, 좀 기분이 그렇네. 알았어, 끊어.
0: 이건 제 프로그램이거든요. 진성 씨는 그냥 저를 도와주러 온 거고요. 아니 근데 여우를 나보다 먼저 봤다? 잠깐만요. 이게 아니 이게 뭐라고 굉장히 아니 은근히 경쟁이 되더라고요. 내 자존심이 허락지가 않더라고요.
3: 이렇게 끝낼 순 없습니다.
1: 여우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4: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1: 아, 얘네들 좀 나오라고 어떻게 좀 해보시.
0: 몇 시간을 이러고 있으니 온몸에서 신호가 옵니다. 연구원님, 아무리 그래도 참. 그런데 그때
5: 어디요? 여우 어디 있어요?
1: 연구원님 이제 슬슬 어깨 어깨 보이기 시작하네요.
4: 여기 온 것 같아요.
1: 너구리, 오소리, 고라니라도 한 번씩.
0: 이 팀은 보고도 또 보겠다고 사람 욕심이 끝도 없네요. 설마. 진짜네요.
3: 저희 쪽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여우가 여기 또 나타났습니다. 예상대로 아까 먹이를 가져갔던 그 여우. 여전히 경계를 늦추진 않지만 얼굴 한번 원없이 보여주고 가네요. 아, 진성아, 이제 하산해라.
1: 와, 난 이걸로 다 됐다.
2: 다 이겼습니다.
3: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엔 또 다른 여우가 눈도장 한번 찍어주고 가네요. 3대 0이라니 처참한 스코어입니다.
1: 형님.
6: 아, 진짜 너 지금 뭐 전화, 형 전화도 안 받니 이제는?
1: 아니 형님, 형님 전화가 이게 제 뭐지? 진동을 해놨는데 그 진 한 부분 더 보려고 그 진동도 무음으로 바꿔놨어요.
7: 여기 옆에 연구원님은 지금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야.
1: 형님 기분이 한 지하 10층 정도 내려가 계신 것 같은데요.
7: 지하 10층 아니야. 지하 20층에 내려가. 아 정말 이쪽에 올 여우가 그쪽으로 간 거 아니니? 안매도 그런 것 같은데.
1: 형님 뭐가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은데.
7: 알았어, 끊어.
6: 알겠습니다, 형님.
1: 형님. 형님.
7: 왜, 왜? 말해.
1: 놓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좀 보고 계세요.
7: 아, 끊어. 확 끊어.
3: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잠복은 벌써 3시간 반째. 이제 할 말도 떨어졌습니다.
7: 아, 낙엽 움직이는 게 여운 줄 알았네. 우리가 우리끼리 작전으로 말이라도 이제 정리하자고 가자고. 네. 아, 이러면서 분위기를 하다 보면 네. 얘가 나타날지도. 괜히
4: 그럴 때 나타나.
7: 아 그죠. 아 제가 우리의 기분을 안 맞춰줄래요. 이제 슬슬 정리하고 일어납시다.
3: 네. 우리 간다. 아, 진짜야, 진짜 간다니까.
7: 낙엽 하나 움직이지도. 와 진짜. 어 너무한다.
4: 간절한 마음으로 조명이라도 한번 꺼볼까요?
7: 조명이요?
4: 네. 할 수 있는.
7: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다 해보면서. 오.
3: 이런다고 여우가 올까요? 오. 아. 야. 모두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7: 아,
3: 제 연기가 통했던 걸까요?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0: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한반도 붉은 여우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1: 오, 맞다. 부른다, 부른다, 부른다. 아, 저 위쪽으로. 아, 기다리면 다시 올 겁니다. 지금 그런 포기를 모르고 어디 갔다 놀러 간 거죠. 네, 그 저장해 놓으러. 아. 네.
0: 저장은 여우의 중요한 생존 전략. 자신만이 아는 어딘가에 먹이를 은닉했을 여우는 다시 한번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발과 코를 이용해 야무지게 땅을 파는 녀석.

0: 욕심도 많습니다. 입이 꽉 찼는데도 아직 미련이 남은 듯했죠. 그리고는 저희를 향해 마치 잘 먹겠다는 듯 눈을 맞추고 여우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1: 이야, 그래도 극적인 순간에 우리가 지금 여우를 보면서 우리 계획대로 그 먹이를 물고기가 다 간 거예요. 거기는
2: 네.
1: 거기 먹이는 다 가지고 간 거예요.
2: 네 덩이, 다섯 덩이.
1: 그렇죠. 진상이한테 큰 소리 칠 수 있게 된다. 이야, 대단하시.
3: 우리 몇 번 까맣다 떴습니다.
0: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하루입니다. 이건 또 뭔가요? 공포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4: 깜짝 놀랐잖아. 귀신인 줄 알았어.
5: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형님.
6: 알았어.
5: 예.
4: 고생하셨다. 너 완전 야생 체질이다.
5: 예?
4: 체질이야.
5: 전 형님, 피로가 싹 가셨어요. 와, 진짜 제대로 보였어. 딱 제대로.
4: 아니, 우리의 네. 여우는 네. 머문 시간이 네. 우에서부터 내려와서 한참을 두리번 하고 있다가 네. 또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계속 우리 시야에.
5: 아, 진짜요? 앵글에.
4: 어!
7: 말씀드리면 저희 거는 일단 질이 다릅니다.
8: 그래도 저희 세 번이나 봤잖아요.
4: 세 번 그렇게 잠깐 본 거 하고 이 한 앵글 속에 그 여우의 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쨌든 수고 많았다.
5: 아, 형님 부셨다니까.
4: 그래.
5: 아닌데.
4: 영원이도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오늘 진짜 한번 안아드릴게요. 아, 애쓰셨어요, 영원이는.
5: 고생했습니다.
0: 지금 이 기분이라면 달밤에 체조도 가뿐할 것 같습니다.
9: 예전에 우리는 여우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닌 불과 50여 년 전의 일이죠. 인간 때문에 사라졌던 여우는 또다시 인간에 의해 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 여우의 전설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0: 올해만 지금까지 야생으로 첫 걸음을 내디딘 여우는 모두 30마리. 하지만 야생에서 여우가 살아남을 확률은 6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올무와 창에 농약과 로드킬, 서식지 파괴의 일.

0: 이르기까지 여우를 위협하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죠.
1: 네.
0: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여우는 지금 야생을 누비고 있습니다. 숱한 이야기를 남겼던 그 미지의 동물, 여러분도 혹시 만나고 싶으신가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붉은 여우의 전설을 다시 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람과 가까운 새였지만 바로 그 때문에 멸종위기에 몰렸습니다.

0: 치킨 이렇게 귀엽니? 어? 또 달라고 그러는 거야? 어? 야!
1: 잠깐만요.
2: 아, 한번 해보시죠.
1: 아니요, 못해. 진짜 못해, 이거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인류 역사의 큰 흐름을 인류가 주로 사용했던 소재를 기준으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나눈 것처럼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는 곧 소재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소재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인류가 겪는 모든 것이 그물망처럼 연결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시대를 연 한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소재인지 함께 보실까요? 이 소재의 정체를 공개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컴퓨터 시대를 맞이하게 됐는지 그 역사부터 간단히 살펴보시죠.

시대를 막론하고 인류는 많은 양의 계산을 정확히 해내는 도구로 원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건축을 하기 위해서도 배의 항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도 복잡한 계산이 필요했거든요. 그 결과 주판, 계산자 같은 단순한 기구들부터 파스칼이 고안해낸 톱니바퀴식 기계까지 다양한 기계식 계산기가 탄생했습니다.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가 세상에 나온 것은 1945년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컴퓨터로 잘 알려진 ENIAC입니다. 발명 시기에서도 알 수 있듯 이 기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포탄의 탄도를 계산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요. 사람이 두꺼운 숫자표 책을 뒤지고 계산자를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7시간이나 걸려 풀어낸 탄도를 단 3초 만에 계산해냈기 때문에 총알보다 빠른 계산기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발명이 아닐 수 없었죠. 그러나 ENIAC의 진공관수는 17,000개가 넘어서 당시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대형 서가를 두 개쯤 포개놓은 크기였습니다. ENIAC은 유리병 안에 구리선을 넣어 만든 진공관 스위치를 사용하는데요. 요즘 컴퓨터처럼 0과 1만을 사용해서 이진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0부터 9까지의 숫자의 진공관을 대응시키고 나타내려는 숫자에 해당하는 진공관에 전류가 흐르게 하여 10진법으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복잡한 계산일수록 진공관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게다가 하마처럼 전력을 잡아먹어 ENIAC이 한번 가동하면 필라델피아 시내의 간호등이 희미해질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진공관이 시도 때도 없이 터져버리는 바람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보다 진공관을 교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ENIAC에서 오늘날 컴퓨터의 모습으로 진화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한 소재와의 만남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반도체입니다. 이것은 실리콘으로 만든 웨이퍼라는 것이고요. 제가 약 20년 전에 연구할 때 사용하던 것입니다. 반도체는 말

그대로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도체와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부도체의 중간 정도로 어정쩡하게 전기가 통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반도체를 반도체 모르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미의 반도체는요, 전기나 빛 또는 온도 등의 자극에 의해 도체처럼 될 수도 있고 부도체처럼 될 수도 있는 물질입니다. 반이라는 글자의 의미가 중간 위치에 서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도체가 없었을 때는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인공적인 스위치를 만들기 위해서 도체와 부도체를 복잡하게 조합해야 했기 때문에 부피와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었죠. 애니악에 사용된 진공관이 유리병에 구리선을 넣어 만들어졌던 것처럼요. 하지만 반도체는 스스로 스위치의 특성을 갖고 있으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크기로도 얼마든지 성능이 좋은 스위치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반도체로 만든 새로운 스위치가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는 1948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존 바딘, 워터 브레튼, 윌리엄 쇼클리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당시 트랜지스터는 진공관의 220분의 1에 불과한 크기로 진공관을 대체하고 소형화를 가능하게 해서 상업용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대중화에도 크게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이 트랜지스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트랜지스터는 반도체 물질로 저마늄을 썼거든요. 이 저마늄은 매장량도 현저히 적은 데다가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도 조금씩 전류가 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마치 다른 성능은 다 좋은데 브레이크가 잘 안 듣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나 할까요? 쇼클리는 반도체 물질을 다른 것으로 바꿔야 트랜지스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늄을 실리콘으로 대체하는 연구를 시작합니다. 실리콘은 모래에서 추출할 수 있기에 매장량도 풍부하고 전류가 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모래를 녹여 실리콘을 추출하는 것 자체가 당시 기술로는 쉽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쇼클리는 이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1955년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 남쪽으로 이주하여 쇼클리 연구소를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연구가 시작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연구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문제는 쇼클리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완벽주의자여서 조금만 거슬리면 소리를 지르고 면박을 줬고 하루에도 기분이 몇 차례나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합니다. 결국 쇼클리 연구소에 있는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들은 탈출을 결심합니다. 그러고는 1957년에 쇼클리 연구소를 뛰쳐나와 새로운 회사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차리죠. 이들을 8인의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 중 로버트 노이스는 1959년 실리콘을 사용해 우리가 흔히 칩이라 부르는 직접 회로를 발명해냈습니다. 그렇게 트랜지스터의 시대에서 다시 한층 수준 높은 반도체 직접 회로의 시대, 즉 칩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 8인의 배신자들은 현대 비즈니스 역사에서도 정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함께 페어차일드 반도체 회사를 세웠던 이들은 이후 각자의 길을 걸으며 새로운 반도체 관련 회사들을 연쇄적으로 세웠는데요. 인텔, 모토롤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때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인 곳을 실리콘밸리라고 부르기 시작하며 우리가 아는 실리콘밸리의 역사가 시작했죠. 실리콘 반도체 산업은 세계를 IT 혁명으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실리콘 반도체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진공관을 덕지덕지 연결한 회로를 사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씩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세상에 나오기 힘들었겠죠. IT 혁명은 물론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데이터 혁명도 한참 늦어졌을 것입니다. 현대사회를 실리콘 시대 또는 구석기가 아닌 규석기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인류사에서 실리콘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리콘의 한계가 슬슬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리콘 시대가 시작된 후부터 반도체는 점점 크기를 작게 만들면서 집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집적도가 높아지고 공정도 미세해지자

실리콘 반도체의 성능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집적회로의 핵심 소자인 트랜지스터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 원자 몇 개만으로 트랜지스터를 구성해야 하는 수준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리콘 원자 몇 개로만 구성된 트랜지스터는 제대로 된 성능을 낼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계를 극복할 방법 또한 역시 소재에 있습니다. 저마늄에서 실리콘으로 반도체 물질을 대체해 칩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는 신소재로 새로운 반도체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신소재 중 하나는 그래핀입니다. 그래핀은 원자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적은 원자 개수만으로도 트랜지스터 구성이 가능하고 게다가 실리콘보다 전자 이동성이 100배 이상 높아서 실리콘보다 훨씬 더 빠른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다만 여태까지 그래핀은 전류 제어가 어려워서 반도체 소재로 활용하지 못했었습니다. 앞서 반도체란 전류가 흐르는 상태, 흐르지 않는 상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질이라 설명해 드렸었죠. 이렇게 전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핀은 이런 전기적 특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유의미한 성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대 IT 산업의 역사는 반도체 소자의 진화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자의 진화는 소재가 이끌어왔죠. 지금 우리는 또 한번 진화의 순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어떤 반도체 소재가 나타나서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야 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의 한줄 리뷰는 기술 혁명의 순간에는 항상 소재가 있었다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완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일상 속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 뭘까요? 오늘은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세기 후반 인구론이라는 책을 낸 영국의 경제학자 맨서스는 인구는 폭발적으로 팽창하지만 식량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식량의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였죠. 실제로 19세기 유럽에서는 식량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식량 생산량은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 못했거든요. 1898년 영국 과학 아카데미의 윌리엄 크룩스 신임 원장이 취임 연설에서 이대로 가면 1930년대쯤 인류는 대규모 기아 사태를 맞이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메서스와 크룩스의 예언은 역사상 가장 크게 빗나간 예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의 지성이 식량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인구 증가를 추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라는 점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인류가 예언의 덫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한 신소재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화학 비료입니다.

1802년 독일의 탐험가 훔볼트는 페루 지역을 탐험하면서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잉카 사람들이 쇠똥무더기를 신주단지에 모시듯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있는 새들의 군락지에는 왕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만약 여기에 들어가 새를 잡으면 사형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라고? 잉카 사람들은 새똥을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긴 걸까요? 사실 이것은 구아노라고 하는 새들의 배설물이 토양이나 바위의 광물질과 반응하여 화석화된 천연비료였습니다. 페루는 척박한 지형에다 변덕스러운 기후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는 구아노 덕분에 각종 농산물이 풍부하게 재배되었던 것이죠. 훔볼트가 이를 자국에 소개하자 유럽 각국이 앞다투어 구아노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섬나라로서 무역을 쥐고 흔들었던 영국과 달리 내륙국가나 마찬가지였던 독일은 해군력이 약해서 구아노를 손쉽게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대신 이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1913년 결국 독일의 프리츠 하버와 카를 보슈가 철계통의 촉매를 사용하고 고온과 고압이라는 인위적 환경을 제공해 반응을 촉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결과 공기 중의 질소로부터 다량의 암모니아를 얻을 수 있었죠. 암모니아는 질산과 반응하면 질산 암모늄으로, 황산과 반응하면 황산 암모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는 비료의 원료가 되죠. 이 암모니아 합성법은 하버 보슈 공정이라 이름 붙여지며 순식간에 전 유럽에 퍼집니다. 덕분에 유럽은 식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하버에게 공기에서 빵을 만드는 사나이라는 찬사가 쏟아졌고, 그의 합성법은 20세기의 연금술이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공에는 항상 독이 든 성배가 따르기 마련일까요? 이 암모니아 합성법은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신음하고 있던 일제 강점기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1927년 조선의 항구 도시 흥남에는 동양 최대 규모의 질소 비료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표면상으로는 조선의 공업화를 촉진한다는 명목이었지만요. 사실 이 뒤에는 무시무시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 비료 공장이었을까요? 유사시의 비료 공장은 바로 화약 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간혹 퇴비더미나 비료 창고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2013년에는 미국 텍사스주 비료 공장의 질산 암모늄 저장소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 적이 있고, 2020년 8월 레바논에서는 항구 창고에 보관돼 있던 질산 암모늄이 폭발해 6,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었습니다. 농업에서 식물의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비료로 사용되는 질산 암모늄은 일반 공기 중에서는 안정합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에 노출되거나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해서 폭약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료 공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가 계기가 되어 N4라고 하는 산업용 폭약이 개발됐는데요. 이 이름은 직역하면 질산 암모늄에 연료용 기름을 섞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화약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인류는 신소재를 발견 또는 개발하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이 신소재들은 항상 예측을 뛰어넘는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동시에 위험한 살상 무기가 되기도 한 것이죠. 최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신소재가 있는데요. 야누스의 얼굴처럼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공존합니다. 바로 메타 물질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죠? 영화 해리포터 잘 아시죠? 이 영화의 주인공 해리는 투명 망토를 입고 재밌는 장난을 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누구든 한 번쯤 꿈꿔왔을 이 투명 망토, 메타 물질로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를 만들려면 빛을 완벽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물체와 빛이 만나 반응해야 합니다. 빛이 물체를 만나 반사되면 이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 물체의 색깔이나 형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투명체를 만들려면 빛이 물체에 흡수되거나 반사되는 것을 막고,

히라버로 범위나 한계를 넘어서다라는 뜻이죠.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2차원 투명 망토를 구현해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투명 망토가 평면에서 입체로 발전했습니다. 2013년 싱가포르 연구팀은 개발한 투명 망토로 금붕어와 고양이를 숨기기도 했죠. 2020년대에 들어서는 빛의 속도를 조절하는 메탈 렌즈를 발명해서 완전 투명화 기술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이런 메타물질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사용할 경우 후방 카메라 없이도 후진할 수 있고요. 수술 도구와 의료기기를 투명화하면 시야가 가려지는 일 없이 환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메타물질이 개발되어 인류가 투명화 기술을 손에 넣게 되면 우리는 한번더 엄청난 진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화가 한편으로는 또다시 뼈아픈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가 완벽한 메타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국방 분야입니다. 레이더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투명 비행기와 투명 잠수정을 만들거나 메타물질로 주요 군사시설을 숨길 수도 있겠죠. 나의 모습을 숨길 수 있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 사회 안전망이 무력화되어 사회 위기가 고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모든 과학기술에는 야누스의 얼굴처럼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공존합니다. 소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두려움 때문에 신기술의 발전을 제한하면 안 되겠죠. 부작용과 악용 사례 전부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인류가 이룩해낸 신소재의 발명이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세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모든 소재는 양날의 검,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와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네,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아, 웬 꽃다발이냐고요? 제가 오늘 밤날 주인공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무려 4관왕을 차지한 친구입니다. 저도 빨리 가서 축하를 해주러 가고 싶은데요. 함께 만나러 가시죠. 어? 제 친구가 여운별량인 것 같은데요? 어? 혹시 여운별량?
1: 아, 네.
0: 어,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4관왕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해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러면 어떤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1: 자유연대. 네? 그 다음에 자유50. 응? 150m.
0: 150m.
1: 총경 200. 네, 자유200 그렇게 뛰었어요.
0: 와, 그럼 5종목에서 4종목이나 금메달을 딴 거예요?
1: 네.
0: 아, 대단합니다.

0: 반짝반짝 빛나는 은별. 네, 드디어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수영 4관왕에 빛나는 우리 은별 양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와! 야, 은별 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하연주학생 2학년 은별입니다.
0: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 은별 양, 이름도 너무 예쁘고, 얼굴도 너무 예쁘고,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옆에 어머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여은별 엄마, 김선희입니다.
0: 네, 어머님,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은별 양이, 훈련하는 모습을 옆에서 쭉 지켜봤는데요. 런닝하고 또 체력 훈련하고 수영도 계속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평소에도 이렇게 훈련을 계속 하는 건가요?
2: 학교 끝나고 한 4시 반부터 한 2시간은 체력 운동을 하고요. 바로 그냥 환복하고 수영을 한 2시간을 하고 있거든요. 한 6시부터 2시간씩 한 2년 넘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와, 아니 말로만 들어도 이 훈련량이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은별량 힘들지 않아요?
1: 뭐 수영하면서 여러 가지 훈련 때문에 조금 힘들어요.
0: 우리 은별량은 어렸을 때 좀 어떤 아이였나요?
2: 우리 은별이는 조금 느렸죠. 모든 것들이 조금 또래 아이들보다 느리긴 했어도 되게 밝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항상 웃음을 주는 아이였고 네. 인사성도 너무 밝아서 은별이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한 가지 더 배우게 되고 주위 사람들도 많이 행복해했고요.
0: 네. 네.
2: 중학교 2학년이지만 지금 지적 수준은 초등학교 3학년 수준 정도 되고요. 4살 때서부터 인지와 언어나 뭐 그런 놀이치료는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0: 은별 양, 우리 할 수 있다고 프로그램에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은별 양이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최애 물건은 무엇인가요?
1: 바로 이겁니다.
0: 오, 이거 상장이네요?
1: 네.
0: 종목 자유형 25m 1위.
1: 네.
0: 50m 1위.
1: 네.
0: 이야, 아, 이게 처음 대회 나갔을 때 받은 상장인가요?
1: 네.
0: 이야, 대단한데요?
2: 은별이가 조금 늦게 초등학교 네. 5학년 때 이제 장애 등급을 받고요. 참가의 의미를 두고 그냥 출전했던 대회거든요.
0: 네.
2: 근데 또 운이 좋게도 두 종목에서 1위를 하게 되어서, 예. 은별이가 그때 이제 좀 눈에 띄었죠.
0: 우리 은별이 양, 이제부터 우리 좀 친해졌으니까 그냥 은별이라고 할게요.
1: 네.
0: 네. 은별아.
1: 네.
0: 요 뒤에 이렇게 또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는데 이건 뭔가요?
1: 아, 이거 금메달입니다.
0: 이 금메달도 하나도 아니고 이게 네 개의 종목을 다 휩쓴 건가요?
1: 네.
0: 아, 그럼 혹시 저 직접 좀 볼 수 있을까요?
1: 아, 네.
0: 와. 야. 이거 되게 무거워요, 여러분. 와. 야. 이때 4관왕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
1: 엄청 좋았어요.
0: 와, 내가 좀 선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계기가 있었어.
1: 아, 이 상자 받으면서 뭐 훈련 선수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 두각을 나타내니까 본인도 이렇게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어머님.
2: 관심 받고
0: 네.
2: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고 저도 저 아이지만 이렇게 승부욕이 있고 이렇게 끈기가 있는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0: 네.
2: 근데 훈련하는 거 보면서 저도 아이한테 배울 게 많더라고요.
0: 4관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은별이가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정말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은별이의 그런 과거의 시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쾌거를 이루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은별이한테 수영이란 무엇입니까?
1: 물속에서 돌아다니고 수영이 저의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아, 수영은 행복이다.

지금 현재 2년 6개월 전에 비해서 물론 지금도 영법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적 선수들이 조금 늦어요. 그걸 훈련을 통해서 계속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량도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은별이야. 지금 네? 어떤 운동 하고 있는 거야?
1: 어깨 근력 운동이요.
0: 어깨 근력 운동? 아, 저도 좀 한 운동 하거든요? 저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1: 네.
0: 자, 저는 손이 좀 불편해서 네. 한번 감을게요.
1: 네.
0: 자, 알려주시죠.
1: 네. 이렇게 해서.
0: 네.
1: 뭐.
0: 아, 그러니까 여기 어깨는 고정을 해놓고.
1: 네.
0: 이렇게 뒤로?
1: 네.
0: 지금 저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해서?
0: 이렇게.
1: 이렇게.
0: 오.
1: 하는 거.
0: 느낌 온다.
1: 네.
0: 어깨가 빡빡해지고 있어.
1: 네.
0: 이렇게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1: 네.
0: 이걸 하루에 얼마나 하는 거예요?
1: 한 30개씩? 뭐 그렇게.
0: 30개씩?
1: 네.
0: 아, 난 10개만 할래. 자, 이제 어깨는 배웠으니까
1: 네.
0: 다른 거 한번 알려주세요.
1: 네. 뭐 이런 거.
0: 아, 이렇게 해서.
1: 네.
0: 은별아, 은별 선수? 저 좀 알려주세요.
1: 네.
0: 자.
1: 이렇게 해서.
0: 나 이렇게 얼굴 지금 막고 있는 거 맞는 거예요?
1: 아니요.
0: 이거 아닌 것 같은데?
1: 아니요.
0: 이거 맞는 거죠?
1: 아니야, 안 맞는 거.
0: 아, 안 맞는 거야?
1: 네.
0: 자, 그럼 저는 지금 앉아있으니까 좀 밑에 할게요.
1: 네.
0: 아, 오케이. 이건 지금 어떤 운동이에요?
1: 어깨 운동이에요.
0: 이것도 어깨 운동이에요?
1: 네.
0: 이것은 하루에 얼마큼 해요?
1: 한 30개씩 정도.
0: 30개? 저는 딱 이만큼만이 딱인 것 같은데. 저 더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은별이가 아끼고 가장 좋아하는 두 번째 최애 물건은 무엇인가요?
1: 저의 가족 사진입니다.
0: 와, 머리 스타일만 다르고 네 분이 다 비슷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다 닮았어요.
2: 유전자의 힘이 위대하더라고요.
0: 은별이랑 이 가족들이 굉장히 또 애정이 남다른 가족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좀 자랑 좀 해주시죠.
2: 저희는 이제 은별이로 인해서 또 얻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은별이랑 가족들끼리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이제 은별이가 본격적으로 수영을 시작하면서 뭐 시간상도 그렇고 해서 좀 소홀해지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회를 나가면서 온 가족이 다 총 출동을 하고 있죠.
0: 야, 제가 이렇게 전신마비 진단을 받고 어머니, 아버지, 제 친동생이 하나가 돼서 저를 이렇게 돌보면서 저희 가족이 더 끈끈해졌었거든요.
2: 맞아요.
0: 그러면서 더 사랑을,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었는데 은별이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가족들이 오히려 더 끈끈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은별이 언니한테 제가 직접 받은 편지가 있습니다. 내 동생 은별이에게. 안녕 은별. 오랜만에 편지로 말을 전하려니 좀 어색하네. 일단 이번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무려 금메달 4개라는 좋은 성적 낸 거 진심으로 축하해. 영상으로만 봐도 너무 멋지더라. 여기

0: 따봉 두 개도 이렇게 표시했어요. 가끔은 좀 쉬고 싶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그랬을 텐데 스스로 운동을 해야 한다며 말했을 때 깜짝 놀랐었어. 때론 언니보다 더 언니 같은 자세로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집 비타민. 그리고 언니가 진짜 정말 많이 사랑하고 사랑해. 앞으로도 지금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길 바랄게. 다치지 말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안녕. 아우, 저도 야. 가족들의 사랑이 있기에 은별이는 오늘도 더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네, 우리 수영을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은별 양. 우리 은별이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1: 너무 훌륭하고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가 될 겁니다.
0: 충분히 이룰 수 있고 지금도 1등 하고 있으니까 저는 국가대표가 돼서 전 세계에서 또 금메달 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화이팅!
1: 화이팅!
0: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 참 행복한 일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떤 행복한 꿈을 꾸시나요? 그게 어떤 꿈이든 저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도전대장 박유와 함께
2: 할 수 있다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십니까. 2026, 37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약 10회 정도 부동산 공법 37회 시험 대비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까지 해서 총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부동산 공법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국토계획법 안에서 우리가 있는 내용, 1강을 여러분들에게 기본계획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계획은요, 법적 성격이 이제 비구속적 계획인데, 그와 관련된 논점들,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지만은, 기본계획이나 광역은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 법적 성격을 가지고 시험에서 출제가 지문으로 잘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수립하는지, 또 누가 승인하는지, 그 다음에 수립할 때그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또는 승인할 때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시험은 아무래도 이제 절차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 포인트를 두셔야 될것 같고, 설명도 여기에 조금 더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이 관할 지역에서 수립이 되는데, 의무적인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이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생략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는 시험 지문으로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심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법적 의미입니다. 기본 계획이란 뭐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도시군 무슨 계획이냐면, 요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뭐, 기본이 된다는 이야기죠. 어디에서 이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관할이라고 불러요. 관할. 이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전국을 관할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을 관할하는 경우인데, 지방을 관할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부르죠. 올해 2026년에 지방자치단체, 줄여가지고 지자체 이러는데 선거가 있잖아요. 그죠? 그 지자체는 두 개로 나옵니다. 광역지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죠? 기초지자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누가 있냐면,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는 또 어디가 있냐면, 시도가 있죠. 그죠? 시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는, 기초지자체 시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초지자체 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한 시를 말한다. 이래 보시면 되고, 광역지자체 시로서는 광역시, 6대 광역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천, 대전, 울산,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광역지자체로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가 여러분들, 뭐 경기도라든지 경상남북도 이런 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만드는 거냐라고 하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 관할입니다. 관할 안에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법적 개념인데 이거죠. 서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그게 이제 서울시 기본계획입니다. 갖다 붙이면 돼요. 부산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그게 부산시 기본계획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종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세종시 기본계획이 돼요. 제주 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제주 기본계획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양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안양시 기본계획이고, 강원도 평창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평창군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의 법적 개념은요, 그 관할 지역이 그죠?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발전 방향이니까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겠죠. 그죠?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상입니다. 그 도시가 어떤 형태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전 축을 나타내는 게 기본 계획인데, 기본 계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요, 뭐냐면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방향이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해보자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이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영향을 미치한다는 것은 내 권리를 침해하든지 나에게 기본 계획의 어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비구속적 계획이다. 구속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속력이 없으니까 침해된 권리가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행정쟁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논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관할의 발전 방향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해당 관할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계획의 절차는요, 좀 전에 시험은 이제 절차 중심으로 된다고 했는데, 수립 절차하고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수립과 승인 이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시면서 이제 그렇게 출제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수립과 승인이다. 기본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수립과 승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수립을 할 때는요, 수립이라는 것은 뭔가를 세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승인이라는 것은 만드는 것을 만다,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자의 관계가 있겠죠. 수립과 승인의 관계.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 당연히 승인권자가 수립권자보다는 위에 있는 상하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장이 또는 고양시장이 기본계획을 고양시 기본계획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승인은 누가 했냐면 누가 됩니까? 안양시 위에 있는 사람이 하겠습니다. 상하 구조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할 거냐면 경기도지사가 하겠죠. 강원도 평창군에서 평창군의 발전 방향인 기본계획을 만들었죠. 그러면 그때는 누가 승인을 하겠냐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수립과 승인은 상하 구조로 가져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런 물으면 수립과 승인 요두 개의 축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수립을 할때 그냥 하진 않겠죠, 그죠? 수립을 할때그 지자체의 발전 방향을 우리가 만들다 보면 자료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당연히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들이 조사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5만 명이 연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본 계획과 그 도시 인구가 연에 5만 명씩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 계획의 내용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립하기 전에 그런 각종 자료를 모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수립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기초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기초사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를 하겠죠, 그죠? 그 조사를 해서 자료를 쭉 이렇게 모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조사를 해서 모았죠? 그러면 기초사 다음에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은 항상 두 번을 듣는데 누구한테 가서 먼저 듣냐면 지역 주민들에게 가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누구한테 갔었냐면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듣습니다. 수립권자가 서울시장이면 어디 의회로 갈까요? 서울시 의회겠죠. 만약에 수립권자가 수원시장이다라면 어디 의회 가냐면 수원시 의회 갈 겁니다. 그래서 수립권자가 속한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든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 계획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조사를 합니다. 했죠? 그러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기본 계획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도시가 이런 형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의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자,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공부를 하다 보면 의회의 의견 청취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고 가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한데 의회는 여러분들 본질적 기능이 무슨 기능이냐면요. 입법 기능입니다. 의회는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의회라고 하죠. 지자체 의회는 조례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국회는 법률을 만듭니다. 그래서 입법 기능이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의회가 입법 기능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무슨 기능이냐면요. 견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누구를 견제하냐면 의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를 입법 기능인데 그 부가적 기능으로서 무슨 기능이냐면 삼권이 분립이 돼서 서로 상호 견제 균형 속에서 우리가 맞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견제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수립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장이 수립을 합니다. 또는 서울시장이 서울시 발전 방향을 만듭니다. 또는 부산시장이 부산의 발전 방향을 만드는 거죠. 만들면서 의회한테 물어봅니다. 의견을 물어보죠. 그러면 의회에서 이제 의견을 일정 기간 안에 의견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주는 게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 기능으로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자, 수립권자가 이렇게 기본 계획을 만들어주니까 이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일종의 통제 기능이 될까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의회에서 의견을 주는 거는 법을 만드는 기능은 아니, 규범을 만드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줄때그 의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견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거는요.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의회의 의견 청취가 여러분들 기본서를 보시다 보면 수백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공법에 있는 의회의 의견 청취는 전부 다가 뭐냐면 견제 기능입니다. 견제 기능.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들면 어디 의회에서 견제를 할까요? 서울시 의회죠. 서울시장이 만드는데 강남구 의회가 견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로 가면 돼요. 수원시장이 만들죠. 그러면 어디 의회가 된다? 수원시 의회가 되는 겁니다. 경기도 의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회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마시고 권한자가 속한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든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알고 계시면 암기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서 앞으로 의회가 나왔다라고 하면 전부 다 무슨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통제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회는 수립권자가 속한 의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때 제일 먼저 뭘 하고요? 조사를 해서 자료를 모아요. 그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그다음에 누구한테 갑니까? 의회한테 가서 견제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료를 모아서 만다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했으니까 수립한 내용을 기본 계획의 발전 방향의 내용을 누구한테 던져버린다? 승인권자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보내버립니다. 그럼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승인권자는 승인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협의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뭐 한다? 승인을 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협의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는데 협의는 우리가 협의라

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공법 공부하시다 보면 협의란 말이 수백 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로 딱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게 협의를 한대요. 자, 그러면 자, 저를 중심으로 놓고 어떤 현안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쟤를 중심으로 놓고 할 때, 쟤 윗사람과 협의하겠습니까? 아랫사람과 협의하겠습니까? 또는 옆사람과 협의하겠습니까? 그러죠? 저를 중심에 놓고 본다 그러면요, 협의란 것은 위 또는 옆라인을 타고 가겠죠. 즉, 아랫사람과 협의할 일은 없어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는데, 투기 과열지구, 시험 실제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국장은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시 도지사와 협의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렸죠? 국장이니까 밑에 사람과 협의할 일은 없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국장이니까 시도한테 협의하는 게 아니고, 그죠? 시도한테 의견을 듣는 겁니다. 시도가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죠? 누구하고 국장과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하고 협의를 하냐면, 그 권한자보다도 윗사람, 또는 권한자와 동급 레벨에 있는 사람하고 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협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법에 있는 협의와 관련된 각종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장들은 줄치고 외운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당연히 그 하나의 라인을 타고 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시다 보면 심의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심의기구가요.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국토계획법에서는 어디에 심의를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됐냐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건축법에 가면요 건축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받아요. 그리고 주택법에 가면 주거정책심의회 이래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 법별로 심의기구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그다음에 개발법, 그다음에 정비법에서 심의기구는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어디요?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회잖아요. 그죠? 위원회니까 합의체 기구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초보자 집단이겠습니까? 전문가 집단이겠습니까? 그렇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한자가 승인할 때잘 모르는 사항들인데 행정의 독단에 빠지면 안 되니까 뭘 거치게 한다?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독에 의해서 그 심의 결과를 가지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도시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중앙관서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각 지자체별로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남구에는요, 강남구계획위원회. 그다음에 안양에는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평창군에도 있습니다. 평창군계획위원회. 경기도도 있어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울도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산도 있어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각 관할 지자체, 특광시 군별로 전부 다 하나씩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승인권자가 만약에 도지사더라라고 하면 시민은 당연히 어디 시민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될 겁니다. 만약에 승인하는 그 누군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디로 갈까요? 국장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가겠죠. 그래서 심의도 여러분들 별도로 안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안기하시는 게 아니고 승인권자가 심의를 받으러 가니까, 권한자가 심의를 받으러 가니까 그 권한자가 국장일 때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갑니다. 시도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갈 일이 없어요. 시도가 가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 엽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관할을 찾아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공법 양을 상당한 양을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법 자체가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 행정법의 영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의 체계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책을 읽으면 훨씬 부드러운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읽으면 글자가 헛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드린 내용들 권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라든지 또는 심의, 협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기본 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수립과
승인이란 절차를 거치는데, 수립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는 기초사하고 의견 정신

의견을 몇번 듣는다고요? 두번 들어요. 누구한테? 지역 주민들에게 한 번.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갑니까? 의회한테. 그 다음에 수립했죠? 그러면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린다? 승인권자에게. 승인권자 승인하려고 도장을 콱 찍으려고 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물어봐야 돼요. 그죠? 뭐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 뭐 한다?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기본계획이거든요. 기본계획은 어디의 발전 방향이냐면 아까 나왔죠. 특, 광, 시, 군에서의 발전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수립할 거냐인데 한번 해봅시다. 서울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누가 만들어야 돼요? 서울시장이 만들어야 되겠죠. 부산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부산시장이 만들겠죠. 안양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요, 안양시장이 만들겠죠. 강원도 정선군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누가 만들까요? 정선군수가 만들겠죠.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권자가 되기 때문에 의회는 당연히 어디 의회가 되냐면 특광시 군 의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 군수가 기본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승인을 누가 하냐면 수립과 승인의 구조는 어떤 구조로 가져간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네, 상하 구조가 일반적이죠. 그럼 시군 위에 누가 있어요? 그렇지, 도지사죠. 그래서 승인은 시장 군수가 만드는 기본 계획은 누가 승인하냐면 도지사가 승인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광이 만드는 기본 계획 있잖아요, 그죠? 특광이 만드는 기본 계획은 옛날에는 누가 했냐면요, 누가 이걸 했냐면 우리가 기본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누가 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제로 뭘 했냐면 승인을 했더랬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14, 15년 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출범을 한 게, 그죠? 우리나라가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90년대 초중반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출범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 직선제로 지자체 장과 의회를 구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주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에 특광이 만드는 기본 계획에 대해서 누가 했냐면 국장이 승인을 했어요. 하다가 특광 정도 되면 그 관할 지자체의 문제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뭘 한다? 확정한다. 누가요? 특광 스스로가 확정한다. 이렇게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 계획의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시도죠. 그래서 시도가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가 된다. 시장 군수가 만들면 누가 하고요? 도지사가 하고 나머지 가면 우리가 특광 스스로가 확정하죠. 시도기 때문에 협의는 어디 협의를 하냐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기본 계획은 협의를 해서 승인할 겁니다. 그리고 심의는 당연히 시도기 때문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을 거쳐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기본 계획 만드는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기본 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수립과 승인입니다. 수립하기 전에 뭐 하고요? 기초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의견 듣죠. 의견은 몇 번요? 두 번. 누구한테? 지역 주민들에게. 방법은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의견을 들어요? 의회. 의회는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통제 기능. 누구를 통제합니까? 수립권자를 통제합니다. 권한자를. 권한자가 특광시 군이기 때문에 의회는 어디 의회가 되냐면 특광시 군 의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기본 계획을 누구한테 보내버리죠? 승인권자한테. 승인권자 승인하기 전에 잘 모르면 뭐합니까?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할 건데 승인권자가 누군지를 잡으면 되죠. 시장 군수가 만드는 기본 계획은 상하 구조이기 때문에 누가 승인하고 도지사가 합니다. 특광이 만드는 것은 옛날에 국장이 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국장이 아니고 스스로가 만다 확정해버리죠. 그래서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가 누구냐면 시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 심의는 관계 중앙이 아니고 지방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는 지방도시관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의 구조는 수립과 승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을 딱 세워놓고 수립 앞에 기초조사 의견청취, 승인 앞에 협의 심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노죠. 수립권자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라고 해서요? 특, 광, 시장, 군수. 그죠? 어디에서? 관할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승인 내지는 확정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수립권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특, 광,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시장 군수가 만드는 기본 계획에 승인은 누가 했습니까?

도지사가 했잖아요, 그죠? 특광이 만드는 것은 옛날에 국장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특광 스스로가 뭐 해버린다? 확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까지 해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안 받고 스스로만 한다? 확정을 합니다. 특광 스스로가 확정을 하고 시장군수가 만드는 기본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시장군수가 만들 때는 누구 승인을 받게 돼서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는, 수립할 때 절차는 첫 단추가 어디서 끼워집니까? 기초조사. 그 다음에 뭐야? 의견 청취가 있다고 하죠. 의견을 몇 번?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기초조사.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죠. 이게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으로서 나오는 게, 우리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으로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그죠?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반영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겁니다.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요, 여러분들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공청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열람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공람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100% 공통입니다. 공법 교과서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주민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공청회나 공람이나 열람이나 이렇게 의견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반영을 할수 있다는 없어요. 전부 다 반영을 뭐 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의견지인데, 의회는 무슨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까? 통제 기능. 누구를 통제한다고요? 수립권자가 속한 의회. 수립권자가 아까 특광시군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의회한테 가냐면 특광시군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들으면 된다. 별 내용 없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협의입니다. 승인 단계로 들어오면 승인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뭘 거친다고 했어요? 협의. 또는 뭘 거친다? 심의를 거친 다음에 승인을 하는데, 승인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협의 심의는 라인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 계획에서는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가 확정은 특광이 스스로 확정해버리고, 시장군수가 만들면 도지사가 승인하기 때문에 승인 내지는 확정을 누가 한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리냐면 시도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협의 심의는 지방 라인을 탑니다.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어디 심의입니까?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 계획은 관할의 발전 방향이잖아요, 그죠? 관할의 발전 방향은 여러분 있어야 합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관할의 발전 방향이 없으면 그 관할 지자체가 어떻게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처럼 지방 소멸 시대에 우리가 도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 축을 만들어내야 되고, 감소하는 인구를 어디로부터 유입시키고, 각종 산업을 유치시켜서 우리가 그 지자체 발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계획은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 관할 지자체장이죠. 수립권자입니다.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즉, 의무다. 이 말입니다. 의무다. 근데 이게 나온 거로 봐서는 조금, 그죠? 퀘션마크죠? 기본 계획 수립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라고 하는데, 왜 이게 나오냐면, 당연히 의무인데, 시험은 이걸 내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재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본 계획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량적 수립으로서 나오는데, 자, 봐요. 원칙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재량이다.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더라. 어떤 경우에 그렇느냐 알아보실 때,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회사에서 뭐 결제 라인을 탈 일이 있다든지, 집안에도 뭔가 상의를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때로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경미하니까. 경미하니까요. 그래서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나 인구 규모 감소율을 고려해서 아래의 시 또는 군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자, 1번 앞에다가 여러분 적어 놓을래요? 경미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기본서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 경미한 경우로서, 자,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요. 수도권에 있으면 안 되죠. 수도권 다음으로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 광역시죠. 그래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인데 인구가 얼마? 10만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를 동시 충족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런 지역은 기본 계획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군 중에서 인구가 10만이 되는 군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강원도 정선군 기본 계획할게요. 강원도 정선은 수도권에 속합니까? 아니네요.

동서남북이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합니까? 아니네요. 인구는 얼마요? 10만이야죠.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정선 군 기본 계획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할 전부에 대해서 광역이 만들어져 있고 광역 도시 계획에 기본 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역으로 뭐할수 있을까요? 대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내용에 2번 앞에다가 광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뭔가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때는 굳이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죠. 뭐로 대체합니까? 광역으로. 그래서 관할도 전부, 내용도 전부 포함되어 있으면 그때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 범위는 관할 단위로 하는데 인접 지역을 당연히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접 지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기본 계획이면 서울만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인접 지역이 포함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포함해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검토합니다. 장기 발전 방향이잖아요. 그죠? 한번 만들면 불변의 진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돼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계획과 광역과의 관계인데 이거는 상하 구조로 가지겠죠. 기본 계획은 관할의 발전 방향인데 광역은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내용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냐면 광역이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계획의 내용 중에서 지금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생활권 계획은 기본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계획이 만들어지면 기본 계획은 당연히 수립된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계획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심은요, 절차적인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니까 절차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득점에 꼭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2강 때 여러분 관리계 가지고 설명드리라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검정고시 고졸 한국사 두 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910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접근 방법은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제의 전반적인 경제 침체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경제적 민족 운동을 공부합니다. 출제 빈도수는 1번과 2번이 모두 다 동일한 정도입니다. 근데 내용은 압도적으로 1번이 많습니다. 먼저 일제시대와 관련돼서 공부할 때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 두셔야 되는데요. 한국사 문제에서 일제 강점기를 물어보면 시기 문제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때 시기라고 했을 때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라고 해서 3단계로 나눠줘야 돼요. 이건 일제 통치 방식이 크게 두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가령 문제에서는 이런 식인 거죠. 지시된 상황을 보고서 해당하는 시기와 관련된 정책을 골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 공부도 1910년대에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910년대와 관련돼서는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땅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건 고려도 했었고요. 조선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양전이란 이름으로 했었고요. 이 시기에는 토지 조사 사업이란 이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땅에 대한 조사를 한다. 그러면 뭘 조사하시겠어요? 땅 가격? 가장 지금 관심 많은 건 그래서 얼마인데? 이거 관심 가지죠. 또그 땅이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는지 산업용지인지도 구분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동안 땅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궁금할 수가 있고요. 현재 소유자가 궁금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땅의 모양이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 토지조사사업은 전반적인 걸다 조사해요. 근데 가장 관심을 가졌던 건 땅주인입니다. 왜것 같아요? 땅주인을 파악해야지만 세금을 정확히 걷기 때문입니다. 일제는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통치 자금을 일본에서 가져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선 지배에 필요한 자금은 현지 조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선인들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사니 당연히 토지가 세금의 근간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줄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에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가장 기본은 소유권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는 모습은요, 그 당시 토지를 측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은요, 법령을 이용을 하는데, 근데 법과 령은 다른 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도 헌법, 법률, 명령,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법률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제정하고요, 명령은 행정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그 사용하는 기관이 다릅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제 의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려면 절차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조선 총독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쓸수 있는 령이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각종 사업을 쭉 추진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토지 조사령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땅 조사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는 이게 내 땅입니다라고 신고를 하지만 누군가는 신고를 안 합니다. 안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신고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요. 자기 땅임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도 있어야 되고요. 증인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기간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총독부의 관리가 와서, 여기가 네 땅이야, 도장 찍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정해주고 난 다음에 그 기간 안에 신고를 안 하면 주인 없는 토지를 인정하겠다라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신고 토지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이건 내 땅이라고 신고하기 애매모호한 국가 소유라든지 관청 소유 토지들 있잖아요. 이런 토지들이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해서 총독부의 약탈 대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동척이 나왔습니다. 뭘까요? 이거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줄인 거 아니고요. 역사에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너무 길다 보니까 동척이라고 많이 줄입니다. 자, 그러면 동척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회사입니다. 이거는 조선의 토지 약탈이라든지 일본인들을 조선으로 농업 이민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총독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서 빼앗은 토지 있죠. 이걸 본인들이 관리할 순 없다 보니까 동양척식 주식에다 헐값으로 넘깁니다.
동양철식 주식회사는 그 회사를 자기네가 직접 경영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다시 조선은 이민 오고 싶어하는 일본인들에게 갖다 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땅을 관리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피해도 벌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소작료 부분입니다. 여러분, 소작료는요, 소작농이 땅 주인에게 내는 땅값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월세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이 소작농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 때부터 이제 우리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주에게 내는 소작료라고 하는 건 생산량의 최대 50% 또는 아니면 30% 정도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전국에 많은 땅을 보유하게 되죠. 그러면서부터는 아니, 앞으로는 최대 70%까지도 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소작료를 조율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우리의 관행을 다 무시해버린 거예요.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소작료만 제때 지주에게 납부를 하면 소작농들도 웬만하면 평생 그 땅을 경작하고 살아가는 게 또 우리의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동척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향후에는 지주가 원하면 1년 단위로 재계약해도 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토지도 약탈당한 상황 아래에서 소작료도 인상되고 소작권이 자주 변경되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회사령을 가보도록 할게요. 이 회사령은 회사 설립과 관련돼 있는데 여기에 막강한 총독의 권한이 들어갑니다. 누군가가 이 한반도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총독에다가 사전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회사 설립이 안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기존에 운영되는 회사를 할지라도 총독이 봤을 때 여기 회사는 존재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직장 폐쇄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운영과 관련된 생사 여탈권을 총독이 가지고 있었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910년대에 한국인들이 회사나 공장을 운영하는 건 사실상 너무 어렵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민족 자본 육성의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1910년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20년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먼저 주목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눈앞에 보면 뭔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닷가라서 뒤에 보면 배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 쌓여있는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본으로 팔려가는 쌀입니다.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국내에서 식량 부족 문제가 좀 많이 심했었어요. 왜냐하면 산업화를 전개하다 보니까 많은 농촌이 도시로 바뀌게 될 거고 또 농민들이 도시의 노동자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곡식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쌀 폭동까지 일어나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는 일본 안의 식량 부족을 우리에게서 해결하기 위해서 삼미증식계획 들어보셨을까요? 거기에서 밑자라는 게 한자로 쌀밑자입니다. 조선에서 쌀 생산을 늘려서 이런 방식으로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국내 쌀 생산 늘리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다 품종 좋은 걸로 개량할 수도 있고요. 비료를 많이 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이용하지 않았던 토지를 농지로 개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밭을 논으로 바꾸는 겁니다. 무엇보다 벼농사를 짓는 데서 정말 필수적인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각종 수리 조합을 만들어서 물 저장 시설을 많이 만들어둡니다. 자, 그래서 쌀 생산량이 늘어났냐고요? 네,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했을 때요, 개 어떻게 잡으세요? 빡빡하게 잡는 편입니까? 아니면 느슨하게 잡는 편입니까? 전자의 가능성이 좀 높죠? 네.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개표를 잡아보면 주말에 하루 10시간 공부할 거야 라고 해서 아침 7시부터 아주 빡빡하게 적어둡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를 못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총독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계획 자체는 상당히 원대하고요. 목표치도 높습니다. 근데 실제는 거기에 미달하는 양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으로 가져가는 쌀 양은 실제 생산된 증산량이 아니라 목표치만큼 가져갑니다.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국내에서 먹어야 될 쌀까지도 일본으로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국내 식량 사정이 정말 나빠졌어요. 그래서 기록에 따르냐면 일본인들이 평균적으로 먹는 식량량의 절반 정도밖에 못 먹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대체 식량을 만주 쪽에서 사가주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궁핍이 정말 심해집니다. 자, 그러면 1910년대와 20년대를 정리해보면 결국은 농업 기반한 약탈이 이루어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번에는 1930년대 이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기억할 키워드는 모두 4개인데요.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29년 전 세계 상황으로 잠깐 눈을 돌려야 됩니다. 대공황이라고 하는 사건은요, 세계 경제사에서 정말 유례가 없는 엄청난 대폭락이었어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흐름이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게 주기적으로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대공황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면서 자본주의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시작은 미국이었어요. 그 당시도 이제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이제 주도적인 상황 속에서 미국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기업이 도산해요. 막 주식이 하루아침에 뚝뚝뚝 다 떨어져요. 미국의 은행이 5천 개 이상 파산을 해요. 엄청난 실업자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자본주의 특성상 이게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생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에게도 그 피해가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일본도 그 당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총리가 피살을 당해서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이제 군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일본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언제까지 옛날 방식 할 거야? 그거 말고 우리 침략 전쟁 벌이자. 실업자인 많은 청년들을 군인으로 채용을 하고요. 그 군대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 침략하면 이거 해결된 문제 아니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일제는 1931년 만주를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일제가 더 많은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1930년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오는 첫 번째 키워드. 병참 기지화라는 건 일본이 침략을 하는 과정 속에 한국은 여러 가지 물자와 인력을 공급하는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이해가셨어요? 이 병참 기지화와 관련돼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람만 딱 보면 왠지 우리 스스로 농촌을 조금 더뭐 소득이라든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프로젝트일 것 같다, 아니면 시민운동일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조선 총독부가 주관하는 이거는 관제, 뭐랄까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다, 정부가 주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게 10년대와 20년대 상황을 거치다 보니까 조선의 농촌 상황이 너무나 열악해요. 땅 빼앗겼죠. 곡식 빼앗겼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주라든지 연해주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소작료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해서 소작쟁이까지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농촌 문제를 해결시키지 않고 안정화시키지 않고서는 일제가 원하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농촌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조선 총독부가 막 자금 지원이나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뭘로 도달하냐면 조선의 농민이 가난한 건 그들의 게으름과 무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정신 차려. 그러니까 구호만 남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국가총동원법. 일제강점기로 공부할 때는요, 해당하는 시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령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국가총동원법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 필요하다 싶으면요, 언제든지 동원 가능하다라는 건데, 일제는 1937년 중국 본토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점점 확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일련의 시리즈. 자, 먼저 첫 번째, 애국반을 볼게요. 반상회 아세요? 네, 반상회 같은 게 이제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는 건데, 애국반이라고 하는 게 반상회를 개최합니다. 전국에 있는 각 집들을 10집씩 묶음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 내리는 명령이 있다 그러면 각 집마다 하달하게끔 관리 통제했던 단위가 바로 애국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징용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지원병과 징병인 거니까 병사를 차출하는 거고요. 징용인 거니까 남성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본 병사가 이제 부족해지니까 한국인들에게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 징병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남성들을 데려가서요. 탄광이라든지 비행기 활주로 공사에 동원을 합니다. 이게 징용이에요. 그와 관련돼서 나온 게 국민징용령입니다. 참고로 몇해 전에 돌아가셨던 저희 할아버지도 5년에 걸쳐서 징용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당시 저희 할아버지는 너무나 운이 좋게 돌아오셔가지고 저까지 이제 손주를 모셨지만 많은 분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현재 사망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남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정신대는요, 여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쟁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여자애들도 군수공장에 데려가서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입는 일복을 몸빼라고 합니다. 자, 공출. 공출이라고 하는 건 일제가 지정한 가격을 우리가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건데, 그와 관련돼서 나와 있는 이 사진, 뭐가 보이십니까? 녹그릇이에요. 여러분, 이 녹그릇을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강제로 공출을 했을까요? 바로 녹여서 무기를 만들려고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나중에는요, 쌀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생산되는 쌀의 절반 이상을 일제에다가 납부를 해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죠.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어떤 것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매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행인 것은 두 번째는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낮습니다. 자,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우리의 경제적 민족 운동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물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국산품이에요.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네, 읽으실 때요, 목광 이렇게 읽는 건 아니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서 읽습니다. 광목입니다. 우리가 만든 건 우리가 쓰자. 아, 그 당시 한국인이 세웠던 회사 중에 정말 유명했던 경성방직이라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경제적인 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일본의 상품이 물밑이 들어와요. 1920년부터는 회사령마저 사라지면서 일본 기업들의 진출이 더 많이 활발해져요. 물론 회사령이 사라지면 한국인들의 기업 설립도 늘어나긴 하지만 기업이라는 게 갑자기 짠 하고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경험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1910년에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회사령이 철폐되었을 때그 혜택은 한국인보다는 일본인이 더 많이 가져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 상품이 더 많이 들어오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한국 물품, 한국 자본가들의 제품, 이런 것들 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토가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렇게 됩니다. 시작은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주도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국채보상운동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네, 역사 공부할 때요 특정 지명이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물산정려운동은 평양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한국 회사 제품이다 그러면 막 불티나듯이 팔려가고요. 각종 단체들도 만들어집니다. 아, 그런데 이 물산정려운동은 1920년대 중반 들어서 인기가 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사회주의자들의 비판도 한 몫을 하게 되는데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운동을 주관했던 사람들은요. 한국인과 일본인 간의 자본 격돌이다. 경제적인 격돌이다. 이렇게 해석한 반면에 사회주의자들은 결국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윤을 취하는 건 한국 자본가들이잖아. 그럼 한국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싼 물품 사야 되는 거네. 그럼 이득이 없는 걸? 이라고 해서 계층 간의 갈등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되셨나요? 실제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산품을 샀었는데 품질적인 면에서도 일본이 조금 밀리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격이 좀 비싼 거예요. 또 국산품을 사겠다 기다리는데 물품이 없다 보니까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피해도 사실상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물산 장려운동을 조금 풍성하게 봤고요. 이번에는 2번에서부터 좀 볼게요. 나석주, 이분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활동에 있었던 의거단체 중에 의열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 소속이고요. 이분이 마지막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일본 경찰과 충돌에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왜 여기였는지는 느낌이 이미 오시는 거죠. 네, 그 앞에 있는 조선식산은행. 여기 던지기 전에 이미 여기에서 폭탄을 던지고 이곳까지 가셨는데 이런 은행 같은 경우는 특수은행이에요. 총독부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뒷받침해 주는 기관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요두 기관 같은 경우는 조선 민중들에게는 피와 눈물 그리고 막 분노가 서려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민들 상황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소작농 상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토지 조사 사업 이후로요. 너무 소득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부담이 된 거예요. 특히 악명 높았던 곳이 암태도입니다. 여기 지주가 소작료를 70%까지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소작농들은요, 농사 짓고 나면 남는 게 30%밖에 없어요. 그걸로 자식 먹여야 되죠? 학교도 보내야 되잖아요. 무엇보다 다음에 농사 짓을 수 있는 벽시 마련에다가 비료도 사야 되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장작 1년 동안 암태도 소작농들이 소작료 인하 안 하면 농사 안 져라고 거부를 했고 결국 그래서 이걸 40%로 내리게 됩니다. 노동자의 상황 마찬가지로 이렇게요. 회사령 철폐 이후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노동 시간 너무 길고요. 저임금 상태가 심해요.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 그중에 특히 원산 총파업 살펴볼까요? 이 원산 지역에 석유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석유 회사의 일본인 감독관이 한국인 노동자를 때리고 폭언하는 게 너무 빈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좀 해고해 주든지 주의 조치를 해줘라고 했는데 계속 회사에서 반발을 합니다. 결국 계기가 되어서 노동자들이 폭발을 했어요. 근데 한 회사 노동자들만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옆에 있는 회사에서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주변 회사에 있는 노동자들이 같이 봉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산 지역 노동자들이 80여일 넘게 투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원산 총파업이에요. 월급 안 받고 한 거예요. 또그 당시 사장들이 압박을 하는 거죠. 이거 파업 계속하게 되면 다른 거 어떤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 이렇게 겁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장장 3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다는 건 목숨 걸고 싸웠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강주룡. 이분은 여성 노동자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지금 어딘가 올라가 있죠? 네. 평양의 을밀대라고 있는데 그 을밀대 위에 올라가서 시위하고 있는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어디서 일했냐면 고무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이 고무공장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면 엄청난 열기와 매연과 먼지와 강도 높은 노동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는데 회사가 어느 날 임금을 거의 20% 삭감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죽으란 소린 거죠. 그래서 시위를 전개하다가 이분이 새벽에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야 뭐야라고 하니까 이곳에서 연설을 하고 본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강주룡도 종종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두 가지 소주를 통해서 일제강점기의 경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자, 복습 준비되셨나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개념 확인 문제 가볼게요. 일제는 대공황 이후 공업 원료 확보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요? 적어도 이건 아니겠죠. 우리가 박정희 정부 때인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니까 여기서는 남면부양 정책이 들어갑니다. 일제는 자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쌀 생산량을 늘리는이라고 하면요. 삼일증식 계획이죠. 공출 같은 경우는 쌀 생산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냥 생산된 걸 강제로 가져가는 겁니다. 일제는 침략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관계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국가총동원법입니다. 네 번째, 나석주는 어느 단체 소속이다? 의열단 소속입니다. 한인애국단도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한인애국단을 만든 분은 김구, 거기 활동했던 분에는 이봉창, 윤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될 때는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일본인 감독관이 한국인 노동자를 폭행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사건 하면 원산 총파업입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라도 지역 있죠? 거기 광주에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충돌하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학생들이 시위를 전개한 것을 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조만식은 평양에서 울산 장려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국제보상운동 같은 경우는 1907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이전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모두 세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2018년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대국분과 관련돼서 아주 괜찮은 유형이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려보시면 1920년대라고 이제 주제를 정해놨어요.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선지들은 결국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로 나눠보셔야 되겠죠. 자, 일본에서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네, 이건 바로 1910년대 아주 강압적인 통치를 상징합니다. 국가총동원법, 이건 일제가 전선을 많이 확대할 시기 때와 관련돼 있죠? 삼미증식 계획이 1920년대네요. 답은 3번입니다. 황국 신민화라는 게 뭐냐면, 일제가 이제 전선을 확대하다 보니까 한국인들도 전쟁에 데려가야 되는데, 한국인들에게 주어진 총이 그것이 일본인에게 겨루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일본은 193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정신 개조하려고 하는 운동을 전개해요. 그것이 바로 황국 식민화 정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920년대 조선 물산 장려회라고 했습니다. 그럼 물산 장려 운동이죠. 자, 국사품의 애용하자와 관련된 것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경제 발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 통일하자라고 해서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이 되겠고요. 유신헌법 같은 경우도 박정희 정부랑 관련돼 있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다음 시간에 강의하게 될 텐데 노동운동가였던 전태일의 사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1, 2, 4번은 현대사 부분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20년대 농민들은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이걸 가지고 일제 강점기임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소작료 인하에 달라. 소작권을 너무 빈번하게 계약갱신이라는 이름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러지 말아달라는 걸 요구를 하면서 쟁의를 벌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시대상으로 봤을 때 1920년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뭐밖에 없습니까? 네, 아무태도 소작쟁의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일단 1, 2, 3번 주제에서요. 앞으로 출제 빈도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1번이거든요. 6.3 시위 같은 경우는 박정희 정부 초기 때와 관련돼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경제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자금이 필요해서 일본과 국교 재개를 서두르게 되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본이 사과 안 했잖아. 그리고 우리 광복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불편한데? 이런 반감이 많았어요. 근데 정부가 이제 일방적으로 국교 재개를 밀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서 6.3 시위가 전개됩니다. 이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해서 가장 컸던 초창기 시위가 바로 6.3 시위라고 합니다. 이자겸의 난과 강조의 정변은 둘다 고려 시대죠. 일단 이자겸 같은 경우는 고려 최고의 문벌 귀족이었지만
왕과 충돌하게 되면서 결국은 귀양.

넘어가고 죽게 되는 인물입니다. 강조. 강조는 왕 아닙니다. 그는 쿠데타를 통해서 고려의 왕을 교체를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준비된 내용과 문제풀이까지 모두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6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요. 조금 빈도수가 높아질 때는요, 개항기라든지 대한민국 역사보다는 출제 문제수가 늘어나서 7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3문제 풀어봤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주제가 출제될 것을 감안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복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토익의 지성쌤입니다. 자, 오늘 준동사인데요. 준동사, 지금까지 되게 역시 문법적으로 힘들게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강의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쉽고 간단하고 해석 위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네,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준동사, 어렵지 않습니다. 진심이에요. 자, 여러분들, 준동사가 왜 어렵냐면 그냥 그 문법적인 용어로 공부를 했었기 때문인데 우리말에도 있는 개념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그냥 똑같이 친숙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의 형태를 변형해서 다른 품사로 쓰는 겁니다. 동사의 의미가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걸 동사로 쓰기 너무 아깝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다른 명사, 형용사, 부사 등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말에도 존재하고요. 즉, 우리말의 동사는 보통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끝나죠. 뭐뭐 하다. 이런 의미로 끝나죠. 뭐뭐 하다, 먹다, 공부하다, 뭐 사랑하다, 좋아하다. 근데 어떻습니까? 먹다라는 것을 의미를 동사로 쓰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먹는 것, 어미를 바꿔요. 한국어는 어미를 바꿔가지고 품사를 조절합니다. 먹는 것, 먹는 것, 먹는 것은 나의 취미다. 이건 명사죠. 명사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먹는 사람, 이런 식으로 써서 사람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도 가능하죠. 밥을 저기 먹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써. 그래서 어미를 뭐뭐하는으로 바꿔가지고요. 형용사로 활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먹기 위해, 어미를 먹기 위해, 이런 식으로 변형해가지고 부사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써 어미를 바꿔서 우리말은 품사를 조절을 해요. 그리고 우리말은 그 어미 변화가 굉장히 불쌍합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 똑같은 수준을 그 서양 사람들, 미국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우리말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때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어가 어렵습니다. 네,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 훨씬 짧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동사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미 변화는요, 한국인 원어민이라면요, 100개 이상 그냥 순간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먹다에서 뭐 먹는, 먹을, 먹혔던, 먹고 싶었던, 먹기 위해서 먹다, 먹는 것, 먹을 것, 먹고 싶은 것, 먹었었던 것, 먹을까 했었던.

보세요.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그냥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는 건데, 이거를 외국인이 공부한다 생각해보세요. 죽어요, 죽어. 엄청나게 수백 개의 변형이 발생되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는 딱세 가지 형태로만 간단하게, 네, 세 가지 형태로만 변형해가지고 다른 분사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준동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사 원형에 to 붙이는 형태 하나, 동사 원형에 ing 붙인 형태 둘, 그 다음에 pp 형태 셋, 끝! 우리가 수백 개의 variation을 만들 때 걔네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to를 붙인 형태를 우리는 문장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활용하고요. ing 붙인 형태를 문장에서 명사로 활용하고요. 혹은 형용사로 활용하고요. pp 형태를 문장에서 형용사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부정사, to 부정사라고 부르고요. 네, 얘를 동명사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분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준동사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이 부정사랑 동명사 두 개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볼 텐데, 자, 투부정사. 여러분들, 부정사, 용어에서부터 벌써 감이 오지 않습니까? 품사가 정해지지 않은 품사예요. 즉, 문장에 따라가지고 명사, 형용사, 부사로 모두 활용이 될수 있는 겁니다. 정해지지 않은 품사. 문장에서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품사를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 연습은 처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죠? 동사를 기준으로 왼쪽이 무슨 자리? 주어 자리. 만약에 동사 왼쪽에 주어 자리에 부정사가 있다면 그건 뭐겠습니까? 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겠죠. 주어 자리니까. 동사 뒤는 무슨 자리? 목적어 자리.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다. 뭐로 쓰이고 있는 거겠어요? 역시 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겠죠. 목적어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 뒤에 to 부정사 이렇게 있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완전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부사 역할이겠죠. 이런 식으로써 동사를 기준으로 위치를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순간적으로 어떻게 쓰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정사. 자,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좋아할지 몰라서 여러 개 준비해드렸으니까 한번 다 같이 보시면서 판단해 볼게요. 자, 동사 기준점 is 체크하겠습니다. 항상 동사가 문장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체크 반드시 하시고요. 동사 왼쪽에 주어 자리에, 동사의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쓰였습니다. 당연히 주어로 쓰이는 명사가 되는 거야. 공부하는 것. 자, 그리고 역시 자신의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자, 무엇을? 영어를 공부하는 것까지가 주어 부분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것은 비동사 뒤에 형용사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까지. To study English is important.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고급스러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물론 뭐 되게 고급스럽지 않습니다만은 현대 영어에서는 더 이상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 쓰지 않아요.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to 부정사 주어 덩어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한 문장 뒤로 보내버리는 거야. 네, 그리고 이빈 주어. 빈 주어는 어쨌든 주어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가짜 주어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제가 보통 이제 바지사장 주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자리만 차지하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yet 이라는 가주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important 까지 문장 끊어보시고, 그 뒤에 to study English라는 진짜 주어가 뒤에 붙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파트 5, 한 문장짜리 문제에서는 문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문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it이라는 주어가 나온다면 그것은 가주어입니다. 그것이라는 대명사가 쓰일 수 없겠죠. 문맥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주어에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to 부정사나 또긴 주어가 대표적으로 대절이 있거든요. 자, 이런 주어들 더 이상 주어 자리에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에 뒤로 보내버리고, 네, 빈 주어 자리는 가짜 주어 있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영어 문장이다. 이시란 주어가 보인다. 그것은 가주어겠구나.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I need something. 동사 기준점으로 something까지가 목적어죠. 저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까지 끝났어요. 그 다음에 to drink라는 게 지금은 명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하는 형용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부정사가 형용사일 때 역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인데, 그 명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 need something to drink. 저는 마실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somebody to love 이런 노래 아십니까? 이게 그 전설적인 영국 밴드죠, Queen. 네, 그 대표곡 중 하나인데 somebody to love. 사랑할 누군가. 사랑할 누군가. 제가 지금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는데 깜짝 놀라실까봐 제가 참겠어요, 여러분들. 네. 긍정적으로 놀라시고 참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일 때는 뒤에서 꾸며준다. 저는 마실 무언가 필요합니다. 그냥, 그 다음에, 그녀는 공부했습니다. 동사 기준점이고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완전한 문장 뒤에 to 부정사라면 당연히 부수적으로 쓰이는 부사가 되겠죠. 부사를 쓰일 때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테스트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reading books is fun. 역시 동사가 is가 되겠고요. 왼쪽에 reading이 동명사 주어가 되겠습니다. 읽는 것인데 무엇을? 책을 읽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형용사 보호까지, 그죠? 네. 아니죠. 저는 즐깁니다. 동사 기준점으로 오른쪽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네요. 저는 듣는 것을 즐깁니다. 무엇을? 음악을 듣는 것을 즐깁니다라는 것까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The crying baby needs attention. 이건 조금 다른 예문인데, 자, needs가 동사죠. 그 왼쪽에 주어가 baby입니다. 아기들이죠. 그 왼쪽에 crying이라는 것은 지금 동명사가 아니에요. ing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동명사나 명사도 가능하지만 분사라는 형용사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 베이비를 꾸미고 있는 형용사를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 울고 있는 아기는 attention, 보살핌이 필요합니다라는 것까지요. 그래서 ing 형태는 우리 다음 시간에 분사에서 보시겠지만 형용사인 분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맥,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분하면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더만의 예문이 필요하다면 계속 다 같이 볼수 있도록 하죠. 문제 보시겠습니다. The worst case scenario는 would be 동사 기준점 체크하시고요. 네. 그리고 for the factory 전명구는 괄호 묶이겠죠. 그 뒤에 빈칸인데, 자, 비동사 여러분들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지금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또 하나의 동사는 쓰일 수가 없겠죠. To b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o be closed down 폐쇄가 되는 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폐쇄가 되는 것이다인데요. 여기서 개념 하나만 추가시켜 보겠습니다. To 부정사 왼쪽에 for 명사란 전명구. 자, to 부정사 왼쪽에 for이라는 전치사가 이끄는 전명구는 그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의미상 주어라는 것은 그 동작의 해석상 주체. 모든 준동사는 동사를 기반으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동작이죠. 그 동작을 누가 하는지 해석상 필요하다면 쓰는 거예요. 보통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 쓰는데 필요하다면 to 부정사 왼쪽에 for 명사를 쓰는 게 맞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장이 폐쇄가 되는 것이다. 공장이 폐쇄가 되는 것이다. 네. 자, 두 번째, 문두에서 컴마까지 괄호 묶이는 수식어가 되겠고요. 큰 전기 선풍기가 돌아갑니다. 끊임없이 돌아간다라는 부사까지. 자, 지금 문장 내 동사가 포함된 완전한 형태의 절이죠. 또 하나의 동사는 절대 들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동사 탈락이 되겠고요. 투부정사가 문두에 있습니다. 자, 주어 왼쪽에 문두에서 컴마까지. 무슨 자리? 부사 자리겠죠. 완전한 문장 왼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수적인 자리, 부사 자리에 뭐뭐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바람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큰 전기 선풍기가 끊임없이 돌아간다라는 해석 되시겠습니까? 자, 그다음 밑에 문제도 보시겠습니다. 일단 문두에서 컴마까지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기간 동안에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동사가 되겠고요. 인부터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명사까지 괄호 묶이는데 일단 동사는 절대로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동명사가 자신의 목적을 취하면서 경제를 개발하는 것에 성공했었다는 해석까지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고요. 자, The Train Company는 결정했습니다. 동사 기준점이고요. 자, 무엇을 줄일 것을 결정했습니다. 무엇을 줄일 것을? 요금을 줄일 것을 결정했습니다까지 끊어보시고요. As a way of는 무엇무엇의 일환으로 정도의 전치사 수거편이 되겠고 빈칸 뒤에 또 하나의 명사가 있습니다. 자, 명사 왼쪽에 명사는 두 개가 복합 명사라면 가능하겠지만 그 복합 명사 아니라면 명사는 명사를 취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attraction customers 이런 복합 명사는 없거든요. 이게 뭐 매력 정도 본다면 매력 고객들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동명사가 목적을 취하면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것의 중요성, 네, 고객 끌어들이는 것의 일환으로서 요금을 줄일 것을 결정했다가 맞겠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복합 명사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안 된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보통은 ing 동명사가 자신의 목적을 취해주는 구조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해석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세 번째, you can monitor 동사 기준점. monitor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행 상황을. 네, 그리고 reach your fitness goals. 당신의 피트니스 목적을, 목표에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by 전치사부터 괄호가 들어갑니다. 그 빈칸 뒤에 또 하나의 명사, 목적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역시 취하는 동명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use라는 것은 동사도 되지만 명사도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복합 명사 가능성도 전혀 없죠. 왜냐하면 관사 A가 있잖아. 복합 명사라는 것은 명사 두 개가 함께 쓰이는 것인데 그 사이에 관사가 무슨 뭐 샌드위치처럼 뭐 관사라든지 뭐 어라든지 더라든지 아니면 형용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것을 명사 목적으로 취해주는 동명사가 정답이겠네. 그 fitness의 앱을 이용을 함으로써 정도 해석되는 게 맞는 거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us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to부 정사를 목적으로 여러분들 명사로 쓰인 준동사가 to부 정사랑 동명사 두개 있었는데요. 즉 어떤 동사는 to부 정사 목적을 취하고 어떤 동사는 동명사 목적을 취합니다. 네, 그것을 한번 해석적으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암기가 들어가면 좋은 포인트인데 그 전에 최대한 이해를 할수 있으면 해보자고요. 자, 투부정사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부정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동작이에요. 미래지향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무엇무엇을 할 것을 정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투부정사의 원래 기본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할 것을. 형용사일 때도 무엇무엇을 할, 명사일 때도 무엇무엇을 하는 것 또는 무엇을 할 것. 미래지향적인 동작이 많이 들어가요. 원래 그림이니까.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지향한 동사들은요, 보시는 것처럼 그 미래지향적인 동작과 잘 어울립니다. 각각의 뉘앙스 차이는 있겠지만 역시 무엇을 할 것을, 미래 무언가를 할 것을 내가 희망하고 계획하고 약속하고 요청하고 시도하고 이런 것들. 그죠? 희망합니다. 나는 원합니다. 무엇을 할 것을. I'd like 투부정사. 할 것을 원합니다. 마찬가지죠. 바랍니다. 무엇무엇을 할 것을. 미래지향적인 동작이 목적으로 수반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계획합니다. 무엇을 할 것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할 것을. 약속합니다. Promise, pledge. 자, pledge 약속하다. pledge 약속하다. pledge 해줘. 약속하다, 여러분들. ask 요청하다. 마찬가지. 시도하다. try, attempt, 투부정사. strive, 투부정사. intend, 투부정사. 자, 웬만한 것들은 모두 미래지향적인 동작으로서 무언가를 할 것을 내가 뭐뭐하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90%의 보편값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시고 미래지향적인 동작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어다 보니까 당연히 100% 수학적인 뭐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런 것들만 따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offer to 부정사, 무엇무엇을 할 경제적 여유가 되다는 표현입니다. 돈적인 표현, 자, manage to 부정사, 무엇을 해내다라든지, fail to 부정사, 무엇을 실패하지 않다라든지, offer to 부정사, 무엇을 할것 제안하다라든지, tend to 부정사,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든지, pretend to 부정사, 뭐뭐 인치하다라든지. 네, 이런 동사들은 뭐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조금 안 들어온다. 그런 것들은 따로 암기하시면 되는 거겠고요. 다른 동사들은 웬만한 것들은 다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데 여러분들 잠시만요. 밑에 보시면 to 부정사 아닌 그냥 명사 목적을 취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부 학생들은 투부정사만 취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그게 아니고요. 타동사, 모든 타동사들은 기본적으로 명사를 취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분류한다? 명사로 쓰이는 준동사가 동명사랑 부정사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둘 중에서 동명사 아니라 부정사를 취한다는 것이지 그냥 명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냐면 보세요. 학생으로서, 자, 문두에서 건만까지 구하는 기죠. 학생으로서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afford가 to 부정사를 취한다라고 내가 공부를 했어요. 암기를 했어요. 내가 암기하고 공부한 게 보이면 굉장히 반갑거든요. 오, to 부정사, 오, afford to 부정사, 오, 대박, 대박 사건.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빈칸 뒤에 expenses까지가 명사기 때문에 끌어보시고요. outside my basic needs. 자, 여기서부터는 지금 괄호묶기는 수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어보셨을 때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가 나오네? 바로 정답. 1초 문제. 이게 아니겠고요. 이걸 그냥 명사 목적으로서 N이라는 형용사 꾸며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I can afford any expenses. 가능하잖아요. 저는 어떠한 지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정답이 되는 게 맞거든요. 자, 그래서 무조건 to 부정사 찍지 마시고 그냥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해석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자, 참고로 비동사 뒤에 명사는요. 자, 우리 비동사 뒤에 명사는 주어랑 무슨 관계? 동격 관계잖아. 그래서 I can't afford to be expenses라는 것은 내가 지출이 되는 거야. 내가 지출과 동격이 되는 해석입니다. 나는 지출이 될수 없습니다. 나는 지출이 될 경제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이거 이상하잖아. 예를 들어서 I can afford to be 뭐 a doctor 이런 식으로 써. 저는 의사가 될 경제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장학금이 잘 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 공부하는 학비가 부담스러우신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I can afford to be

a doctor. To become a doctor. 나는 의사가 될 여력이 없습니다. 는 가능하겠지만 지금 질주렴 명사는 나라는 사람과 동격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용사가 정도에 대해 썼던 그런 문제도 기억이 나고요. 자, 제 아이는 원하지 않습니다. Does want. 그 다음에 목적어 자리 to 부정사죠. 보낼 것을. 자, 무엇을? 시간을 보낼 것을. 누구와? 나와 함께 요즘에. want란 동사가 to 부정사, 목적을 취하고 있고요. 자, 경영진은 계획합니다. 자, 무엇을? 재구성할 것을. 자, 무엇을요? 그 마케팅 부서를 재구성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네. 지금 이런 동사들, 미래지향적인 동작을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I think. 내 생각에 we can afford.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감당하다, 동사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정답이겠죠. 오직 지금은 한 명만 고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도가 되겠고요. 자, 당신 추천하십니까? 추천하다 동사 뒤에 지금 목적어 자리인데, 추천하다 동사는요, 대표적인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보실 텐데요. reconcile. 동명사는 reconcile. ing.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명사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세 가지, 그리고 가장 빈도가 높은 세 가지입니다. recommend, 추천하다. consider, 고려하다. 네, consider. 그 다음에 suggest, 제안하다. 그래서 동명사는 reconciling, 동명사 reconciling. 여기서 ing이라는 것은 귀엽게 보이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ing를 연상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동명사 reconciling, 동명사 reconciling. 동명사는 누구 거 써잉? 동명사 내거 써잉? reconciling. 지하철에서 갑자기 누가 툭툭 치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동명사 누구 거 써잉? 당황하지 마시고, 동명사 내거 써잉? reconciling. 동명사 reconciling, recommend, consider, suggest, ing. 동명사는 reconciling. 그래서 recommend 뒤에 exercising 바로 골라주시면 정답 되겠고요. 자, 사람들은 빈칸합니다. 뒤에 to 부정사 목적어죠. 자, reconciling. 동명사는 누구 거 써잉? 내거 써잉? reconciling, consider. 동명사 목적어이기 때문에 to 부정사 안 어울려요. ten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tend to prefer comfort. 편안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타일보다 그들의 매일매일의 의상에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자, 동명사 목적어로 갖는 동사. 대표적으로 뭐라고요? 동명사는 누구 거 써잉? 내거 써잉. reconcile. recommend, consider, suggest, ing. 네. 세 가지는 헷갈리기 쉽고, 네, 그리고 잘 나오고,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고, this 것은 마찬가지 ing입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의미 연상하십시오. 동명사는 to 부정사가 미래 지향적인 동작이잖아요. 동명사는 지금 끝내거나 연기, 뒤로 미루거나, 이런 것들은 동명사의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부정사가 무엇을 할 것을, 이런 느낌이라면, 동명사는 이미 벌써 행해진 것, 이미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무언가를 끝내거나, 뒤로 미루거나, 동명사 그림, finish, quit, ing, delay, ing, discontinue, give up, postpone, 이런 식의 동사들, 동명사의 그림을 취하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 의미 중에서 여러분들, mind, ing,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하는 것을 꺼리다. 요청문에서도 많이 나오죠. Would you mind? Do you mind? 이런 식으로서. 자, avoid ing, 피하다라든지. 자, risk ing, 어떠한 ing라는 동작에 위험을 무릅쓰다라는 그런 식의 동사도 동명사를 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njoy ing라든지, appreciate ing라든지, miss ing. 이런 식의 표현들 마찬가지. 지금 내가 무언가를 즐기고, 내가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무언가를 고마워하고, 이거는 앞으로 발생될 미래적인 동작이 아니라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는 네,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동명사랑 잘 어울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어민의 시각으로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림인지 보편적인 성질을 이해하시면 계속 내가 암기를 하는데 도움이 반드시 됩니다. 자, 그리고 동명사랑 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 시작하다, 좋아하다, 계속하다. 이 동사들은 동명사랑 부정사를 모두 취할 수 있는데, 둘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겠고,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있는 경우. So, remember, forget. 두 가지 기억하세요. to 부정사는 미래 지향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을.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아직 안한 거. 반면에 ing는 이미 벌써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미 벌써 했었다는 사실. 이미 한 것을 잊고, 네, 기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remember to 부정사, 무엇을 할 것을. 아직 안 했어요. 할 것을 기억하다. forget to 부정사 역시 무언가를 할 것을 있다 기억하다 반면 ing는 이미 벌써 했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고 기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운데요 여러분들

현 여친, 전 여친 전략을 한번 써볼까요? I forgot to call you. 그술 먹고 이렇게 원래 현 여친이 있어요. 근데 전화를 해야 되는데 내가 까먹은 거야. 미친 거죠. 자, 그럴 때 하는 게 I forgot to call you last night. 나 지난밤에 전화할 거 까먹었어. 안한 거죠. 해야 되는데 안한 겁니다. 전화해야 할 것을 까먹었어. 안한 거죠. 근데 핸드폰을 봤는데 전 여친이랑 통화가 1시간이 되어 있어. 60분. 손이 벌벌벌 떨리죠. 내가 뭔 말인지 기억도 안 나. 이럴 때는 전 여친입니다. I forgot calling you last night. 아, 나 너한테 어제 전화했었다는 사실이 기억이 안 나. 이건 이미 있었던 사실이고요. 이거는 아직까지 안한 거, 해야 되는데 안한 거를 말하는 겁니다. 구분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현 여친, 전 여친. I'm sorry. I'm so sorry. I forgot to call you last night. I'm crazy. I'm sorry. 그렇지? 근데 전 여친 전화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했었더라? I forgot calling you. 너에게 전화했었던데 뭐라고 했었더라? 기억이 안 나네. 네, 이미 있었던 사실. 아직 안한 거, 이미 한 거. 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Reconciling, recommend, consult, suggest, ing. 그 서명, 편지에 서명하는 게 어떻게 했습니까? 파란색 잉크로. 되시겠죠? If you give me 2 days more, 이틀 더 준다면 저는 빈칸합니다. 지금 목적어 to 부정사요. 미래지향적인 동작, 무엇을 할 것을 약속하다라는 게 어울리겠죠? 저는 당신에게 pay you back, 다시 돈을 돌려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please don't forget. 어머니께서 맨날 하시는 말씀. 그 밸브 잠그는 거 잊지 마. 꼭 밸브 잠궈라고 하시죠. Please don't forget to close the gas valve. 그죠? Gas valve를 잠글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써 쓰는 게 맞겠습니다. Closing은 이미 잠궜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건데 문맥적으로는 to 부정사가 훨씬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그 일은 요구했습니다. 5형식의 동사죠. 기억나십니까? 요구하다 동사들, 목적어에게 어떤 동작을 할 것을 5형식으로서 to 부정사 보호를 취하는 구조가 맞겠죠. 그래서 지금 to 부정사가 두 개인데 비번은 능동 형태고 디번은 수동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고객이라는 목적을 취해주는 능동 형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일은 요구했습니다. 나에게 같은 고객들에게 전화를 할 것을 repeatedly 반복적으로. 네, B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5형식 동사. 요구하다, 요청하다, 원하다. 이런 느낌의 동사들. 목적어가 to 부정사일 것을 요청하다, 원하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want 기억나십니까? 얘는 그냥 삼형식으로서 to 부정사 목적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겁니다. I want to do something. 저는 무언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고요. 5형식으로서 만약에 I want 목적어 you to 부정사라고 쓴다면 나는 원합니다. 당신이 이 동작을 할 것을.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동사가 무조건 용법을 하나만 가지지 않거든요. 해석적으로 여러 개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유연하게 해석상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는 원합니다. 뭐뭐 할 것을. 나는 원합니다. 당신이 뭐뭐 할 것을. 이런 식으로 둘다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3번. 자, please make sure. 자, make sure 혹은 be sure. 무엇을 명심하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명령문 정도로 쓰이는 건데, 보통 청유형에 가깝죠. 자, 대접속사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 packages가 주어겠죠. 그 다음에, 빈칸은 주어 뒤니까 동사절이. 호, 동사가 3개가 있군. 와우. 수일치 맞춰서 B번 탈락이겠네. 남는 C번과 D번. 굉장히 헷갈리는 고난도 문제인걸? 역시. 역시 토익은 어려워.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늘 동사 찾으라고, 동사 좀 제발 찾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보세요. 지금 대절에 The packages 빈칸 sent to the traffic fair in Berlin are 동사가 있잖아요. 동사가 대절에 있다는 것은 빈칸에 추가적인 동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동사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대절에 동사 있어요. 그럼 빈칸은 동사가 아닌 겁니다. 즉 주어, 첫 명사가 주어일 거고 기준점이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사이는 괄호 묶이는 거예요. 그게 주어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동사만 탈락하더라도 남는 게 A번에 정답이 되는 거예요. to 부정사 무엇을 할, 형용사일 때는 미래적으로 무엇을 할 정도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to be sent 보내질, 수동 형태니까 보내질, 그 무역 박람회로 보내질 소포들이 준비가 되도록 금요일까지 확실히 명심하십시오 정도로 쓰이는 겁니다. 동사 찾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제 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자, 6번. Mr. Kim은 was able to double 동사겠죠.

두 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의 돈을까지가 목적이고요. 자, by the의 전명구, 뒤에 또 하나의 전명구 이렇게 묶이겠습니다. 자, 전치사 뒤에 동사 안 되겠고요. 자, 이 형태는 동사 또는 분사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안 되겠고요. 투부정사도 역시 전치사. 투부정사는 전치사 뒤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탈락이 되겠고요. 동명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by ing는 무엇을 함으로써라는 동작 수단이에요. 투자함으로써. 웹사이트 디자인, 회사에 투자를 함으로써 두 배로 돈을 만들 수 있었다 정도로 쓰이겠습니다. 자, 8번. 지역은행들은 maybe 동사가 되겠고요. to blame, 비난받을지 모르겠습니다. 된것 때문에. 자, becoming이 이 형식의 동사이기 때문에 빈칸은 becoming의 오른쪽에 형용사 보호자리, reliant라는 게 지금 어디 어디 의존하는 정도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relied라고 PP 형태로 rely 쓰지 않아요. 네, 인 동사가 되겠고. 의존 가능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돈을 빌리게 의존하게 된것 때문에 비난받을지 모르겠다라는 해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는 투부정사 동사 원형 proceed가 정답이 됐던 문제. proceed은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하겠고요. 네, 두 가지는 해석상 문법적으로 역시 자동사인 A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proceed는 토익이 사랑한 대표적인 자동사 진행하다.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정도로 쓰이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동사 보셨고요.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더 헷갈려 하시는 분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토익의 지성쌤이었고요.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 37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진창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약 10회 정도 부동산 공법 37회 시험 대비해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까지 해서 총 6개의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부동산 공법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국토계획법 안에서 우리가 있는 내용, 일강을 여러분들에게 기본계획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계획은요, 법적 성격이 이제 비구속적 계획인데, 그와 관련된 논점들,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지만은, 기본계획이나 광역은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 법적 성격을 가지고 시험에서 출제가 지문으로 잘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수립하는지, 또 누가 승인하는지, 그 다음에 수립할 때그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또는 승인할 때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 절차 중심으로 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시험은 아무래도 이제 절차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좀 포인트를 두셔야 될것 같고, 설명도 여기에 조금 더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계획이 관할 지역에서 수립이 되는데, 의무적인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수립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이제 어떤 사유가 있으면 생략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는 시험 지문으로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심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법적 의미입니다. 기본 계획이란 뭐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도시군 무슨 계획이냐면, 요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 뭐, 기본이 된다는 이야기죠? 어디에서 이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관할이라 불러요. 관할. 이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은 전국을 관할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을 관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방을 관할하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부르죠. 올해 2026년에 지방자치단체, 줄여가지고 지자체 이러는데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자체는 두 개로 나눕니다.

광역지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지자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죠? 기초지자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누가 있냐면,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지자체는 또 어디가 있냐면, 시도가 있죠, 그죠? 시도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는, 기초지자체 시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초지자체 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한 시를 말한다. 이래 보시면 되고, 광역지자체 시로서는 광역시, 6대 광역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천, 대전, 울산, 대구, 부산, 광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광역지자체로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가 여러분들 뭐 경기도라든지 경상남북도 이런 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만드는 거냐라고 하니까 특별시나 광역시나 특별자치시도 또는 시군 관할입니다. 관할 안에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의 법적 개념인데 이거죠. 서울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그게 이제 서울시 기본계획입니다. 갖다 붙이면 돼요. 부산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그게 부산시 기본계획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종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세종시 기본계획이 돼요. 제주 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제주 기본계획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안양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안양시 기본계획이고 강원도 평창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평창군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의 법적 개념은요, 그 관할 지역이 그죠?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발전 방향이니까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겠죠. 그죠?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상입니다. 그 도시가 어떤 형태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전 축을 나타내는 게 기본 계획인데, 기본 계획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거는요, 뭐냐면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방향이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해보자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용이 추상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침해하든지 나에게 기본 계획의 어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법적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비구속적 계획이다. 구속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속력이 없으니까 침해된 권리가 없겠죠.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데 행정 쟁송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논점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은 관할의 발전 방향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해당 관할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계획의 절차는 요좀 전에 시험은 이제 절차 중심으로 된다고 했는데 수립 절차하고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수립과 승인 요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시면서 이제 그렇게 출제를 할 건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수립과 승인이다. 기본 계획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수립과 승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수립을 할 때는요, 수립이라는 것은 뭔가를 세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승인이라는 것은 만드는 것을 만다,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양자의 관계가 있겠죠. 수립과 승인의 관계. 어떤 관계를 가지냐면 당연히 승인권자가 수립권자보다는 위에 있는 상하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양시장이 또는 고양시장이 기본계획을 고양시 기본계획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승인은 누가 했냐면 누가 됩니까? 안양시 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입니다. 상하 구조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할 거냐면 경기도지사가 하겠죠. 강원도 평창군에서 평창군의 발전 방향이 기본계획을 만들었죠. 그러면 그때는 누가 승인을 하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수립과 승인은 상하 구조로 가져간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런 물으면 수립과 승인 요두 개의 축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수립을 할때 그냥 하진 않겠죠, 그죠? 수립을 할때그 지자체의 발전 방향을 우리가 만들다 보면 자료 같은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당연히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들이 조사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가 5만 명이 연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기본 계획과 그 도시 인구가 연에 5만 명씩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 계획의 내용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수립하기 전에 그런 각종 자료를 모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수립하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기초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조사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를 하겠죠. 그죠? 그 조사를 해서 자료를 쭉 이렇게 모은다고 보시면 돼요. 자, 조사를 해서 모았죠. 그러면 기초사 다음에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은 항상 두 번을 듣는데, 누구한테 가서 먼저 듣냐면, 지역 주민들에게 가서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누구한테 갔었냐면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듣습니다. 수리권자가 서울시장이면 어디 의회로 갈까요? 서울시 의회겠죠. 만약에 수리권자가 수원시장이다라면 어디 의회 가냐면 수원시 의회 갈 겁니다. 그래서 수리권자가 속한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든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 계획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조사를 합니다. 했죠? 그러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기본 계획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 도시가 이런 형태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의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자,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법 공부를 하다 보면 의회의 의견 청취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고 가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한데, 의회는 여러분들 본질적 기능이 무슨 기능이냐면요. 입법 기능입니다. 의회는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의회라고 하죠. 지자체 의회는 조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국가 사무를 처리하는 국회는 법률을 만듭니다. 그래서 입법 기능이 의회의 본질적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의회가 입법 기능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무슨 기능이냐면요. 견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누구를 견제하냐면 의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를 입법 기능인데, 그 부가적 기능으로서 무슨 기능이냐면 삼권이 분립이 돼서 서로 상호 견제 균형 속에서 우리가 맞춰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견제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수립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시장이 수립을 합니다. 또는 서울시장이 서울시 발전 방향을 만듭니다. 또는 부산시장이 부산의 발전 방향을 만드는 거죠. 만들면서 의회한테 물어봅니다. 의견을 물어보죠. 그러면 의회에서 이제 의견을 일정 기간 안에 의견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견을 주는 게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입법 기능으로서 의회에서 의견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자, 수리권자가 이렇게 기본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됐다, 안 됐다라고 하는 일종의 통제 기능이 될까요?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의회에서 의견을 주는 거는 법을 만드는 기능은 아니, 규범을 만드는 기능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의견을 줄때그 의견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견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거는요.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의회의 의견 청취가 여러분들 기본서를 보시다 보면 수백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공법에 있는 의회의 의견 청취는 전부 다가 뭐냐면 견제 기능입니다. 견제 기능.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들면 어디 의회에서 견제를 할까요? 서울시 의회죠. 서울시장이 만드는데 강남구 의회가 견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회로 가면 돼요. 수원시장이 만들죠. 그러면 어디 의회가 된다? 수원시 의회가 되는 겁니다. 경기도 의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의회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마시고 권한자가 속한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든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알고 계시면 암기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서 앞으로 의회가 나왔다라고 하면 전부 다 무슨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통제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회는 수리권자가 속한 의회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할때 제일 먼저 뭘 하고요? 조사를 해서 자료를 모아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가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갑니까? 의회한테 가서 견제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료를 모아서 만다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했으니까 수립한 내용을 기본 계획의 발전 방향의 내용을 누구한테 던져버린다? 승인권자한테 승인을 해달라고 보내버립니다. 그럼 승인권자가 승인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승인권자는 승인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냐면 협의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뭐 한다? 승인을 한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협의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하는데 협의는 우리가 협의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공법 공부하시다 보면 협의란 말이 수백 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로 딱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 게 협의를 한대요. 자, 그러면 자, 저를 중심으로 놓고 어떤 현안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라고 하실 때 자, 쟤를 중심으로 놓고 할 때, 쟤 윗사람과 협의하겠습니까? 아랫사람과 협의하겠습니까? 또는 옆사람과 협의하겠습니까? 그러죠?
저를 중심에 놓고 본다 그러면요, 협의란 것은 위,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란 말이 나오면, 협의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하고 협의를 하냐면 고 권한자보다도 윗사람 또는 권한자와 동급 레벨에 있는 사람하고 뭘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협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법에 있는 협의와 관련된 각종 문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장들은 줄치고 외운다든지 그럴 필요 없이 당연히 그 하나의 라인을 타고 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심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시다 보면 심의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는 심의기구가요.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이나 국토계획법에서는 어디에 심의를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됐냐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 가면요 건축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받아요. 그리고 주택법에 가면 주거정책심의회 이래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각 법별로 심의기구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에서 심의기구는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거든요. 어디요?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회잖아요. 그죠? 위원회니까 합의체 기구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로 모여져 있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초보자 집단이겠습니까? 전문가 집단이겠습니까? 그렇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한자가 승인할 때잘 모르는 사항들인데 행정의 독단에 빠지면 안 되니까 뭘 거치게 한다?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독에 의해서 그 심의 결과를 가지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도시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중앙관서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각 지자체별로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강남구에는요 강남구 계획위원회, 그다음에 안양에는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평창군에도 있습니다. 평창군 계획위원회. 경기도도 있어요. 경기도 도도시계획위원회. 서울도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산도 있어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각 관할 지자체, 특광시 군별로 전부 다 하나씩 도시계획위원회를 가지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승인권자가 만약에 도지사더라라고 하면 시민은 당연히 어디 시민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될 겁니다. 만약에 승인하는 그 누군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디로 갈까요? 국장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가겠죠. 그래서 심의도 여러분들 별도로 안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안기하시는 게 아니고 승인권자가 심의를 받으러 가니까, 권한자가 심의를 받으러 가니까 그 권한자가 국장일 때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고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갑니다. 시도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갈 일이 없어요. 시도가 가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 엽니다. 그리고 경기도지사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관할을 찾아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공법 양을 상당한 양을 줄이면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법 자체가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 행정법의 영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의 체계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책을 읽으면 훨씬 부드러운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읽으면 글자가 헛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드린 내용들 권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회라든지 또는 심의, 협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기본 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수립과 승인이란 절차를 거치는데 수립하기 전에 거치는 절차는 기초사하고 의견 정치입니다. 의견은 몇번 든다고요? 두번 들어요. 누구한테? 지역 주민들에게 한 번.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갑니까? 의회한테. 그 다음에 수립했죠? 그러면 누구한테 공을 던져버린다? 승인권자에게. 승인권자 승인하려고 도장을 확 찍으려고 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물어봐야 돼요. 그죠? 뭐하고 협의하고 그다음 한다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하고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기본 계획이거든요. 기본 계획은 어디의 발전 방향이냐면 아까 나왔죠. 특, 광, 시, 군에서의 발전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수립할 거냐인데 한번 해봅시다. 서울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누가 만들어야 돼요? 서울시장이 만들어야 되겠죠. 부산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부산시장이 만들겠죠. 안양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요, 안양시장이 만들겠죠. 강원도 정선군의 장기 발전 방향이면 누가 만들까요? 정선군수가 만들겠죠.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가 수립권자가 되기 때문에 의회는 당연히 어디 의회가 되냐면
특광시 군의회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장군수가 기본 계획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승인을 누가 하냐면 수립과

승인의 구조는 어떤 구조로 가져간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예, 상하 구조가 일반적이죠. 그럼 시군 위에 누가 있어요? 그렇지, 도지사죠. 그래서 승인은 시장군수가 만드는 기본 계획은 누가 승인하냐면 도지사가 승인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광이 만드는 기본 계획 있잖아요. 그죠? 특광이 만드는 기본 계획은 옛날에는 누가 했냐면요. 누가 이걸 했냐면, 우리가 기본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누가 했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제로 뭘 했냐면 승인을 했더랬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14, 15년 전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출범을 한 게, 그죠? 우리나라가 몇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90년대 초중반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출범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 직선제로 지자체 장과 의회를 구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지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고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해주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과거에 특광이 만드는 기본 계획에 대해서 누가 했냐면 국장이 승인을 했어요. 하다가 특광 정도 되면 그 관할 지자체의 문제는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뭘 한다? 확정한다. 누가요? 특광 스스로가 확정한다. 이렇게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의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시도죠. 그래서 시도가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가 된다. 시장군수가 만들면 누가 하고요? 도지사가 하고 나머지가 하면 우리가 특광 스스로가 확정하죠. 시도기 때문에 협의는 어디 협의를 하냐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기본계획은 협의를 해서 승인할 겁니다. 그리고 심의는 당연히 시도기 때문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 그래서 요 내용을 거쳐서 기본계획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본계획 만드는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기본계획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수립과 승인입니다. 수립하기 전에 뭐하고요? 기초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의견 듣죠. 의견은 몇 번요? 두 번. 누구한테? 지역 주민들에게. 방법은요?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의견을 들어요? 의회. 의회는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통제 기능. 누구를 통제합니까? 수립권자를 통제합니다. 권한자를. 권한자가 특광시군이기 때문에 의회는 어디 의회가 되냐면 특광시군 의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기본 계획을 누구한테 보내버리죠? 승인권자한테. 승인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잘 모르면 뭐합니까? 협의, 심의를 거쳐서 승인할 건데 승인권자가 누군지를 잡으면 되죠. 시장군수가 만드는 기본 계획은 상하구조이기 때문에 누가 승인하고? 도지사가 합니다. 특광이 만드는 것은 옛날에 국장이 했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국장이 아니고 스스로가 만다 확정해버리죠. 그래서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가 누구냐면 시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협의 심의는 관계 중앙이 아니고 지방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는 지방도시인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의 구조는 수립과 승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을 딱 세워놓고 수립 앞에 기초조사 의견 청취, 승인 앞에 협의 심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노죠. 수립권자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라고 했어요? 특광 시장군수. 그죠? 어디에서 관할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놓죠. 그다음에 승인 내지는 확정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수립권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특광 그다음에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만드는 기본계획의 승인은 누가 했습니까? 도지사가 했잖아요. 그죠? 특광이 만드는 것은 옛날에 국장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특광 스스로가 뭐 해버린다? 확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까지 해가지고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안 받고 스스로 뭐 한다? 확정을 합니다. 특광 스스로가 확정을 하고 시장군수가 만드는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시장군수가 만들 때는 누구 승인을 받게 돼서 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는 수립할 때 절차는 첫 단추가 어디서 끼워집니까? 기초조사. 그 다음에 뭐야? 의견 청취가 있다고 하죠. 의견을 몇 번? 두 번이라고 했습니다. 기초조사.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이 포함된 조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죠. 이게 주민의 의견 청취 방법으로서 나오는 게 우리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으로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그죠?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전문가한테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에는 반영을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반영
하여야 한다 이런 겁니다.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요, 여러분들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공청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열람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공람을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100% 공통입니다. 공법 교과서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주민의 의견을 어떤 방법으로 공청회나 공람이나 열람이나 이렇게 의견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반영을 할수 있다는 없어요. 전부 다 반영을 뭐 된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 의견지인데, 의회는 무슨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까? 통제 기능. 누구를 통제한다고요? 수리권자가 속한 의회. 수리권자가 아까 특광시 군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의회한테 가냐면, 특광시 군 의회한테 가서 의견을 들으면 된다. 별 내용 없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협의입니다. 성인 단계로 들어오면 성인권자가 승인하기 전에 뭘 거친다고 했어요? 협의. 또는 뭘 거친다? 심의를 거친 다음에 승인을 하는데, 승인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협의 심의는 라인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 계획에서는 승인 내지는 확정권자가 확정은 특광이 스스로 확정해버리고, 시장 군수가 만들면 도지사가 승인하기 때문에 승인 내지는 확정을 누가 한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리냐면 시도가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협의 심의는 지방 라인을 탑니다.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어디 심의입니까?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 계획은 관할의 발전 방향이잖아요. 그죠? 관할의 발전 방향은 여러분 있어야 합니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관할의 발전 방향이 없으면 그 관할 지자체가 어떻게 앞으로 성장을 해 나가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처럼 지방 소멸시대에 우리가 도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발전 축을 만들어내야 되고, 감소하는 인구를 어디로부터 유입시키고, 각종 산업을 유치시켜서 우리가 그 지자체 발전을 도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계획은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광시장 군수, 관할 지자체장이죠. 수립권자입니다.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즉, 의무다. 이 말입니다. 의무다. 근데 이게 나온 거로 봐서는 조금, 그죠? 퀘션마크죠? 기본 계획 수립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라고 하는데, 왜 이게 나오냐면, 당연히 의무인데, 시험 이걸 내는 게 아니고, 예외적으로 재량인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본 계획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재량적 수립으로서 나오는데, 자, 봐요. 원칙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재량이다.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더라. 어떤 경우에 그렇느냐 알아보실 때, 우리가 원칙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돼요. 회사에서 뭐 결제 라인을 탈 일이 있다든지, 집안에도 뭔가 상의를 할 일이 있으면 그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때로는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경미하니까. 경미하니까요. 그래서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나 인구 규모 감소율을 고려해서 아래의 시 또는 군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자, 1번 앞에다가 여러분 적어 놓을래요? 경미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는 기본서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 경미한 경우로서, 자,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요. 수도권에 있으면 안 되죠. 수도권 다음으로 중요한 데가 어딥니까? 광역시죠. 그래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군인데 인구가 얼마? 10만 이하입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를 동시 충족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런 지역은 기본 계획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군 중에서 인구가 10만이 되는 군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강원도 정선군 기본 계획할게요. 강원도 정선은 수도권에 속합니까? 아니네요. 동서남북이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합니까? 아니네요. 인구는 얼마요? 10만 이하죠.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정선군 기본계획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할 전부에 대해서 광역이 만들어져 있고, 광역도시계획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광역으로 뭐할수 있을까요? 대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내용에 2번 앞에다가 광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뭔가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으면 그때는 굳이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죠. 뭐로 대체합니까? 광역으로. 그래서 관할도 전부, 내용도 전부 포함되어 있으면 그때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립 범위는 관할 단위로 하는데, 인접 지역을 당연히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접 지역을 포함해서 수립할 수도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기본 계획이면 서울만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인접 지역이 포함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포함해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검토합니다. 장기 발전 방향이잖아요. 그죠? 한번 만들면 불변의 진리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를 하게 돼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계획과 관리과의 관계인데,

이거는 상하 구조로 가지겠죠. 기본 계획은 관할의 발전 방향인데 광역은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내용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냐면 광역이 우선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계획의 내용 중에서 지금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생활권 계획은 기본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 계획이 만들어지면 기본 계획은 당연히 수립된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계획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심은요, 절차적인 부분이 시험에 출제니까 절차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득점에 꼭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2강 때 여러분 관리계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6강인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인터넷 관련 영단어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학습 목표부터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인터넷은 우리의 삶을 매우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친구에게 메시지나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블로그나 웹사이트에 사진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인터넷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인터넷과 관련된 필수 영단어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자, 먼저 3개 영단어, 먼저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단어를 보시면요. 메일이나 편지를 보내다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면요. 우리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잖아요. 이렇게 정보라는 단어까지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사진을 공유하고 여럿이서 같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공유하다 라는 단어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바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단어 읽어볼까요? send, 보내다 입니다. 발음할 때는 send, S-E-N-D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교환의 오른쪽에 이렇게 선이 나와 있죠. 꼭 직접 써보시면서 스펠링을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send, Sam이랑 같이 써볼게요. S-E-N-D 읽을 때는 send, 보내다입니다. 우리 이메일이나 편지 혹은 택배까지도 보내다 라고 할 때 이 send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will send you an email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메일을 뭐 할 것이다? send니까 보낼 것이다 가 되겠죠. 이렇게 send you an email 하면 너에게 이메일을 보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send me a message 하면 무슨 뜻일까요?